0: 5월 25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노리플라이 낡은 배낭을 메고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택입니다. 방복희님께서 이건 꿈일 거야. 휴일인데 아울렛에서 근무하는 나는 출근 중이라니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복희님처럼. 박미영님이 아들들은 기숙사, 신랑은 출근. 나는 오늘 휴무. 끼야호! 숨길 수 없는 이 미소. 너무너무 좋은 오늘이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들들은 기숙사. 네, 이게 확 꽂히는데요. 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라 조금은 여유로운 월요일 아침.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달콤한 꿈처럼 황홀한 휴일의 시작이실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싶을 정도의 무서운 휴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뭐 아침봉에서 우리 봉구레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최고로 좋은 꿈 뭐라고 할까? 똥꿈. 지금 마치 똥꿈 같아요. 막 똥이 온몸에 막 묻어있는 그런 느낌? 완전 길몽. 네, 우리 봉구레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나는 똥꿈을 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봉구레들 다들 어디서 아침봉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요? 연휴의 마지막 날 이야기 저에게 많이 들려주시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 원해요.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 원해요.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 원해요.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이현진님이 어제부터 부모님 도와드리러 시골 왔어요. 복숭아랑 사과 솎고 있어요.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며 단순 작업하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단순 작업하면 뭐 물론 몸은 고됩니다만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냥 멍해지면서 몸은 힘드니까. 네, 현진님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주말이고 쉬는 날이라고 부모님도 도와드리고요. 복 받을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마이클 잭슨, 배드.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 별 생각 없이 가족 단톡방에 깨터 나 금요일에 연차 내고 쉬려고 오랜만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야지 라는 글을 남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누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야 연차 낸 날 누나 좀 도와줘라 민우 유치원 끝나면 픽업 좀 해서 데려와 누나 요즘 힘들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셋째 임신 중이라 요즘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프다는데 거기에 대고 싫은데 귀찮은데 라고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첫째 조카인 민우가 요즘 동생들에게 사랑을 다 뺏긴 것 같다며 자주 삐친다니 오랜만에 삼촌으로서 도리를 좀 해보자고 다짐했죠. 바로 유부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요즘 유치원생 남자애들은 뭐 좋아하지? 너희 아들도 유치원 다니지? 짠 거 알지? 거기 나오는 액션 가면에 미쳐있어. 우리 집에 액션 가면 옷도 있는데 그거 빌려줘? 그거 입고 조카랑 놀아주면 딱이겠네. 완전 인기 폭발일걸? 그렇게 액션 가면 옷을 빌리고 관종이었던 저는 굳이 그 옷을 입고 유치원에 조카를 데리러 갔는데요. 하원하던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기 봐! 액션 가면이다! 우와 액션 가면! 인기의 맛이 이런 건가? 아 참... 아 선생님! 저희 민우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분명 조카도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도 잊은 채 두리번 두리번 조카를 찾는데 저 멀리서 조카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지?

다 좋아하는데 왜 민우는 아니지? 궁금해하는데 삼촌! 삼촌이 주인공 하니까 좋아? 다들 민우랑 인사 안 하고 삼촌만 보잖아. 삼촌 미워. 이러지 뭡니까. 아, 역시나 피는 못 속인다. 얘도 관종이구나. 주인공병이 있구나. 뒤늦게 깨닫고 말았죠. 겨우겨우 조카를 젤리로 꼬셔서 집에는 무사히 왔지만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인터넷으로 어린이용 액션 가면 옷을 주문해서 선물로 줬더니 역시 삼촌이 뭘 좀 알아. 이거 입고 유치원 가면 내가 주인공 되겠지? 좋아 삼촌. 다음에 우리 유치원 또 놀러와. 이러네요. 휴, 다행입니다. 집안의 관종은 한 명만 있음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의 제목, 주인공은 내 거야.

근데 눈치가 없다는, 네, 모든 삼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삼촌 레벨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또 조카들과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요. 투닥투닥 되면서요. 1부 끝곡은요. 스노우 패트롤, 체이싱 카스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 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 우리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우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워 FM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는 노래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장기하와 얼굴들 느리게 걷자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이정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책을 세 권 샀어요. 연휴 3일 동안 책에 묻혀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한 자도 안 읽었지 뭐예요. 아니 시간이 왜 이리 빨라요?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책을 세 권 샀다. 라는 거고요. 언젠간 읽을 거잖아요. 정아님.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근데 쉬는 날 글쎄요. 정아님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빨리 안 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한 마법 같은 걸 부리거든요. 시간을 조금 느리게 흐르게 하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데 다른 분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쉬는 날. 네. 6387님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박선우예요. 오늘 청평으로 축구대회를 가고 있어요. 제가 3골 정도 넣고 싶은데 봉태규 삼촌이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선우군이 해트트릭을 오늘 해트트릭을 노리고 있는데 선우군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박선우 화이팅! 선우군 근데 또 욕심을 너무 내면은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축구대회 화이팅 하시고요. 문은혜님께서 봉디 지금 임당검사와 입체초음파 보러 가는 길이에요. 제발 임당 통과하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등 돌리지 말고 예쁜 얼굴 보여주기도 같이 기도해 봅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통과하실 거고요. 오늘 은혜님의 예쁜 아기가 빵긋하고 은혜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브루노 마스, When I Was Your Man.

나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0: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그리고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영준님이 대학교 3학년 딸이 연애의 맛에 푹 빠졌어요. 잠이 무척 많은 아이인데요. 어제 12시에 들어왔는데도 오늘 데이트한다고 벌써 또 나갔네요. 사랑의 힘이 역시 대단하네요.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만감이 교차하는 오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힘이 대단하긴 하죠. 저도 지금 배우자 막 만났을 때 한 2시간, 3시간 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마 영주님의 따님도 지금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네, 좋은 거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제 막 봄이 온 거잖아요. 이럴 때 사랑하기 너무 좋잖아요. 박수경님이 봉디 어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갓 태어난 모기인지 엄청 날쌔더라고요. 결국 못 잡았네요.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겠죠? 이제 막 시작됐죠. 이제 그 친구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거고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엄청 짜증나지 않아요? 잠 들려고 막 할 때 딱 한 마리 에잉. 알죠? 그래서 잡으려고 불을 켜면 없어. 막 사방을 찾아도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자려고 하면 그때 에잉. 그거 미치잖아요. 네, 저희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어요. 한정희님께서 딸아이 학원 라이딩 해주려면 다시 운전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연휴 동안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어휴, 오늘도 연수하려다가 그냥 쉬고 운전 선생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한테는 무언가를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가르쳐줄 수 있지만 특히 나의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운전이 그래요. 왜냐하면 안전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예민할 수 있거든요.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몬도 그로스의 연주곡 1974 Way Home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멍젤?
5: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멍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8년에 불시착한 태교. 밤에 가족들 몰래 라면을 끓이려고 했다.
1: 아, 이 누나한테 들키면 끝장이야. 조심, 조심.
0: 부스럭거리는 소리 누구야? 어? 설마 도두?
1: 이럴 수가. 역시 강조기군 꼼짝 마라. 조용히 하면 살려주지.
0: 홍태규, 너야? 어? 아니 이 새벽에 흰 러닝 속옷만 입고 뭐해? 너 지금 내 목에 대파를 가져다 댄 거야? 네가 브루스 윌리스야 뭐야? 좋은 말로 할 때 치워라. 아, 아 누나, 어 팔 꺾지 마. 어,
1: 난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아!
0: 태규의 비명 소리에 온 가족이 일어났고 태규는 누나와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다. 여기서 문제. 브루스 윌리스가 고층 건물에서 민소매만 입고 악당들과 싸우는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액션의 교과서로 불리는데요.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로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0: 브루스 윌리스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듣고 왔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시리즈가 5탄까지 나왔었죠. 정답은 다이하드입니다. 네, 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명절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영을 했던 것 같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박희수님, 다이하드. 그 시절엔 브루스 윌리스의 액션을 보며 더위를 잊었죠. 9076님, 다이아드. 군대 휴가 나와서 첫사랑 현주랑 함께 본 영화입니다. 설레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076님, 저랑 똑같네요. 네, 첫사랑과 결혼을 하셨고요. 네. 5966님이 다이아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그 민소매가 어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오답자요. 신금덕님. 휘트니 휴스턴. 웬다이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최준호님 다이조부. 다이조부 됐을까? 네. 김하정님 봉디하드. 봉디하드에는 어떤 파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가족들 사진. 네. 그리고 우리 하작가님, 우리 하박사님 사진밖에 없어요. 네. 제가 지금 하드에 뭐 다른 게 있으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체 휴일인 오늘 봉글애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7785님이 안녕하세요 봉디, 언제나 잘 듣고 있는 라둥이 아빠입니다. 오늘 저의 사랑스러운 두 딸 초등학교 4학년인 라이와 라연이 생일이에요.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봉디가 저희 라이 라연이 생일 축하해 준다고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추억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응원은 어떤 느낌이죠? 제가 지금 머리를 엄청 쥐어짜내고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으아! 생일 축하합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라이와 라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해 라이 라연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냥 축하가 아니라 생일 축하 응원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라이와 라연이가 저의 생일 축하 응원에 만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막내 작가 유영 작가가 조롱인가요?라고 묻네요. 아니 생일 축하에 응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아 오랜만에 저희 제작진을 차단해야겠네요. 네 유영 씨 차단할게요. 7785님의 신청곡 더너츠 사랑의 바보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욱님께서 봉디 일찍부터 미용실 왔어요. 저희 초딩 아들 머리 자를 때가 되었는데 오늘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 커플과 더블데이트 있다고 빨리 잘라야 된다네요. 연애하는 아들 덕분에 보너스 같은 휴일. 아빠는 아침부터 바쁩니다. 아 초딩 아들이 벌써 더블데이트를 한다고요? 아 진짜요? 어우 초딩 아드님 굉장한데요. 네 오늘 휴일날 이럴 때 저희 아이들은 더블데이트를 하면 어딜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코스가? 네. 코스를 어떻게 갈지 궁금하고요. 네 머리 예쁘게 잘라야겠네요. 그리고 나름 그 머리 자르시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세팅도 좀 예쁘게 하고 더블데이트 잘하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0699님 안녕하세요 봉디님. 오늘 처음으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가랑 서울대공원 가는데요.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시간이 안 줄어들어서 힘드네요. 봉디가 길 안 막히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죠. 오늘까지도 아마 휴일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대공원이나 혹은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네 제가 길 안 막히게 응원을 해드릴게요. 진심을 다해서 길이 뻥뻥 뚫리게 응원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켜 비켜 뻥뻥 뚫려라 뻥.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차 막힐 때 운전석에 앉아서 비켜 비켜 뻥뻥 이런 생각 저는 하는데 저는 차 막힐 때 운전석에 앉아서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변비 광고냐고 또 저희 제작진이 이런 식의 코멘트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뻥뻥 싸시나 봐요. 아니 근데 진짜 차 막힐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우 정말 뻥뻥 뚫렸으면 좋겠다. 어우 차들이 다 비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는 하는데. 네 0699님 금방 네 내비게이션 시간도 줄 거예요. 박태양님 저는

오늘 출근했는데요. 굳이 대표님도 출근을 하셨군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신청합니다. 기분이라도 좀 좋고 싶어요. 아, 그죠, 태양님. 근데 대표님은 자기 거니까요, 회사가.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저도 만약에 우리 회사 있잖아요. 그럼 쉬는 날 한번 놀러 가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회사가 내 건데. 아우, 휴일에도 그냥 내 회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거든요. 네, 태양님. 노래 들려드릴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구님께서 저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구내 식당이 오늘 쉬어서 점심 내기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오늘 특근 수당 다 날아가네요. 그래도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고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그럼 이구호님 뭐 이럴 때는 나는 짜장으로 통일하시죠. 네, 나는 짜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오늘 쉬는 날인데 출근하신 거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뭐 편의점 가서 네, 삼각김밥에 사발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려나? 7726님,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 아침부터 너무 여유롭네요.

이따가 아이들이랑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쿨의 산책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7726님이 꼭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래 들려드려야죠. 쿨의 산책 듣고 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시나요? 요즘은 걷기 앱을 켜고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죠. 충북 괴산에선 하루 7,000보를 걸으면 지역화폐 500원, 한 달 최대 만 원까지 적립해주고요.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앱은 하루 8,000보 이상만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데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용인시도 걸음수를 세우면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니까 매일 걸으면 제법 쏠쏠하겠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

0: 1900보 이상만 걸어도 사망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이는 걷기. 오늘은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하나공구님께서, 저 요즘 경주 한 달 살기 체험 중입니다. 작은 헌책방에 왔는데요. 여기서도 아침봉이 들리길래 너무 반가워 사장님께 저도 아침봉 팬이라 했더니 웃으시며 볼륨을 높여주시네요. 헌책방에서 책 고르며 듣는 봉디 목소리 너무 낭만 있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하나 공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헌책방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경주에서 한 두 달 정도 촬영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네, 높은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주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쫄면을 따뜻한 국물에 팔거든요. 온면, 온쫄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그 쑥갓인가? 그걸 넣고 쫄면을 따뜻한 국물에 먹는 게 있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혹시 뭐 이하나 공구님 지금 드셔봤을 수도 있겠지만 못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504님께서 도서관 가는 길에 잠깐 인형 뽑기를 했는데요. 뭐에 홀린 듯이 1,000원씩 1,000원씩 10번 무려 1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어머,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AI 상담사가 본인이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 맞냐고 물어서 네 하고 대답했는데 부끄러웠어요. 거짓말 1504님. 정상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왜 AI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부끄러워도 정상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라고 했었어야죠. 1504님, 정상적으로 쓰신 거라면 저한테 사연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AI 상담사한테 거짓말이 나오고 휴일인데. 그래도 뭐, 네. 근데 AI 상담사 기가 막힌데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전화를 하죠? 박지만님께서 얼마 전에 조카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5,000원짜리 한 장이 있길래 그거 주면서 아껴서 일주일 쓸 수 있지 한마디 했죠. 근데 집에 오면 너무 생색냈나 싶어서 머쓱해졌네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만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아빠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5,000원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네. 근데 뭐 저학년이면은 사실 5,000원만 줘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 조카의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용돈을 줄 때는 생색을 좀 내야 돼요. 그래야지 받는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엄청 생색 내거든요. 네. 지만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박지만 님께서 그 조카에게 5,000원 용돈 주면서 일주일 동안 잘 쓰라고 했던 생색을 많이 냈던 그분인데요. 조카가 중학생 1학년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너무했다. 지만님. 아 이거 너무했는데요. 오, 이 조카 입장에서는 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삼촌이 5,000원을 주면서 중학교 1학년인데 일주일 동안 아껴 쓰라고 했다. 오, 이거 어떡하죠? 삼촌은 얼마 쓰는지를 캐물어야죠. 삼촌은 일주일 동안 얼마 쓰는지. 그리고 삼촌이랑 챌린지 해야죠. 삼촌은 똑같이 5,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지. 아우 지만님 이건 생색이 맞는데요. 네. 8370님께서 친구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자기 남편이 백화점에서 주름 개선 화장품을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왜 당신은 평생 화장품 한번 안 사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예쁜데 큰일 나게 이러네요. 평생 이렇게 속고 살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라고 8370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라디오로 사연을 보내주셨다. 네, 아이 그럼요. 네, 8370님 그렇게 스윗한 남편이 훨씬 더 화장품보다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잘은 모르겠지만 8370님은 남편분 말씀대로 화장품까지 만약에 그 뭐라고 할까요? 안티에이징 제품을 쓰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하고요. 1164님께서 이름이 각인된 펜을 선물로 받았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나만을 위한 의미가 있는 펜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펜을 쥐기만 하면 뭘 해야 할지 멍해지네요. 낙서해볼까 끄적여볼까 생각은 해도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럴 때 사실은 1164님 혼자 계시나요? 아니면 뭐 가족분들이나 아는 친구분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빙고. 네. 왜냐면 빙고는 글씨도 쓰지만 우리가 칸을 한 칸씩 채울 때 색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펜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랑 집에서 빙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연필로 하는데 연필이 금세 닳더라고요. 네. 정말 그 각인된 나의 이름이 각인된 펜으로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과 빙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848님이 쉬는 날이라 딸과 찜질방 동굴에서 라디오 들어요. 따뜻하고 좋네요. 예나 캐치캐치 신청해요. 저도 어제 그 찜질방을 다녀왔거든요. 네. 아 근데 오랜만에 찜질방 갔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좋긴 좋은데 참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노곤노곤

피곤해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은 늦잠을 사실 잘안 자는데, 아이들도 피곤했는지 늦잠을 오늘은 자더라고요. 2848님의 신청곡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영수님이 나만 아는 맛집이 몇 년 사이에 소문이 났는지 웨이팅까지 생겨버렸지 뭐예요. 11시 오픈이라 아점 먹어야지 하며 1시간 걸려서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기분 좋으면서 서운한 이 기분 봉디나 하시나요? 뭐 물론 저도 잘 알죠. 네, 제가 동네에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맛집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소문이 나서 이제 갈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음식점이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나서 장사도 잘 되고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아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영수님. 기분 좋게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정승원 님이 봉디 제 아내 좀 말려주세요. 지금 셀프 세차하러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내일 비가 온대요. 그것도 많이 온대요. 굳이 왜 오늘 세차하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 가면 2시간은 세차해야 하는데 저 어쩌죠? 글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비로 뭐라고 할까요?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는 거는 씻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셀프 세차를 하시는 거면은 실내 세차도 같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실내 세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 비가 오든 뭐 하든 그냥 세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차를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빗물로 뭔가

깨끗해지는 거는 저는 뭔가 씻었다는 혹은 세차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아내분 쪽에 조금 가깝긴 합니다. 네, 승원님, 2시간 동안 화이팅! 네. 휴일이잖아요. 네. 원래 휴일날 조금 이렇게 세차하고 그러면 시간도 금방 가고, 2시간 세차하고 딱 타이밍이 점심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네요. 네. 최혜선님이 어제 남편이 안방에 암막 커튼을 새로 달아준 덕분에 아침에 온 줄도 모르고 아주 꿀잠을 잤네요. 아이들도 일어나서 지금 밤이야? 물어볼 정도로 깜깜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마워 남편. 심지어 남편은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 비눗방울 기계 고쳐주고 있었네요. 고마워라. 어우, 남편분이 정말 스윗하시네요. 네. 저희 집도 암막 커튼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확실히 암막 커튼이 있으면 조금 그 빛이 차단되면서 더 오래 잘수 있고 그런 게 있긴 있겠죠? 네. 이거 저도 한번 진지하게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씨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2: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0: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그의 무례함에 곤혹을 치렀어. 그의 무례함에 곤욕을 치렀어. 두 표현 중에 맞는 표현은 곤욕입니다. 발음까지 비슷한 곤혹과 곤욕은 뜻이 매우 다릅니다.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처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관적인 당혹감에 집중해서 곤혹스럽다, 곤혹을 느끼다와 같이 쓰입니다. 반면 곤욕은 글자 그대로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수치를 뜻합니다. 주로 곤욕을 당하다, 곤욕을 치르다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쓰이지요. 정리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는 곤혹, 힘든 상황을 겪을 때는 곤욕을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에는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줄리엣의 발코니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곳 벽돌 틈 사이에

줄리엣의 발코니에 편지를 꽂거나 소원을 비는 분수에 동전을 던진다고 해서 정말 모든 걸 바꿔줄 거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죠.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말을 어딘가에 흘려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시내타운에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겠죠. 빨간 날이라 조금 더 여유로운 오늘이네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아만다 사이

0: 하이프리드 주연의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 작가 지망생 소피가 전 세계 여성들이 비밀스런 사랑을 고백하는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우연히 50년 전에 써진 러브레터 한 통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0098님은요. 출근에 약속에 식구들 다들 나가고 집이 조용하네요. 오늘도 열리라는 캔디 저도 결석할 수 없죠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네요. 여유롭게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빨간 날 상관없이 네 저희처럼 평소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 미나님은요. 동네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듣고 있대요. 날이 진짜 여름이라고. 아 저도 어제 동네 산책하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우리 수아님은 캔디님 월요일인데 여유롭게 노트 정리하며 보라로 시청을 하고 있대요. 아 그러네 시청 맞네. 이 시간이 행복하네요 하셨고요. 혜림님은 안녕하세요 하사님 2박 3일 여행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와 또 여기에 여행을 가셨구나. 아이들이 멀미로 힘들어하네요 하셨어요. 아 이럴 땐 자 멀미엔 자야 돼 그게 최고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자 잠시 후엔 신의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연극 비기닝의 이종혁, 이은지 배우님이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남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두 분 빨리 만나볼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케어 원해요?
11: 케어원 헤어.
1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1: 케어원 헤어.
1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1: 케어원 헤어.
1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0: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이종혁, 이윤지 주연의 연극 비기닝 초대권,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주연의 영화 와일드싱 예매권,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내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0: 자극적이고 과감하고 솔직한 연극 한 편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 적극적인 여자 싫어요?
0: 도시남녀의 현실적인 어른들의 사랑이야기 연극 비기닝의 배우 이종혁 씨, 이은지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종혁입니다.
0: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손 인사해주고 있고요. 우리 미니님이 연극 비기닝 이윤지 로라 첫 공 보고 너무 재미나서 아는 동생이랑 또 예매해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두 분 시네타운에서 보니 더 반갑다고.
1: 반갑습니다.
0: 08번님은요. 윤지님 시네타운 핑크방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전에 영화 드림팰리스로 김선영 배우랑 함께 와서 한 시간 부족하게 얘기하고 가셨던 게 생각이 난다고. 네. 시간이 그새 꽤 흘렀네요. 왜 더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왜 더 어려지셨죠? 예뻐지셨죠? 하셨죠? 시간이 거꾸로 가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때 드림팰리스 때 오셨던 맞아요. 게 2023년이래요. 벌써 아니, 3년
1: 그러니까요.
0: 전이네요.
1: 저도 여기 이거 스크립 보고 알았는데 벌써 3년 지났다는 게.
0: 같은데, 그쵸?
1: 네, 와. 너무
0: 생각이
1: 오랜만입니다.
0: 났습니다. 네. 그땐 쇼컷이었는데 그새 이렇게
1: 이만큼 네. 저를 안 만나셨다고 보면 돼요.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종혁 홀링님은 저는 이종혁 배우의 대만 팬분이래요. 한글을 이렇게 잘하죠? 와, 우와. 종혁님과 캔디가 드디어 재회한다고 해서 신기했다고. 와, 이걸 기억하신 게 너무 신기하다. 종혁님의 첫사랑 캔디 드라마 강적들에서 캔디를 사이에 두고 이종혁 이진욱 배우가 삼각관계였잖아요. 제가 강적들 보고 이종혁 배우에게 입덕을 했다고. 맞아요. 진짜 멋있게 나오셨잖아요.
2: 아, 삼각관계였어요?
0: 네. 저 두고 기억한다.
2: 기억한다.
0: 제가 첫사랑이고 저를 두 분이 좋아하셨죠.
2: 그랬나 보다.
0: 제가 죽었나 그랬어요.
2: 맞아. 네. 너무 옛날이다.
0: 애나타 죽었나? 막 이랬죠.
1: 오빠는 삼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0: 맞아.
2: 기울었던 것 같은데.
1: 저 기울었대.
0: 맞아요. 바이올린을 제가 켰는데 얼마 준비를 못해가지고 막 되게 이상하게 켰는데도 두 분이 이렇게 예쁘게 바라봐주시는 그런 힘든 역할이셨어요.
1: 배우의 몫이죠. 네.
0: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두 분이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저 진짜 완전 신인 때 20대 초반에 2008년 작품이라
2: 2008년도? 와. 와.
0: 그때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1: 세상에.
0: 막 농담도 막 해주시고
2: 그때 너무 예쁜 여배우가 신인 배우 걸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진짜 오늘 시네타운 오는데 네네. 이제 오빠가 우리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하선이 눈에 처음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면서 오빠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죠. 저에 대해서는
2: 난 너 잘 몰랐어.
1: 뭐야? 아니야 진짜.

0: 그래서 진짜 오늘 아 쉬는 날인데 샵이라도 갔다 와야 되나 했습니다.
1: 아 너무 예쁘셨다고.
2: 어 그리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3에서 또 시상자로 함께했다고. 이거 진짜 찐팬이시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지?
1: 두 분이서.
3: 정말?
2: 어 이때도 어 기억 못하세요.
3: 어 내가 왜 기억 못하지?
2: 저는 이때도 기억나요. 그때도 아. 그날 진짜 너무 별로 얼마 안 됐을 때라 너무 떨렸는데 옆에서 선배님이 아 여기서 하선이가 제일 예쁘다. 우리 하선이가 제일 예쁘다 이래주셔가지고 진짜 세상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3: 아 내 하선이 좋아했네. 어.
2: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때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감사했습니다.
1: 어 세상에. 네. 아. 보통 인연이 아니시네.
3: 아유, 네. 왜 질투해요?
1: 질투해요 저.
2: 근데 이렇게 되게 잘해주시지 않나요 아니, 그때?
1: 아니 잘해는 주시는데 네, 네, 저는 이쁘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아유. 그거 아유. 한 번, 그렇게 매일 만나도 한 번도 왜요?
3: 사람마다 보는 스타일이
1: 마.
3: 있잖아요.
1: 알았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네. 스타일이 아니시죠.
2: 네. 9102님이 윤지님은 정말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고 SNS 팔로잉하고 있는데 야 저도 이거 봤어요. 운동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 같다고.
1: 아니,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와 따로따로 올리는 거예요.
2: 아 정말요? 아 그래도 복근에 등 근육도 너무 멋진다고.
3: 와, 그래?
2: 저도 이거 운동 사진 본 적 있는데
1: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아침에 다 일어났을 때 붓는 네. 게 달라요. 점점. 오. 그래서 운동을 걸으면은 그 붓기가 예전에는 10분만 해도 빠지던 게 20분, 30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시는
1: 아침
2: 거예요?
1: 아침 운동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일찍 등교를 시키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그 아침 시간이 컬핏하면 그냥 12시가 금방
2: 맞아요, 맞아요.
1: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 스스로 챌린지여가지고.
2: 와 멋있다.
3: 아니, 공연할 때도 분장실 약간 들어가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가 매트 그런 거 있잖아요.
2: 거기서도요?
3: 거기서 누워 자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1: 맞아요. 잠도 살짝 자. 살짝 그 꿀잠 있잖아요. 잠깐
2: 자면 꿀이죠.
1: 너무 꿀인데 잠잘 때도 있고 스트레칭 할 때도 있고.
2: 야, 네.
3: 보통 이게 연극이라. 저는 입만 풀거든요.
2: 네,
3: 맞아요. 온몸을 맞아요. 다 풀더라고.
2: 그러니까요. 저는 힘들어서 연극할 때는 운동 못 하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1: 네. 입만 푼다는 거 왜 이렇게? 아, 그래서 오빠 옆방에서 저는 막 스트레칭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 나요.
2: 보통 입만 풀죠.
3: 네,
2: 와,
3: 맞아요.
2: 대단하십니다. 우리 8682님은 종영님 SNS에 올라온 탁수 준수 사진 보고 대립 뿌듯함 느꼈대요.
1: 아, 우리 아들들.
2: 맞아요. 서울예대 아빠 동국대 탁수 중앙대 준수 연기 3부작 대박이라고.
1: 진짜.
3: 네.
2: 와 세상에 각 학교에 이 연극과 과 점퍼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화제였죠.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명 다 이렇게 가게 됐나요?
3: 그러니까요.
2: 아버님을 보고
3: 너무 다행이죠. 일단 뭐 다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2: 중대 동대
1: 네 여기도
3: 여기도
1: 그러네.
2: 그러네.
3: 아 중대 동대.
2: 네. 신기하다.
1: 아, 저 근데 이거 SNS 올리신 사진 봤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아드님 두 분과 또 다른 친구 한 분이 한
2: 그러니까요.
1: 명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가운데가 오빠라는
2: 그러니까요.
1: 거죠.
2: 그러니까요. 세상에. 와.
3: 그 일단은 아들들이 그래도 좀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네. 재수를 안 하고 한 번에 붙었다는 게.
2: 대박.
1: 효도예요. 효자.
3: 효자지.
1: 맞아.
3: 그러니까 우리 삼부자는 재수생이 없어.
2: 와. 대박.
3: 연극영화과 재수생이 없어.
2: 와.
3: 아예 대단한 거지.
1: 정말. 부모님들 그게 원한다고 해도 되는 맞아요, 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지금 탁수군은 이번에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의 찰리 역에 또 캐스팅이 됐다고. 이거 차인표 선배님 나오는 연극이잖아요.
3: 와, 맞아요. 네.
2: 와 거기 캐스팅됐다.
3: 오만석이랑.
2: 아, 세상에. 와 네. 벌써 이렇게 또 외부 연극까지. 아 대단합니다. 4062님은요. 드라마 마이데몬을 보면서 윤지 배우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대요. 권력에 욕심을 내는 빌런 역이었는데 솔직하고 톡톡 튀는 매력적인 빌런이었다고. 빌런 도 우리 윤지 배우가 하면 달라요. 어 근데 평소 성격이 아이신데 캐릭터 변신을 위해서 활발한 E를 잔뜩 장착하고 가셨다고요.
1: 그게 이제 제가 뭔가 이런 개방형으로 네.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E가 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2: 밝아 보이셔서 E인 줄 알았어요.
1: E가 들어가면 이제 가기 전부터 많이 이제 히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하면은 저는 다른 제 딴에는 약간 빌런이다 악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네. 썩 그게 이렇게 악역으로 승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귀엽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2: 아,
3: 귀엽게 생겨서 그래.
1: 예쁘다고 좀 해줘요.
3: 어?
1: 예쁘다.
3: 어디 너가 악역처럼 생겼니?
2: 꼬꼬마님은 이종혁 오빠의 오랜 팬이 와 이거 대박이에요. 미담이 너무 많지만요.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1: 팬 결혼식.
2: 네. 청첩장 드리면서도 설마 오실까 했는데 참석은 물론이고 단체 사진 찍을 때

0: 쭈뼛대는 사람들까지 나가요 나가자 하면서 모조리 불러다 단상에 세워주시고요. 어머머머. 시 끝나고는 아 야 갈비탕 맛있더라 하면서 축하해주셨던 오빠. 그래요 이런 분이라니까. 오빠의 참석 덕분에 제 결혼식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대요. 그래.
1: 와.
0: 야, 이 팬분도 되게 오래된 팬분이신가 봐요. 참석하실 정도면.
2: 네. 어, 더 오래된 팬도 있는데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0: 그리고, 맞아 맞아.
2: 아 그리고 뭐 이해한, 가끔 뭐 지방 공연 갈 때도 이렇게 보러 오는 팬들도 있긴 한데.
0: 맞아요.
2: 이 친구는 이제 뭐랄까 어, 좀 적극적인 팬 네. 중 거의 거의 뭐 손가락에 꼽는 적극적인 팬이죠. 예.
0: 그래서 가셨구나.
1: 기억나요, 오빠 이 팬 결혼식 가신 거.
2: 그저께도 보러 왔었어요.
1: 우와. 와, 진짜
2: 남편이랑도 진짜 친하고.
0: 오, 오 진짜요? 세상에 쉽지 않은데. 이종혁 배우는 츤데레다라고 합니다. 네, 겉으론 툴툴대면서 자꾸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팬 서비스 다 해주고 너무 다정하고 팬들 이름도 다 외우고 맛있는 밥까지 사주신대요.
2: 아, 다 못 외워 이제 다 못 외우는데. 아, 전에는 그 뭐. 그 같이 대만 그 친구랑 와서
0: 네. 아, 아까 그분이랑
1: 진짜?
2: 네 그래서 같이 그 뭐야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얼마 멀리서 왔잖아요.
0: 네
2: 그 사진만 찍어주긴 뭐해서
0: 밥 사주셨어요?
2: 앞에서 막걸리에
1: 어머 우와 진짜 짱이다.
0: 와, 와
2: 사줬죠.
0: 와 맞아요 이런 분이에요 진짜.
1: 진짜 네. 아니 츤데레 진짜 맞아요.
0: 맞아
1: 막 툴툴툴 하는데
0: 맞아요.
1: 뭐지 오빠 홍보해야 되니까 이거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에이 뭐 그런 거에 빨리 찍어 한번 쉬고선
0: 할 거 다 해주시고 네
2: 너무 힘들어요. 어,
0: 너무 힘드시다. 네. 승재님이 윤지 배우님 동네에서 자녀분들과 산책하는 거 많이 봤어요. 항상 이쁘고
1: 아,
0: 밝은 모습으로 다니시는 것 같다고 언제나 응원한다고. 어 산책 코스 또 추천해달라고.
1: 아 저 그냥 네.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데 네.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한쪽으로 일렬로 세워가지고 어. 두 명이 여자 네, 세 명이서 네.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 전 줄 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인사해주세요. 지나갈 때.
0: 잘 크고 있나요?
1: 많이 컸어요.
0: 예전에 화면으로 막 봐가지고 막 생각이 났어요.
1: 잘 큰 녀석들.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이제 네. 많이 컸습니다.
0: 어머나 세상에.
1: 네.
0: 2893님이 종혁님, 윤지 배우님은 연극 비기닝에서 처음 만나신 거죠? 혹시 다른 작품으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1: 이렇게 상대역으로 호흡 맞춘 건 처음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스치듯 네. 만난 적은 있었어요.
0: 같이 나오신 네네. 적은 있구나.
1: 네.
2: 언제?
0: 또 까먹었어.
1: 뭐 나를 만나 다 있는 거야?
0: 아니 그냥? 저도 잊으셨어요. 이게 끝나면 그냥 없어지시나 보다.
1: 아니 이쁘다고 엄청 이쁘다고 다 기억하시잖아요.
0: 시상식은 또 기억 못하죠.
2: 박사 씨는 기억을 하죠. 왜냐면 같이 작품 했으니까. 우리 작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 안 되겠네. 시라노 했잖아요. 시라노.
2: 아 시라노였구나. 아 미안. 아 시라노 연애주였다.
1: 아 잠깐 카메라 좀 봐.
2: 아 맞다. 했었지.
0: 맞아. 진짜 너무 친하신 것
2: 죄송합니다.
0: 같습니다.
1: 네. 괜찮습니다. 네.
0: 우리 크라운키님은 연극 비기닝 보면서 너무 웃어서 입이 귀에 걸린 관객 여기 있다고. 제 옆에 중년 부부도 계셨는데 너무 흐뭇하게 연극 보셨어요. 강력 추천하신다고.
2: 아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1: 저희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또 이천희 배우님이 같은 오빠랑 같은 네. 역할인데 지난주는 내 종이 오빠랑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관객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고
0: 맞아요. 재밌다고
1: 느껴져요.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극을 잘 따라오시는 게 더 오빠가 어떤 날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그 바이브가 있나 봐요. 약간 종혁 대니가 들어오면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0: 웃기죠.
1: 웃으셔요.
0: 자 여기서 종혁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와 시네마 천국에서 애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파라디소 신청하신 이유를 물어볼 것도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2: 그냥 여기 뭐 시네마 영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0: 시네타운이니까
2: 네, 약간 여기에 맞는 이 코너에 맞는
1: 너무 좋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우리 2부에서 본격적으로 연극 비기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우리 돼지 포크.

0: 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현재 제주와 일부 남해안에는 비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특보 수준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거기다 오늘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울산과 경남 내륙에, 오늘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경상권과 전라권에 최고 200mm 이상, 이 밖의 지역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0도,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시네타운 2부가 시작됐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세상에 윤지 배우님 남편분께서 고릴라도 가입하고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한울님이요. 집에서 숙제 중인 라니앤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예뻐 하트 해주셨습니다.
2: 고마워 엄마 샷 갔다 왔어.
1: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윤지 배우님께서 어 동거남이요.
2: 전남친 전남친.
1: 6219. 아 너무 근데 스윗하시다 진짜. 아,
2: 그러니까요. 오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3: 아직도 오빠라 그래요?
2: 오빠라고 해요. 오~ 그래서 제가 실수로 저희 친정이랑 같이 가까이 사는데 하도 오빠 오빠 하니까 아빠한테 오빠라고 한 거예요.
1: 어머 맞아 그럴 때 있죠.
2: 입이 뭐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빠 오늘 육아 잘해.
3: 와, 나도 오빠라는 말 듣고 좀 좋더라고요. 오
1: 아직도
3: 어릴 때 아 어릴 때가 아니라 결혼했을 때 이제 장인어른이 오빠 오빠니까 야 나는 그런 아들이 둔 적 없다 여보라고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보 여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스물아홉, 와이프 스물여섯 이럴 때 여보 여보 이게 되냐고.
2: 너무 어리다.
3: 그지. 근데 그걸 했어.
2: 했어.
3: 그러니까 어릴 때는 또 오빠 그러면 되게 어색한 거야. 어디 와이프 또 오빠라 그래 여보라 그래야지. 또 어릴 때도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걸 20년 넘게 하니까 이제 오빠 그러면 되게 생경하고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2: 뭔가 내가 잘못했나 약간 다르게 부르면 긴장되고
3: 막 그런 것 아니 오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오빠 그런 거 되게 막 약간 새록새록하고 막 그러더라고.
2: 여기 갑자기 간질간질한 거 아니야?
1: 아내분이 해주셔도 이렇게 설렌다고. 어머나 두 분. 6219님이요. 종혁 배우님 툭툭 내뱉는 저 말투 너무 매력적이라고.
2: 네. 계속 들어보세요.
3: 이게 약간 침 뱉는 토크라고요. 나
1: 침 뱉듯이 이렇게 툭툭. 네. 3837님이 꺄 저 이틀 전에 엄마랑 같이 비기닝 보고 왔대요. 윤지로라 종혁대니 캐스트였는데 완전 추천한다고. 오늘 딱 시네타운에서 만나다니 이건 운명의 데스틴이라고. 네. 아 오늘도 하신다고요? 근데 월요일인데.
2: 네네 네. 오늘 대체공휴일이어가지고
1: 빨간 날이라서. 네, 와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보실 수 있고요.
3: 지금 와 그걸 보러 가셔야겠네.
1: 그러니까요.
2: 지금 출발하세요.
1: 그러니까 여러분 할 거 없으시면 오늘 바로 오세요.
3: 네. 그래요 오늘 내가 아니라 이천희 씨가 하는 거니까.
2: 오빠 갈래?
3: 새로운 예?
2: 아, 저희 동생들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 해주셔야 돼요.
3: 아, 저도 오늘 사이클
1: 와 운동이 있으시다고. 네, 네. 자 연극 비기닝 LG 아트센터 서울 공연장에서 아 여기 또 참 좋잖아요. 네. 6월 21일까지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너무 더우니까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 그래요.
1: 시네타운 듣고 바로 예매하시고요. 우리 윤지 씨가 연극 비기닝의 줄거리 설명해 주세요.
2: 네, 제가 로라로 나오고 데니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그 두 역할이 제 하우스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둘만 남게 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파티의 내용이 아니라 파티가 끝난 뒤죠. 네.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그는 아 잠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저돌적인 커리어 우먼 로라와 이 관계 회피형 돌싱인 데니가 이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어려 있는데 서로 경계심 가진 상태로 계속 저희가 9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퇴장이 없어요. 둘 다.
1: 90분밖에 안 해요?
2: 네네. 와. 그래서 인터미션도 없고 그래서 오셔서 관객분들과 불이 켜지면서 탁 시작이 됨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저희가 끝나지 않는 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장 특이한 구성이고 일단 불이 켜지면 오빠랑 저랑 꺼질 때까지 말로 계속 자 이쪽으로 와라. 저는 굉장히 저돌적인 여자 역할을 맡았고 오빠는 이제
3: 쭈삐쭈삐 되고
2: 네. 네 굉장히 색다른 매력의 종혁 데니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시네타운에서는 배우들끼리 역할을 바꿔서 설명하는데 아 이게 또 쉽지가 않죠. 먼저 종혁님이 윤지 씨가 맡은 로라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인물일까요?
3: 예 영국 작품이라서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그 여자들 약간 기센 여자들 네. 도도한 여자들. 네, 네. 적극적이고
2: 적극적이죠.
3: 야 오늘 밤 뭐 어때서 그럴 수 있잖아.
2: 무서워.
3: 우리가 어린

0: 친구도 아니고 어른인데 성인인데 왜 뭘 오늘 뭐 시간이 안 돼? 약간 이렇게 저돌적인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고 해왔었고 모든 세상에 자기가 중심인 여자 약간 그런 여자예요.
1: 네. 반대로 우리 윤지 씨가 종혁 씨가 연기한 데니를 소개해 주세요.
2: 네, 뭐 오빠가 소개해 주신 제 로라는 저는 좀 더 솔직한 단어를 로라의 수식어로 붙이고 싶은데요. 또 데니는 그 솔직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각자의 또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밝혀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근데 이제 이천희 배우님이 하는 데니랑 종혁 데니가 하는 게 좀 다른 게 천희 오빠는 제가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살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면 종혁 데니는 웬만해선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야, 뭔가 있다. 사랑 얘기를 한다 하면 네.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당겨야 돼요.
3: 저기 밀기만 하고
2: 이런 이 게임에서
3: 매력인데
2: 네 계속 밀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그리고 오빠 쪽으로 당겨 순식간에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힘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당겨줘야지 이렇게 중심이 되게 세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무거운 데니가 있어가지고 종혁 데니는 제가 끊임없이 시작과 동시에 계속 당겨줘야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데니의 또 이 지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네. 마지막에는 데니의 독백이 있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은 제가 막 울어요. 이게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피해보고 안 들어보고 딴 데도 봐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죠.
0: 콧물도 나잖아요.
3: 아 콧물 참을 수 없죠. 아 너무 힘들어.
2: 미안해요. 네.
0: 아, 정말 콧물 이제까지 본 여배우 중에 콧물 제일 많이 나오는
2: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끝나고 네. 커튼 콜 하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뒤에서 오빠가 아 이윤지 콧물 진짜 이윤지 콧물 진짜
3: 아,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셔서 그래요. 아, 그렇죠. 삼느라고 그렇죠. 아 저도 힘듭니다. 그
0: 네,
3: 콧물
0: 저는 네. 정말 이제 뒤에 이제 키스 씬이 있는데 네. 콧물 이렇게 약간 나온 거예요. 한 네. 정도. 어떡하지 저거.
2: 닦아주지 그랬어.
0: 그때 닦을 순 없지. 내가 배역이 있는데 어떻게 닦아.
2: 이렇게 쓱.
0: 에이 그거 그때 닦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윤지 배우가 네. 휴지를 아까 주머니에 살짝 넣어놓고.
2: 어쩔 수가 없어. 진짜.
0: 그래서 바지가 다 젖는다.
2: 닦고 여기다 닦으니까.
3: 아 저도 요즘에도 연극 홍도 지방 공연하고 있는데 저 진짜 콧물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 여기 닦아주시는데 좀 닦아주세요.
2: 그래요.
0: 아니 네. 그게 왜냐면 내가 이 여배우 상대 배역을 네. 터치하는 게 없어요.
3: 아 그래서. 네,
0: 그래서 그래요.
3: 어렵다 어렵다.
2: 제가 스스로 셀프 닦기. 네.
0: 콧등이 허해지는 여배우. 아, 네. 손등이랑.
3: 아유. 연극 비기닝은 배우 단 둘이 무대에 오르는 2인극입니다. 와, 두 분 모두 퇴장 없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하셨잖아요.
2: 맞아요.
3: 와, 진짜 이거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2: 그게 이제 제가 이 연극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네. 했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부분. 왜냐면 네. 나가서 좀 준비하고 다시 상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배우에 대한 완전히 전적인 믿음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잘 가지고 가게 되는 그래서 나를 살려줄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3: 아, 서로.
2: 네, 그런 오빠는 뭐 저한테 별로 기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기대고 가고 있죠.
0: 근데 연습을 좀 뭐랄까 그 티키타카가 네. 되게 빠르고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뒷대사가 나타나거나
2: 맞아요.
0: 뭐
2: 맞아요.
0: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예, 긴장을 좀 많이 항상 해야죠.
3: 서로 뭐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전 진짜 많거든요. 저 근데 뻔뻔하게 안 틀린 척해요. 그리고 옆을 딱 믿어요.
0: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2: 저도 뭐 눈으로 빨리 다 살려내.
3: 맞아 맞아. 난 모르겠다. 네가 해. 막 이런 식으로.
0: 헐.
3: 아, 다 그러시는군요. 그러세요. 종혁 씨는 작년 초연부터 재연까지 비기닝과 함께하고 있고 윤지 씨는 이번이 첫 합류입니다.
2: 네네.
3: 솔직한 사람이 평소에 윤지 씨는 무서웠는데 로라를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2: 네. 좀 보고 배울 만한 점이 로라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데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로라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서 아 솔직한 것도 되게 매력이 있고 또 솔직한 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좀 너무 애둘러 가지 않는 방법을 제가 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기 또 솔직한 분이랑 하다 보니까 저도 더불어 또 솔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3: 종영님이 지금 위아래로 약간 훑어보셨어요. 아,

0: 혹시 어떤 왜? 분인가요? 종영님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어떤 분이세요? 평소에?
2: 진짜?
1: 야, 되게 발랄하고 되게 발랄하고 예쁘시고.
0: 네. 네. 와, 예쁘다.
2: 예쁘대.
1: 네네네.
2: 사실 몇 개월 만에 처음 들어요.
1: 정말로. 전에도 작품 같이 할 때도 그때 괜찮은 배우다 이런 생각을
0: 했어요. 그때 기억 안 나시나요?
2: 왜 솔직하지 못해요?
1: 신청곡 듣고 갈까요?
0: 네, 윤지배님이 신청곡 듣고 올게요. 비포 선라이즈에서 캐스 블룸의 Come Here.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로라와 데니를 생각해도 또 잘 맞는 그런 영화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2: 너무 좋다.
1: 좋다고?
0: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영화인데 이 곡 듣고도 우리 다시 만나요.

0: 연극 비기닝은요, 이종혁, 이윤재 씨뿐만 아니라 유선, 이천희 배우님이 같은 배역으로 함께합니다. 근데 같은 배역이라 해도 배우에 따라 그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N차 관람이 많다고 하는데 윤지 로라만의 또 매력이 있고 또 종혁 대니만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종 대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게 다가와 주 당겨지지 않는 네. 정말
0: 그런 매력이 있다.
1: 무게감 있는
0: 그러다
1: 회피형 인간. 네.
2: 왜냐면 이 그 데니의 그런 사연이 있어요.
1: 네, 있어.
2: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돌다리 좀 두드려보고 건너는
0: 맞아요.
2: 그런
0: 요즘 필요하죠,
2: 사람이고 네. 이제 로라라는 캐릭터는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서로 호감 있으면. 우리 같이 있자. 약간 막 그런 어른들 얘기라서. 네. 근데 윤지 로라는 좀 그래요. 좀 약간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발칙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1: 유선 언니 완전 또 다르죠.
0: 어.
1: 유선 언니랑은 또 이제 전에 초연을 네. 작년에 바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선 언니랑 종혁 오빠랑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극이 완전히 쭉 이렇게 막힘이 없이 흘러가요.
0: 근데 오늘

0: 두 분 케미가 너무 좋다고 지금 두 분 거 보러 가겠다고 난리가 진짜요? 났습니다. 티키타카가 너무 좋다고 티격태격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1: 저희는 그냥 막 살아있어야 돼요. 긴장을
0: 이렇게
1: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했는데 오빠가 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빠는 제가 뭘 이렇게 던지는 게 있는데 제가 진짜 못 던져서 그걸 또 오빠가 잘 받아주실 수 있을까? 오빠를 믿어요.
2: 와인 그 따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던지는 게 있어요. 거의 상수에서 하수로 던지는데. 네네.
0: 아 멀다.
2: 그걸 그렇게 못 던져가지고. 근데 아직 땅에 떨어질 만한 거 건져내고 막 이런다니까.
1: 한 번도 안 놓치셨어요?
0: 진짜요? 네네네. 대박이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으시나 보다.
2: 대사에 또 있어. 야구 좋아해요?
1: 야구 제가
2: 야구 안 좋아해요.
1: 그랬더니 저 축구 좋아해요. 이래요.
0: 깜짝 놀랐어요. 저랑 그때 신인 때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그때 야구하러 가야지 막 이러셨는데 지금도 이따 내일 이제 쉬면 야구하러 가야지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1: 어제도
0: 좋아하세요?
1: 어제도
2: 야구 좋아해요.
0: 진짜 한결같은 분이네.
1: 진짜. 네, 진짜.
2: 근데 더 웃긴 거는 대사에 야구 야구 좋아요? 근데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안 좋아한다 그러고 나랑 잘 안 맞아. 그리고 뭐지?
1: 데니랑 자기랑 안 맞아.
2: 연기 전공이에요? 아, 저 연기 전공 아닌데요.
0: 너무 재밌는데요?
2: 역사 전공인데요, 저요?
1: 역사.
0: 근데 그것도 어울린다.
2: 그리고 또 안 어울린 거에서 딸 이혼 남의 딸도 있어요.
1: 아들만 있는
2: 아들만 있는데
0: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런 게 또 재밌겠다. 근데 재연까지 하시고 재밌네요. 2766님이요. 연극 비기닝에는 아주 섹시하면서 발칙한 대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2: 예, 근데 네. 지금 낮에 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대사인가?
0: 진짜 그 정도예요.
1: 아니 저희 뭐
2: 상관없나?
0: 적당한 거 뭐.
1: 아니 뭐 제 저희 집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제가 갑자기 들이대요. 가겠다고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진짜 갈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니 눈이 이만해지면서 저요? 약간
0: 저요?
1: 왜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쭉 저는 그 톤으로 아, 왜요? 모르는 척 왜 모르는 척하냐 알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2: 키스하고 싶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거보다 더 세져요.
0: 그러니까요.
2: 평안 가면 더 세지는데 지금 방송 낮에 방송 라디오라 맞아요. 좀
1: 너무 어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0: 네. 3837님이 1차원적인 궁금증인데요. 비기닝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 술인가요? 실제 술이라면 혹시 취한 적이 있으신가요?
2: 실제 술 아니죠.
0: 술 먹으면 안 되죠.
1: 전혀 아닌데 사실은 저 연습할 때 오빠랑 연습할 때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그쵸. 저는 막 로라로 막 데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마음이 있고 데니는 아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이런 식의 하니까 제가 딱 뒤돌아서서 실제로 아 맥주 한 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오빠랑 할 때
0: 술 생각은 한 적이
1: 난다.
0: 있다.
1: 네.
0: 뭐야 벌써 끝났다고요?
1: 여러분
0: 진짜로?
1: 안 되겠다. 네. LG 아트센터 서울로 오세요. 네.
0: 와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2: 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2016년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아연님이요. 두 분 케미가 왠지 철없는 오빠랑 철든 여동생 같다고 연극 비기닝 꼭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연극 비기닝 6월 21일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두 분 이야기 듣고 아 정말 재밌겠죠. 연극 보러 와주실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 우리 공연을 보시면 뭐 약간 많은 웃음과 또 소소한 감동도 있고요. 그냥 보시는 분들이 와 그대서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렇게 맞아요. 하시거든요. 많기는 많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네. 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러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네. 근데 저희가 열심히만 하느냐 실제로 너무 즐겁거든요. 그리고 또 반응이 객석에서 바로바로 네. 너무 가까이서 잘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후회 없이 딱 예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이번 극장 너무 또 가까워요. 객석이랑.
3: 엄청 가까워. 맞아요. 제가 아니 이럴 거면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2: 네, 무조건 너 건물 봤다는데 내가 손목을
3: 하지 마.
1: 앞여름 보이죠. 네.
2: 보일 거야.
1: 지금까지 연극 비기닝의 이종혁, 이은지 배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곡은 종혁 배우님의 추천곡인데요. 피니어스의 Let's Fall in Love for the Night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3: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2: 오늘도 영화처럼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아 이거 원 플러스 원 상품이에요 소리 들으면 괜히 이득 본 기분 들고요. 택배 시켰는데 서비스 간식 들어있으면 아, 뭐야 뭐야 이 센스 뭐야 단골 예약이고 카페 쿠폰 도장 다 찍어서 공짜 커피 한 잔 받으면 세상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딱 이런 날 아니에요. 주말 다 끝났나 싶었는데 대체 공휴일이 딱 힘있게 치고 나와주는 날. 덤으로 생긴 하루치 이 행복 같이 아낌없이 누려보자고요.

보너스처럼 찾아온 달콤한 하루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아따 오늘 못 하냐?
1: 12시의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거북이의 컴온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오늘 여유롭게 집에서 쉬면서 라디오 듣는 주주님들 많으시죠? 오늘이 바로 대체 공휴일인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오늘 뭐하며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오늘 끝나고 연극 연습이 있었는데 오프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야무지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뭐 대본도 보고 또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곧 있을 촬영 준비도 하고, 근데 좀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야무지게 그 시간들을 좀 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좀 그렇게 여유롭고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우리 1477님은요. 저는 이번에 여자친구가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좀 많이 올라서 강원도 양구로 캠핑 다녀왔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덩달아 저도 좋아져요. 행복은 역시 바이러스 같아요. 이 행복 바이러스 주주님들에게도 나눠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바이러스가 맞고, 그리고 사랑

0: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건 또 나의 행복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받았어요. 또 우리 9560님도 9개월 아기랑 남편이랑 경주 가는 고속도로예요. 남편이랑 어제 싸워서 약간 어색한데 그래도 여행 즐겁게 다녀오자 남편아 잘하자 좀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니까 근데 이런 거는 또 갑자기 뭐 또 예상치 못하게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예상치 못하게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9560님께서 지금 예, 문자까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 남편분 들으셨죠? 잘하자고. 아, 근데 여기서 또 싸우는 거 아닌가 몰라. 그쵸? 아, 뭘 잘해. 나만 잘못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싸우게 될 수 있는데 아, 안 싸웠으면 좋겠다. 오늘 두 분 다 그냥 행복하게 보내버려요. 자 오늘 2, 3부 선남는 참견 함께 하는데요. 해리포터 씨 그리고 자리를 비운 기썸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게스트 서영락 대리 목소리만 들어도 빵 터지는 이재율 씨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1: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1: 캐라시딜. 엄마 손은
2: 약손, 마더스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3: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

0: 잠.
1: 쉿, 너랑 나랑 비밀 얘기. 시크릿 조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뭔가 나이 들수록 체력이 딸려서 좋다는 영양제 하나, 둘 챙겨 먹다 보면 어느새 영양제만 한 트럭이 되잖아. 너는 요즘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있어?

0: 더워. 어우 더워. 어우 나 왜 이렇게 덥니. 어우 엄마 이맘때 되면 원래 덥지. 그래도 그렇지. 아 왜 그렇게 더워하시오. 나 선풍기라도 틀어드려. 야 어디 보자. 이제 약 먹을 시간인데. 어 아빠 뭔 약이 그렇게 많아. 아 이게 뭐가 많어. 어디 보자. 자 이거 실버 종합 비타민에다가 이거는 밤에 어 이거 밤에 잘 자라고 먹는 이 마그네슘 있고, 예 그리고 또 눈에 좋은 어 루테인, 그리고 또 그 중성 지방 낮춰주는 어 오메가 3, 어 그리고 또 이게 밀크사슬 이거 밀크사슬이고, 야 그리고 또 그 간에 좋다는 저기 그거 아무튼 이 정도는 나는 먹는 거요. 아, 그 밀크 시슬. 근데 이 노란 것도 뭐야? 아이 몰라. 너희 엄마가 안 주고 혼자만 먹길래 이거 슬쩍 그냥 내가 따라 먹는 건데. 아우 아우 그거 그냥 내 갱년기약인데. 아우 진짜 너희 아빠는 그냥 누가 좋다고만 하면 다 가져가서 먹는다니까. 얼른 내놔. 가뜩이나 말 많은 양반이. 근데 부모님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뭘 할 게 아니더라. 나도 30대 되니까 체력이 훅훅 깎이는 게 느껴지더라고. 예전엔 하루쯤 밤새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늦게 자면 얼굴부터 티나고 회복도 느리고. 아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1박으로 놀러 갔는데 말이야. 야 오늘 밤에 치사하게 먼저 뽑는 사람 내일 밥값 속이다. 진짜 일찍 자기만 해야 진짜로. 아 박현들 너나 먼저 자러 들어가지마.
1: 얘들아 그래서 내가 챙겨왔잖아. 이거 고함량 아르기닌이거든. 다들 한 병씩 쭉 마셔.
0: 오 이거 아 이거 게임에서 먹으면 HP 쫙 올라가는 그 포션처럼 생겼네. 아 고마워 민지야. 나 잘 마실게.
2: 야 아이 진짜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아, 이 박현들이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쌩쌩해. 아 됐다. 아 됐어. 야 너네나 많이 마셔라.
0: 야야 냅둬. 박현들 쟤는 허세 빼면 시체야. 우리나 마시자.
1: 야 박현돌 박현돌 박현돌 너 잘 거면 들어가서 자지.
2: 아 안 하나 안 하나
0: 지금 뭐라는 거야. 아휴 제 아까 허세 부릴 때 알아봤다.
2: 아유 야 박현돌 이제 알지 진짜 생제 나는 진짜 건강.
1: 아 시끄럽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냥.

네,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영양제 없이 못 살아요 님의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왜 챙겨 먹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비타민 안 먹으면 눈이 안 떠진다고요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주주님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도 좀 볼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운동 요즘 많이 못하고 그 대신 매일매일 영양제는 꼬박꼬박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는데 영양제는 확실히 그냥 보조제인 것 같아요. 그냥 보조제고 운동이 뭔가 기본 그 베이스가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 다들 뭔가 숙연해지고 있긴 한데 여기 분위기가 운동을 하면서 영양제까지 잘 챙겨 먹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주님께서는요. 오늘 누가 제 사연을 도용하신 것 같네요. 제가 이 구역의 영양제 왕입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피곤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민주씨 그 뭐 없어? 한다니까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민주님. 저도 이제 그 연습실 가면은 그 연습실 이제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이제 한영아 한영아 뭐야 뭐야 봐봐 봐봐 하면서 왜냐면 제가 저녁 먹고 나면은 꼭 오메가3랑 막 이것저것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뭐냐고 하나씩 달라고 하고 또 누구 소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저는 또 가방에서 다 나오거든요. 천연 소화제 다 나오거든요. 또 우리 7800님도 주디 저도 영양제로만 버티다가 이곳저곳 안 쑤신 곳이 없어서 장장 2년 만에 다시 요가 등록했습니다. 체력은 영양제로 어떻게 대충 해결해도 근육이 쑤시는 건 아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언젠간 아만다 이오리쌤이 하시는 원데이 클래스도 수강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영양제로 체력 자체 어떤 그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는 준단 말이죠. 근데 이 근육이 속근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우리는 뒤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세도 뭐 몇번 바르지도 않고 거북목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고관절이 얼마나 타이트하겠어. 그렇죠? 여기 장요근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거 스트레칭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알잖아.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지. 또 우리 621님은요. 약사 주주입니다. 무턱대고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적당한 때에 나눠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눠서 먹고 있어요, 선생님. 나눠서 먹고 있는데 한 번 먹을 때도 저는 좀 많이 털어넣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고모도 그렇고 기억나요. 밤에 이렇게 비몽사몽해서 딱 나오면은 뭐 고모가 진짜 이렇게 손에 한 무더기, 약이 정말 한 무더기였는데 그걸 막 털어 넣으셨던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저렇게 이렇게 뭔가 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 영양제를 많이 많이 먹어줘야 되는구나라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때에 따라서 잘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로 잘못 먹으면은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거를 저녁에 자기 전에 먹어버리면은 그럼 잠이 안 오거나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또 우리 5992님께서도 사춘기 아이들이랑 캠핑 가고 있어요. 중2 아들이 안 따라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웬일로 따라가줘서 고마운 마음이네요. 중2 엄마는 그냥 군말 없이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오늘 캠핑 가서 이어폰 꽂고 구석탱이에만 있어도 그러려니 해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군말이 없다? 군말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착한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1123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대체 공휴일에 쉬는 건 사치인 자영업자입니다. 올해부터 냉면집으로 업종 변경했는데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주디는 냉면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 냉면 국물이 끝내주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냥 맛있는 것도 아니고 끝내주는 거라고 자랑하시는 거면은 대충 힌트라도 알려주셔야 어디에 있는 건지 체인인지 아닌지 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어디 지역에 있는 덴지. 이제 여름이면은 저도 냉면 자주 먹거든요. 함흥도 좋아하고 평양도 좋아하고 평양도 좋아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평양 냉면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깃집 가서도 꼭 냉면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어딘지 알고 싶네요. 또 우리 6003님도 장미 좋아하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한 잔 들고 장미 잔뜩 핀 동네 공원 가서 식후 산책하고 올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저녁 먹고 나면은 늘 저희 동네에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하고 있어요. 근데 산책이 너무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걸으면서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 강아지들, 아기들 이렇게 구경도 좀 하면서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20-30분이라도 산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도 예쁜 장미 잔뜩 보면서 가면 너무 좋겠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해리포터 스페셜 게스트 이재율 씨와 함께하는 선 넘는 참견 이어지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0: 하지 하면 하하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오늘도 가뿐하게 선을 뛰어넘으러 와준 선넘기 장인 해리포터 씨 예, 그리고 웃음 버튼 연타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던지는 드림마다 타율 대박나는 개그계의 대세 치트키 개그맨 이재율 씨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동생 이재율입니다 야,
10: 이재율 진짜. 아내 해리포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 두 분은 워낙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1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어제도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9: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구나. 1년 넘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함께 조롱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 너무, 많은 어떤
8: 너무 남다른 일이긴 해요 진짜로
9: 많은 여고생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8: 맞아요.
9: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친한 관계에서 하는 것들이다
10: 네 맞습니다
8: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재율 씨가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포터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재율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10: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거랑 옆에 누가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좀 나는데 이재율 씨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연습 안 하고 와도 문제가 전혀 없다. 아,
8: 저도
10: 그만큼 든든하다.
8: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10: 그러니까요.
8: 오늘.
10: 원래 그러니까. 오늘 송하빈 씨가 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8: 아,
10: 하빈 씨 정도면 걱정을 조금 했었을 텐데 이재율 씨면은 걱정하지 않는다.
9: 예예예. 예, 예.
8: 그러니까요. 아까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땜빵에 땜빵이냐고.

0: 아 그렇죠.
1: 재민 씨께서
0: 제가 이 라디오를 나온다고 하니까 송하빈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너무 고맙다. 나 대신 나와줘서 나의 이제 빈자리를 너가 채워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스케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형이 여기 되게 오래된 고정인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되게 그런 느낌이긴 해요.
0: 네, 한 뭐 2, 3년 넘게 했나 했는데 여기가 한 지가 한 2년이 안 넘었죠 아직.
1: 저희 그렇죠.
2: 저희 1년 간 넘었죠. 이제
1: 1년 조금 넘었죠. 네, 네. 하빈 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0: 한 5년간 한 라디오처럼 막 본인의 빈자리를 메꿔준다고 고마워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알고 보니까 이제 땜빵의 땜빵.
2: 땜땜으로.
0: 땜땜빵빵.
1: 네, 함께하게 됐어요. 네. 네. 두 분은 어때요? 사적으로도 좀 친하세요? 자주 만나요? 아니면 방송 때만 이렇게 딱 스위치 온 하시는 편이에요?
2: 아니, 방송 끝나고 네. 같이 밥도 많이 먹고.
0: 그렇죠.
2: 또 회식할 때도 자주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다 가다가 사석에서도 보고 하는 사이죠.
0: 그렇죠. 거기 이제 술 좋아하고 밥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1: 아이고 네. 아유 네네 누구 아유
2: 그 신씨로 시작하는 개그 미녀 개그우먼이
0: 네,
2: 있어요.
0: 네, 루로 끝나고요.
1: 너무 좋아,
0: 네. 중간이 깁니다.
2: 아,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0: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1: 웃겨라 아니 우리 재율씨도 네. 환영하는 문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네. 6700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재율씨
0: 요즘 제 웃음벨 재율님 저는 재율님이 캐치캐치 차승원 버전으로 부른 게 뻘하게 터지더라고요. 아 한 번만 해주세요.
1: 차승원씨로 많이 하시는 건 봤는데 캐치캐치는 네. 막 못 들었어.
2: 요즘 변형을 많이 주잖아요 차승원 성대모사로.
0: 그렇죠 변형을 많이 주는데
1: 되게 상큼한 노래잖아요.
0: 캐치캐치가 이제 최애나 씨의 신곡이었죠. 캐치캐치 네. 그거를 네. 제가 신곡 그 뭐라 그러죠? 신곡 발표회?
2: 네네네네.
0: 그 MC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 신곡 그 챌린지를 찍었거든요. 네.
1: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0: 네. 캐치캐치가 따 따라 따따 따 따라 따따 따따 따 아 베이비.
1: 아 미안해요. 약간, 네. 약간 갑자기 또 네, 아 근데 재율 씨 좀 당황하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당황스럽네요.
2: 아니, 차승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그렇죠.
2: 그 팬분들 네. 중에 차승원 성대모사 할 때마다 DM으로 네. 뭐 네. 재율아 차승원 오늘 70번째다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대요.
0: 그렇죠.
2: 너무 자주 하니까
0: 네. 70번째다 이제 자중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2: 아 저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1: 뭐요?
2: 그 같이 그 조롱잔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재율이가 좀 피곤했어요. 근데 네, 몸이 안 좋아서
0: 몸이 안 좋았어요.
2: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코골이 같은 거 할 때 좀 끙끙 앓으면서 자잖아요. 사람들 잘 때 막 아 이렇게 앓으면서 자는데 재율이가 앓으면서 자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0: 아 거짓말하지 마.
2: 아 진짜로.
0: 아니 거짓말하지 마.
2: 그게 아예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 자체가 차승원 형님이 그냥 돼버렸네. 돼 있어서
1: 돼 있네 그냥.
2: 아 진짜 이렇게 자더라니까.
0: 말도 안 돼.
2: 너가 먼저 자고 있어서 내가 봤다니까. 진짜.
0: 에이
2: 진짜로. 준비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1: 근데 70번 정도 한 저 상태면은 그게 돼 있을 만한
2: 몸에 녹아 있는 거야.
1: 네, 진짜 일체화가 돼버렸네.
0: 원래 목소리가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2: 맞아.
0: 최근에 또 선배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컬투쇼에서 만나 뵀는데
1: 봤어요.
0: 기본 목소리가 좀 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1: 아 진짜로. 네. 진짜 앞으로도 또 너무 기대 많이 할게요.
2: 해도 안 질리는.
1: 네. 네. 아 이거 진짜 저 이거 완전 웃음배. 5995님께서 저 실리카겔 팬인데요. 요즘에 재율 씨가 따라한 실리카겔 때문에 노페인 노래를 못 듣겠어요. 자꾸 재율 씨 얼굴이 떠올라서 웃겨 죽겠다고요. 재율 씨 인간 복사기 인정입니다.
0: 네.
1: 보내주셨어요.
2: 요즘에 뭐 너무 있었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거.
1: 그러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너튜브에 실리카겔.
0: 네. 실리카겔 보컬 네. 김한주 씨가 실제로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고. 네. 생일도 하루 차이 나고 약간 이제 평행 이론이 좀 있다고
1: 있다
0: 보면
1: 보니까
0: 좀 그렇겠죠?
1: 아니에요. 네. 은근 너무 웃기더라고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선 넘는 참견. 자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요. 네, 재율 씨.
0: 깜짝 놀랐어요. 네.
2: 바로 들어갈까요?
1: 네, 네. 갑자기 들어가요.
2: 좋습니다.
0: 네. 터세가 좀 있네요.
2: 그러니까요. 당황하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알겠습니다.
2: 자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 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0: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말을 할락 말락 나는 서영락 대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재밌는 분이네.
1: 아니 못해요.
2: 우리 팀은 분위기가 가족 같습니다. 그 안 좋은 의미의 가족 같다가 아니고 진짜 팀 사람들끼리 꽤 끈끈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다들

0: 의무는 아니지만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요.
1: 서영락 대리, 뭐 이런 걸 또 사왔어. 아주 망고 젤리가 쫄깃쫄깃한 게 맛나긴 하네.
2: 아, 대리님, 네, 잘 먹겠습니다.
0: 아이, 다들 이렇게 그 나라의 디저트나 작은 간식거리를 잡아서 나눠먹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어요. 사실 여행하면서 캐리어도 미어터지는데 회사 사람들끼리 선물까지 사오는 거 은근히 보통 일은 아니지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도 여행 때마다 꼭 팀원들 선물을 챙기기도 하고요. 성격 좋고 사람 잘 지키는 팀장님께서
1: 주사원,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방콕 간다면서요. 부모님 잘 대접해드리고 와요.
0: 꼭 이렇게 팀원들 여행 잘하고 오라고 용돈을 주세요. 번거로우실 텐데 그것도 직접 그 나라 돈으로 직접 환전까지 하셔서요. 그런데 3년 전에 입사한 회사 신입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한 친구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까지 해외에 3번쯤 나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늘 아무것도 안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팀 사람들이나 팀장님이 절대로 그 친구에게 눈치를 주는 타입들은 아니에요. 저기 그 태국은 망고 말린 거나 그 코코넛칩이 유명하지 않아?
2: 네, 맞죠? 그래서 잔뜩 먹고 올 거예요, 저.
0: 아니, 많이 먹고 오고. 네. 그 올 때 좀 사와도 좋을 것 같...
2: 근데 요즘 우리나라 수입 과자점에서도 다 팔던데 아마도?
3: 열받아. 네.
0: 제가 슬쩍 눈치를 줬더니 이러는데 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선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팀 사람들이 챙겨주는 만큼 후배도 베풀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기하려는 거 자체가 제가 너무 꼰대인 걸까요? 후배에게 그래도 잘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혼자 무한 고민 중입니다.
3: 야, 이거 논란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말을 할랑말랑 네. 나는 서영락 대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 서영락 대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2: 저 그렇긴 해요.
3: 아무 관련 없는 사연이었네요.
2: 네, 맞아요. 최적화한 지금 그런 콩트예요.
3: 여기 어디 서영락 대리가 나오는지 그냥 팀장님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0: 그냥 회사 생활이니까.
2: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사연자분이 이렇게 또 추가 정보 덧붙여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제가 그 친구 사수고요. 또 그 친구가 눈치는 좀 없지만 나쁜 친구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서도 이 정도는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아, 일단은 이 사연 속에 좀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사실 좀 눈치 없는 캐릭터로 나오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여기 사연 속에 팀장님은 그래도 좀 꽤 좋은 분 같기는 해요.
3: 아, 그럼요. 일단은 뭐 여행 갈 때 용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2: 그러니까.
3: 굉장히 좀 가족같이 챙겨준다는 건데
0: 그리고 환전까지 하는 환전까지 거면 직접 사실 해주고. 엄청 세심한 스타일인 건데
3: 환전을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해주시나?
2: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다 싶기는 해요.
0: 약간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2: 그러니까요.
3: 환치기 하시나?
2: 환치. 이렇게
3: 외국 돈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0: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치니까 적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좋아요. 네네. 아니 일단은 그래요. 뭐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뭐 동료들 선물을 사온다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0: 이해가 가는 게 저도 뭐 뉴질랜드 같은데 갔다 오면은 우리 그때 라디오 할 때 우리 주디 준다고 올리브오일 같은 거 조그만 거 사오고 뭐 이런 게 뭐 쉽다면 쉽고 어떻게 보면 여행 중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3: 아 맞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친구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3: 포터 형은 항상 뭘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때 뭐 일본 갔다 왔을 때인가 프로폴리스 또 형이 사와가지고
0: 맞아요. 입에 뿌리는 거.
3: 네, 입에 뿌리는 거.
0: 맞아요.
2: 매번 뭐 사오시긴 했었어요.
3: 아, 이게 근데... 성격이 그렇게 되면은 되는데
2: 맞아요. 성격이 그렇게 되면 또 되기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뭐랄까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받아서 누가 이렇게 좀 해야 되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맞아. 그런 거 같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0: 옛날에 또 일본 갔다 왔을 때 녹차 소금 같은 거 준비해주고 있어서 요즘에 뭐
2: 와사비 소금
0: 한돈 먹을 때 항상 쳐서 먹고
2: 맞아 맞아.
0: 재유 씨는 여행 가면 이런 거 가끔 사오세요?
3: 전 여행을 잘 못 가가지고 요즘
2: 여행 자체를
3: 여행 가면 진짜 무조건 챙길게요. 12시에 준영 저도 오늘부터 가족이니까
0: 그치, 그치.
3: 네, 꼭 챙길게요 진짜.
0: 근데 여행을 잘 못 간다.
3: 여행을 안 가요 제가.
2: 그래요? 네, 뭘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여행 자체한테.
3: 국내 여행도 괜찮은 거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3: 국내 여행 가서
0: 근데 그러면 국내 여행도 꼭 사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국내 여행.
3: 아, 제주도는 보통 사오는데. 그죠?
2: 나는 경주도 사올 수 있다고 봐요.
3: 아,
0: 경주면 뭐 황남빵이나 보리빵 같은 것들도
2: 제주,
0: 있고.
2: 제주, 경주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3: 대전 어때요? 대전.
2: 대전? 대전에 어떤 게 유명하죠?
0: 빵, 빵.
3: 보통 빵이 많이 유명하니까.
2: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빵을 약간 순간 되게 조심해서 얘기하려고. 네, 네. 맞아 빵을 사올 수도 있겠네.
3: 그러면 성남 정도는 어떨까요?

0: 조금씩 올라와 봅시다.
1: 그러면은 성남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0: 성남에 유명 엄청 많죠.
2: 어, 뭐야 나 몰라요.
1: 성남하면 떠오르는 특산물 있어요?
0: 성남에 떠오르는 특산물 성남하면은 뭐, 통닭. 성남 통닭 몰라요?
1: 아 성남 통닭 들어본 것 같아.
0: 장난 아니에요. 거 근처에 또 수원이 있으니까.
2: 아 그러네 그러네. 네.
1: 성남 가면은 통닭은 꼭 사오는 걸로.
0: 그렇죠.
1: 나는 천안 호두 과자면 인정하는데. 아,
0: 천안 천안
1: 통닭. 성남 통닭은 좀.
3: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냥 센스다.
1: 아 센스요.
3: 어 이 센스는 그냥 사수를 통해서 약간 배우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다 배워가지고.
1: 맞아. 배우면 좋지 이런 거는.
3: 그렇죠. 그런.
0: 근데 이게 이 MG 사원 분이 네. 막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3: 맞아,
0: 그냥
3: 맞아,
0: 잘
3: 맞아.
0: 지내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3: 잘 지내고 있는데
0: 어 현영 씨가 조금 그 네. 연기를 아, 그렇죠. 얄밉게 해서 그렇지
1: 맞아, 맞아.
0: 어 너무 얄밉더라고요 진짜 오늘 또 약간 복장도 대만 여고생처럼 하고 와가지고 어 막 하는데 맞아요. 어 막 어, 미쳐버리겠어 막
1: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담백하게 읽으면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비트는 경향이 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0: 그쵸. 맞아. 너무 몰입하게 되는
1: 맞아요. 아,
3: 그러면은 연기를 안 하고 만약 그냥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코코넛집이 유명하지 않아? 어 맞아요 그래서 저 잔뜩 먹고 오려고요.
0: 아 이것도 싫은데
1: 어, 기본적으로 그냥... 연기가 좀 들어가 있어. 호흡이 달라.
3: 아, 호흡이, 아, 호흡이 달라. 기본적으로다가
0: 어, 기본적으로 남을 열받게 하려는 의도가 좀 들어가 있네.
3: 있나봐요. 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 어쨌든 고민이신 게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그냥 이분이 좀 후배가 터득하게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직접 얘기를 꺼내야 될지 근데 그 지점에서 조금 약간 우리 뭐 꼰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거 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어떨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배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너가 장착을 하고 있으면 나쁠 건 없다. 근데 이제 매번 사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요 정도의 센스는 이런 상황에서 발휘하는 게 어떻냐 정도는 아,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0: 좋다. 어,
1: 저는 해줄 마음이
0: 있어요.
3: 포토신 얘기할 거예요.
1: 저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것 같아요.
0: 와 그래. 진짜 세상 이런 꼰대는 처음 오네요. 진짜.
3: 진짜로.
0: 아 나는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3: 근데 엄청 근데, 꼰대처럼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 감 그거 감당하실 수 있어요?
1: 근데 부장님이 환전까지 해서 주셨잖아요.
3: 아 그 정도의 그, 어떤 그게 있으니까.
1: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배움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주의예요.
3: 아 야. 만약에 부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몰라도.
1: 그럼
3: 재율 씨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아, 그냥 둘 것 같기도 한데
0: 저는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얘기했다가 제가 얘기해서 막 사오기 시작한다면
3: 부담이
0: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아, 서로 불편하다.
0: 네, 아, 제가 저 성격이 아닌데 내가 얘기해서 일부러 저렇게 사왔구나 이런 게 드니까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3: 재율 씨 좀 그런 좋을 텐데. 편?
1: 네. 그럼 역으로 개그맨 문화가 사실 조금 수직 문화가 있다고 전 그렇죠. 들었는데
0: 굉장히 수직적이고
3: 그러면은 지금도 있어요.
1: 선배가 막 네, 이렇게 그럼. 하면은 재율아 좀 해외 갔으면은 조금 뭐 저기 녹차 소금이랑 뭐 이런 것도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들으면 근데 사실 들으면 들은 대로 일단 행동은 해야겠죠.
1: 행동은,
0: 네, 선배님이 말한 거니까. 그치만 이제 그 여행 가서도 약간의 그 짜증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아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1: 온전히 즐길 수 없으니까.
0: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3: 그리고 나는 조금 약간 또 못된 생각이 약간 발동이 되는데 약간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좀 주의할게요 하고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좀 못 싸운 거야. 그러면은 진짜 저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3: 장난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 마음 저지 악마가 있어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3: 일부러 더저 너무 죄송 너무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이번 여행 갔을 때 사실 너무 제가 놀기에 여념이 없었어가지고
1: 못
3: 썼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1: 한방 내기는 거지.
0: 다음에 가면 꼭 제가 사드릴게요.
3: 네, 한, 제 다들 너무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행을 안 갈게요. 그냥 죄송해요. 아, 어, 나는 여행 가면 이런 것도 안 사오는 정말 쓰레기야.
3: 안 가는 게 여행 앞으로 저 안 가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아니 뭐 장난인데
1: 역으로
3: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어떻게 뭐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0: 근데
3: 지금
0: 아직 이분이 근데 3년째 네. 지금 다녔다 그랬잖아요.
3: 네.
0: 그러면 어떤 이런 팀 내 문화를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3: 그쵸,
1: 맞아요.
0: 그러면 아마 뭐 일부러
3: 네? 어떻게
0: 그런 거를 좀 뭐 없애고 싶어서 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
1: 학습을 철폐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0: 3년이면 모를 리는 없어요, 사실. 3년간 그렇게? 매번 선배들이 외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올 텐데. 그러면 보통은 아, 나도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1: 그러니까 그쵸? 어찌 보면 모르는 척 하는 네. 것 같기도 해.
3: 솔직히 3년이나 됐는데 이거 모르는 건 조금 문제 있다.
0: 네. 그래요.
1: 저는 그럴수록 더 말을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3: 조금 꼰대가 되느니.
1: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좀 이건 좀 신경을 써라. 뭐 이렇게 요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까.
0: 그 이제 부하 직원 분께서 이곳에 좀 섞이기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1: 맞아 맞아.
0: 송하빈 씨 같은 경우는 이곳에 고정.

0: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 네. 다닌 것처럼 지금 저한테
1: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0: 하셨거든요.
2: 네. 오히려 불편하네 또 들어보니까
0: 불편했어요. 네.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근데 고정이 아니었다니.
2: 오케이. 네. 네.
1: 아무튼 뭐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3년이나 됐는데 말 안 하시는 거 이렇게 안 지키는 거 보면은 그냥 숙션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냥 본인이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쪽지에 써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선물 좀 사와 이렇게
2: 그게 더 임팩트 제, 셀 거예요.
1: 그래,
2: 네.
0: 누가 말한지 모르게
1: 누가 말하든 선물 좀 사와라 약간 네. 이렇게
0: 네. 네. 네. 왼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2: 고강도 좋다. 네.
1: 누가 썼는지 모르게
2: 필체가 안 드러나게 네.
0: 부장님 필체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1: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자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세롬님은요. 저는 그냥 후배 생각해서라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엔 기브앤테이크라는 공식이 있는데 용돈도 받았고 팀원들 선물도 나눠 먹었으면 후배도 베풀 줄 알아야죠.
2: 세롬 씨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0: 그러게요.
1: 근데 누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3940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2: 저도 팀원들 선물 해외에서 못 사와서 부랴부랴 쿠땡에서 시켜본 적 있어요.
1: 아이고.
2: 요즘은 진짜 후배분 말대로 웬만한 거 한국에서도 다 팔지만 성의 문제잖아요.
1: 맞아.
2: 내가 휴가 간 동안 내 일을 나눠서 해준 동료들을 위한 고마움의 표현인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미리 얘기는 안 하고요. 대신 후배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온다면 팀에 커피라도 한 잔씩 돌리는 거 어떨까라고 좋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1: 그래요. 좋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러게요. 이런 건 센스의 영역이니까요.
2: 그러니까 그쵸? 센스다 이거는.
1: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2부 마무리 할 건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실리카겔의 노페인을 듣고 또 다음 고민도 한번 만나볼게요.
0: 노페인!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조회당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장경
1: 해리포터 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재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네.
1: 야 우리 5005님 문자 한번 재율 씨 읽어주세요.
3: 네, 5005님 이거 PH1 오빠한테 실례가 아닐까 싶지만 재율 오빠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 PH1 오빠랑 재율 오빠가 닮아 보여요. 둘 다 하얗고 뭔가 매끈한 게.
1: 어머.
3: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계실까요? 크크크.
1: 나는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4: 느낌이 있다. 아,
3: 이거 네. 좀 그럴까요? 논란 있겠는데요.
1: 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율 씨?
3: 야, 네. 이게 네. 제가 이게, 약간 또 PH1 형님이 좀 이렇게 추구미인 건 있어요.
1: 진짜요? 원래도
3: 분이니까. 네. 그래서 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는 해도 될까요?
1: 해주세요.
3: 샵에 가면 네. 보통 막 머리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설명하기보다는 사진 보여주고 하잖아요.
4: 피지원 씨 걸 보여주시나요?
3: 피지원 형 그 사진이
1: 네, 아 지금 그 있나 봐 지금 핸드폰에
3: 저장돼 있는 게 있어요.
4: 이거는
3: 아,
4: 진짜
1: 이건 찐이다.
4: 찐인 건데
1: 아, 찐이다.
4: 이거는 아, 진짜 심지어 즐겨찾기 해놨어. 즐겨찾기
1: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3: 아, 요런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1: 약간 느낌
4: 지금 해놨을 때랑 비슷한

0: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1: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 지어내신 게 아니고 아, 진짜로
2: 아,
1: 추구미가 확실히 네. 있으시네.
3: 그렇다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네요.
1: 완전히
3: 비슷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한 분의 공감대를 지금 이끌어냈어요.
1: 성공 성공이다.
3: 사석에서 네. 이제 지인들이랑 식사 중에 네. 그 재율 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율 씨가 요즘에 뭐 베이글남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1: 아, 베이글 페이스에 근데 글은 글래머.
3: 나도 그 글을 어디서 찾아야 돼?
0: 어디가 글래머라는 얘기예요?
3: 나도 잘 모르겠어. 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약간 베이글남이라고 그러더라고.
0: 아니 글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3: 어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글의 요소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0: 본인이 얘기하고 제 글을 찾아주셔야죠.
3: 아니요 저 진짜 어제였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베이글남이라고 그런 게 어디 또 있나 봐. 제가 지어놓은 거
0: 그러면 이제 키가 크니까
3: 그래서 글래머 네,
0: 그 부분이 이제 약간 글래머는 아니고
1: 약간 자이언트 베이비 느낌이구나.
0: 그쵸 그쵸. 자베 자베
3: 자베 느낌.
0: 자베 느낌이란 거겠죠.
1: 네네.
3: 그 얘기구나. 베이글을 글이 어딨나 그 생각을 했었죠.
1: 이제 한 명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어요. 성공입니다.
0: 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자, 12시에 주현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남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시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고민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네. 도비는 자유를 원한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 알바 2년 차입니다. 그 힘들다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지금 2년째 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완전 베테랑이 다 됐거든요.
4: 에이, 어서 오세요. 롯데리안입니다. 주현영 알바
1: 네.
4: 감자튀김 다 됐어요.
1: 네. 네 여기 메가킹 치킨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콜라는 오른쪽에서 받아가시고 케첩은 셀프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3: 아 여기 냅킨이 없는데 언제 채워줘요?
1: 아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 아니 내 햄버거는 언제 나와 대체?
1: 오늘 손님 너무 많아서요. 감튀를 또 새로 튀기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울트라비프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이고 참 패스트푸드라더니 진짜 엄청 오래 걸리네.
0: 그런 사람 있어?
1: 저희 매장이 인기 매장이라 진짜 사람이 몰릴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장에 오래 일한 직원이 딱 점장님이랑 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몰릴 때마다 점장님은
4: 주현영 알바
1: 아, 네.
4: 비프 패티 7개에 치킨 패티 8개 부탁해요.
1: 아 근데 제가 지금 감자튀김 담고 있어가지고
3: 아 저기요
0: 이 사람 뭐야.
3: 밀크쉐이크는 대체 언제 나와요?
4: 아 그럼 그거 담고 얼른 해줘요. 아 맞다 어니언링도 20개만
1: 저만 찾으시고요. 새로 들어온 크루들은 착하긴 한데 손이 느리고 아직 일을 잘 못해요. 아 그렇게 저만 혼자 바쁘게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와서 한 달 전쯤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 아이 주현영 알바 사람 서운하게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달 말에 버거 3,900원 행사 있는 거 알지? 그것까지만 같이 하고 그만둬줘라. 나 좀 살려줘.
1: 갑자기 이러면 붙잡으시는데요. 이 할인 행사할 때는 진짜 와 손님이 평소보다 3배는 더 몰려서 지난번에도 저 행사 끝나고 몸살로 앓아 누워가지고 알바비보다 링겔비가 더 나왔거든요. 그래도 2년이란 의리로 2주만 더 힘든 행사까지 도와주고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건강만 생각해서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된다고요. 야.
0: 그 문제네요.
1: 도비는 자유를 원한다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공기청정기 챙겨드리겠습니다.
3: 아, 좋은 공기청정기.
1: 아, 네. 네 일단은 아 진짜 너무 경이롭네요.
3: 진짜 웃겨. 진짜 들을 때마다 웃겨. 들을 때마다.
1: 그러니까.
3: 진짜.
1: 아 오늘 너무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0: 아 예.
1: 그러니까 라라라 뭐 이런 거 다 아이디어는 평상시에 뭐 어떻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얻으시는 거예요?
0: 아 보통 이제 어떤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소음들
3: 소음까지 소음까지 네. 핸들링을 해요.
0: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캐치를 해서 한 대입을 한번 시켜보죠. 선배님 목소리를 한번 대보고 이거 핏감이 좋다.
1: 세계적이다.
0: 가져오고요.
3: 핏감이 좋다.
1: 핏감이 좋다.
0: 핏감이 좋으면 가져오고요. 아니면은 네. 보내드리고요.
3: 과감하게 버리고.
0: 네네.
1: 아 근데 이거 저 너무 그냥 너무 순수한 저던 그냥 궁금증인데 아 좀 이런 질문이 좀 질리실 수도 있는데. 네네. 좀 최근에 약간 이런 소음 좀 재밌

0: 있다. 아는 거 혹시 있으신 거 있어? 아.
1: 이재율 코 고는 소리 괜찮지 않았어요? 끙끙 앓는 거. 꼭 직접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맞다니까. 진짜 이렇다니까요. 진짜로.
0: 또 미묘하게 다르게 하시네.
2: 최근에는 이제 노래를 듣다가 요거 조금 이제 선배님 목소리 대입해 보니까 괜찮다 싶었던 게 이제 데이식스의 예뻤어.
1: 예뻤어.
2: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핏감이 괜찮더라고.
0: 행복해.
1: 그냥 노래부터 뭐 의성어 다 되는 거잖아. 사실
0: 너무너무 행복하다.
2: 하나 간택해 왔고요.
0: 간택.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너무, 너무 궁금했어요. 웃기다, 진짜. 자,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일단 2년간 열심히 일하셨고 한 달 그렇죠. 전에 미리 말을 한 거면 일단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좀 이번 달 제일 바쁠 때까지만 해달라고 북잡는다면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 달 제일 바쁠 때까지만 해달라.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1: 저는 2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보면 또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만남이라는 게.
0: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한번 해주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저도 그런 편이긴 해요.
1: 그래야 혹시 모르는 관계가 또 지속될 수가 있고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0: 재율 씨 조금은 약간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2: 약간 이제 이분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일을 너무 잘하신다. 일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다른 직원분들이 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0: 도맡아 하다 보니까
2: 너무 혼자 잘하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크루들은 이제 손이 느리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맞아요.
2: 그래서 뭐 이런 행사 있을 때 또 도와주고 그럼 다음 행사 또 부를 거예요 아마.
1: 근데 그러면 옵션을 조금 제한하면 어떨까?
0: 어떻게?
1: 제가 이번에는 할 테니까 뭐 시급을 뭐 1.3배 정도로 대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왜냐면 손이 더 빠르니까 사실 그만큼의 인건비를 더 줘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0: 그건 괜찮다.
1: 선 제안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뭔가 의리도 지키면서.
2: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모든 이제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시급이 올라가거나 뭐 출연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월급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다 그만둔다고 할 때 그 형성이 되는 겁니다.
1: 임금 협상이.
2: 아,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조금 올려주고 못하겠다 하면 조금 올려주고 이런 이제.
1: 맞아요.
2: 그값 받고 계속 잘하면 계속 그값 받고 잘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포터 씨랑 같은 의견인 게 마무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중하게 좀 제가 좀 제 신인 크루들한테 이번에 좀 바쁠 때 확실히 일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올려주시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1: 예의 있게 잘 얘기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일 잘했던 사람인데 2년 동안.
2: 그렇죠. 그러니까.
0: 우리 1144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어디죠? 여기구나.
0: 네, 11페이지예요.
1: 네. 와, 저 맥땡날드에서 알바해봐서 아는데요. 행사할 때는 그냥 죽어납니다.
0: 아, 그래요?
2: 그렇죠.
1: 사연자분, 제발 그냥 미리 탈출하시고 행복 찾으세요. 그러다 코 깹니다. 일해보신 분이구나.
0: 이건 그렇죠. 경험자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또 우리 7021님 문자도요.
2: 7021님이 점장님도 짠하네요. 오죽하면 저러실까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동안의 의리로 그냥 도와드릴 것 같긴 해요. 점장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일 것 같지만 사람 일 알다가도 모르더라고요.
0: 아, 맞아.
2: 또 점장님과 다른 어디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1: 맞아. 우리가 했던 얘기죠.
0: 그래요. 또 우리 유나 형님도요. 일도 일이고 돈도 돈이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아하. 아직 20대 초반이셔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망가진 건강은 되찾기가 힘들어요. 좀 냉정해 보여도 저 같으면 제 건강을 위해 딱 잘라 거절할 것 같아요.
2: 건강을 위해서.
1: 의견이 반반이네요. 정말로.
0: 그러게요. 결국에 거절을 하든 아니면 남게 되든 뭐가 됐든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마무리만 잘 지으면 될 것 같아. 끝내도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얘기 잘해서.
0: 그러니까요.
2: 보통 이제 그냥 부모님 일 도와드리러 지방 내려가야 돼요라 그러면 보통 안 잡더라고요.
1: 많이 쓰는 방법이죠.
2: 제가 이제 알바 여러 그만둘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0: 네. 보통 부모님 일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2: 네, 왈가왈부할 수가 없기
1: 가족을
2: 때문에.
1: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죠.
0: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으로 한번 또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2: 사연 두 개 하네요.
0: 저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네.
2: 이게 제가 그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을 네. 오랜 기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좀 그런 시기였어요. 좀 사연이 보통 한 8개씩 오는데 네. 그중에 한 개 반 정도 읽고 네. 떠들다가 지나가거든요.
1: 무슨 얘기를 해요? 사연 안 읽으면? 그냥
2: 떠드는 이런
0: 얘기 하는 거예요.
2: 네. 떠드는 거예요.
1: 근데 그것도 재밌을 수 있겠다.
0: 네, 그럼요.
2: 엄청 쌓여있어요, 사연이.
1: 근데 우리는 또 고민을 들어주는 코너니까.
2: 그렇죠.
1: 듣긴 들어야지.
0: 저희 PD님께서 네. 컬투쇼 그만 가고 우리 프로로 오라고.
2: 아, 너무 좋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럼 어떻게 네. 키썸한테 이 자리에서 이별 통보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0: 출연료 협상해 주신다고. 네. 가끔
2: 키썸님도 네, 아마 컬투쇼 가시면 잘하실 거예요.
0: 그건 그래. 와.
2: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1: 그냥 체인지를 그래. 해도 되겠다.
0: 잠깐 서로 체인지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체인지하고 서로 좀 이렇게 네.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1: 그것도
0: 하고.
1: 그것도 방법이다. 네. 아니, 제가 가도 되고 뭐.
2: 그렇죠.
1: 네. 뭐 방법도 있고요.
2: 네. FA 가을에 또 열리니까.
1: 맞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네.
2: 도시 탈출.
0: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재율 씨의 추구미 우리 PH1 씨의 노래를 듣고 올게요.
2: 그만 말씀해 주세요.
0: 우리 PH1의 퍼펙트 듣고 오실게요.

0: 네, 재율 씨의 죽음인 BH1의 퍼펙트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노래 너무 좋다.
0: 너무 좋아. 자, 선 넘는
2: 참견
0: 리포트. 뒤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참 괜찮다. 네.
2: 방심할 수가 없네.
0: 자, 우리 해리포터 씨 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재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고민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1: 제가 할까요?
0: 네. 너나 잘하세요님 사연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네. 너나 잘하세요님인데.
2: 신선하네요. 라디오다가. 제가 할까?
1: 할게요. 자. 매일 출근하면 제 외모와 옷차림을 지적하는 동료가 있어요.
0: 아,
1: 저는 분명 푹 자고 갔는데 어머 어제 못 잤어? 얼굴이 푸석하네 로 시작해서 이 옷은 산 거야? 좀 부해 보이는데? 자기 체형의 장점을 못 살려주네.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듯하면서 저를 내려치게 합니다.
0: 미쳤다.
1: 이 얄미운 동료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싫어.
1: 있어 이런 사람 있어.
0: 아, 분명 있어. 한두 명씩 꼭 있어.

0: 없어요. 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의 얼굴이나 패션에 대해 지적하는 거. 어, 지적하면서 나는 조금 더 뭔가 약간 어, 그거를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양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어.
1: 조롱잔치 녹화 때 그 이용진 형님이 재유리한테 많이 하는
0: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이게, 어, 이게 사실은 기본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쪽은.
2: 어, 정확히 이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어제 못 잤어. 얼굴이 푸석하네라.
0: 이옷은 산 거야. 좀 보이는 데랑.
2: 어, 다
1: 들어봤던 멘트다.
0: 그렇죠.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재율 씨는 뭔가 그래도 좀 유쾌하게 좀 치려고 하는 편인가 어때요?
2: 아, 아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의 의도가 좀 다분하죠.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좀 자존감을 올리려는 아주 못된 사람들인데.
0: 맞아요. 네.
2: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액션을 거기에 맞춰 잘 해줍니다. 어, 왜 그렇게 얘기해?
1: 어, 맞아, 맞아. 어.
0: 아, 진짜로? 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주죠, 리액션.
2: 아, 그렇죠. 만약에, 근데 어. 만약에 제가 정말, 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다.
0: 오, 싫은 사람이야.
2: 어, 그러면 이제 보통 무시를 하죠.
0: 아, 그냥 무시를 한다?
2: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제일 씨는 네. 옆에서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어,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요. 왜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 상대방이 조금 민망해지게 그래. 되는 그래.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0: 눈 똑바로 써. 어.
2: 아니 할머니가 좀 부해 보이지? 어. 할머니한테 내가 똑똑히 얘기할게.
1: 근데 만약에 재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 받아도 되는데 보통 맞아. 이 정도 재치는 없으니까.
0: 이것도 순발력이거든요. 포터 씨는 어떻게 해요?
1: 저는 그냥 이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러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얼굴이 푸석해졌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엄마만 나한테 할 수 있거든.
0: 어,
1: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와이프만 어. 할 수 있는데 어, 네. 직장 동료가 굳이 푸석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야. 이거는 와. 저도 맞대응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렇긴 해. 맞대응을 하신다.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참 어려운데
1: 멘트가 채영의 장점을 못 살려주는 이런 것도 너무 야. 너무 얄밉지 않아?
2: 과하죠, 과해요.
1: 무슨 채영
0: 이 닉네임대로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무시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하신다 했죠 포터 씨가.
1: 내가 알아서 할게.
0: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기분 나쁘다는 걸 좀 내색을 해도 네. 되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2: 아니면 그냥 울어버리세요.
0: 엉엉 네. 울어버리세요.
2: 남들 보는 한 가운데에서
0: 이게 최고다 근데.
1: 하염없이.
2: 어, 하염없이 엉엉 울고. 네, 나라 잃은 것처럼.
1: 맞아 오케이. 맞아.
0: 그게 답이네요.
2: 입이 막아지겠네요.
0: 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0: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 이재율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즐거웠고 오늘 네. 처음 나왔는데 이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 진짜요? 욕심을 좀 내시는 네,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네. 굉장히 또 뭐라 그러죠? 이 기운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
2: 귀여운. 우리 집 같다는 게 너무 웃긴 게 이게 뭐야?
0: 우리 집 같고
1: 딱 요만한 원룸 살았었거든요.
0: 아, 그러면은 네, 또
1: 침대도 놓고 싱크대도 놓고 화장실도 있고
0: 진짜 이 정도면 딱이지.
2: 그렇지.
0: 그쵸 그쵸.
1: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0: 포터 씨는요 오늘?
2: 아, 그 뭐 같이 컨텐츠를 뭐 자주 이것저것 나가서 촬영하는데 또 이 목소리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라디오가. 그래. 거기에서 뭔가 이재율 씨의 매력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0: 진짜로
2: 너무 잘 맞고.
1: 욕한 거잖아요.
2: 아니
1: 이거 외모 베이스가 지금
2: 아니
0: 제, 아 목소리로
2: 열등감이 좀 있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2: 그리고 뭔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그 뭔가 마음이 맞아.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목소리가 좋다 지금.
2: 네, 목소리 좋. 목소리 더 좋다.
0: 이게 또
1: 쉽지 않게 오늘 푸석푸석하네요.
2: 네. 아니 조롱을 정말 생활하는 친구여가지고
0: 진짜 숨 쉬듯이 다 단련하시는 건가 봐. 진짜로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시간 되실 때도 이렇게 땜방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1: 너무 좋죠. 네.
0: 우리 누구 또 안 되실 때 네. 그때 딱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땜방에 있으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네.
0: 감사해요 진짜. 자, 그러니까 저 PD님이 지금 탐난다고 저 남자 탐난다고.
2: 그러니까 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0: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또 키썸 씨가 오시죠.
2: 네.
0: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고요.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려드리면서 네.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재율 씨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이재율이었습니다.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겨울 때 도시탈출 커투쇼.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0살 이내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강경 고기만두파였던 이주현님이 어제 칼국수집에서 김치만두를 드신 뒤 하룻밤 만에 김치만두파로 갈아탔다는 정말 별거 아닌 소식입니다. 어젯밤 황복희님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티셔츠를 손빨래하고 있었다는데요. 이유를 묻자 아들이 여자친구랑 맞춘 커플티라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복희님은 눈물겨운 사랑꾼 납시였다.

맞다. 앞으로 모든 옷을 커플티로 맞춰서 제발 알아서 손빨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한다정님은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12시엔 주현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는 2시간 동안 14개월 아기가 3번이나 응아를 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방송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온 7195님의 남편이 자기 생각나서 챙겨왔어 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는데요. 기대와 달리 웬 돌멩이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돌에 있는 검은 무늬가 꼭 학처럼 보이지 않냐며 해맑게 웃어 보였고 끝내 7195님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학은 무슨 학이야? 학씨!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우리 320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청취자입니다. 큰아들네 부부가 중국 출장을 가게 돼서 한 달 동안 중학생 손녀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가 현용님 라디오래요. 민주야, 할머니랑 한 달 동안 친구처럼 잘 지내자. 할머니가 김밥이랑 국수 해줄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마도 우리 손녀분은 평생,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생 이 할머니와 잠깐 이렇게 부모님이 출장 가실 때 바쁘실 때 할머니에게 챙김받고 이랬던 순간들이 진짜로 평생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손녀가 또 살면서 힘들 때 또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우리 8233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꽈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을 해주셨는데요. 아, 맛있지. 아, 솔직히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몰래 쌍 엄지척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꽈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 맛있죠. 저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심지어 꽈리고추만 거기서 골라 먹는 편이거든요. 야,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엄청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만해줘도 돼야 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 해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2123님은요. 주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남편이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고 점심으로 짬뽕도 먹고 다이땡 구경까지 갔다가 이제 집에 가요. 휴일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완벽한 휴일이죠.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영화도 그냥 보나요? 또 저기 팝콘이랑 콜라랑 저기 먹으면서 또 재밌게 보고 거기다가 또 그 느끼한 걸 싹 내려주는 짬뽕까지 먹었고 그리고 다이땡 구경까지 너무 완벽하네요. 또 우리 조남규님께서는 주디 저는 화물차 기사인데요. 요즘 일이 너무 없어서 차 안에서 일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듣고 힘내 봅니다. 기사님들 화이팅! 주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차를 이제 많이 운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체감이 또 크게 그러니까 체감이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매일매일 사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너무나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매일 이 운전을 또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너무 좀 큰 부담일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이 아니야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이 좀 부담되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두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또 이런 또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남규님 오늘도 파이팅이요. 저희도 사촌 동생 이름이랑 똑같으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괴롭혔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다 여자였는데 그 남규가 혼자 남자애여가지고 저희가 맨날 그 원피스 입히고 화장시키고 되게 좀 공주놀이 시켰거든요. 아무튼 우리 남규님 반갑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0146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BO의 러브미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비오의 러브 미 듣고 오셨습니다. 휴일이라 여유로운 월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유라님께서 어머 뭐야 주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셨는데 감사해요. 나 유라님 덕분에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또 우리 5070님은 저는 남편이랑 빵가게 운영하는데요. 지금 샌드위치 만들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커피 향에 빵 굽는 냄새까지 완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 저도 거기 가가지고 냄새 그 빵 냄새 테라피 받고 싶네요. 거기다 커피까지. 또 우리 이은아님께서는 아이들이 매일 그림 일기를 쓰길래 저도 재미삼아 같이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큰 어른이 무슨 그림 일기야 했는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저금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글로만 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기를 쓰고 추억하는 방식들이 참 많이 신박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 일기는 참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기는 했었죠. 오히려 그림 일기 쓰는 날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귀찮아가지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저도 시도해 봐야겠어요. 또 우리 0409님께서는 저는 지금 딸방에서 오이팩이랑 어머나 영양팩 붙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우리 딸 항상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이따 퇴근하면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따님 너무 좋겠다. 뭔가 이제 집에서 우리 따님을 기다리는 어머니도 계시고 가면은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야무지게 또 피부 관리까지 오이팩이랑 영양팩까지 아유 잘하셨어요.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

0: 신청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0: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족 카운트쇼 20주년 특별기획 추억의 쇼다론 모여라 추억의 쇼라는 모여라 특집을 아주 며칠 전부터 예고를 했었고
1: 야,
0: 금방 또 이분들이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억의 쇼단원들이고 경험자들이고 컬처쇼와 추억이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 특집은요 이 특집은 가장 저랑 잘 어울리게 컬처쇼의 최장수 패밀리를 스페셜 DJ로 모셨습니다. 네가 소개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바야흐로 벌써 거의 20년째 컬투쇼와 함께 이정과 천록담을 홍보하고 있는 천록담 이정이정! 반갑습니다.
0: 와.
1: 좋아.
0: 우리 방청객뿐만이 아니라 컬투쇼를 지금 함께하는 현역 스페셜 DJ 게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패밀리스러운 가장 친숙한 예.
1: 아 실제로도 피가 좀 섞여 있고요.
0: 예, 피가 섞여 있고요.
1: 예, 예.
0: 예, 제 처남이고요. 예, 예.
1: 예, 진짜입니다. 모르셨죠?
0: 예.
1: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0: 근데 그거를 2015년에 알게 됐어요.
1: 아, 꽤 늦게 알았어요. 같은 집안인 거를 꽤 늦게 알았어요.
0: 네, 네, 네. 예. 방송놈들이 이 특집을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했냐? 재작년? 아, 5년 전? 아니에요. 3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1: 아, 정말 오래됐죠.
0: 방송놈들이 아주 즉석에서 일하는 스타일인데
1: 예.
0: 3주 전부터 준비하면 진짜 오래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1: 꽤 오래 준비한 거예요.
0: 매일매일 그리고 방송에서 고지를 했죠. 컬투쇼랑 손톱만큼이라도 추억이 있는 분들은 대체 공휴일인 5월 25일 월요일에 방청 시청하세요. 요날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 공휴일에 특집을 마련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신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0: 경쟁률을 뚫고 오신 행운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1: 소리 질러!
2: 텐션이 달라. 확실히 텐션이 달라.
0: 자, 총 54분이 모여 계시는데 몇 분만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 쇼다운 중에 이름이 특이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주 잘 어된 듯이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엄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2: 아, 이름 자체가요?
0: 자, 이분 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했었던 분인데요. 박정확 씨, 어딨죠? 박정확!
2: 정확하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0: 정확하게 가운데.
2: 야,
0: 우리 박정확 씨 가족이 다 같이 출동했습니다. 자, 박정확 가족만 소리 질러!
2: 좋아, 아들만 셋이에요?
0: 이야! 정확하게 아들만. 우와.
2: 정확하게 아들만 셋을 이렇게
0: 또 불러옵니다.
2: 자, 그리고 또 무려 15년 전에 사춘기가 시계온 아들을 끌고 제주도에서 방청을 왔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28살이 됐답니다. 와우. 근데 그 아들을 또 끌고 온 분이 있습니다. 자, 강훈남 씨.
0: 야, 강훈남 씨. 와, 저 아들이 사춘기였던 아들이야.
2: 아들. 아, 아들.
0: 28이 됐어. 야. 자, 28살 아들 소리 질러.
2: 아직 사춘기가 안 끝났는데.
0: 아직 사춘기야.
2: 아직 안 끝났어.
0: 자, 그리고 예. 2010년부터 컬투쇼를 듣기 시작했었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컬투쇼를 하셨고 제 목소리에만 아이가 태동을 했었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다. 바로 이혜경 씨 어디 계십니까? 야. 이혜경 씨. 예. 그 아드님이에요? 와,
2: 아, 그렇구나.
0: 컬투쇼에 태동을 했던 아이가. 예.
2: 야, 형만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0: 그러고 있네.
2: 예.
0: 내가 핏줄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컬투쇼랑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54명의 추억의 쇼다운들이랑 오늘 하루 재밌게 2시간 동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록담이정! 첫 곡 소개해주정!
2: 예,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쿠아입니다. Cotton Hero.
0: 오, 아름가수의 아는 노래네요. 이게 뭐지? 이게 누가 준 거죠, 이거?

0: 자, 첫 곡 잘 들으셨습니다. 아쿠아.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만화에 등장하는 히어로즈. 예. 아쿠아가 물이죠, 물.
1: 아쿠아가 이제 그렇죠. 그 스페인어로 아구아가 워터라는 뜻이죠.
0: 예. 그래서 아쿠아. 예. 브라질에 가도 물 달라고 아쿠아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1: 맞습니다.
0: 예. 예. 조은혜 씨. 아, 이름 자체가 상당히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요. 조은혜.
2: 아, 역시 걸치쇼 찐팬들이라 분위기가 오늘 너무 좋다요.
0: 그리고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조은혜 씨. 아~ 네, 칭찬은 하면 할수록 좋은 좋아요. 거예요.
1: 아, 진짜 좋습니다.
0: 예. 네. 자, 오늘 오신 추억의 쇼다운들 정말 정말 정말 환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 지금 밑에 여러분들 밑에 깔려 있는 방석 있잖아요.
1: 네네. 네.
0: 그게 이제 제가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매일 시켜드리잖아요. 3시에 이제 10분쯤에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그거 조조 빼빼 방석이거든요. 걸트쇼의 20주년 기념 한정판 굿즈 방송이에요. 추억의 쇼다운들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그 방석. 아하. 모두 아낌없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예. 조조 빼빼 방석. 야, 바로 이 방석. 병기 모양이 그려있는.
1: 야.
0: 조조 빼빼.
1: 줬다 똥꼬, 뺐다.
0: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조조 빼빼. 그렇죠. 진짜. 엄청 푹신하고 이 방석 좋아요. 예. 자, 오늘 1부는요 문자를 보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코너가 있죠. 쇼다는 소리질러 함께 할 텐데 오늘 네. 저게 쇼다는들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로 정해버렸습니다. 나도 걸트쇼랑 추억이 있어요.
1: 자,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 동안을 쭉 지켜온 2시 탈출 걸트쇼. 걸트쇼를 들으면서 출산을 하러 가셨다든지 회사에서 몰래 걸트쇼 듣다가 부장님한테 걸려서 아, 도대체 걸트쇼가 뭔데 난리들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부장님도 같이 들으신다는 그런 에피소드 대환영이고요. 걸트쇼랑 추억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제 여러분 사연 보낼 문자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우리 추억 있는 쇼다는 여러분들 길을 실어주십시오. 50원, 100원, 150원 무료 외칠 시간이에요.
1: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0: 얘한테 집중하세요.
1: 자, 가겠습니다. 샵 1077
3: 50원
1: 임무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1: 좋았어.
0: 좋다. 역시 뭔가 기세가 다르다.
1: 기세가 달라요.
0: 아, 기세가 달라.
1: 이 톤이 달라. 톤이.
0: 아, 지금 뭐 방청을 이제 앞으로 오실 생각이 있는 분들 아니면 오셨던 분들인데 마음껏 표현하고 못하고 가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들으십시오. 이게 교과서입니다. 방청의 교과서. 어, 그거 봐. 뭐 쳐달라고도 아닌데 알아서 방송 막 치잖아.
1: 아, 그러니까.
0: 자, 오늘 방송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컬투쇼에 아, 이상한 추억의 선물이 있었죠. 요딴 추억의 선물. 2021년에 국민엄마 강부자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서 예. 이 선물을 뽑고 박장대소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벅벅 씻어 제끼십시오. 여러분의 그것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운동도 시켜주는 바로 그것 항문 클렌저를 쏩니다. 예. 아, 되게 중요해요.
1: 청결해야 됩니다.
0: 여러분의 항문이 어떤 일을 벌이지 않으면 컬투쇼엔 재미난 사연이 오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소중한 여러분의 똥꼬를 씻어줘야 돼요. 똥꼬 클렌저. 오늘 문자 소개되면 드릴게요.
1: 10만 원 사연 중에 한 70%가
0: 어, 거의 뭐
1: 이쪽이죠.
0: 예, 고마운 예. 우리 똥꼬들 예.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1: 예예. 예.
0: 자, 광고 듣고 쇼다는.

0: 소리 질러 갈게요. 똥꼬요. 아니 광고요.
1: 똥꼬요.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커커커 머리커 컴온 쇼다는 소리 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1: 주제는 바로 나도 컬트쇼랑 추억이 있어요.
0: 자, 오늘의 선물은요, 소중하고도 또 소중한 여러분의 똥꼬 깨끗하게 닦으세요 항문 클렌저를 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추억담을 소개할까요?
1: 네. 자, 8659님입니다. 어? 8659?
0: 8659 어디서 많이
1: 들어보는데?
0: 8659, 8659 진짜 되게 문자 많이 보내는 네. 분인데 이거?
1: 자, 저는 컬투쇼와 같은 해 꽃집을 시작한
0: 야!
1: 오, 동갑 쇼단원입니다. 컬투쇼와의 인연은 사연 진품 명품에서 군부대 차량 절도 이야기로 천록담님이 재밌게 읽어주셔서 주장원을 했었고
0: 주장원!
1: 그래, 네, 기억이 나. 자, 방청도 세 번 했었고요.
0: 와.
1: 제일 많은 공통점은 컬투쇼와 같이 20년째 한자리에서 꽃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번엔 방청을 못 갔지만 늘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지금 꽃집을 운영하고 계신 20년째 한결같이. 야, 저희도

0: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매일매일 지금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아,
0: 꽃집이야. 저희도 꽃집이야.
1: 같은 꽃집입니다.
0: 자, 아. 쏘겠습니다. 항문 클렌저. 네. 꽃집 하시면서 똥꼬 열심히 닦아주세요. 자, 6445님.
2: 첫째 낳을 때 진통이 왔는데요. 컬투쇼가 방송할 시간이라 다 듣고 가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꼭 참고
0: 진통이 왔는데 컬투쇼를 다 듣고
2: 꼭 참고 다 듣고 병원을 갔어요. 야. 그랬더니 간호쌤이 자궁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이걸 참았냐면서 바로 분만실로 들어가서 바로 출산했어요.
1: 와, 이 말이 돼요?
0: 겨우 웃다가 애 낳은 거예요.
1: 야. 아니 뭐 한 셋째 넷째면 이해하겠는데
0: 다 열렸는데 어떻게 참았지 그거를? 와,
1: 야,
0: 대박이다.
1: 대단하십니다.
0: 자, 여러분은 네, 똥꼬 닦으세요.
1: 예. 자, 6346님이세요. 자, 13년 전 8살 연하 남친과 비밀산에 연애 중
0: 오.
1: 컬투쇼 방청을 갔는데 사연을 소개해주고 얼굴까지 비춰버려서 매우 당황했었는데
0: 맞아. 기억날 것 같아.
1: 그 연하 남과 지금은 결혼해서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헤어졌으면 흑역사가 될 뻔했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0: 와, 사내 연애 중에 방청으로 온 거야.
1: 어디 계십니까?
0: 사내 연애 중인데 둘 다 여기 안 계시는 분이에요. 예.
1: 아, 나 지금 온 줄 알았어요.
0: 그냥 문자를 보낸 거예요.
1: 아, 문자 보낸 거예요.
0: 예예. 예. 와, 대박이다. 자, 드릴게요. 자,
1: 아, 대단합니다.
0: 부부가 다 충분히 닦을 수 있는 항문 클렌저 양입니다.
1: 네, 예, 돌아가면서.
0: 9433님. 사춘기 아들과 매일 싸우다 지난 1월 컬투쇼 방청을 다녀온 이후 아들과 주말마다 같이 컬투쇼를 들으면서 대화가 늘었어요. 와, 사춘기도 무색하게 만드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1: 그렇지요.
0: 사춘기 아들은 엄마랑 산책조차 나가지 않는데 돌아오는 여름방학 때는 또 같이 컬투쇼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컬투쇼 덕에 아들과 조금 친해졌어요. 와,
1: 아이씨. 야. 이런 게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0: 그럼 아주 보람되지. 네,
1: 7924님. 군부대에서 방송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응?
1: 얼마 전 장비를 교체하고 시험 방송을 방송실만 한다는 게 방송실만 빼고 전 사무실로 설정을 해서 지휘관부터 교육받는 교육생들까지 수업 시간에 컬투쇼를 다 들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서 10분 동안 몰랐네요.
0: 아...
1: 야, 이런
0: 군부대에 다 나갔네. 이분 일부러 방송을 낸 것 같지 않아요?
1: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0: 실수를 네. 삼아서 괜히 잘하셨습니다.
1: 예.
0: 똥꼬 닦으세요. 자, 1594. 14년도 20살에 공장에서 일할 때 컬투쇼를 알게 되고 알게 돼서 쭉 듣다가 16년도에 군입대했을 때 컬투쇼가 너무 듣고 싶어서 라디오 몰래 들이려다가 휴가 잘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컬투쇼를 너무 듣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라디오를 갖고 반입해서 들으려고 하다가 걸려갖고 네. 휴가를 잘렸대.
1: 16년도.
0: 아이고, 어떻게
1: 10년 전에.
0: 지난 일이니까 그래도 네, 똥꼬 닦으세요.
1: 자, 0578님. 14년 전쯤 썸 타던 오빠의 차 뒷좌석에 책이 한 권 있는 걸 보고 이미지가 더 좋아졌었어요.
0: 오.
1: 어느 날 책 제목이 궁금해서 보니 컬투쇼. 책 제목이 그냥 컬투쇼. 그날 이후로 같이 하이라이트를 깔깔대며 들었어요. 지금은 두 딸들이
0: 오.
1: 여행길에 컬투쇼를 먼저 찾아요. 지금도 같이 듣고 있고.
0: 이야, 감사합니다. 아, 뿌듯하다. 이 컬투쇼 초창기 때 막 그 레전드 사연들만 모아서 책을 낸 적이 있었죠.
1: 예, 예, 진짜 그 책인데. 사연입니다.
0: 예, 지금 뭐 단종이 됐을 테지만 그때 기억이시네요. 자, 노래나 듣고 계속 만나봅니다, 문자.
1: 네, 러브 올릭입니다. 놀러와.

0: Happy Christmas.
1: Happy Christmas.
2: 아, 이게 yeah. 크리스마스 노래였군요.
1: 크리스마스에 놀러 오라는 얘기네. 아. 시기적으로 맞지 않네, 이 노래.
2: 이야, 몰랐어요.
1: 예, 방청 중이신 분의 문자입니다. 7924 어디 계십니까?
2: 예, 7924님.
1: 오, 아까 오. 뱃속에서 태동을 했던 예.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군부대 송출 사건 제 동생입니다. 어머머머. 아, 진짜?
2: 신동생이요?
1: 이야, 남동생.
2: 우와, 뭐야.
1: 온 가족이 즐기는 컬투쇼. 이야,
2: 이야 대단합니다.
1: 컬투쇼와 추억이 엄청나네.
2: 대단합니다. 이거는 대단해요.
1: 이야, 항문 클렌저 드립니다.
2: 이야, 자, 1094님입니다. 6년 전 취업 면접 앞두고 방청 와서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인터뷰도 하고 춤도 추고 했는데 그때 방청 오신 분이 면접관이셨어요.
1: 어, 진짜? 대박이다.
2: 저의 화이팅 넘치는 모습 보고 다음 주 면접에서 점수 잘 받아서 입사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 진짜.
1: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면접관이었던 거야. 야. 같이 오신 분이. 와, 컬투쇼가 취직도 시켜줍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2: 대박입니다.
1: 자, 이 3917님 여자분이시네요.
3: 아, 근데가요. 보내진 커피 먹으러 커피숍에 갔는데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직원분에게 컬투쇼에서 온 쿠폰인데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 두 아저씨가 제 옆에 바짝 달라붙어갖고 제 얘기를 경청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뭐예요? 하니까 두 분 다 컬투쇼에서 자기들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멀뚱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커피숍에 앉아 얘기하면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와,
1: 야, 그것도 인연이다. 이제 얼마나 많은 커피 쿠폰을 지금 매일 쏘는데 그 세 명이 동시에 모여서 거기 그렇게 할 수가 없네.
2: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용품 모르면 애좀 먹겠어요.
1: 키오스크.
2: 키오스크 잘 이거 하셔야 됩니다.
1: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2: 말씀드린 예, 예. 순간 긴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1: 어, 이분도 자주 보내시는 분이에요.
2: 예, 예. 정보원께서
1: 예. 저희 진짜 이게 탑 시크릿의 정보를 예.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분이거든요.
2: 정보원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연 소개될 때마다 본명이 맞냐고 소개되었던 정보원입니다.
1: 맞아요. 정보원 씨. 저희 정보 저희 딱 한 명 있는 정보원이에요.
2: 예. 정말 그렇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제 이름이 소개되면서도 항문 클렌저는 못 받아봤네요.
1: 축하드립니다.
2: 드디어 갑니다.
1: 아, 고마워요. 우리 정보원.
2: 드디어 가요.
1: 저희 방송의 유일한 정보원 씨께 항문 클렌저를 드립니다. 똥꼬 닦으세요.
2: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 이름이 아주 그냥 아 좋습니다. 정감 넘치네요. 예. 신금덕 씨.
3: 남편이 동네 세탁소를 30년 운영을 했는데요.

세탁방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등장으로 더 이상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뻔했는데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사연이 뽑혀갖고 여기저기 컬투쇼를 듣고 찾아왔다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됐어요. 소상공인의 영원한 친구.

0: 비싸요.
1: 엄청 비싸지.
0: 대단한 악기입니다.
1: 얼마나 된 바이올린이에요?
2: 한 200년 정도.
1: 어, 어르신이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어르신이네, 진짜.
2: 그래서 십장생. 네.
1: 십장생.
0: 진짜 저렇게 200년, 100년이 너무 훌쩍 넘은 이런 악기를 대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1: 네? 어른이잖아. 어른을 대하는. 네, 네,
2: 네. 그냥 네 아무 생각.
0: 아무 생각 없습니까?
2: 그냥 예. 소중하게 잘 대해요.
0: 네, 소중하게. 네. 그럼요. 와.
1: 이 바이올린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요?
2: 어, 네.
1: 본인이 직접 하실래요?
2: 어떻게? 뭐 어떤?
1: 저 바이올린 뭐, 소개 못하지?
2: 아, 본인? 네, 소개. 예.
1: 이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예.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데 와. 역사적으로 현악기 명품들을 많이 만드는 곳이고 장인들이 많은 거죠. 그곳에서 1800년대 제작된 올드 바이올린이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살짝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거의 저분이랑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됐대요.
2: 네.
1: 앞으로 20년 컬투쇼도 20년이 됐는데 거의 2006년에 시작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 친구랑 인연을 맺은 게.
0: 오야.
1: 와, 그래서 악기의 이름을 꼭 장명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었습니다. 와. 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2: 남편.
1: 남편도 약간 예사뿐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뭘 하실 것 같아요?
0: 약간 악기를 하시나요?
3: 그 지금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 22년도에 SBS에서 방송했던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 오디션 그 합창단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예, 예. 거기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0: 음악을 하셨군요.
3: 네. 했었어요.
1: 그러면 이제
3: 취미로 했었고
1: 노래를
3: 네.
1: 그랬구나. 그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2: 교회 오빠로.
1: 아하. 이거 연주하시고 성가대하시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 만났구나.
0: 교회 오빠.
1: 예, 교회 오빠구나. 그랬구나. 할렐루야.
0: 아이고, 교회 오빠면 기타도 치겠는데.
1: 기타 있어.
0: 맞습니까?
1: 아, 두 분이 같이 오늘 그래서 바이올린 아내분이 연주를 하시고 남편이 기타를 하면서
0: 예예 예.
1: 예, 그래서 눈이 맞았던 상황이잖아요.
0: 아, 예.
1: 곡을 오늘 연출해 볼까 합니다. 예. 무슨 했는데. 곡을 연주를 같이 하시죠?
2: 아 근데 그 짧게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뭐 클래식 이런 거 말고 요즘 마이클 잭슨
1: 마이클
2: 대세길래 네. 스무스 크리미널 그거 인트로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컬트쇼 로고송을 같이 준비해.
1: 이야 무대로 모십니다.
0: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연주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부부예요, 부부.
0: 야,
1: 부부가
0: 마이크.
1: 함께. 요즘 마이클 영화가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그래서 네. 역주행도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클의 곡이 그중에 스무스 크리미널?
0: 네, 스무스 크리미널.
1: 예, 15초 정도 이렇게 연주하시고 로고송을 또 같이.
0: 컬트쇼 로고송까지 함께.
1: 교회에서 만난 교회 오빠와 동생 사이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0: 교회 오빠가 기타를 칩니다.
1: 예, 진짜 교회 오빠처럼 생겼다. 씨.
0: 교회 오빠 남편과
1: 자 연주해 주시죠. 예.

0: 아니 근데 그 남자분은 앞에 마이크를 왜 놓으신 거예요? 기타만 연주하실 거예요? 아,
1: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고 혹시 몰라서 준비해 주셨다.
0: 인터뷰는 다 했잖아요 이미. 네. 저쪽에서
2: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0: 아니 노래 좀만 해보시면 안 돼요? 네?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들려.
2: 노래 없습니까?
0: 예, 저희가 조금만 들어볼 생각이에요.
2: 기타 치면서.
1: 네네네.
2: 기타 치면서.
1: 뭐야 되지? 생각을 못했는데.
0: 자.
1: 근데 진짜 그 가수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정님 앞에서 이정... 하려니까 갑자기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2: 그러면 하지 말까요?
0: 안 하셔도 돼요. 예.
1: 하겠습니다.
2: 자, 짧게.

0: 좋습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네. 역시.
0: 아, 할렐루야.
2: 역시 찬송가를.
0: 네. 교회 오빠 나왔어요.
2: 예.
0: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깐타피아가 진짜 소리가 좋네.
2: 좋네. 200년 된 이유가 있어.
0: 네.
2: 아, 영광입니다. 로고송을 또 저렇게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셨고.
0: 대단하죠.
2: 계속해서 갈까요? 쇼단원 소개?
0: 그래서 135호 쇼단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자, 음악 줘버려.
0: 자, 제 이름은 원대령입니다.
2: 아,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대령.
0: 그렇죠. 컬트쇼 골수 팬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균디도 저를 모를 리 없습니다. 요즘 이대근, 윤대근 씨 정도의 컬트 인플루언서고요. 저는 컬트쇼 솔로 대첩 2기에 최시원으로 참가했습니다. 김희애 씨와 최종 커플이 됐지만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자마자 급 어색해져서 번호 교환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컬트쇼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컬트쇼에 열심히 문자 보내면서 다시 원대룡의 입지를 굳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호.
2: 야, 그때 그 솔로 대첩을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아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원대룡 씨 아직도 솔로신가요?
3: 네.
0: 135호.
2: 135호 쇼단원. 예. 본인 소개를 좀 살짝 한번 해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자양동에서 온 원대룡입니다.
2: 이제 자양동에서 오신.
0: 자양동.
2: 당시 본인이 이런 식으로 문자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0: 그렇군요.
2: 네, 혈액형 O형.
0: 혈액형
2: 이상형은 O형과 잘 맞는 A형 여자. 엄청난 야구 매니아로 예. 여친과 야구장 직관 가는 게 꿈이고 그 꿈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3: 예, 아직 못 이루어졌어요.
2: 아, 안타깝네요. 자. 매너가 좋고 본인 스스로가 매너가 좋은 걸 아는군요.
0: 예.
2: 네. 친절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는 솔로 7년차. 나는 슈퍼주니어 최시원이에요. 본인이 이름을 직접 정했어요. 왜 최시원으로 정했죠?
3: 네. 아, 제가 86년생이어가지고
0: 86년생.
2: 예. 86년 연예인 중에 찾다가
3: 네, 또 같은 원이 들어가고 해서.
0: 아, 원이 들어가서
2: 원대룡.
0: 키도 최시 원대룡.
3: 네, 키도 좀 비슷하고 해서 원대.
2: 키도 얼굴이 안 비슷하잖아요.
3: 그래서 최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 아, 그래서
0: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2: 아니 근데 그때 연결됐었잖아요, 김희애 씨랑.
0: 김희애 네, 씨랑
3: 커플 됐었는데
0: 어떻게 됐어요?
3: 문 밖을 나가자마자 이제 조금 서로 서먹서먹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어요.
2: 원대룡 씨가 아니 원대룡 씨, 최시원 씨가 그때 당시 김희애 씨가 먼저 돌아서고 뒷모습을 멀어지는 모습을 본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돌아섰습니까?
3: 제가 먼저 나갔어요.
0: 왜 그랬어요?
2: 김희애 씨 얘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말이야.
3: 그때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2: 데이트 지원금을 저희가 줬잖아요 그때.
3: 네.
0: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했어?
3: 그때 예. 김희애님한테 드려서
0: 어?
3: 그 여성 세 분이 아마 티타임하라고 제가 그냥 다
0: 드렸어요?
3: 예.
0: 네. 오.
2: 그러네.
3: 식사하고 티타임.
2: 식사요?
3: 식사하시고 이제 티타임 네, 가지시라고.
0: 티타임까지.
3: 네.
0: 다 드린 거예요?
2: 오.
0: 그러셨구나.
2: 그게, 양, 예. 왜 아직도 솔로신 거예요? 좀 마음에 드신 여러분 대시도 좀 해보시고 하시지.
3: 아,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솔로가 조금 더 자유롭고 해서 아직은 좀 더 즐기고 싶어서.
0: 예. 그만 즐겨도 될 것 같은데. 40이 넘었는데.
2: 오. 원대룡 씨로 유명했었어요. 컬트쇼에서도 인별그램에 예. 샵 원대룡 씨 검색하면 컬트쇼 예. 피드가 떠요.
3: 네, 맞아요.
2: 예, 예. 그 방송놈들이 그거를 계속 어필했다고 그러는데.
0: 그 정도였군요.
2: 네. 이름은 워낙에 유명해요. 원대룡 씨 너무 많이 들어봐.
3: 한 시간 동안 언급이 됐었거든요.
2: 그렇지, 계속 했잖아요. 그날 예. 어느 방송에
3: 예,
2: 원대룡을 계속 얘기했어요.
3: 유진님하고 계속 한 시간 동안 문자 보내라 해가지고.
2: 원대룡 문자 보내요. 원대룡.
3: 예. 그래서 아마 그때 텐트 받았던 것 같아요.
2: 텐트.
3: 예.
0: 텐트 뮤지 씨가 뭐가 문제야 코너에서 그때
2: 같이 계속 떠들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야. 뭐 원대룡 씨 문자 보내요. 뭐가 문제예요. 말을 계속 보내요.
3: 한 시간 동안.
2: 요즘 컬투쇼에 바라는 게 있어요?
3: 근데 요즘에 문자를 보내도 좀 당첨이 안 돼가지고.
2: 네. 감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3: 예. 다시 한번 부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다시 한번 해봐요.
2: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없거든. 자기 이름이 한 시간 내내 불리니까.
0: 네. 쉽지 원대룡. 않죠.
2: 아직까지 솔로인 원대룡 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자분 듣고 계신 분 문자 보내주세요.
0: 네. 김희애 씨 문자 좀
2: 기대하지 지금 또 문자 올 줄 알고. 최시원 씨와

0: 키와 나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1: 예.
0: 자, 계속해서 136호 쇼더는 소개합니다.
1: 자, 136호 쇼더는입니다. 춘천 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0: 와.
1: 서유림입니다. 당시 일하는 어린이집에 반차를 쓰면서까지 나간 거라 미친 듯이 흔들었는데 진짜로 대상을 타서 가문의 영광이었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고추 농사를 지으셔서 감자 마켓으로 판매를 하는데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에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0: 우와, 대박.
1: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춤자랑이 아니고 노래자랑이었는데 자, 그 이후로는 참여를 잘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줄 노래도 신청했는데 언젠가 보컬 트레이닝 꼭 받고 싶어요.
0: 줄 노래도 신청하셨구나.
1: 줄 노래도 신청했어요.
0: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1: 예, 금요일이죠.
0: 그렇죠. 자,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2: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온 서유림입니다.
0: 와, 제가 이제 전국 투어 방송을 다닐 때 춘천 특집에 춘천. 갔을 때 그때 걸쇼 네. 노래자랑에 또 출연을 하셨는데 와, 그때 진짜로 막 알아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2: 아니 뭐 사실 많이 알아보셨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일했을 때니까 어머님들도 다
0: 어머니들 알아보지, 그지.
2: 예, 네, 그리고 당근마켓 거래하려고 이제 고개 숙이고
0: 아까는 들어가서 감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당근
2: 그 마켓 딱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딱 잡으시면서
0: 어머머.
2: 노래 부르고 춤춘 분 아니냐고 콜트쇼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많이 알아보셨어요.
1: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뒤집어놨는지. 자, 서유림 씨.

0: 잘한다 잘한다. 이 스튜디오 아니에요. 스튜디오 안 야외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스튜디오 안. 맨발로 저기 양말로 그지?
1: 댄스 댄스.
0: 제가 볼 때 삶의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0: 다 떨쳐버리려고.
1: 아 대단했습니다.
0: 유명세를 탈만하네요. 보니까. 네. 와 양문용 냉장고 그 냉장고 어디다 놨어요?
2: 아 원래는 엄마 아빠 드리려고.
0: 그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참.
2: 네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쓰던 거를 갔어요? 엄마 아빠 갖다 드리고 저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0: 우와.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아 남편.
3: 아 남편.
4: 예, 소유림 씨 남편입니다.
0: 예 예.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영상?
1: 같이. 그때 예, 같이 계셨죠?
0: 방청을. 아, 방청을 같이 했었구나. 예. 어. 우리 가족분들 다 왔었나 그때? 남편만 와 갖고.
1: 예. 남편분만.
0: 평소에 그 아내분이 그렇게 텐션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어때요?
4: 네, 예, 평소에도 좋습니다.
0: 연애할 때도 이렇게 텐션이 좋아갖고 아 저런 텐션 좋은 여자랑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4: 예.
0: 아 반했구나. 예. 예. 귀여우세요, 되게. 예. 예. 아내한테 한마디 하면서 마지막.
4: 예. 긴장하지 말고 사랑해.
1: 본인이 긴장하셔서
0: 무슨 긴장하지 말고 사랑해.
1: 아 본인이 긴장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에게 아. 자, 나는 긴장하지 말고 여보가.
0: 나는 긴장하지 말고 사랑해. 이거였어요.
1: 아, 이거구나.
0: 이거였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자, 이렇게 인터뷰 나눈 김에 우리 컬투쇼 춘천 노래방 특집자랑 이게 본 방송에서
1: 예.
0: 춘천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에콜 무대를 볼까 합니다.
1: 본 무대.
0: 야!
1: SBS 본사 목동 본사에서 펼쳐지는
0: 신발을 벗고 양말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서유름의 배반의 장미를 여러분들 보실 시간입니다.
0: 예, 갑니다. 박수요. 자막 주세요.

0: Yurim! Saw Yurim! Saw Yurim!
1: 이야, 정말 기세가 엄청납니다. 기세가 엄청나. 이야, 이 무대를 보고 그때 무대를 못 봤던 송정원 씨가 문자를 갑자기 보냈어요. 야, 그때 선물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청소기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자, 이어서 3부에서도 초기 쇼다는 인터뷰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아주. 아, 서유림 씨. 아, 기세가 엄청
1: 나요.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여러분의 친구 드리스타 즐거워주시오. 3부의 문을 엽니다. 시간이 더 금방 가는 것 같아. 추억 있는 쇼더들과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자, 방청 오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이 많지만 즐겁잖아요 일단, 그죠? 네, 방청을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과 와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은 그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빨리 신청하시죠.
1: 자, 방청 신청 번호는 샵의 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제발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샵 1088번이고요.

0: 쇼더는들과 함께하는 돌아온 컬투쇼 동사무소.
1: 네.
0: 이번엔 137호 쇼더는증 발급을 받은 분입니다.
1: 자.
0: 아, 바로 박오순 씨입니다. 자, 박오순 씨.
1: 137호.
0: 2020년 14주년 특집으로 열었던 로고송 챌린지에 4살 딸이 참여를 했었다고요. 그 딸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요. 오늘 같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2: 이야.
0: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나 얼굴 기억납니다. 우리 박오순 씨. 얼굴이 기억나요. 자, 그러면 방송이 안 됐습니다만 그 영상 지금 한번 바로 볼까요?
1: 자, 방송은 안 됐지만
0: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 4살.
0: 지금 4살인데 지금 초등학생이야.
4: 아줌마 얘기해요. 이따 2시간 최고의 시간 확대됩니다.
1: 최고 시간. 발음이 살짝 위험했죠?
4: 상판에 열려요. 걸치자.
0: 너무 귀여워.
1: 귀여워.
3: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원구에서 온 박오순이라고 합니다.
0: 예.
1: 박오순 씨.
0: 우리 딸은, 딸 이름은요?
5: 안녕하세요. 중원 초등학교 10살 박소담입니다.
0: 박소담. 요거 기억나요, 소담이? 이거 했던 거?
1: 4살 때 기억납니까?
0: 전혀 안 나요? 안 나요? 와.
1: 나도 이상하지.
0: 그 아빠가 하도 들었으니까 네가 그 이 노래를 외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 맞아요.
0: 지금도 혹시 이 노래 부를 줄 알아요?
6: 아줌마 해주세요. 하루에 딱 드시.
0: 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그냥 저 때는 그냥 막 하거든.
1: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쑥스러워. 네. 그래. 음악을 깔아두지만 하면 좋은데 안 하겠대요 지금은. 싫다 꽁냥냥냥 이러고 있어. 그럼 아빠가 해야지 뭐 대신.
3: 같이 하기로.
0: 네?
3: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1: 같이. 같이 오케이.

0: 정국민의 로고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야, 부끄러운데도 소담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불러줬어요.
1: 고마워요.
0: 너무
1: 소담이.
0: 고맙습니다. 소담이 다음에 또 놀러 와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138호 쇼다런증 발급 받으실 분 이선미 씨입니다. 어디 계세요?
1: 어디 계십니까?
0: 아, 아 이선미 씨
1: 앞에 계십니다.
0: 이선미 씨의 얼굴 기억나죠? 예. 그, 방청을 몇 번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되게 표정이 또 특유의 밝은 그 표정이 있거든요.
1: 20년 전.
0: 20년 전입니다.
3: 네. 이야.
0: 임신 5개월 차에 첫 방청을 시작으로 하고 이야.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3: 네.
0: 우와. 첫 방청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3: 방청 제가 신청해가지고 예, 임신 5개월 때 제가 신청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는 이런 데가 아니고
0: 아니죠. 아니죠
3: 예,
0: 이제
1: 그 바닥에 앉았어요.
3: 바닥에 앉았어요.
0: 몇 명 안
3: 네, 그 맞아요.
1: 바닥에 앉았어요. 네.
0: 바닥에 앉고 저희 뒤에도 막 사람이 앉고
3: 맞아요.
0: 막 그렇게 방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아! 그 뱃속에 5개월 차 있던 네. 그 아이가 지금 옆에
3: 네. 첫째? 20살. 네. 첫째입니다.
0: 20살. 2007년생.
3: 네. 2007년생.
0: 와. 나이스. 네. 걸트쇼와 함께 컸네요. 네.
1: 그렇죠. 답니다.
0: 옆에 둘째?
1: 우리 아들.
3: 네?
1: 옆에.
3: 둘째.
0: 둘째.
3: 네.
1: 아, 첫째, 둘째.
3: 네.
1: 아, 여기 셋째. 남편분이 또.
3: 네.
0: 와. 남편분이 컬트 동사무소에 출연하셨어요?
1: 어? 공식
0: 어, 나, 남편분 얼굴도 어? 얼굴 잠깐만. 기억날 것 같아.
1: 공식 1호 공익근무원이었다고.
0: 아.
1: 사진이 있어요?
0: 얼핏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와.
1: 아, 오늘 다른 분이 오셨네요.
0: 네. 그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 그때 그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1: 예.
4: 근데 이제 그때 계셨던 이제 정찬우님이
1: 예. 예.
4: 스승의 날이 그때

0: 전반적으로 학교들이 쉬는 분위기여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네. 왜 스승의 날 스승님들이 쉬어야 되는지 네. 막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예. 이제 제가 아, 스승의 날에 왜 쉬는지 예.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게 재밌었는지 그 다음 3부 때가 이제 컬투 동사무소 예. 시작이었는데 아, 1호 공익근무요원으로 나오시죠 하고 이제 나간 거죠. 아~
1: 네. 그럼 그때 네.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스승의 날 계속 이제 학교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쉬고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고 예.
2: 스승의 날은
0: 스승이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2: 오~ 그러면 어버이날에는 어버이가 쉬고
0: 어버이. 네, 어버이가 쉬고 네.
2: 부부의 날에는 부부가 쉬고 예. 다 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이 쉬고
2: 다 쉬어야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갑네요. 얼굴이 기억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발급해드리고요.
1: 아들들도 잘 컸어요.
2: 자, 이쯤 되면은 정금이 똥꼬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 자, 여러분 똥꼬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빨리 하세요. 줬다 뺐다
1: 어깨만 하지 마. 줬다, 뺐다, 어깨만 하지 줬다, 마요.
2: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 줘줘 뺐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2: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2: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씨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수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2: 국민유산균 딱지와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2: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2: 건강케어 파트너 케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한국 블루베리 유문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에서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2: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이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다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

0: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1, 2, 3, 4.
1: Yeah.
2: 그냥 흘러갔어.
3: 네. 같이.
1: 아니, 왜? 야.
4: 자, 사연 읽기의 달인 사달 겨치기의 아버지
5: 켜나가요.
4: 무단 결근 언제부턴간 무단이 아이콘이 된 무단 결근 무단 출근 무단 지각 무단 삭제 남의 사연 무단 갈치. 걸쭈쇼를 20주년 동안 지켜온 최장수 찐 게스트 최재원.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야. 그리고 또 사연을 읽는 스킬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남자죠. 머리를 짧게 미니가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도 좀 닮은 것 같고, 자 가수 이소라 씨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강원도 알감자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한 우리 개그맨 최성민.
7: 반갑습니다.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네.
2: 아 원래 이게 최초에는 사연 하면 여기 그 관객분들이 진품명품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8: 아니요,
2: 아니요 한 적 없죠.
1: 오늘 그냥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6: 당황했어요.
2: 저도 당황했어요.
8: 네. 처음이에요 20년 때.
1: 예예. 예, 예.
8: 이제 뭐 편해진 모양이에요 여기가. 아니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분들입니다. 컬투쇼의 20년 동안의 추억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계신데.
6: 아 대단해요.
8: 당신이야말로 진짜 찐 패밀리 아닙니까?
6: 그렇죠 그렇죠.
8: 20년째. 야. 몇 개월 빠진 20년.
1: 대단하십니다.
6: 몇 한 두 달?
8: 두 달? 두 달 정도 빠진 그때부터 네. 이 코너가 시작됐으니까. 네. 아 어떠세요? 이제 20년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제 일분들 이렇게 보니까
6: 좋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좋습니다.
8: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수 활동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좀 바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뭐예요?
2: 그러니까 왜 안 빠지고 나오냐 이 얘기 아니에요.
8: 아니 무단 결근했잖아. 예?
1: 무단으로 안 나왔잖아요.
8: 지금 무단 결근을 하고 지가 미안했는데 무단 출근을 했어요.
1: 예, 예.
8: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왔어.
1: 아이고.
6: 아니 안 나와도 되는
8: 소회를
6: 게 아니라...
8: 물었는데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어색하게 또 물어본 거야 지금.
6: 아니 그 안 나와도 되는 날 나온 게 아니고. 예. 아무도 없을 때 온 거죠.
8: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있는데
2: 공개 방송 갔을 때
6: 전주의 공개 방송인가?
1: 전주인데 형혼자 목동으로 온 거죠.
6: 정말 당황했어요 그날.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왜 아무도 없지? 막 이러면서 놀랐어요.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8: 아... 큰 그림을 무대 안으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죠.
6: 아니 여기까지 와서요?
8: 예. 자 일단은 컬투쇼에서 가장 오래 그 얘기하고 해야지. 저번 주에 공연 어떻게 됐어요?
6: 아 네.
8: 오랜만에 본업 활동을 이제 가수 활동을 했거든요.
1: 예 예. 공연 성황리에
8: 권승현 씨랑 네. 우리 네네 조인 공연을 했는데
6: 잘 됐습니다.
8: 오 네,
6: 즐거웠습니다.
1: 네. 아
8: 행복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6: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8: 아니 또 7월 달에 또 조인 공연이 있다면서요?
6: 아 예, 7월에는 예. 이제 하성원 씨하고.
8: 어이구야.
6: 하성원 씨하고.
8: 하성훈 씨하고. 네. 상당히 젊은 분.

0: 누구와 함께하네요?
1: 어 조금
2: 아니 94년생이더라고.
0: 94년 데뷔야. 94년 데뷔야 얘는.
3: 와. 와 94년생이군요.
1: 네네네.
0: 와.
1: 근데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화성원 씨도 군대도 네. 갔다 오고 뭐 지금 이제 서른 넘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거네. 그럼. 어.
0: 그래. 그래서 혹시 뭐 텐션이라든가 이제 스태미나가 좀 딸릴 수 있으니까 체력 관리 좀 잘 하시고요.
1: 네. 네.
0: 자, 걸투스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수 코너. 이 코너 20년이 됐습니다. 와, 대박이죠. 2026년 5월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사연만 소개돼도 책정금액 상품권에다 10만 상대 선물을 드리고요. 주장원 선물은요?
3: 주장원 선물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한테 선물하면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0: 아.
3: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모 대박 삼촌 멋져 온갖 칭찬이 쏟아진다는 그것 엄청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기 좋고 큰일 볼 때도 화장실에 들고 가기 딱 좋습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예.
0: 나이스.
3: 나이스.
0: 자, 그렇다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월장원 선물은요. 부모님 어깨에 다리 발 매일매일 주물러 드리고 싶지만 아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드렸어요. 못 주물러 드렸어요. 가지 못해서 찾아뵙지 못해서 바로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있죠. 바로 코지땡 전신 안마의자.
4: 야, 세다 세.
0: 어떻게 저 여자분은 누굽니까?
3: 아, 저 처음 보는 분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예. 여튼간 저 안마 의자만 갑니다.
3: 네, 의자만 갑니다. 예, 예, 예. 모델분은 아니에요.
0: 모델은 안 가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시고 하고 그 전에 우리 그 천록담 이정 씨께서
3: 예.
0: 어 인생 최초로 트로트 쪽에서 데뷔를 하시면서
3: 어, 예.
0: 팬미팅을 하신다는
3: 아 맞습니다.
0: 예.
3: 오. 와,
0: 언제예요 언제?
3: 6월 14일입니다.
1: 6월 14일.
3: 6월 14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0: 이정 때도 안 했어?
3: 이정 때 했습니다.
0: 이정 때.
1: 그 처음이 아니네요.
0: 처음 아니잖아. 아,
3: 천록담은 처음이에요.
0: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정 때가.
1: 아니,
3: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니 너랑 결혼은 이번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뭐가 다릅니까? 여러 번 재혼해놓고.
3: 아 결혼 처음 했습니다.
0: 결혼 처음이에요.
3: 네, 결혼도 처음이고.
0: 너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3: 결혼 한 번밖에 그렇죠. 안 했어요. 네. 네. 결혼도 처음이고.
1: 축하드립니다.
3: 네.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 가수를 하면서
0: 팬층이 꽤 이제 많아져갖고
1: 맞아
3: 예, 다양해졌죠.
0: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3: 맞아요.
0: 아, 언제예요 언제?
3: 아 6월 14일 날 오후 이제 5시에 하게 됐어요.
1: 오와
0: 6월 14일 오후 5시.
3: 그래서 제가 그 세븐데이즈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0: 그래 하동규 씨랑 같이
3: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 이름이 천록담의 세븐데이즈입니다.
0: 오, 세븐데이즈
1: 재밌겠다.
3: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저의 짧은 일주일을 한번 같이 아, 보내면 어떨까 해서
0: 예.
3: 네, 그렇게 준비를
0: 팬분들 움직이세요. 예매가 시작됐답니다.
3: 네. 네.
0: 자, 저도 갑니다. 참고로.
3: 어, 아 스포. 어, 아.
0: 그래? 아니, 간다고 내가 간다는 거야 그냥.
3: 예.
0: 아니, 우리 동생 잘하나.
3: 네.
1: 아 이게 거. 원래 비밀리에 준비하던 게 있었구나.
3: 네 있었어요.
1: 그럼 그거 없어지겠네요.
3: 네 이제
1: 다 밝혔으니까.
3: 자 그래서 이제 비밀은
0: 전 안 갑니다.
3: 아 비밀은 없습니다 이제.
4: 태균형 MC 보내 보니까.
3: 아니야. 아 이거.
4: 에이 다 걸렸어요.
3: 에이 걸렸네 이거.
4: 예.
0: 자 사연 갑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분의 사연이에요. 첫 번째, 불행에도 급이 있다. 시작부터 강한데요. 남자분 사연인데요.
3: 무거운데?
0: 저는 가난했습니다.
1: 어.
0: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교 입학 후 저렴한 고시원에서 지냈죠. 아침이면 공용사무실 앞에 긴 줄이 서 있어서 여유롭게 씻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샤워실에 줄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여유롭게 씻어야겠어. 생각하고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4: 불길하다.
0: 갑자기 옷을 다 벗었는데 급동 신호가 찾아온 거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어쩌지? 다시 옷을 입고 나가긴 지금 막 나올 것 같은데. 아 급한데. 샤워실엔 변기가 없었고 화장실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난감했죠. 똥은 이미 관략근 입구에서 0.5cm 정도
4: 까꿍
0: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 그냥 샤워실 바닥에 싸고 샤워기 물줄기로 힘껏 분해한 후에 배속으로 그냥 흘려 보내는 거야. 그렇게 샤워실 바닥에 급똥을 해결.

0: 난 후에 샤워기를 틀었는데 이럴 수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물이 안 나와.
1: 미쳤네.
0: 그제야 샤워실 앞에 왜 줄이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물이 안 나왔으니까 줄이 없는 거지. 전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홀라당 까먹은 거예요. 어떡하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그것을 샴푸통에 넣었습니다. 미쳤네 이 사람.
1: 야, 이 사람 미쳤어.
0: 자괴감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수건으로 손과 샤워실 바닥을 닦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재수없는 인간일 거야.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학교에 갔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뭔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다들 나와 계세요? 그러자 총무님이 왕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사무실에 있던 그 눈빛 음침했던 사람 기억나요? 그 인간이 글쎄 열쇠를 훔쳐서 방마다 고급으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갖고 튀었어요. 그쪽도 빨리 없어진 건 뭐 있나 확인해봐요. 총무님의 말에 방을 쭉 둘러봤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목욕 바구니 안이 허전했습니다. 비누 치약은 그대로 있는데 허! 샴푸통이 없어졌어. 순간 저도 모르게 희열이 솟구쳐 오르면서 폭소가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불행한 게 아니었어. 나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있었던 거야. 내 똥을 가져간 거야. 내 똥을 가져가 주신, 아니 내 불행을 가져가 주신 사오실 그분을 생각하니까 행복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현재는 남들이랑 비슷한 평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야.
2: 어이구야. 야. 최고다 진짜.
0: 남이 싼 본인 똥을 남이 가져간 거예요.
3: 궁금한 그걸 머리를 감았을까요? 예.
2: 한번 짜보긴
1: 했겠지.
3: 그랬을 거 아니야.
1: 짜보긴 했겠지.
3: 그러니까.
0: 이게 뭐 묵직하게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지? 이게
4: 아니지.
0: 이게 물똥이 아니었으니까.
4: 처음에는 그냥 샴푸만 나왔을 거예요.
1: 계속 있네. 맞네.
4: 맞잖아 이미.
1: 맞네. 이미
4: 저
1: 관 들어있는 거.
4: 펌프 안에는.
0: 그 이제. 그리고 계속 쓰다가 보면 똥이 나오는 거지.
4: 쓰다가 한참 있다 나왔을 거야.
1: 와.
0: 저는 9만 원이요.
1: 전 10만 원이요.
4: 저도 10입니다.
3: 10만 원이요.
0: 10만 원!
4: 10만 원!
3: 와.
2: 충격입니다.
4: 대단합니다.
0: 자, 재훈 오빠 사연 가래요.
1: 아니, 시간이 없어서
0: 빨리 하라는 거예요.
1: 다음에 하면 되지.
4: 다음 주에?
0: 20년을 하니까 여유가 있어.
1: 이거 중간에 끊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0: 그러면 또 끊은 데서 하면 돼.
1: 안하영 씨의 사연입니다.
0: 사연 안하영?
1: 이거 시간 없대는 데지 이렇게 중간에. 예. 자, 여자분이에요. 제목이 다이어터의 광기입니다. 한창 다이어트를 하던 시절 저는 번화가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7시라고? 그럼 8시쯤 도착하겠네. 그런데 그 순간 전 엄청난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길 건너 노점에서 쥐포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전 거의 절식 수준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고 언제나 배가 고팠어요. 통화 중이던 친구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 이따 다시 통화하자.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냉큼 전화를 끊은 채 제 눈은 이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전 원래도 고소짭짤한 쥐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0: 맛있지.
1: 심장이 두근거리고 발은 자꾸 노점 쪽으로 향하더군요. 먹진 못하더라도 쥐포의 황홀한 자태만이라도 보고 싶다. 머릿속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지만 보는 건 괜찮잖아. 보는 건 괜찮잖아.
0: 혼자 보는 건 괜찮, 보는 건 괜찮지.
1: 전 홀린 듯이 노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갈색 아귀포, 누르스름한 참쥐포.
0: 그리고 여기도 배고픈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1: 절식 중이세요? 절식 중이신 분들이. 전 홀린 듯이 노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0: 정말 감싸는 하얀 아우라까지 불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1: 아가씨
2: 야 절체절명해 주면
0: 그때 이럴 줄 알았다니까.
3: 대단합니다.
2: 어 이거 괜찮아. 이게 괜찮아.
4: 어 너무 궁금해.
2: 그때 아가씨
3: 아가씨
2: 어 너무 궁금해. 4부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돋보일 수 있게 하객이 화려한 옷 입는 걸 피하기도 하죠. 나이지리아의 결혼식에도 하객들의 복장과 관련한 문화가 있는데요. 결혼식같이 큰 행사에 참석할 때 가족과 친구들이 같은 색과 같은 패턴의 옷을 함께 입는다고 합니다. 아소에비라고 불리는 이 옷은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함께 옷을 맞춰 입으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나누는 건데요. 실제로 하객들이 정해진 패턴과 색상, 전통 의상을 많이 맞춰 입어서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가 명시된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옷 한 벌에 담긴 나이지리아의 단결 문화 아소에비였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그래서
1: 그래가지고
2: 아가씨!
1: 아가씨!
2: 아니 그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아, 그 전에 사연이 어땠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질식 수준의 절식을 하고 계시죠. 네,
3: 절식 수준의 다이어트를
2: 하고 질식이 아니라 절식.
1: 절. 네.
2: 절식 수준의 다이어트 중에 안하영님의 사연이죠.
3: 네네네.
2: 자, 막 쥐포 구이 뭐 아기포 구이
1: 포...
2: 그게 노릇노릇
3: 길 건너편 색이 보이니까 아 보는 건 괜찮잖아 보는 건 괜찮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괜찮아. 막 앞으로 간 거죠.
1: 네, 그래가지고요
3: 보려고 간 거예요.
1: 예.
2: 근데 아가씨 네. 거기부터 그 아가씨 바로 조금 전부터 얘기를
3: 예, 예.
4: 전 홀린 듯이 노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갈색 아기포, 누르스름한 참지포,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하얀 아우라까지 불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입안엔 침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5: 아가씨 다섯 켤레 사면 하나는 공짜.
4: 켤레? 네? 켤레요?
1: 네?
4: 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포들은 사실
2: 뭐야?
4: 스타킹이었던 거예요.
2: 미쳤네 진짜.
3: 잘못 거꾸로 보이는 거야.
4: 갈색 아기포는 커피색 스타킹, 누르스름한 참지포는 피부색 스타킹,
2: 아하.
4: 주변의 아우라는 흰 양말.
1: 아.
2: 아하.
4: 그날 이후 전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프면 스타킹도 지포로 보인다는 걸요.
2: 헛것이 보였네, 헛것이. 아하. 기대를 잔뜩 하셨던 광고를 듣던 분들은
1: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3: 야 이거
2: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단 기대죠.
1: 예. 무단
3: 아니
1: 중지
3: 샴푸 똥 사연 뒤에
1: 예.
3: 이걸 붙이냐?
2: 아니, 근데, 형님
3: 이걸 날 준다고?
1: 선방한 거예요.
3: 예? 예. 선방. 예,
2: 괜찮아. 예. 그 순간까지 좋았어. 다시 할 때까지.
3: 예.
2: 뭐 기대를 잔뜩 했거든 사람.
1: 다섯 개를 얼마나 그랬죠?
3: 돈 얘기는 안 했어요.
1: 아.
3: 예. 예. 다섯 켤레 사면 하나 더 준다고.
1: 하나 더 준다고.
3: 하나 더 준다고.
2: 자, 8454까지 아니 최재훈 씨 이제는 무단 중단까지 하시네.
1: 아.
2: 아니 지금 4804. 아, 나 화장실 급해서 차에서 내리려다가 못 내렸어요. 에,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자, 이제 내리세요.
3: 아, 정말 죄송합니다.
1: 예.
3: 아, 정말 죄송합니다. 좀
2: 얼마요?
3: 아깝지만 저 예? 저 6이요.
2: 네. 저 7이요.
1: 5만 원.
3: 예, 6이요.
2: 예, 6만 원.
1: 6만 원. 야.
2: 자, 이 추억의 쇼다운 모여라 특집 중인데 예. 이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현장에. 최재훈 씨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성민 씨가 이거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6: 네. 자, 송기범 씨인데요. 2019년 7년 전에 방청했던 예. 최재훈님 닮은 목소리.
2: 오. 아 있었어.
6: 어 삼부자의 아빠입니다.
1: 오.
6: 아직도 목소리가 비슷한지 궁금하고요. 어 두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추억을 만들러 컬투쇼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2: 송기범 씨 어디 계세요?
7: 어디?
2: 어디? 아! 야 오랜만이네요.
1: 어 이야. 어
6: 최재훈 형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때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사연지 분명품 시간이었는데
3: 네.
2: 아내분이 못 오시고 삼부자만 이렇게 왔었어요.
1: 네.
2: 예. 예. 근데 오늘은 아내분도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1: 아.
2: 어. 와 보니까 어떠세요? 예.
8: 저요?
2: 예예 예. 아내분.
8: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되게 오래된 팬인데
3: 아, 네.
8: 그때 못 와가지고 너무 서운했는데 예, 오늘 같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2: 아, 오래된 그래. 팬이시면 최재훈 씨 목소리랑 남편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8: 몰랐어요. 몰랐고 저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게시판에 난리가 난 거예요.
2: 어, 진짜로?
8: 이게 뭐지? 이랬는데 어? 진짜 비슷하네? 이렇게 예.
2: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8: 네네 어? 어 이랬구나
2: 최재훈 씨 목소리가 사실 그렇게 흔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1: 네, 궁금합니다.
3: 그렇죠.
2: 살짝 약간 비성이 섞여 있는 목소리거든요.
3: 네. 네네.
1: 어, 일부러 아니야, 일부러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2: 그냥 말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3: 아 예.
1: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기억 나시죠, 최재훈 씨?
3: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기억 납니다.
2: 자, 정 송기범 씨.
7: 아 네, 안녕하십니까.
2: 비슷하다니까.
1: 형이랑 둘이 말씀해 보세요. 네.
2: 아, 둘이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네.
3: 아, 아니 언제 오셨어요, 형님?
7: 한 두 시간 전에. 와.
2: 아니, 그동안
1: 너무 똑같아.

0: 그동안 방송 나오고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그 이후에 최재훈 씨 노래를 연습을 해라 집에서 이제.
0: 어 진짜?
1: 네 집사람이랑 아들이 해갖고 노래방을 숱하게 갔어요.
0: 오 근데
2: 또 못해.
1: 근데 노래는 안 늘고 머리털만 빠졌어요.

0: 옛날에 아니, 오셨던 진짜... 사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 어 이거 뭐야?
1: 그건 아닌데요. 아,
0: 네. 이건 아닌데.
2: 이건 누굽니까?
0: 아, 여기. 어 진짜네. 와. 게시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때에 그냥... 비해서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네.
3: 이게 다 최재훈 씨 노래 때문에. 아.
4: 와. 이 랩소디 때문에.
1: 아니, 무단 탈출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0: 아 무단 탈출.
4: 그리고 무단으로 또. 네.
0: 무단 탈출. 그 이후에 아.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있었었잖아요. 그거는 못 들으셨고.
4: 네. 네 거기.
0: 근데 노래 부르다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받았어요.
4: 평소에 대화하는 이 목소리가 네. 비슷하신 거죠?
5: 아니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4: 네. 진짜 거의 뭐.
1: 그때도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저도 처음 알았고 네. 최진호 님도 그때 처음 알았고
4: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0: 어 진짜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 71년생입니다.
0: 아 우리보다 한 살 네, 많으시네. 맞아요. 한 살 형님.
5: 네, 한 살 형님이시네.
4: 진짜 비슷하죠. 오,
0: 이게 안에 이 구강 구조나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이 비슷한가?
4: 오. 그런가 봐요.
5: 뭐 그건 모르지만은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 좀 헷갈리실 만한.
0: 그래도 네. 연습하셨으니까 노래 한 소리 조금만 불러보시면 안 돼요?
4: 네.
5: 떠나가요. 어, 거기.
4: 자 거기.
5: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4: 비슷해 비슷해.
5: 어.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0: 네가 좀 오리지널로 들려주세요.
4: 와~ 7월 콘서트를
0: 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7월에 콘서트
4: 최진... 있어요.

0: DJ의 랩스터디. 나 지금
1: 박살 돋았어.
2: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3: 야 처음. 에.
2: 나 지금 최지훈 형 노래하는 거 처음 봤어. 아, 진짜로 진짜로.
3: 나도 처음 봤어.
2: 나 깜짝 놀랐어 지금.
3: 나도 처음 봤어요 저도, 형.
0: 몇 년 만에 여기서 노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2: 야~ 원래는 내가 막 억지로 시키면 민망해갖고 이걸로 가리고 노래 부른다 이렇게.
0: 민망해요.
3: 야.
2: 자 이제 송기범 씨 너무 반갑습니다. 온 가족이 출동하셨네요. 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정 천록담이정 차례가 되겠습니다.
3: 네. 제목은 엄마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건강 염려증이 있으세요.
2: 아 그런 분들 있죠.
3: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혈당이 조금 높다 싶으면 이미 병원에 달려가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혼자 입원 후에 통보를 하세요. 지난주에는 아빠가 팔에 힘이 없고 자꾸 손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뇌경색이라고 자가진단을 하시고
2: 자가진단을
3: 하시고 급하게 혼자 입원을 하셨어요. 엄마는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아빠가 퇴원을 하고 나서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래서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이제 아빠는 괜찮으셔? 에휴 나이가 70인데 그 뇌경색은 언제든지 올 수도 있는데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래. MRI도 찍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댄다. 병원에서 바로 집에 가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굳이 입원한다고 해서 4일 동안 있었지 뭘. 아 그래도 다행이네. 아니 근데 얘 내가 집에서 생선을 구워주면 거칫하네, 덜 익었네, 가시가 있네, 비린내가 나네, 온갖 까탈을 부린 양반이 그 맛도 없는 평원밥을 싹싹 긁어 먹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아우 진짜. 엄마의 하소연을 한참 듣다가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틀 후 퇴근을 하려는데 까똑. 난 니네 집에 왔다. 엄마가 제 자취방에 오셨다는 톡이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니 왜 아빠랑 싸워서 온 거지? 아빠가 또 반찬 투정하셨어? 아니 아빠 왜 그러신데 진짜?
4: 아니 그게
3: 아니 뭔데 이번에 뭐라고 투정하셨는데 또?
4: 아니 그 점심을 먹다가 네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사랑 안 되잖아.
2: 응? 근데 왜
3: 이건 뭔 사연이야?
2: 왜?
3: 이게 뭔 사연이야?
2: 끝났어요?
3: 아니 잠깐만요.
5: 갑자기 사랑 안 되잖아.
4: 갑자기 사랑 안 되잖아. 아이 그래서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고 짜증 나서.

0: 너희 집에 왔어. 밥맛 떨어져 그냥 아주 그냥 까탈 뿌리는 게 낫지 그냥. 아유 아유 사랑 안 된다. 아유 밥맛 떨어져.
1: 안 하던 표현을 그, 하니까. 네. 어머 왜이래 왜이래 시원 짜증나 밥맛 떨어져 그냥
0: 진짜 싫었나봐. 아빠가 사랑해 한게 너무너무 싫으셨대요. 두 분 건강하세요.
1: 어이구야.
0: 아이고 왜 그러셔요. 아유 좋게 받아주시지.
2: 아유 까탈만 계속 부리다가 그러니까 놀랐지. 네. 엄마도
0: 진짜 얼마, 놀래셔.
2: 얼마나 놀라.
0: 딸 집으로 간 거예요.
3: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0: 무섭덕해가지고
4: 니네 아버지가 날 사랑 안 된다?
0: 아우 스트레스 받아.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사랑하시라고 8만 원이요.
3: 저도요?
2: 네, 저도 8만 원이요.
3: 8만 원이요?
0: 8만 원.
1: 요즘 사연 읽기에 물이 오른 최성민의 차례입니다.
3: 예.
0: 예.
3: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안경점에서라는 사연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경점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시력 검사 좀 할게요.
5: 나 검사 같은 거 안 해. 야, 싫어.
3: 안경을 저기 맞추시려면은 시력 검사를 하셔야 돼요.
5: 안 해. 나 검사 같은 거는 무서워서 싫어. 그런 거 안 해. 대충 그냥 저기 안경이나 하나 맞춰. 빨리 지 안경 맞춰줘 그냥. 대충 하나 맞춰 그냥.
3: 아니 그 대충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저기 무서운 검사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 내는 거 맞히시긴 하면 돼요.
5: 검사가 아니고 문제를 맞히는 거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문제 맞히는 걸 얼마나 잘하는데. 그 저기 한번 내봐.
3: 저기 여기 한쪽 눈 가리시고요. 제가 가리키는 숫자가 몇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몇이에요?
5: 아 7.
3: 자 이거는요?
5: 6이야 6.
3: 자 이거는요?
5: 4.
3: 할아버지는 무슨 퀴즈라도 풀듯이 진지하고 빠르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5: 그거는
3: 거침없이 문제를 맞히던 할아버지가 숫자가 안 보이시는지 당황을 하셨어요. 자 어르신 안 보이면은 자기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5: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저거 팔이야 팔.
2: 찍었다.
5: 아유 저 팔이 아닌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야. 그 팔이 아니야. 그건 팔이 아니야. 6이야. 그건 6이야.
3: 어르신 저기 6도 아닌데. 어르신 죄송한데 다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 틀려도 괜찮습니다.
5: 야 그러면 그거를 맞힌 걸로 해준다는 거잖아 지금. 에? 그걸 맞힌 걸로 해줘.
3: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지면서 뭔가 해냈다는 듯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요. 이때 할아버지가 대뜸
5: 야 그래서 저기 상품이 뭐야?
3: 예? 상품이라뇨?
5: 아니 저기 상품이 있으니까 퀴즈를 낸 거 아니야? 에?
3: 상품이 없는데요.
5: 아니 상품도 없는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 나 이걸 왜 맞춘 거야 이러면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아 진짜 신경질 나. 상품 없어? 나가서 집에 갈 거야.
3: 할아버지는 잔뜩 달아오른 얼굴을 하시고 그대로 나가버리셨어요. 사장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신가요?
2: 아하
0: 이게 뭐야? 그냥 나갔어요? 아하. 나가서 끝났어?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거예요? 안경을 맞추셔야 되는데.
2: 아하.
3: 이야 우리
2: 연기 연습한 것 같아요.
3: 홍민 씨가 진짜 열연을 하셨네.
5: 저는 나는 그 6.
0: 오 정확했어요.
5: 예. 나는 6.
0: 네, 나도 6이요.
4: 나도 따라갈게. 나도
0: 6만 원.
2: 자 이게 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박수경 씨의 사연인데 여자분이시죠. 소주로 가글한 남편.
3: 오.
6: 주말마다 남편이랑 전국으로 배스 낚시를 다니는 손맛 제대로 아는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자타공인 인간 청소기 수준의 과자킬러예요. 사건이 있던 날도 신나게 낚시를 가면서 차 안에서 달콤한 짱구 과자를 야무지게 먹고 있었어요. 딱 절반쯤 먹었을 때 낚시터에 도착했고 봉지를 대충 반으로 접어서 차 대시보드 위에 뚝 올려두고 내렸죠. 몇 시간 뒤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출출해진 남편은 낮에 먹다 남긴 과자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0: 새로기까지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봉지를 입에 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탈탈탈 털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와작와작 씹던 순간
1: 아 뜨거워! 응? 아 따가워구나. 아 뜨거워! 돼! 물에!
0: 갑자기 남편이 비명을 지르더니 입안에 있던 걸 손으로 뱉고는 조수석에 있던 제 쪽으로 냅다 던지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아우 더럽게 물 던져! 그리고는 제 바지를 봤는데 세상에! 단내를 맡고 과자 봉지 안에 침입해 있던 벌꿀 한 마리가!
2: 벌꿀이요?
0: 아니야 꿀! 아 꿀벌 한 마리가!
3: 벌꿀이
2: 벌꿀은 맛있는 거잖아.
0: 꿀벌 한 마리가
1: 벌꿀이 들어있으면 대박 아니에요?
2: 와 꿀가베기에 벌꿀이 들어있죠.
0: 꿀벌 한 마리가
4: 나도 그 과자 사러 가지.
1: 네.
0: 꿀벌 한 마리가 이미 남편의 혀를 진하게 쏘고 힘없이 제 바지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낮에 아이고. 더워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놓았는데 그때 잠입한 놈이었나 봐요. 그때부터 남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 혀에 물려본 적은 없잖아요. 쏘여오긴 했지만 혀에 쏘인 거야.
0: 혀가 순식간에 남산만하게 부어오르더니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더면서
4: 위험한데?
0: 갑자기 어눌한 발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5: 정이야 뭐야 뭐 허가 마음이네.
0: 그러더니 창밖을 보며 다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5: 저기 보인다. 가까운 띠우 띠우가 띠우.
0: 뭐? 뭘 띠우? 차에서 내리라고?
5: 아니 저기 띠우 띠우 띠우 편의점.
1: 편의점.
0: 간단한 구급약이라도 사야겠다 싶었는지 편의점을 가리킨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편의 혀를 검사했는데 세상에나 혓바닥 옆구리에 까만 벌침이 꼿꼿하게 박혀서 파르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급한 대로 손톱으로 침을 쏙 뽑아냈는데 남편의 혀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약은 없고 마음은 급해진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초록색 소주 한 병을 샀죠. 자 빨리 이걸로 입원 가 그래. 빨리 해.
5: 이걸로 명예와 팀마와
0: 빨리 소독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차 안에서 소주 가글을 대차게 내뱉고 응급실로 직행했죠. 의사 선생님도 응급실에서 사연을 들으시더니 청진기를 대지도 못하고 웃음을 참으시더라고요. 쇼다른 여러분 과자 먹고 당겼을 땐 밀봉하세요.
1: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야 혀에 쏘이는 건 상상도 하기 쉽다. 와
4: 아, 이거는 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이제
4: 혀가 진짜 부으면 그럼,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더 안에 들어가서 쏘였었으면
4: 큰일 나. 큰일
1: 나지. 목구멍이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4: 네. 아,
6: 정말 오늘의 명대사 띠우입니다.
4: 띠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예.
4: 이야
5: 띠우야.
1: 이게 방송용으로 방송용이 되는 거잖아요. 띠우. 야, 띠우 되죠.
4: 띠우.
5: 띠우. 띠우.
1: 자, 8만 원요?
6: 전 구요.
4: 네, 저도 9만 원.
6: 저도 구요.
1: 9만 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 꼭 치킨, 건강한 치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야,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야,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11: 찍으시죠.
12: 자, 오늘의 주장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받으실 10만원짜리 사연이 하나가 있었죠.
13: 아, 그렇죠. 대단하죠. 있었죠. 네. 네.
12: 아, 그 샴푸통에 들어있던 그것. 불행에도 급이 있다. 익명님, 코지땡 전신 안마의자까지 받으실 후보가 되셨습니다.
13: 축하드립니다. 스위치 라이트.
12: 아, 오늘 대체공휴일 특집으로 저희가 20주년 특별기획 추억의 쇼다운 모여라를 함께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54분의 추억의 쇼다운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쇼다운증을 다 발급해드렸어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똥꼬 근력 강화 운동하는 조조 빼빼 방석도 드렸고요. 이 두 개를 세트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들뿐입니다. 그냥 뭐 사시다가 열심히 사시다 컬투를 그리울 때 쇼다운증을 갖고 있는 몇 호 쇼다운이다 그러면 제가 방청석을 또 우선으로 마련해드리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쇼다운증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이렇게? 이렇게? 와, 앞으로?
13: 기념으로.
12: 아, 예쁘다. 라디오로 또 이렇게 좀 네. 한번 찍어서 예.
13: 우리가 또 기록을 남겨야죠. 예.
12: 보고 계신 분들도 부러워하라고 이렇게. 와, 지갑에 쏙 넣어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와. 나이스.
13: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다.
12: 와, 아유, 카드 섹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 이제 컬투쇼는 20년을 넘어서 21년으로 이미 횟수를 넘어갔습니다.
13: 대단합니다.
12: 계속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오늘 최지원 씨 고생하셨습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2: 예, 예, 예, 수고하셨고요.
13: 감사합니다.
12: 자, 우리 이정 씨 고생하셨고요.
13: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요
12: 최소민 씨 수고하셨고요. 예.
15: 우리 또 청록당 팬미팅 MC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12: 아니, 제 MC가 아니에요.
13: 다 들켰네, 다 들켰어.
12: MC가 아니에요. 예매 시작됐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모바일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제성의 황제!

대체 휴일에다가 날씨까지 좋아버리니깨니 뭘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월요일입니다. 이런 날은 뭘 해도 기분이 좋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기분이 참 좋죠. 날씨와 휴일의 콜라보가 주는 매직, 매직 한 번 더 매직. 그렇습니다. 미뤄왔던 청소를 해도 좋고요. 땀이 흠뻑 나도록 걷고 뛰고 해도 좋고 맛집 가서 길게 줄 서서 기다려도 좋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뭘 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초여름의 선물 같은 마냥 좋은 오늘 하루 한껏 올라간 여러분들의 기분에 황제팡어 두 시간을 살짝 얹어드리면서 기분 최고점, 기분 상한가, 기분 에베레스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밤새 안녕하셨죠? 자, 첫 곡은 최애나 캐치캐치 듣고 오셨습니다. 간만에 월요일이 미움받지 않는 월요일, 분노에 차지 않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휴일을 즐기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유난히 아름답죠? 특히 어젯밤 더 그랬을 거예요. 어젯밤에 마지막 휴일이 이제 오늘이니까 어제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치킨에 맥주, 피자에 맥주.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저기 연남동 쪽에 기찻길 쪽에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이야, 뭐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야장에 그냥 꽉꽉 차서 피자에 맥주, 치킨에 맥주 난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했습니다 어제. 네. 이승현님, 삼척 장미 축제 갔다가 집에 가요. 아유, 내일 출근 실화냐. 여러분, 어차피 출근하는 거 하루 우리가 줄여서 오늘 기분을 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걱정을 미리 대출해가지고 땡겨 쓰는 거, 요거 제가 예전에 진짜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하지 말자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늘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늘을 끝까지 즐겨버리십시오. 어차피 내일 피곤해요 여러분. 앙! 맞죠? 어차피 피곤하니까 끝까지 그냥 오늘 즐기다가 내일 좀 힘든 몸 질질 끌고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면 되죠. 5966님, 빵디 보통 월요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이 미워요. 화요일 오지 마라. 오랜만에 또 화요일이 미움을 받네요. 가장 미움을 받지 않는 요일 아무래도 금요일 아닐까요? 금요일, 토요일도 그렇겠죠. 네, 토요일 금요일이 조금 그래도 미움을 받지 않는데, 아, 간만에 가만히 있는 화요일이 출근 날이라고 또 미움을 받네요. 그러고 보면

0: 참 수요일이 무던히 잘 묻어가요, 애가. 4832님, 오늘 쉬어서 그런가? 오, 빵디 오늘 좀 잘생겼는데? 그런가요? 주말에 쉬지 않고 이스 로동을 좀 했더니, 아, 로동을 했더니 살이 좀, 네, 좀 빠진 게 아닌가. 근데 주말만큼 또 많이 먹은 적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뭐 먹었냐면 그 알죠? 명동 그거, 유명한 칼국수. 알싸한 그 마늘에 김치, 마늘김치 거기에다가 그냥 밥까지 찹찹 말아가지고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외모 칭찬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월요일에 사실 그 여러분들의 전투력이 오늘 쉬는 날이다 보니까 날카로움이 좀 사라지고 오늘은 그 햇볕처럼 따뜻하게 적응이 안 되네. 햇볕처럼 따뜻한 문자들이 좀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안 그래도 좋은 기분, 더 기분 좋으시라고 황제의 선물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칠판 밑에 메모지도 붙어있는데 무슨 색 메모지가 붙어있을까요? 1번 핑크, 2번 노랑.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 파워.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이어갈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0: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황제팡어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오프닝은

7412님, 전남 광양입니다. 너무 덥네요. 광양, 예, 남쪽은 사실 비와 눈이 소식이 참 귀하죠. 광양, 덥지. 저는 근처 순천이었으니깨니 그 날씨를 제가 알고 있다고요. 광양 불고기는

그리고 박혜림님 어서 오십시오. 강귀민님, 김혜정님도 반갑고요. 김명아님 오늘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김성훈님, 빵디 머리 안 감았죠? 감았습니다. 머리가 감고 나서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쓰고 왔어요. 오늘 끝나고 무슨 가발 쓸 일이 있어가지고. 아, 성훈님 귀신이네요. 자, 황주희님, 휴게소에서 산 핫도그 먹으며 집에 가는 중이에요. 주희님, 휴게소 가는 길. 네, 이 핫도그나 소떡소떡은 이치 행복. 자, 현아씨도 이제 들어가셔서 간식 좀 드시고요. 아, 다음 먹을 음식을 우리 유나씨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치의 유나씨의 노래예요.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홈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 밑에 메모지도 붙어 있는데 무슨 색 메모지가 붙어 있을까요? 1번 핑크색, 2번 노란색. 5분을 추첨해서

옆에 순천입니다. 여기도 무지하게 덥네요. 오늘 밤부터 비 온다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셔. 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제가 안전운전 빔을 우리 빵댕이들에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아,

황주희님, 문지영님, 이종표님, 황만웅님, 김진량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분이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랑거리는 음악으로 여러분 여행 가는 느낌 한번 싹 내볼게요.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 아, 이거 어떡하죠?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빵디, 이름 불려서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요. 아, 이걸 불러드려야 되나? 오케이, 오늘은 휴일이니까 기분이가 좋으니까 큰 소리 외쳐!

0: 태영님. 아니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오늘 혼자 부리또 3개를 먹었습니다. 아우 정말.
1: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2: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1: 김동준님, 김영원님 어서 오십시오. 뭐 동준님은 뭐 매일매일 보니까 영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경자님, 네. 이제 이름이 다 있네요. 안효세님,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줘서 떼땡큐. 자, 4850님, 음식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휴일엔 더 바쁘게 일한답니다. 달려 달려. 아시죠? 배달하시는 중에는 늘 안전운전

하루 여러분들 땅만 보고 이렇게 막 걷지 마시고 앞만 보고 걷지 마시고 저 비 오기 전에 하늘이 굉장히 맑으니까 하늘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예, 확 트인 이 가슴을 좀 느껴보십시오. 아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5543님 신랑이랑 고추밭에 고추 집게 꽂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네, 이거 고추 막대기 이거 압니다. 네, 이거 이제 또 막 팔사랑 이거 연결해가지고 아유 이거 대나무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꽂고 난리죠. 네, 5543님 고추가 무럭무럭 풍성하게 잘 자라고 열릴 수 있게 제가 풍년빔 쏴드리겠습니다. 고추 풍년빔.

0: 김영민.
1: 조혜수님, 오하늘님 어서 오십시오. 아, 이름이 오늘 날씨하고 잘 어울려버리네. 오하늘님. 허은성님도 반갑고요. 네, 위영이님, 신은지님, 박규영님까지 웰컴. 자, 이렇게 박규영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박규영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칠판 밑에 붙어있는 메모지 색깔 무엇인지 물어봤죠? 1번 핑크, 2번 노랑. 정답은 2번 노랑이었습니다. 옐로우, 노랑이었습니다. 아, 김치전을 못 가져갔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검색 퀴즈 마치고 정답 가져가시면 되니까. 왜냐면 검색 퀴즈는 다섯 분을 뽑는다고요. 3756님, 7426님, 1610님, 손지호님, 김인경님, 콩글레츄레이션! 네. 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더워가지고 네,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밖에 날씨는 좋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엄청 나오고 있어서 추운데 아마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으로 네, 예상이 되니까 선크림 꼭 잘 바르시고요. 조금 뭐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 와중에 항상 황제파워 나오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조금 쉬었다가도 겸사겸사 또 일하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1부 끝곡 이오스 넌 남이 아니야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 차례.
0: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6090님, 황제 짝꿍이랑 소백산 비로봉 찍고 이제 집 갑니다. 무릎이 빠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연분홍 철꽃도 보고 철쭉꽃도 보고 좋다요. 네. 아, 이게 둘이서 이렇게 등산 사목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좋죠. 지금 날씨도 이제 꽃이 막 만개했을 텐데 봄꽃들이, 네,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사진도 어떻게 좀 많이 찍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저기 등산은 내려오는 길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네. 그리고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저 지리산 근처에 있었으니까 이제 지리산을 많이 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친구들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농사 짓는 애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산 체력인. 산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꽂고 진짜 그 운동화 콘버땡 이거 신고 뛰어 올라갔어요. 진짜로. 무슨 무협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박효정님, 아니 앞머리 좀 보여줘봐요. 상황 체크 좀 하게. 아, 현재 앞머리 상태가 지금 머리가 거의 그 프링글 땡 그 아저씨 코수염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조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좀 더 기르면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일단 효정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끔 자기 전에 저도 제 쇼츠 그 앞머리가 날아가는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냥 살면서 그 정도의 그 카미디언으로서의 그 정도 해프닝과 훈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7344님 머리 다시 여며라고. 휴일에 대한 행복과 자애로움은 1부에 다 끝냈네요. 보니까 2부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고, 김지혜님, 빵디 저 예전 드라마 2부의 모든 걸 다시 보고 있는데 장동건 씨 눈에서 빵디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상한 거 아니죠?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잘 찾아보면은 나쁘지 않은 얼굴이다. 네. 근데 동네 찢었다. 할머니들 진짜. 할머니들 줄 세웠다. 뭐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순천 성수동에 할머님들 다줄 세웠다. 저 인형 같은 애 한번 만져.

캐니팡을 만나보는 코너 캐니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르세라핌 스파게리. Come the roses!

자존감 한번 올렸다고 뭐 후폭풍들이 엄청나네요. 3083님, 아 도대체 얼마를 주면 이런 문자 보내냐고요. 김동준님, 세상에 나쁜 얼굴은 없다. 새나얼. 0202님, 살 온난화 영향인가? 네, 지구가 저를 한번 삶았습니다. 네, 한번 삶아서 그렇고 삶기 전엔 괜찮았다. 네, 6580님, 아니 이제는 인형 아니고 이상한 형형. 네, 뭐든 맞습니다. 아, 제가 이 후폭풍을 계산을 못하고 드립을 좀 친 게 괜히 제 자존감을, 여러분들 휴일이라 기분 좋은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저 음악 마저 감상하고 캐리 형 만나러 오세요.

0: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재즈선이래. 나를 담가보고 싶다. 레코더 위에서 춤추는 내 손가락들, 그대는 아는가? 이 영롱한 선율을.
1: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립파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케니 팡씨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야 아니 근데 무슨 일이야 케니 팡씨 갑자기 웬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를 왜 끼고 오셨죠? 눈에 뭐 다래끼 났습니까?
0: 아닙니다. 연휴를 즐기는 차원에서 저도 뭐 좀 내봤습니다.
1: 웃음소리가 참 특이해요. 아 뭐 그렇죠. 오늘까지 연휴죠. 방송국 오기 전에 뭐 어디 들렀다 오셨어요?
0: 요즘 송수동이 그렇게 핫하다고 해서 송수동도 들리고 물레동도 가고 을지로도 가보고 서촌도 가보고 바쁘다 바빠.
1: 정말 많이도 싸돌아다녔네요. 송수동 가보니까 어떻던 거야? 거기 쉬운 동네 아닌데?
0: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송수동에서 버스킹하면서 디코더를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0: 아니 성수동에서 버스킹을 또 다 했어요? 다들 뭐 연주 듣고 돈을 좀 주던가요? 얼마 벌었어요?
1: 사람들이 제 귀한 연주를 듣고 모두 감동해서 돈을 안 주고 바로 가더라고요. 저는 3,000원 벌었습니다.
0: 자, 3,000원을 벌어도 사실 라면 사면은 많이 살 수 있죠. 밥까지 말아 먹어보면. 다음에는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북한산 초입에서 버스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가 또 캐니팡 구역이니까 송송 좀 너무 세요. 김동주님. 아니 왠지 사족보행할 것 같은 웃음소리 크크크. 오, 동주님 맞아요. 모르셨어요? 집에 돌아갈 때 산에서 두 발로 걸으면 허리 안 좋아진다고 사족보행으로 들어갑니다. 정민님. 남편은 오늘 재택인데 캐니팡 목소리 듣고 저보고 대체 뭘 보는 거냐고. 네, 웃음 컨텐츠라고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캐니팡이 연주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캐니팡이 연주를 들으시고 과연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자, 캐니팡의 연주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캐니팡 잘해주세요. 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니팡이 돌을 짚는데 리코더 끝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잖아요. 아 이게 장비가 잠깐 돌아가 있었어요. 아 이게 지금 캐니팡이 지금 열심히 다시 장비를 손질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팡 준비했죠? 자 9909님 뭐야 연습이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말씀드렸죠. 캐니팡은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 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캐니팡의 리코더로 뭘 연주가 되는지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큐!

아, 마지막 끄듬. 노래 바로 끝내버렸죠. 뒤 더 있는데 바로 끊어버렸어요. 이게 뭐다? 이게 뮤지션이다. 조경희님, 남아공 월드컵 노래. 4465님, 전혀 모르겠다. 이 실력으로 버스킹이라니. 7097님, 겉멋 만들어서 성수동이나 다니고 톡 연습을 안 했네. 손바닥 대! 네. 불쌍한 친구입니다. 김다정님, 나는 나비. 이항선님, 이제 컨닝도 못하겠네. 아, 지금 현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 지금 정답이 0명인데 아, 한 번 더 연주를 하면 사실 3,000원이 저희가 더 들어가거든요. 캐니퍼한테 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점점 원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곡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캐니퍼 부탁해요. 갑니다. 옥타브로 이번엔 조율을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유료 서비스여서 3,000원 더 드리고 갑니다. 시작. 높은 파가 없습니다. 높은 파가 없어서 세게 불면 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확실히 나아졌죠. 확실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갑니다. 구두요, 구두 마세요. 자, 됐습니다. 자, 캐니빵. 자, 캐니빵의 전매 특허죠. 가사와 함께 리코더 연주. 한 입에서 두 소리가 나옵니다. 김상호님. 3,000원은 관객이 받아야겠네. 아, 돈을 내고 연주하는 연주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자, 캐니팡이 연주 다 들으셨죠? 캐니팡이 과연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아, 힌트를 또 드려야죠. 문화 대통령 정연철 데뷔곡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노래 한 곡 듣고 가서 바로 정답 확인합니다. 바다 뮤직.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캐니팡이 오늘도 아주 신들린 연주를 마쳤고요. 다들 정답 맞히셨습니까? 오늘 정답 공개합니다. 뭐 불멸의 히트곡이죠. 정답은 바로 난 알아요였습니다.

이 사실 연주를 할 때 이 웃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연주인데 4295님 졸음운전 다 깼어요. 아, 이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 캐니팡은 어깨를 갸우뚱 으쓱으쓱 갸우뚱하고 있고요. 5610님 아니 이건 금난새도 못 맞힘. 1404님 리코더 뒷구멍을 반만 막으면 세게 불지 않아도 한 옥타브 위 소리가 나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기술로 연주를 하면 본인만의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직발로 뚫겠다 리코더를.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캐니팡 참고는 해요. 그 반만 막으면 구멍이 그 괜히 두 개 뚫어놓은 게 아니래요. 네. 그때 한번 잘못 만들어졌다고 교환하러 간 적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하나인데 왜 여기 구멍 두 개 뚫려 있냐고 두 개씩. 그때 이제 많이 가게 주인이랑 싸웠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캐니팡의 연주를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오늘 뭐 정답은 말이 필요 없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어로 뭐 랩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단번에 이걸 깨면서 서태지의 시대를 열었고요. 뉴스에 나온 것도 저는 기억납니다. 랩이라는 게 대체 뭔가. 그래서 막 이 랩이라는 장르는 말을 아주 빠르게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말을 아주 빠르게 하면서 어떤 그 여자 기자분이 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네. 자 캐니팡 씨는 바로 선글라스를 고쳐 끼고 사족보행으로 스튜디오를 뛰쳐나갔고요. 이번에 압구정을 간다고 합니다. 압구정에서 캐니팡 보신 분들 목격담 꼭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윤재성님, 김기선님, 0495님, 8828님 Congratulations! 네, 2부 끝곡 조용필의 바운스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8: SBS.
7: 1등 인터넷 라디오는
8: 고릴라.
7: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8: 매출.
7: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팡디. 중2 딸 키우고 있는 성성이 팡댕이입니다. 얼마 전 기온이 올라가서 날씨가 갑자기 더웠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딸이 학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교복 긴 바지와 후드 집업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숨이 탁 막혔습니다. 밖에 지금 너무 더우니까 제발 교복 반바지 입고 후드 집업은 입지 말라고 했더니 자긴 별로 안 덥다고 긴팔 긴바지가 좋다며 얼마나 짜증을 내던지요. 그래서 폭풍 잔소리를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있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후드 집업은 안 입고 긴바지만 입기로 타협했답니다. 황디, 요즘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중2병 사춘기 딸아이 속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알쏭달쏭합니다. 곧 지나갈 질풍노도의 시기이니 잘 참다 보면 지나가겠죠? 우리 딸, 엄마도 잔소리는 줄여볼게. 더운 여름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보자. 신청곡은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자, 오늘은 형형이님의 신청곡 빅뱅 에라 모르겠다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춘기의 역습이 이 집도 시작이 됐네요. 우리 형형이님, 형형이님. 이거 뭐 서로 마음고생하는 일이죠. 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누군가는 했고요. 아예 모른 척하라, 투명인간 취급을 하라 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그 실제 중학교 2학년 애가 겪고 있는 그 현상과 맞아떨어지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춘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걸로 애가 지금 울었잖아요. 이 본질이 무엇이냐. 나도 이제 인격체가 되었다. 나도 성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인은 아니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솔루션인데 직장 동료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더운 긴팔을 입고 간다고 잔소리를 하진 않잖아요. 야, 안 덥겠어? 아니, 난 괜찮아. 그래? 야, 너 신기하다. 여기서 끝이잖아요, 사실. 야, 그거 입고 가면 안 돼. 너 땀띠나. 아, 정말 말 안 듣네, 진짜. 야, 잠깐만, 봐봐. 그래서 딱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대요. 저도 그냥 들으면 얘기입니다. 최윤희님, 그 집도 그러나요? 저희 첫째 초등학교 6학년도 그러네요. 김나은님, 우리 집에도 있어요. 긴바지, 후드.

0: 집 업 더우면 네가 덥지 하면서 놔둡니다. 정답이죠. 그래 입고 와라. 더우면 네가 덥지 뭐 내가 덥니. 이선우님 우리 집도 그래요. 근데 학교 춥대요 에어컨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때는 아 있긴 있었구나. 저 때도 있긴 있었네요. 근데 전기세 아깝다고 많이 안 틀던데 그거 왜 샀어 근데 에어컨을 그러면. 근데 우리 학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을 사놓고 키지 말래요. 여름에 비닐로 덮어놨어.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나 지금도 교장선생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더워 죽을 뻔했어요. 네. 어쨌든 저도 뭐 알 수 없고 우리 청청이님이 분명히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일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저보다 먼저 앞서서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그렇대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3자가 해주는 말 그 제3자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예, 그렇더라도 어디서 들은 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된다 직장 동료에게 말하듯이 한번 말해보면은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아는 형님도 자기 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어가지고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요. 새벽에 좀 도와달라고. 너가 코미디언이니까 내 아들이랑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삼촌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네. 괜히 역효과 날 것 같고. 예. 아 코미디계 오은영 박사. 이게 왜 특히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딸들. 있으면 항상 왜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네요. 제가 형성이님도 사실 마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성이님도 마음속으로 좀 당황스럽고 짠한 것도 솔직히 있을 거고 예, 아유 내가 참을 거 이런 죄책감도 있을 거고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그래도 네 맞는 겁니다. 자식 교육은 부모님이 시켜야지. 형성이가 형성이님이 100번 맞다. 더운 날 긴팔을 네.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용과 신청곡 만나봤고요. 3부 손끝의 감각으로 시크릿 박스 속의 물건을 설명하는 코너 터치바이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제가 오늘은 간식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청소년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2: Touch, touch. 만져라, 설명하라, 그리고 맞춰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 바이 터치.
0: 자,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 판 붙는 코너, 문제를 맞힌 자에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치바이터치, 줄여서 터바터. 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빵댕이가 제 설명만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히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히면 못 먹습니다. 자,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히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 하나 딸랑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서 실리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을 한번 재밌게 맹글어 볼 것이냐, 이것은 바야흐로 전적으로 빵댕이에게 달렸다. 자, 오늘 일단 어떤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간식 뭡니까? 바로 가래떡 떡볶이! 기가 막혀버리죠. 네, 이 가래떡 떡볶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바로 이 가래떡 떡볶이입니다. 압도적인 사이즈. 네, 말 안 듣는 친구. 이거 냉장고에 꽝꽝 얼려놓으면은 이거 회초리로도 쓸 수 있고요. 반을 갈라서 윷놀이도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압도적이죠. 와,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양념이 그냥 구덕하니 잘 배어 있고. 그 옆에는 얘 친구죠. 오른팔. 오른팔 어묵이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다 왼팔. 아, 왼팔이죠. 아, 이제 치킨 베이비. 계란. 계란이가 또 이렇게. 네. 아유, 그냥 국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아, 군침이 지금 절로 나는 상황이고요. 아, 이게 이제 국물에 아직 먹어 보진 못했고 냄새를 맡아 본 결과 it's 얼큰할 것이다 라는 느낌. 사사유고님, 에헤이, 못 먹을 건데 그 미리 젓가락 뜯지 마시오. 아직 모르는 거죠. 사람 일 모르는 거고요. 박범주님, 페이드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팡디, 그게 팡디의 미래예요. 저주를 내리고 있고요. 이주영님, 오늘 저 떡볶이는 디퓨저 역할만 될 뿐. 아니요, 아니요. 진심은 통합니다. 서성범님, 젓가락 뽑는 게 마치 엑스칼리버 꺼내는 아소한 같네요. 네, 젓가락 칼리버는 꼭 뽑아줘야죠. 성공은 나서라 라고 모든 분들이 지금 못 먹을 것이다에 지금 투표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색깔 자체가 보통 놈이 아니다 이 떡볶이는. 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간식 가래떡 떡볶이, 제가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빨리 떡볶이가 식기 전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레드벨벳 빨간 맛.

0: 아, 오늘 노래가 오늘따라 조금 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김한지님 먹는다. 입병 걸려서 매운 거 못 먹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황디라도 대신 먹어주세요. 아유, 곱다 고와 마음이. 김재철님 못 먹는다. 저녁 시간인데 밥을 먹어야죠. 같은 쌀인데요, 뭐. 같은 쌀이에요. 그걸 눌러 먹느냐 그냥 알로 먹느냐 이 차이죠. 네, 자 그럼 오늘 퀴즈를 맞춰줄 귀인 빵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자기소개 컴온!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빵댕이 만남자 빵만남이라고 합니다.
0: 아, 빵만남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지금 저 오늘 빵디랑 지금 통화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리고 평소에 우리 황제파워 자주 들으세요?
1: 예, 거의 자주 듣습니다.
0: 아, 그리고 거의 매일 들으십니까?
1: 네, 야. 거의 예, 시간대만 맞으면 거의 무조건 듣고 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우리 황제파워의 네. 매력이 뭘까요? 이거 초창기 때 제가 항상 했던 질문인데 이제 와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제파워의 매력 뭡니까?
1: 황제파워의 매력은 저기 빵기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매력 그 자체군요.
1: 예, 당연하죠.
0: 아, 혹시 이거 아이디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 아이디 뜻이 뭡니까?
1: 아, 저가 아내한테
0: 네.
1: 저 뭘 잘못할 때마다
0: 네.
1: 아내가 살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0: 네.
1: 빵댕이를 터치해줘가지고 그래서 아, 빵만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 아, 궁디빵빵을 당하시는군요.
1: 네, 궁디팡팡이요. 예, 맞아요, 형님.
0: 아, 이거 엉덩이.

0: 궁디팡팡은 이거는 애정이죠. 네.
1: 네네,
0: 여기서 이제 감정이 과잉되면 이제 등짝팡팡으로 가게 되는데
1: 예.
0: 네, 등짝팡팡으로 갔다가 더 큰 사고를 치게 되면은 이제 뺨따기 팡팡이 이제 되는데 그걸 조심해야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0: 네. 아, 최근에 팡팡 당한 일 있습니까?
1: 아, 예, 최근에 어제도 팡팡 당했는 걸요.
0: 어제 뭐 때문에 당했습니까?
1: 어제 이제 쉬는 날이라.
0: 네네네.
1: 밤에 친구들하고 이제 살짝 게임을 하고 오려고 11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살짝 한 12시에 좀 왔더니 좀 혼나가지고 아예 팡팡 당해가지고
0: 네. 한 두 게임 정도 더 하셨군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그럴 수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면은 또 그게 게임이 네네. 너무 재밌으니까
1: 예. 네.
0: 자, 일단 PC방 가가지고 늦게 오는 거 정말 이런 분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1: 네.
0: 자, 일단 오늘 어떤 각오로 퀴즈에 임하시겠습니까?
1: 아, 오늘 특히나 우리 저희 빵디 형님이 좋아하는 떡볶이인 만큼
0: 당연하죠.
1: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았어. 예. 아, 좋습니다. 예. 각오 너무 좋고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못 먹는다 저주를 내리고 있거든요.
1: 예.
0: 자, 갑니다. 방금 웃음소리 약간 가가멜 느낌이었는데
1: 예.
0: 장난치면 안 돼요.
1: 아, 예, 당연하죠. 자, 형님.
0: 갑니다. 준비 출발. 이거 뭘까? 잠깐만요. 이게 뭐야? 지금 굉장히 길쭉한 무언가 흙이 묻어 있는
1: 예.
0: 물렁물렁한 채소 같은 느낌인데요.
1: 채소, 예.
0: 네, 근데 끝이 뾰족하고 이게 약간 뭐랄까 세모 원통 원뿔로 생긴 것 같아요. 길쭉하고 이거 아마 느낌상 그냥 제주도에서 말이 엄청 잘 먹을 것 같고 토끼도 좋아할 것 같고 흙이 묻어 있고 안 봐도 네. 색깔이 약간 오렌지 느낌스.
1: 네네.
0: 아. 이거 지금 손에 네. 흙 냄새가 아주 흐드러지고 있고요.
1: 네.
0: 자,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동물 친구의 먹이거든요.
1: 예.
0: 자, 지금 뭐 생각할 게 전혀 없는데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네요.
1: 예, 맞습니다, 형님.
0: 왜 고심을 뭐가 그렇게 걸리세요? 지금 정답 발표만 안 하면 저희 계속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 빵만남님.
1: 네. 정답은 당근입니다.
0: 당근 정답! is carrot. 네, 정답입니다. 뻥만나님.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끊으셨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또 빨간 맛이라서 당근을 준비했는지. 제가 당근이 위에 꼭다리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많이 헷갈렸다가 이게 뭐지 했다가 바로 맞춰버렸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공식적인 네 먹방입니다. 와. 들리세요? 쫀득쫀득. 죄송한데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끝날 때까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계란도. 자, 하지만 고위 관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당첨자 발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교롭게도 많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춰서 떡볶이를 먹게 됐고요. 먹는다로 맞춰주신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9287님, 7357님, 강정수님, 이자유님, Congratulations!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전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쇼리 실라!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자꾸 나만 치이는 것 같을 때 흔히 내가 동네북인가 말하기도 하죠.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네북,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동네북은 실제로 마을에 있던 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가 열리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사물놀이를 했는데요. 여러 악기 중에서 북은 박자가 조금 틀려도 티가 잘 나지 않아 아무나 북채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뜻이 더해져 우리가 아는 지금의 동네북이 된 거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0: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2: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0: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1: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0: 노래를
1: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25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체 휴일이라고 아침부터 하풀이라는 하풀은 그냥 다 들쑤시고 다니시는데요. 뽕을 뽑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아 이게 뭐 쉬는 게 아니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영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아내 생일이라 딸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나름 서프라이즈를 하겠다고 김치 냉장고 깊숙이 숨겨놨죠. 드디어 생일 당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내 입에 케이크를 크게 한 입 넣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1: 아우 김치 냄새!
0: 설마 그 정도일까 싶어서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아유 이거 뭐 심하긴 진짜 심하대요. 흡사 케이크가 아니라 생크림 김치전을 먹는 느낌이랄까요? 여보, 다음부터 케이크는 무조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게. 그래서 내 사랑이 김치보다 훨씬 더 녹진한 거 알지? 사랑해. 네, 오늘 아내에게 김치 생크림 케이크를 먹이신 김영성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을 읽다가 이게 냄새가 많이 배기는군요. 네, 김치와 케이크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죠. 네, 이게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둘 다 따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친구들인데, 네, 거기 또 합쳐지니까는 또 빌런이 탄생을 했네요. 김다정님, 빵이 냄새 흡수를 잘합니다. 그렇겠네요. 또 케이크 또 쉬폰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스펀지 같이 냄새 가득 배이겠네요. 다른 방댕이들 우리 영성님의 사연을 꼭 참고하셔서 일반 냉장고에 케이크 보관하시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비스트의 픽션 선곡했네요. 아, 이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일, 네, 비스트의 픽션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님과 우리 아내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분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비스트 픽션.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일단 잡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끝까지 황제 파워를.

님, 터키 여행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여행 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럴 수. 모든 여행 소감이 항상 똑같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여행 소감이. 아,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한 줄평입니다.

이어 노래로 넘어갑니다. Hello, Venus. 난 예술이야. 자, 다시 출발할 준비. 난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준비. 쏘.

박스로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오늘은 수육 백반으로 진행시켜. 이럴 수가. 백반도 맛있고 수육도 맛있는데 수육 백반이 붙어있는 음식이 있다고요? 그럼 진행시키지 않을 리가 없죠. 오늘 초대추 수육 백반으로 진행시켜. 한입 먹으면 정말 수육 백반 예술이야. 거기다가 김장김치 올려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 김치

이거 아주 요물. 야, 국물부터 한 종씩 고기 한 종씩으로 그냥 깔아버리는구먼요. 김은경님, 드디어 치과 치료가 끝나서 오늘은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갈비 뜯고 왔어요. 성능 테스트 결과 대만족입니다. 내일은 쥐포 뜯을 거예요.

0: 전에 얘기했죠. 오늘은 좀 쉬시라고요. 아니 오늘 박간이라는 분들 왜 이렇게 많죠?
1: 박윤선님, 아내도와 화수원 예초 작업합니다. 여보야, 저녁은 고기지?
2: 당연하죠.
1: 힘쓰는 일 했으면 이 괴기 먹어줘야죠. 빨리 이 집은 괴기 진행시켜.
0: 이선우님, 퇴근 중. 오늘은 빵기보다 먼저 퇴근하

0: 여기까지.
1: 윤세화님.
0: 아,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슬슬 가슴이 답답하더니 이 시간이 되니 으악 괴롭습니다. 화요병 극복 가자.
2: 아 네가 뭔데.
0: 어, 3083님. 빵댕이들아 내일 출근 예정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아라. 제가 봤을 때 3083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오늘이 쉬는 날이 아니고 쭉 일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이것과 관계없는 직종이시거나. 하지만 화요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요병 극복은 황제 파워와 함께. 내일도 보라 생방으로 함께 하겠고요. 3시쯤 너튜브 에라우드로 오셔서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라방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즐거움 라방으로 함께 하시죠. 남은 하루 신나

편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행 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황치열. 네, 내일 치열업 하시라고 황치열 씨 노래로 골랐습니다. 황치열의 별이 될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도 같이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끝.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4: 헐, 엄마. 몸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젤?
4: 몸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밥 준비하면서 내일 아침에 뭘 먹지 고민합니다. 눈앞에 절경을 두고 다음 갈 곳 검색부터 하고요. 소개팅의 첫 만남에 결혼식 축가는 누가 부를지 상상을 합니다. 유비무한 정신이 투철해도 너무 투철한 민족. 연휴의 끝자락에서 이미 다음 계획 세우는 분 많을걸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연휴는 7월 제헌절 연휴입니다.

0: 그 여름을 틀어줘 싹쓸이. 박서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서현입니다. 5328님, 저는 엄마네 집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닙니다. 라송 목소리 들으며 보는 창밖 풍경이 좋네요. 공일 생방 감사해요. 생방인지 어떻게 또 아셨네요. 예, 보는 라디오를 활짝 열어봤습니다. 3200님, 연휴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영업자라 못 쉬는걸요. 아, 저도 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윤정별님이 또 답을 주셨어요. 휴일이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휴일이라 하면 그냥 좋더라고요. 다음 휴일은 7월이었군요. 예, 즐겨주세요. 3200님. 자, 남은 연휴를 좀 정리해드리면 먼저 6월에 현충일이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충일은 대체 휴일제도 적용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7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쉽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연휴가 됩니다. 8월에는 우리 광복절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이때는 대체 휴일이 있죠. 그래서 토일월 연휴가 되겠습니다. 9월은 뭐 너무 멀어서 여러분 9월엔 또 추석 연휴 길게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의 영수증 2박 3일간의 영수증을 싹 다 모아서 받아볼게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연휴 동안 누구랑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연휴 지출 내역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인상적인 소비 내역 환영합니다. 인증샷도 환영합니다.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와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0: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보가킹스 윤도현이 함께한 여행길 이어드렸습니다. 6084님 항상 차 안에서 혼자 일하면서 러브게임을 듣다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과 4박 5일 일본 여행 와서요. 렌트하고 쿠사츠 온천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들어요. 경혜 언니, 정윤 언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야,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원래 쿠사츠 온천, 일본이 온천이 유명하지만 이 온천이 특별히 좀 더 유명한 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피로회복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갈 거예요. 9356님, 울산 바다 위에 있는 캠핑장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오늘 저녁에 회 먹으려고 잔뜩 기대 하고 있었는데 내일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철수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못 먹은 회가 생각나 너무 아쉬워서 집에 가서 먹을 거 포장했네요. 아, 이 의지가 보입니다. 회가 이야, 이게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어, 우럭, 오징어, 참돔인데 26,000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양이 조금씩이라고 해도 모듬 회라고 해도 이야, 26,000원. 예, 오늘은 이제 포장으로 드시고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선물 갈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 설악산 울산바위 보러 속초 다녀오셨다고 1519님 7월 연휴에는 또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절경을 보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서도 다음은 어디를 가야 되나 검색하고 있는 우리는 한국인. 예, 다음 검색지를 또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요. 7월에는 이제 좀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7월이 너무너무 더울 것 같아서 벌써 무섭습니다. 인증샷 감사드려요.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영케이 다시 돌아온 계절.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제가 쇼츠로 보는데 한복을 입었다가 현대 의상을 입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예. 멋진 신세계 예, OST 영케이 다시 돌아온 계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게임의 법칙. 사는 게 재미없다 느껴지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눈에 들어오는 피아노 학원 간판. 어렸을 적 잠깐 배우다가 남자가 피아노는 무슨 하고 말았었는데 문득 나도 저렇게 연주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배운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얼마나 배우셨나요?
1: 초등학교 때 한 5년? 근데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0: 왜 그만두셨는데요?
1: 그땐 그냥 재미가 없어서. 다 모르는 곡만 하니까. 클래식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혹시 가요도 배울 수 있나요?
0: 그럼요. 특별히 뭐 배우고 싶은 곡이 있나요?
1: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노래 같은 거.
0: 어머, 박효신 좋아하세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친절한 선생님 덕에 피아노를 치기도 전부터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음을 베이스로 장 3도 그리고 단 3도씩 쌓은 걸 메이저 코드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느낌, 요 느낌만 기억하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1: 뭔가 뭐 밝은?
0: 아, 맞아요. 그게 메이저 코드예요. 한번 직접 쳐보시겠어요? 어릴 적 그저 악보 따라 손가락 운동하듯 배우던 것과 달리 여기저기 응용하기 쉬운 코드부터 배우니 더 재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평소 즐겨 듣던 노래를 바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물론 아직 실력이 부족해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이는 걸 듣는 시간이 더 길긴 했지만요.

0: 이 노래가 왜 좋아요?
1: 그냥 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직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때가 그랬기도 하고.
0: 전 아직도 엄마라고 하는데 철이 덜 들었나? 전 엄마가 꼭 친구 같거든요. 아니, 어쩌면 동지?
1: 동지요?
0: 네, 힘든 시절.

날짜를 같이 해쳐나가 그런가. 동지애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그런데 대신 저는 그런 마음보단 미안함이 크죠. 미안해서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고. 에휴, 그러게요. 자식들은 왜 미안하면 화를 낼까요? 만만해서 그런가 보죠, 뭐. 세상에 유일한 비비런덕이라.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레슨 시간 50분 중에 40분을 이야기 나누고 겨우 10분 피아노 건반을 만질 만큼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 세상을 보는 시선, 꿈꾸는 사랑의 크기와 모양까지 서로 닮은 점이 많았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대화가 피아노 연습실을 벗어나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달이 지고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된 우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었네요. 5월 25일,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자 열흘 전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들 보미를 안고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퇴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피아노 연주는 양손을 사용합니다. 베이스를 받쳐주는 손이 있어야 다른 한 손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요. 때로는 서로 엇갈리는 음을 치면서도 결국 하나의 곡이 되어 흘러가죠. 각자의 리듬에 맞춰 차곡차곡 화음을 쌓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 같은 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동률 감사. 오늘 권형래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직접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본인의 결혼식 때. 8884님이 그런데 피아노 배운 거 맞죠? 피아노는 핑계고 사랑만 한 건 아니죠? 피아노를 배웠다니까요. 잘 배우셔가지고 본인의 결혼식에 아니 근데 뭐 박효신 좋아한다면서 서로 플러팅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결혼식에서는 예 이 곡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정혜영님 와 그게 가능하네요. 저도 피아노 가르치는데 사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혜영님 대부분은 사적인 얘기를 잘 안 하죠. 이분들은 이제 인연이 되려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선생님이면은 사적인 얘기해서 시간 다 가면은 컴플레인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예 사적인 얘기는 피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권영래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사연자입니다. 우선 우리 결혼 1주년에 딱 맞춰서 오늘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와이프 애기 산후조리원에서 와이프와 애기 산후조리에서 태어나서 지금 집에서 같이 라디오 들어요. 사연 들을 때 와이프 무조건 울 거라 예상했는데 역시나 우네요. 혜정아 봄이 출산하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고생 많았고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잘 살아보자. 고마워. 사랑합니다. 하고 봄이 사진을 인증샷을 넣어주셨는데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예. 세상에 빛을 본 지 한 15일 정도 된 아가입니다. 이 사연을 꽤 오래전에 남기셨어요. 4월에.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한창 만삭이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를 하신 겁니다. 너무 감동이죠. 많은 분들이 아이를 출산하지만 이런 이벤트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결혼 기념일에 산후조리원 퇴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이날이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고 하면 그래서 방송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 두 분이 또 같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봄이와 끝없이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리얼 러브스토리 남겨주시면 됩니다. 8025님의 신청곡 나가요. 좋은 책을 한 권 사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불러주던 조승우 지금 이 순간 신청합니다. 이거 불러주려면은 가창력이

지금 이 순간 네, 이 곡을 불러주셨대요. 어디서 너무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0: 샘블루 사랑빛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8: 서효원님 듣고 계시죠? 우리도 오늘 조리원에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가 너무 이뻐서 일가기가 싫다며 얼른 퇴근하고 싶어요 라는 글과 함께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행복이네요. H.O.T. 행복 신청하셔서 선물 가고요. 이 곡 듣고 잠시 후 러브게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움,
9: 운동할 때도
8: 뉴바움,
9: 장 건강에도
8: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9: 뉴바옴.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5: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0: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디귿. 옷차림이 얇아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별로 유행하는 종류도 달랐는데요. 예전에는 테니스나 헬스가 대세였다면 요즘은 힙하고 트렌디한 러닝이 유행입니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디귿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 피처링은 선예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운동인데요. 매일매일 마음 먹어도 늘 저만치 달아나는 운동. 0519님, 5836님 지금도 엄마랑 운동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와우. 조미진님, 운동은 정말 재밌어. 히히.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응 디귿으로 아담이 왔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어요. 양태성님이 아담. 이응 디귿으로 우동이 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무조건 드신다면서. 0818님 우동. 문현규님 온도. 일교차가 심해요. 건강 지키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입덧이 되네요. 날씨 더워지는데 입덧으로 고생 중이에요. 임산부시구나. 1031님 선물 갑니다. 9313님 오답. 인생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죠 하셨는데 이응 디귿으로 오답 주셔서 9313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주세요.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빅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6: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0: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1: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

0: me muero por tu amor. Si boné.
1: 대체 공휴일이라 알람 다 끄고 잤는데 아침 일찍 눈 떠져서 괜히 억울한 나. 아,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이럴 때 있어 진짜.
3: 진짜. 대체 공휴일에 나는 출근하는데 하하호 웃으며 데이트하는 커플들 보니 한숨이 폭폭 나오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그런다.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3: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0: 월요일이지만 평소와는 좀 다른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죠.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쉬는 날, 어, 나 이제 늦잠 잘 수 있겠다 하고 하면 이런 날 눈이 꼭 일찍 떠져.
2: 맞아,
0: 참 이상하죠.
1: 꼭 진짜. 떠지는 그 시간에 떠져요.
0: 그러니까 에이. 이상합니다, 진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윤지성 씨 찍은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아유, 축하 축하.
1: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네.
0: 아니 진짜. 근데 이제 아, 이 정도 이제 여러분 화보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윤지성 네. 씨 이렇게 타이트한 바스트샷으로 화보를 낼 거면 네. 아니 의상하고 스타일링을 왜 하냐고. 도대체 위에 자켓을 입었는지 잠옷을 입었는지
2: 아니 뭐
0: 구두를 신었는지 슬리퍼를 신었는지 알 수 없어. 이거는 화보를 찍으면은 전체 스타일링을 전체를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은데 얼굴이 다 한 거예요.
2: 아유.
0: 근데 이분들은 윤지성 씨 얼굴이 제일 멋있었나?
1: 그래서 그냥 얼빡샷을
0: 예, 깜짝 놀랐습니다.
2: 아니 이게 점점 다가오시더라고요.
0: 예. 네.
2: 네, 점점 다가오셔서
1: 예, 더 타이트하게
2: 예, 예, 찍었어요. 예,
0: 거의 이 정도 같으면은 드라마 할 때 그죠?
1: 완전 타이트 샷으로
0: 완전 타이트한 샷이에요. 연기 네. 감정선 말하는 맞아요. 그래서 화보라고는 하지만 윤지성 씨 얼굴뿐이다.
1: 아, 네, 얼굴이 너무 다 잘 했다. 나왔어. 너무
2: 아, 근데 뭐 다들 보니까 다들 멤버들도 예. 다 진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얼굴샷도 많고.
2: 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좀 제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못 보고 그냥 콜라당 찍고 그냥 딴 데 옆에 가서 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다른 거 찍고 막 이렇게 예. 막 정신을 찍었는데 네네. 나중에 영상 그 사진 나온 거 보니까
1: 좋죠.
2: 다들
1: 너무나
2: 어, 너무 포토제닉하고 예. 역시.
1: 아, 근데 어디 가겠어요. 그냥 그쵸. 대충 후루룩 찍어도 부끄러워들이어서.
0: 아니 그리고 뭐 윤지성 씨도 많이 성장했지만 또 옛날보다 지금의 이 모습이 더 스타일리를 좀 찾았어요.
1: 맞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0: 더 아름답습니다. 맞아. 지금이.
2: 네네네. 저는 그 저 한결 같다고 옛날 같단 말 있잖아요. 안 좋아요.
0: 어.
2: 그치, 나갔다. 지금 나아졌다.
0: 그렇지. 지금이 나아.
2: 지금이 낫다.
0: 어, 그럼.
1: 찾았다. 너의 스타일을.
2: 그게 저는 더 듣기 좋지. 옛날 같다는 말.
0: 옛날에는 별로였어.
2: 별로였어. 아, 옛날에는 나 별로였어.
1: 발전을 한 거죠.
2: 그렇죠. 알아야 돼.
1: 맞아요. 사람 발전하는 거지.
0: 우리 원어원 팬송 다시 봄바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봄에 맞습니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다시 봄바람.
2: 네, 네,
0: 여러분
2: 다시 봄바람.
0: 많이 들어주세요.
2: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0: 다시 봄바람. 네, 요즘에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맞아. 나오는데 이미 여름 곡들이 이제 이미 지금 네. 이미 음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좀 신기한 게 진짜 2026년이잖아요. 네. 2026년에 막 아이오아이 노래도 그러니까. 나오고 원어원 노래 나오니까.
0: 나 아이오아이 노래 정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나 너무
1: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2: 아니 우리도 서로 저도 막 얘기를 네. 해요 애들이랑 아니 우리 진짜 뭔가 너무 2026년에
1: 그러니까.
2: 이게 너무 신기하다.
1: 다 재결합하는 게
2: 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0: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갑자기만 사랑해주지 마시고 다시
2: 봄바람도
0: 다시 봄바람
2: 다시 봄바람도 여러분
1: 봄바람 불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의 추억으로 지금
0: 맞아요
2: 다시 봄바람 노래 정말 좋아요.
0: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다시 봄바람. 네 우리 소라 씨도 화보 찍으면 너무 좋은 비주얼 키도 크고 모델 해도 될 정도로 이 비율이 좋은데
2: 진짜.
0: 어 근데 이제 본인이 화보를 또 막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1: 예전에는 좀 찍긴 찍었었거든요. 근데 막 못 견디겠어요. 그 순간에 저를
0: 아, 내가 아닌
1: 막 내가 네. 막
2: 웃기고 싶고
1: 막 어 약간 치명적인 척을 하고 막 네. 무표정을 하면서 어떤 네.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스스로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0: 아 그래서
1: 저는 평소에도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0: 맞아요. 네. 아니 그건 죽은 거죠. 인별그램은 소라 씨 좀 네,
1: 제가
0: 올려줘요.
1: 좀 심폐소생을 하기에는 조금 네. 힘들지 않나.
0: 올려줘 올려줘. 좀
1: 최대한 올려주세요. 노력을 하는데 이거 진짜 사진 찍는 것도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2: 네. 지금 누나 그 팬분들이 지금 막 울부짖어요.
0: 사진 좀 올려달라고.
2: 우리 울언니 막 웅니
1: 계신가요? 혹시 제 팬분들이
2: 있어?
0: 많죠 많죠. 아니 구독자가 50만이 네, 넘었는데 많죠.
2: 우리 웅니 모의 소매 막 미쳤어요 막 이러면서 올려.
0: 맞아요.
1: 근데 진짜 이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윤예인 하긴 힘들어.
0: 연예인
1: 예 윤예인 하긴 힘들어요. 예.
0: 손진선님이 어제 소라님 개콘 새 코너를 봤네.

0: 연상 여친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잘해 우리 소라 씨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개콘 여러분 또 박소라 검색하시면 네. 언니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1: 실제 연상력이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연상 연기 잘한다 하시길래 실제 연상이기 때문이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 뭐
1: 제가
2: NG가 나도 그냥 뭐 유연하게
1: 네. 유연하죠. 예. 뭐 사실 뭐 객석에 계신 분들도 동생이 많고
0: 맞아요.
1: 유연하게 넘어가죠.
2: 유연하게 네.
0: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박소라 개콘.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이 코너는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근성,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을 솔직하게 긴 글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공살균 청정기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1: 이번 주 일본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0: 아, 부러워. 부러워.
1: 진짜. 부러워. 한 10년 만에 가는 여행이라 후회 없이 다녀오고 싶어서 직장 동료들한테 꿀팁을 많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일본에 간다는 게 사무실 전체에 소문이 난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3: 주인님 일본 가신다면서요.
1: 네 다음 주에요.
3: 혹시 가능하시면 저 바나나 빵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1: 아, 그 유명한 바나나 빵.
3: 네네네.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한국에 사 먹는 빵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돈은 미리 보내드릴게요.
1: 네 뭐 알겠어요.
3: 아싸 주인님 감사해요.
4: 박주임 저 일본 간다고?
1: 네 다음 주 출국입니다.
4: 그 일본에 말이야 내가 그 진짜 좋아하는 술이 있거든. 혹시 그거 좀 사다 줄 수 있나? 그 한국에서 사려면 몇 배가 비싸서 말이야.
1: 아 술이요? 아 네.
4: 아유 고마워 고마워. 가능하면 두 병이다. 아니다 저 세 병 좀 부탁할게.
1: 아 세 병 예 알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나 부탁을 해대는지 지금 부탁받은 물건 목록만 해도 바나나빵, 일본 술, 선크림, 초콜릿, 라면, 파스, 젤리, 립밤, 각종 요리 재료의 안주류 등등. 저 이거 다 사면 제 짐은 챙겨올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사면 여행 즐길 시간은 있을까요? 사다 주기 싫지만 싫다고 말을 못해서 오늘도 심부름 리스트에 물건 추가하고 있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아니 구매대행이냐고.
1: 진짜 이거는 구매대행이야. 이거는 공구 구매대행이에요. 진짜.
0: 아니 그리고 이거는 100% 추가요금 내야 돼.
2: 추가요금까지 내야 돼.
0: 그리고 여러분 이거 술 3병은 아마 세관에 걸려요.
1: 그리고 이거 수화물 키로도 넘어가면 맞아.
0: 무조건 추가요금이지. 자 문제 주제는 거절이 어려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기가 싫고 마음에 안 내켰는데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한 일. 난 여기까지 해봤다. 보내주세요. 뭐 많을 수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예, 소라 씨 뭐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거절을 못해서.
1: 소개팅을 거절을 못해요.
0: 그래, 아니, 많아요. 많아.
2: 둘이 대신 나갔어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소개팅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쵸? 상대방이 이제 받을래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게 너무
0: 하니까.
1: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나가서 네. 밥 먹고 그래. 억지로 그냥 스트레스, 얘기하고.
0: 그러니까 소라 씨가 스트레스 네. 엄청 받았지만 그쵸? 결국 해준 거지.
1: 그치.
0: 근데 이게 보통 러브 게임의 법칙에 보면 그렇게 싫어서 거절을 못해서 나갔는데
2: 잘 돼?
0: 열에 한 명은
2: 뭐야?
0: 아홉 명은 안 돼.
1: 나는 아홉이었네.
0: 아홉이었어. 열에 9은 안 되고
1: 나는 9이었네.
0: 열에 한 명은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1: 하긴 또 사람이 만나면 또 다르잖아요.
0: 그래서 내가 그래 또 막 하기 싫어가지고 나 이런 거지. 프로그램 거절을 못 해가지고
1: 맞아요.
0: 그 제작진과의 관계 때문에 뭔지 알죠? 맞아. 이게 못 해가지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열에 한번 있어.
1: 한번
2: 그 쉽지 않은 경우.
1: 그럼 다행이죠. 네,
0: 근데 이제 거절을 못해가지고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어떤 분은 고백을 거절하기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사귄 거야. 그냥 사귄 거야.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그 사람이 나 좋다니까.
1: 너무 상처받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0: 그리고 야근 같은 거
2: 부탁했을 때.
1: 일은 좀 대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부탁받은 목록 보니까 바나나빵, 뭐 일본술, 선크림, 초콜릿 이런 거 여기서 다 구매할 수 있어요.
1: 진짜.
2: 그래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
0: 맞아. 이거 그리고 라면하고 파스도 다 있어요.
1: 다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면 다 살 수 있어요.
0: 네네. 이거 얼마 전에 뭐 젤리 립밤. 립밤도 요즘에 일본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그 간호사 얼굴 그려져 있는 그 립밤. 그것도 제가 그 일본 갈 수가 없어서 검색하니까 다 나와.
1: 맞아요. 요즘 다 돼요. 다 살 수 있어요.
0: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웬만하면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아 정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이어드립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no, no, no.

0: 에이핑크 노노노 였습니다. 우리 에이핑크 보미 씨.
1: 네.
2: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0: 축하드려요. 예. 아, 마침 첫 번째 문자 사연이 초롱님이어가지고 진초롱님이. 그 초롱은 아니에요, 여러분.
1: 네.
0: 진초롱님이어가지고 갑자기 보미 씨 생각이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거절이 어려웠던 경험담입니다.
2: 길 가다가 피부관리 1회에 공짜니까 받아보라고 해서 갔다가 계속 설명하고 전기권 끊으라는 거 거절 못하고 100만원짜리 끊고 그 다음번에도 60만원짜리 또 끊고 온나 다음에 꼭 그만둔다고 할 거예요.
0: 못관도 저도 맞아. 옛날에 제품만 사러 갔다가 거기서 막 권해가지고 정말 저도, 거액의 저도요. 돈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안 가는
2: 안
0: 거야.
2: 가요. 맞아. 돈은 크게 해놓고.
0: 해놓고 안 갔어.
1: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는 게 빨라.
2: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절.
1: 내가 그냥 그 동네 이사 가면서 맞아, 맞아. 제가 이사 가게 돼서 혹시
2: 떠나야 돼.
1: 안 될까요? 이게 빨라.
0: 아, 물리적으로
1: 떠나. 물리적으로 내가
0: 떠나야 그래서 못 온다 그러고 그냥 10%를 빼버리고 90%만
2: 환불을 받는 게.
0: 그치, 그치. 이게 참 거절 어려워요. 맞아. 9076님.
3: 속옷 가게 알바생입니다. 입던 속옷 신던 양말이 불편하다고 환불 요구하는데 그걸 거절 못해서 정장님께 혼나고 급여에서 차감당해요.
0: 입은 급여에서 뺐네. 아이고. 야 근데 여러분 입던 속옷이랑 신는 양말은 너무하신 거
2: 돼요.
0: 아닙니까?
2: 그래. 한 번이라도 착용을 하셨으면 이거는.
0: 정말 김선진님.
2: 저는 미용사 친구가 있는데 머리 모델 해달라고 머리 좀 길러달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 5달 동안 길렀는데 모델 서는 당일 머리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거절 못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집 와서 울었습니다.
0: 그래 민 거는 울지.
2: 아니 근데 이거는
1: 머리를 길러놓고 왜 밀어버리는 거야?
0: 그러니까 그 스타일링 왜 밀었지?
2: 그러니까 긴 머리를 어떤 활용해서 하는
0: 아니면
2: 게 아니라
0: 뭐 커트나 이런 거를

0: 완성본이 커트 연습을 했나? 아니 근데 민건 너무했지. 근데 커트 정도면 돼도 멘붕 오거든요.
1: 그렇죠.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0: 그래.
2: 아니면 이만큼 달라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0: 그냥 봐. 그냥 이런가?
2: 뭔가 이렇게 약간 아니면 반사 릴스 같은데 보면
1: 임팩트를
2: 임팩트 주려고.
1: 친구 머리로. 자기 실력이 아니라 친구 머리로.
0: 친구 머리로 머리 비포 애프터. 와 이분께 선물 갑니다. 김선진님 와 마음 고생. 이분은 머리 다시. 마음 그래. 풀리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렸어.
1: 이거 머리
0: 1년 걸려. 1년.
1: 머리는 진짜 중요한데.
0: 안개 형님.
2: 목욕탕 갔는데요. 옆에 할머님이 등을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계속 부탁. 결국 거절 못하고 세 분 등을 밀어드리고 녹초가 되었어요.
0: 이분은 목욕탕 나와야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이분은 거의 세신사수죠.
2: 세신사.
1: 이거는 값을 받아야 돼요.
0: 오히려 세신사분들은 기술이 있어서
1: 그러니까,
0: 더 쉬워요.
1: 맞아요.
0: 이분이 기술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
2: 이거는 할머님들이 나가시면서 저기 분 한번 해달라고 해야 돼요.
1: 아니 요구르트라도 한 잔 주셔야 돼.
2: 이게 무료 쿠폰으로 달라고 하셔야
0: 맞아,
2: 돼요.
0: 맞아. 그래야 돼. 안개 형님 선물 갑니다. 8613님.
3: 아이 문화센터에서 알게는 엄마가 저희 집 건너 아파트 살더라고요. 처음에 좀 태워달라는 걸 거절을 못해서 태워줬더니 다음엔 자연스럽게 갈 때도 140동 앞으로 가주세요 이러는데 결국 제가 관뒀어요.
0: 와,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내가 관뒀어.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사 간다는 얘기랑
2: 그래.
1: 비슷한 내가 떠나는 거야.
2: 돼, 내가 떠나야 돼.
1: 왜냐면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까.
0: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마음을 속을 끓이셨겠어요.
1: 아, 세상에.
0: 아유,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0: 몇 해 전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 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0: 김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즈 두 분과 함께합니다. 거절이 어려워서 예, 생겼던 에피소드 계속 이어드립니다. 김매화님.
1: 거절을 못해서 35년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꼴보기 싫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모지질 못해서 에휴.
0: 35년 예. 정도면
2: 이거는
0: 이 정도면 그냥 살아요.
1: 하셔야죠.
0: 예, 이 정도 거절 못하려면
1: 살짝 하신 것 같아요.
2: 사랑을 살짝 하신 것 같은데. 예.
1: 35년째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네. 계시는데.
0: 유승환님.
3: 저는 야근이요. 거절을 못해서 3일 야근했습니다. 다들 급한 일 있다고 해서 부탁하는 바람에 3일 연장 야근했어요.
0: 이렇게 보면은 착한 사람한테 맞아, 더 부탁을 해요.
1: 맞아. 맞아.
3: 일부러. 못할 것
1: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0: 맞아. 그리고 막 못되게 생긴 애한테는 부탁도 안 해.
1: 맞아.
0: 이제 유승환님 선물 갑니다. 0229님.
1: 중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제 친구랑 사귀었는데
0: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내 친구랑 내 친구랑 사귀었는데
1: 편지 좀 전달해달라는 걸 거절 못해서 대신 전해줬어요.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어요.
0: 이건 드라마이자 이런
3: 진짜, 맞아.
1: 진짜 드라마다.
0: 그러니까 우체부의 역할을 해주다가
3: 맞아.
0: 나중에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게 나였어.
1: 맞아 맞아. 그게 다 어른 되고 나서 또 만나던
0: 맞아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낭만 예.
3: 정말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어.
1: 그래. 찐사랑이야. 순수한 사람
0: 장은영님
3: 거절 못한 거 생각하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 생각이 났습니다.
0: 어머 왔다.
3: 빌려줬는데 받지는 못한 이제는 제 연락도 어머. 안 받아요.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맴찌.
0: 그래서 여러분 돈 거래를 하면은 돈을 못 받는 거는 그거는 뭐 내가 또 뭐 어떻게
3: 그게 문제가 아니야.
0: 사람을 잃어.
3: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맞아, 진짜 커요.
0: 왜냐면 그 친구가 내 연락을 안 받아요.
3: 맞아.
0: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잃기 때문에 절대 친구랑은 돈 거래하면
1: 안 돼. 맞아.
3: 근데 SNS에 그 사진 올라가고 보잖아. 네. 막 열불이 나.
1: 막 좋은 데 가서 먹고
3: 좋은 데 가서
1: 뷔페 가고
3: 있어.
1: 막 여행 가고 해외 가고 막 다 해.
0: 그래서 그 친구와 나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렇지. 틀어지고 하물며 또 그 친구가 내 전화를 안 받죠.
1: 맞아.
0: 그럼 더 틀어지는 거.
1: 맞아.
0: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익명 요청하신 남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3: 작년부터 아버지께서 조금 달라지셨는데요.
4: 내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살았지 뭐냐.
3: 재미가 없다니요?
4: 남들은 그 사춘기 때 한 번씩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너무 모범생처럼 살았더라고. 가끔은 어렸을 때 왜 일탈 한 번 안 해봤나 아쉽기도 해.
3: 그렇게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외출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물으시더라고요.
5: 아들 혹시 오늘 아빠랑 연락해봤니?
3: 아니요 왜요?
5: 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3: 진짜요? 왜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화 걸기를 수차례 감감무소식인 아버지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5: 아들 저 아빠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3: 이게 맞나 싶었지만 아버지 회사 주소를 검색해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분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아버지 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뭐 폰 잃어버리셨어요?
4: 아니 그냥
3: 그냥이라뇨. 엄마랑 하루 종일 걱정했잖아요.
4: 그게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을 너무 착하게만 살았더라고. 너도 알지? 나 벨소리 세 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는 거. 굳이 왜 그러고 살았나 몰라. 이젠 그냥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거야.
3: 아 그게 무슨 그래도 가족

0: 가족들 연락은 받으셔야죠. 하마터면 경찰서에 신고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 여보세요? 아, 아버지 밤 10시가 넘었는데 왜 퇴근을 안 하세요?
1: 나 진지게 퇴근했다.
0: 에? 근데 왜 안 들어오세요?
1: 나 가출했다.
0: 아, 가출이요? 아, 갑자기 가출은 왜요?
1: 왜? 난 가출하면 안 되냐?
0: 아니 뭔 이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지. 이번 주는 가출이다. 끊어.
0: 아직까진 봐줄만한 수준이지만 아버지의 일탈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엔 무슨 일을 벌이실지 슬슬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일탈을 시작한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 시절 내 모습, 거울치료 당하고 있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문자 주제 일탈입니다. 뭐 사춘기 시절, 어린 시절 다 포함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했던 일탈, 뭐 일탈이란 단어 들으면 가장 생각나는 게 나의 가장 큰 일탈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아니어도 내 주변인의 일탈. 아니 우리 회사에 사직서 내고 그냥 세계 여행 떠났어요. 뭐 이런 동료, 응, 이런 분들, 내 주변인의 일탈도 기억나시는 대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일탈하면 혹시
3: 일탈.
2: 네, 뭐 예를 들면 뭐 녹화.
3: 그렇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사실 일탈이라고 해봤자 뭐 야자째고.
2: 그렇죠.
3: 뭐 빨리 친구들하고 밖에서 노는 거 이 정도였는데.
2: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는
3: 맞아요,
2: 거.
3: 맞아요. 예. 어른에 대해서는 못했어요? 한창 이제 회의를 할 때.
2: 어, 회의 안 가요?
4: 매주 하잖아. 또.
3: 매주 회의를 하잖아요. 너튜브도 하고 뭐 개콘도 하고 하는데 회의가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지 말자. 하고
4: 엎어
3: 하고 다 나가서 오리고기에 맥주를.
2: 최고인데?
4: 와 너무 좋다.
3: 낮술을
2: 진짜
3: 정혜 씨랑
2: 와
3: 때려 넣었습니다.
4: 오늘 안 나온다.
3: 못하겠다.
4: 오늘 안 된다.
2: 아니 근데 그때 선배들이 다 입고 했을 텐데.
3: 아, 이거는 너튜브 회의 때. 선배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또 하기 힘드니까
2: 하지.
3: 저희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2: 네네네.
3: 오늘 째자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로 또 한참 날씨가 좋을 때였어요. 그 5월 막 이럴 때. 그래서 문 다 열려있는 오리고기 가게에서
2: 일탈
3: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4: 너무 좋지.
3: 너무 좋았어요.
2: 그래서 거. 원래 여러분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일탈을 안 해본 학생들은 사회 나와서도 일탈을 못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땡땡이 쳐본 친구들이 직장 와서도 또 해.
4: 근데 맞아, 맞아. 뭐 있어봐야.
3: 맞아,
4: 안 나와.
3: 맞아, 어차피 안 나와.
4: 맞아, 어차피
3: 이거는 어차피 힘든 일이야.
2: 그렇죠.
3: 그래서 그냥 나와서 그냥.
2: 맞아, 창의적인 일하는 건데. 윤지성 씨는 혹시 있어요? 연예인
4: 저도
2: 되기 전이나
4: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서울에서 그 자취생활했잖아요. 예고 다니면서.
3: 맞네.
4: 근데 이제 뭐.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학원 갔다고 엄마한테 거짓말 연기학원 가야
2: 맞아.
4: 되니까 연기학원 갔다고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그냥
2: 어디가
4: 그냥 안 간 거죠.
3: 맞아.
2: 아니 그럼 뭐 집에
4: 그냥 뭐 고시원 친구들이랑 그냥
3: 공원 돌고
4: 그냥
3: 그 주변 돌고 그죠? 마땅히 할 일도
4: 할
3: 없어요.
4: 없어요.
3: 맞아,
4: 맞아. 돈도 없고 내가 뭐 어디를
3: 맞아.
4: 가.
2: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학원 어디 안 가고 어디 회사 안 나가잖아. 근데
4: 뭐
2: 우리가 대단히 큰일 할 것 같잖아. 안해 없어.
4: 그냥 저기 놀이공원.
2: 그래.
3: 어디 의자에 앉아 있어.
4: 그냥 그게 다예요.
2: 그게 다야. 맞아.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탈은 없어. 그죠?
4: 없어.
2: 없어.
3: 쉽지 않아.
2: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 나오기 싫다 싫다 해가지고 하루 빼도.
4: 다 집에 있을 거야.
3: 그리고 또 마음은 계속 졸여. 그렇게 시간 빼놓고
4: 봐.
3: 계속 마음은 졸이고 있어요.
2: 전화 올까 봐. 정말 여러분의 일탈 저희와 또 같은 결도 있고 또 다른 결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듣고 올게요.

0: 자우림 1탈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1탈 너무 궁금합니다. 읽어드릴게요. 1660님.
1: 매일 같은 출근길 일탈하고 싶어서 회사 가는 길로 가다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면서 쾌감을 느꼈네요.
2: 아, 돌아갔구나.
0: 이런 쾌감 모르죠. 예전에 제가 비디오스타 녹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한번 녹화 들어가면 3시간 반 정도를 하고 잠깐 20분을 쉬었다가 다시 또 2시간 반. 너무 이제 3시간 반 하니까
2: 그게 한 주예요?
0: 한 회분.
2: 그게 한 회분이에요?
0: 한 회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3시간 진짜. 녹화를 하고 이 스튜디오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엘베 타고 그냥 갈까 그냥 집에 갈까 그냥. 그냥 뭐 나중에 욕은 먹겠지만 나 이제 정말 갈까.
1: 나 그냥 퇴근해버릴까.
0: 그 생각을 막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정말 그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다가 엘리베이터 타. 그래서 내려가.
2: 갔다가?
0: 그래 다시 올라오는데
2: 기분만 느끼는 거야?
0: 기분만 느끼는 거야. 근데 난 이분 마음 너무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아니 뭐해 저거 우회전하면서 무슨 쾌감을 느꼈는데
1: 맞아.
0: 근데 이 쾌감이 있어요.
2: 거야,
0: 그렇지. 우리는 이게 일탈이 그러니까 너무
1: 잠깐 환기 나 느껴보는 거죠.
2: 기분만 내는 거야?
0: 그래 기분만 내는 거야. 진짜 선물 갑니다. 예, 문형규님.
3: 아내가 재활용 쓰레기 버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한번 대들어봤어요. 지금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요. 평화가 가장 좋더라고요.
0: 그래, 그러니까 일탈도 아무나 그러니까 하는
1: 대들었다가 지금 잘 안 된다 봐. 협상이 잘 안 됐나 그래, 봐요. 지금 이게 결과가.
0: 그래서 이거 뭐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1: 맞아요.
0: 이렇게 된 거지.
1: 그럼요.
0: 너무 착해다.
1: 진짜.
0: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정말 대찬 일탈을 하기가 쉽지 않아.
1: 맞아. 그건 진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0: 일이죠. 맞아. 2572님.
1: 소심한 일탈. 지금 와이프랑 같이 각자 몸이 안 좋다고 회사에 내일 연차 사용하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여행 떠나는 중에 소연님 러브게임 듣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서로 주제 듣고 뜨끔했네요.
0: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고 회사에다가는 이제 핑계를 댄 건데 가서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
1: 맞아.
0: 근데 마음이 다
1: 불편해.
2: 불편해.
1: 왜냐면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살짝 아픈 연기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2: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1: 왜냐면 이제 조금 아팠다가 나은 연기를 해야 되니까.
2: 맞아,
0: 그러니까
2: 맞아.
0: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려면 거짓말 안 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포항에서 누구 안 만나셔야 돼 이분
2: 그리고 SNS에 뭐도 올리면 안
1: 되시고
0: 안 되지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정말 지겨워 진짜. 김성근님
3: 고등학교 때 반항심에 머리를 빡빡 밀고

0: 오. 눈썹도 밀어버리는 일탈을 저질렀죠. 그 결과 하루 종일 교무실에서 김을 머리에 붙이고 눈썹처럼 붙이고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1: 아. 김을 머리에 붙이고.
0: 아.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었어요.
1: 밀어버려 이렇게 머리.
0: 그러니까 머리를 맨날 뭐 이렇게 3mm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두발 기장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저 학교 다닐 때는 두발 기장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상으로 밀어. 너무 귀찮으니까 맨날 미용실 자르기도. 그쵸. 그랬더니 반항한다면서 저희 때만 해도
2: 맞아.
0: 반항한다면서 맞아. 그 친구를 이제 교무실로 불러서 지도 편달한.
2: 일부러 더 극단적으로 한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0: 반항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이러면서.
1: 맞아요. 참 정말 힘들다. 힘들어.
2: 진짜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0: 깎았는데도 그렇게 뭐라.
1: 그러니까 그냥 그 규율대로 해야 돼.
2: 해야 돼.
1: 맞아. 맞아. 그거대로. 윤희님.
2: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랑 싸우고 일찍 학교 갔다가 가방 집어 던지고 오락실에서 1교시까지 놀고 등교했어요.
1: 어, 야, 근데 이분은 이거 최고다.
2: 이건 최고예요.
1: 왜냐면
2: 이 정도만
1: 이렇게
2: 돼도.
1: 못해 잘.
2: 못해요.
1: 그냥 가방 집어 던지는 것까지 하고 오락실에 갔다가 빨리 그냥 등교.
2: 1교시 전에 들어오죠.
1: 그치 그치. 네. 어, 이분 대단한 일탈입니다. 0119님.
0: 우리 엄마요. 엄마가 해주신 얘긴데요. 저 아기 때 엄마가 산후우울증 같은 게 오셨었나 봐요. 아빠한테 저 맡겨두고 폰 끄고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걷고 친구 만나서 쇼핑 좀 하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에 집에 들어가셨대요. 육아했었던 아빠가 그때 고생 많이 하시고 온 그다음부터 저희 엄마한테 잘해 주셨다고 하네요.
1: 아, 이거는
2: 맞아요.
1: 육아 때문에 산후우울증.
2: 이거는 필요해. 이런 맞아, 시간들과 맞아. 어떤 이런 깨우침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1: 그래서 에이,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니 가출을 안 하시고
2: 아버지가 잘해 주시고
0: 사랑받으면서
2: 그렇죠, 그렇죠.
0: 잘 크셨다고. 에이.
1: 다행입니다. 예, 7009님.
2: 대학 안 가고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들 대학 다니며 놀 때도 일만 하다가 10년째 되던 해 번아웃으로 사표 쓰고 아. 배낭 한 개 메고 인도로 한 달 동안 아. 여행 갔어요. 그 시절에 그 일탈이 지금 40대인 저에게 기억에 잊혀지지 않아요. 아, 그래. 아 이게 20대 때 이런 거 한번 해야 돼.
0: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모든 걸 놓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
1: 어, 쉽지 않아요.
2: 아, 아 우리 다 20대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0: 그래.
1: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우리 같이 살아요. 대부분은.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제 스타일리스트가 10년 만에 딱 30이 되면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0: 뭐 아직 안 오셨어요?
1: 안 왔죠. 와. 언제 올지 모르죠 이 친구가. 근데
0: 진짜 네,
1: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정말 대단하다.
2: 대단하다.
1: 딱 서른 되던 딱 그해 지금 아니면 나는
0: 못 간다.
1: 못 간다 해주 다 때려치고 갔어요.
2: 그거 진짜 대단한 용기인데.
1: 근데 그렇게 결단하기가
2: 쉽지 않아. 왜냐면 또 해야 할 것들도 이거 읽어놓은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1: 그렇지. 그래서 이 7009님은 이건 진짜.
0: 예, 대단하 진짜
1: 이때만 할 수 있는
2: 멋있다.
1: 용기,
2: 네, 멋있어요.
1: 선물
2: 진짜.
1: 갑니다. 예, 6902님.
0: 친구들이랑 놀다가 통금 시간 지나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자고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거든요. 아. 늦은 밤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갔는데 엄청 혼날 줄 알고 쫄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뭐가 제일 먹고 싶노? 이랬던 기억이 그 다음부터 너무 죄송스러워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잘 보듬어줘서 고마웠어요.
1: 야, 아버지가 딸이 이제 걱정돼서 안 들어오니까 계속 12시, 1시 아버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셨을 거예요.
2: 이거는 걱정돼서 이제
0: 그럼
2: 나중에 화가 안 나요.
1: 그래.
2: 너무 다 지나버리면.
1: 맞아, 맞아. 그래. 0573님.
2: 회사를 15년 정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표 내고 개인 택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와,
2: 멋있다.
1: 야, 이분은 15년 정도 와. 다니던 직장 또 사표 내기도
2: 진짜 쉽지 않아요.
1: 아, 이분 예, 아, 개인 택시에서 러브게임 1077로 러브게임 늘 많이 들어주세요. 예, 와.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고려 김파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호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7: 이런 전주 들으면 그냥 봄바람이 살랑 맞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전주.
9: 몽글몽글.
7: 예. 워너원의 다시 봄바람이란 곡입니다. 예, 봄바람을 느끼고 싶은 분들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면 6월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와. 때는 6월에 만나요.
9: 와. 벌써 반이 간 거예요.
10: 진짜?
7: 네, 맞아요.
10: 징그러워.
9: 예, 어, 진짜 시간이 징그러워.
7: 진짜 6월에 만납니다. 또 상반기에 또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이제 6월부터 또 우리가 쭉 달려야죠.
9: 맞습니다.
10: 네, 좋아요.
7: 예, 다음 주 6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
9: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뷔페에 가면 평소보다 많이 먹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양을 줄이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죠. 이렇게 위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는 어렵지만 마음의 크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크기는 어떤가요? 영스와 함께하면서 최대한으로 늘려 행복 대식가가 되어보시죠. 그럼 사랑 대식가,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아이와이의 너무너무너무였습니다. 오늘은 대식가 소식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는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식가는 절대 아니고요. 소식가일 때도 있고 중식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한 입 먹고 끝내거나 이런 건 소식가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먹을 정도는 먹는 거 중식가? 소식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라님께서 완디 전 좀 전에 숯불치킨을 먹어서 행복한 대식가가 됐네요. 다이어트는 조금만 미룰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숯불치킨 너무 맛있겠다. 뭐 치킨은 튀긴 것도 맛있지만 숯불치킨도 그 향이랑 너무 맛있죠. 네, 다이어트는 일단 튀기지 않았잖아요, 숯불치킨은. 다이어트입니다, 이것도. 네. 우리 김용수님, 대식가 부러워요. 아니, 요즘은 1인분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용수님께서는 1인분도 제대로 드시는 게 요새 좀 힘들군요. 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많이 먹으면 속도 조금 더부룩한 것 같고 가벼운 걸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한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헤비하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김혜원님, 사흘을 쉬었더니 너무 좋아요. 저는 주 4일째 하면 수요일 쉬는 파였는데 연속 3일 주말인 게 최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쉬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수요일은, 약간 애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우리 이차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완디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요새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네, 기르고 있고, 항상 머리를 묶었었는데, 지금도 살짝 거지존입니다. 예, 거지존이라서, 묶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방법이 숱을 살짝 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머리를, 긴 머리를 붙이다 보니까 숱을 쳐야 된다고 해서 어제 살짝 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머리를 한게 아니라 샵 갔다 온 머리입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샵을 안 갔다 오면은 머리를 묶어요.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완디와 완소가 함께하는 시간, 영수 팝업이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 영수가 커피 수혈 시켜 드립니다. 날씨가 꽤 더워졌잖아요.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했던 분들, 또 연휴에 잘 놀아서 피곤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쏩니다. 사연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주말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 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586님, 프리랜서라 집에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내일까지 작업 마무리해야 해서 부지런히 달려야 해요.

길이 얼만큼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네, 끝내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쉰 분들도 계시고 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일한 분들은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영스가 커피 쿠폰 쏩니다. 지금 영스를 듣고 있는 완소들은 바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6306님께서 사육사가 직업이라 연휴 동안 풀 출근했네요. 3일 동안 2만 보씩 걸어서 힘들지만 퇴근길에 영스 들으니 힘이 나네요. 내용 땡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2만 보씩 발바닥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발바닥 마사지나 공 같은 걸로 굴려주시면서 마사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걸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종아리 같은 데도 좀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목소리가 이제 심적으로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이 체력적으로는 많이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14님 연휴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 내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렸지만 그것마저 즐기자는 마음으로 비를 맞으며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피곤하지만 잊지 못할 알찬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비 오는 제주의 풍경도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209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주도 좋아하거든요.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을 때 비가 와도 좋았고 뭐 흐린 날씨여도 좋았고 쨍쨍한 날씨는 더더욱 좋았고 네 그리고 맛집들도 워낙 많고 볼거리도 많다 보니 좋은 시간 좋은 여행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9814님 남양주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출근했습니다. 막차여서 새벽 4시 반에 집에 나와서 다 끝나면 새벽 1시쯤 될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수당이 더 나오기 때문에 행복하네요. 내일 늦잠 잘 거예요. 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1시쯤이요? 중간중간 잘 쉬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꼭 늦잠 자시고 충분한 잠 주무시고 푹 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4시간 조금 넘게 거의 5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있는 완소들, 일하는 완소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수로 보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Earth, Wind and Fire.

보넥스토어의 Earth, Wind & Fire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2569님, 저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승낙 받으러 저희 집에 가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정말 요새 결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 승낙 받으러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오일공사님, 지난달에 어깨 수술하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한 달 만에 헬스장 다녀왔어요. 한 달 동안 쉬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혼났네요. 커피 한잔하고 힘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깨 수술 그래도 회복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무리하시지 말고 재활 느낌으로 헬스장 다니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을 하다가 안 다니면 확실히 근력도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게 많이 많이 느껴집니다. 커피는 당연히 보내드리고요. 재활하시면서 다시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보라님, 전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다들 라면 사서 집에 가시는지 라면 코너 엄청 바빴는데 이제 다 집에 가셨나 봐요. 매장이 고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참

그 마트가 바빠지는 그 시간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몰리는 그 시간대, 퇴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려서 장 보고서 집 가는 길, 약간 이런 시간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면은 라면 코너는 항상 붐비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우리 막내는 공부하느라 같이 못 왔지만 꼭 붙어서 같이 오자 아자아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즉흥 여행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제가 피어서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총 800km 운전 하신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우리 차자 종자 훈자 아버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좋은 추억 만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막내분 네, 열심히 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네. 우리 8968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면 아침에 엄마랑 자전거 타다 넘어질 뻔하고 집에 와서 쉬다가 외동이라 심심해서 친구들한테 문자해봤는데 한 친구만 놀 수 있다고 문자 오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원래 가려던 곳을 갔는데 문 닫아서 땡볕에서 조금 놀다 집에 와서 3시부터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부모님이 10시까지 일하셔서 너무 심심해요. 라고 우리 8968님의 일기를 또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심심하실 것 같은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면은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디오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3시부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양한 사연,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시부터 쭉 이어서 영스까지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또 8847님, 직장 다니면서 부업과 아르바이트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상담 치료 학위를 따기 위해 사이버대학으로 학업까지 병행하고 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기말과제 제출을 위해 회사 휴무까지 학업에 시간을 올인하고 있는 요즘 번아웃이 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직장에 아르바이트 공부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번아웃이 안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이 왔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나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번아웃이 오고 나서 지나갔을 땐 분명히 제가 뭐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분명히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나중에 성장해 있을 우리 8847님을 생각을 하며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최재희님, 완디 머리 예쁘네요. 지금 머리 감고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고장 났나 봐요. 헉! 내일 어떡하죠? 지금 멘붕입니다. 침착하라고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아무거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드라이기가 갑자기 고장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헉! 어떡해. 그 두피라도 좀 말리셨었나요? 두피라도 말려야 되는데. 네. 아니면 창문이라도 조금 지금 바람이 불진 모르겠는데 창문이라도 조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스 팝업 만소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 소개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 쿠폰을 걸고 쉬운 퀴즈 준비해놨으니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최재희 씨가 신청해주신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따끈한 국물에 얇은 고기와 채소를 살짝 익혀 먹는 샤브샤브.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음식이죠. 샤브샤브라는 이름은 일본어 으태어로 뜻은 찰랑찰랑. 1952년 오사카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요. 고기를 육수에 넣고 휘휘 저어 익히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시작이 의외로 전쟁터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13세기 몽골 군사들이 투구에 물을 끓여 얇게 썬 고기를 빠르게 익혀 먹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한 냄비에 둘러앉아 각자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함께 익혀 먹는 샤브샤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놀러 오세요. 여기는 완소들을 위한 영스 팝업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팝업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체움 팝업.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앞둔 완소들과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한 완소들을 위해 선물로 에너지 가득 채워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커피 쿠폰을 걸고 총 3가지 게임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저희 성공, 실패를 예측해 주시면 되고요. 예측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성공을 하면 두 배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성공을 응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를 걸면 실패해야 선물을 받는 거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오늘 기온은 100% 좋진 않다. 예, 100% 좋진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전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에 맡기세요. 네. 맡기시면 결과가 어떻게 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결과를 보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게임은 이 만보기 채우기입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3분 동안 제가 이 만보기를 300 이상 채우면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손은 사용 금지라고 하고요. 몸에 부착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요? 난 손으로 할 줄 알았어. 손을 이렇게. 아, 제가 러닝을 안 합니다. 예, 저는 러닝은 제 인생에 없다고 했고 그리고 저는 러닝머신을 하더라도 빨리 걷기예요. 예, 한 번도 빨리 걷기에서 3분 동안 300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선물. 어머, 이거 눌러졌네. 예. 과연 제가 이 만보기를 채울 수 있을지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래 나가는 동안 저의 성공, 실패를 예측해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아니 미리 하려고,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바로 시작 안 하세요? 아, 미리 달고 있었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라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카라의 스텝!

사과 발표하기 전에 완소들 의견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파근영님, 실패!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패를 써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난 3분이 이렇게 길지 몰랐네. 최대한님, 성공! 완전히 춤신추왕이잖아요. 토요일에 콘서트에서 춤추시는 거 봤는데 움직임이 남다르시더라고요. 100% 성공 예상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렇게만 했잖아요. 우리 김현아님 실패. 아, 나 이거 잠깐만, 이 문자 살짝 기분 좋지 않아요. 실패 한다고 봅니다. 크크크크크.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러닝하는 사람인데 절대 안 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보냅니다. 종목이 무엇인 상관없어요. 어떻게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333님 제작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준비해주세요. 완디 강제 러닝도 하고 좋네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지금 제가 이 문자를 읽으면서 얼마나 해객됐는지 들리시죠? 네, 이제 결과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나도 안 봤어 아직. 만보기 300 이상 채우기는요, 저도 지금 안 봐가지고 떨려! 과연! 몇이에요? 몇이에요? 몇이야? 성공? 와! 말도 안 돼! 750? 여러분, 아까 러닝한 사람 어디 갔어? 크크크크, 저도 했는데 안 돼요.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공 그 두 배로 보내드리기 위하여 무대에서도 이렇게 안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러닝 안 하는 제가. 네. 우리 성공을 골라준 완소분들 중 추첨했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선물 두 배로 많은 완소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아우, 기분이 좋네. 750! 네. 그럼 두 번째 게임 바로 가볼 건데요. 바로 접시 콩 채우기입니다. 지금 몸이 후들거리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도전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엔 10초 동안 접시에 콩을 7개 이상 채우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좀 기운이 괜찮네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오늘 기운 그냥 그래요. 예, 기운 그냥 그렇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그냥 보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여러분들 선택을 믿고 그냥 보내주세요. 네, 우선 노래 나가는 동안 연습을 좀 해보고 결과는 그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노래는 동안 저희 성공 실패를 예측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쿨의

네,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왔고요.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완서들 의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소현님께서 성공! 매사 최선을 다하는 완디인데 콩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서들을 위해서 성공해보자! 라고 네, 죄송해요. 아직도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네.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뭐든지 전 최선을 다해요. 아니 그거 750개 뛰었다고 붓기 빠지는 게 말이 돼? 8386님 이번엔 실패 예측합니다. 첫 미션에서 너무 달렸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임소라님 성공 화이팅. 아까 완디 못 믿은 거 미안해요. 이번엔 믿어요. 성공하자. 제 생각엔 아까 실패 보내신 분들이 이번에 성공을 좀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뚝심있게 그냥 가시지. 우리 0592님 실패 듣고 있던 남편이 실패할 것 같대요. 완디 미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제 결과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 도전을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찍고 예 네, 그럼 도전!

0: 갑니까? 네.
1: 하나.
0: 아, 실패고. 어, 지금 에? 해요 그냥? 뭐야? 뭐야?
2: 끝났어요.
0: 아, 끝난 거예요? 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접시에 콩 채우기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네. 다리를 띄었는데 왜 손이 떨리는 걸까요? 예. 네, 다리는 혈액순환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몇 개, 네 개 했습니다. 네. 한 두 번 놓쳤어요. 두 번. 예. 네. 네. 실패를 골라준 완소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 가볼 건데요. 마지막 게임은 바로 물컵 채우기! 와. 이 물컵의 줄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제가 눈을 가리고 이 선에 맞게 물을 채우면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눈을 가리니까 물은 제작진 중 한 분이 따라주고 저는 스탑을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연습이 있나요? 아, 연습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 연습을 좀 해보고 결과는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광고 듣는 동안 저희 성공 실패를 예측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긴 문자는 100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완소분들의 의견 먼저 만나볼게요. 김현한님, 이건 성공. 완디 성공해주세요. 앞에 두 문제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완디 감이 좋으셔서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선아님, 실패! 이거는 도사님이 와도 못 맞춰요. 완디 미안하지만 실패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489님, 1. 성공. 1. 실패. 마무리는 성공이라는, 결국엔 성공으로 끝나는 성공 엔딩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경희님, 기계가 따른다면 모를까? 제작진이 따르는 건 변수가 있어서 실패 각!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제작진분이 따라주시는 거라 일정하게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제 결과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따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스탑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서 이렇게 눈 그냥 가릴게요. 돌아서 이걸로 이렇게 그냥 가려도 돼요? 제가 화장을 해가지고서 도전 먼저 도전을 작가님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니까.

이게 개? 아까 나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접했다, 근접했어, 이 정도면은. 요 정도면 뭐 거의 성공이지, 뭐. 예, 요 정도면 거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 요 정도면은, 요 봐. 요 정도면은 거의 성공, 아, 보이나? 아, 반대로 했군요. 미안합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 거의 성공이에요. 예, 성공이야. 성공이야. 요 봐, 요 봐, 요 봐, 요 봐. 거의 성공이야. 예, 거의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예, 누가 저기까지 가겠어. 예, 내가 가지. 네, 예측의 성공한 완소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체험팝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는 여러분의 사연과 선곡으로 채워볼 건데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영수를 듣고 계신지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BAP의 하지마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6: 와우
5: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움.
9: 운동할 때도
8: 뉴바움.
9: 장 건강에도
8: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9: 뉴바옴.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5: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6: SBS.
15: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6: 고릴라.
15: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6: 매출.
15: 광고기 가성비 갑.
1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채움파법 이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3954님, 아파트 앞 운동장에서 운동하며 영스 듣고 있어요. 곧 걷기 구간 끝나고 달리기를 시작해요. 영스 끝날 때까지 슬로우 러닝 도전! 내일 출근인데 전국의 직장인들 힘내보자고요. 아자 아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러닝, 뭐 이렇게 뛰시는 분들 아니면 걷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날도 좋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지만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모든 직장인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80님, 지난 연휴 때부터 애청자 된 준이네입니다. 저희 집 꼬맹이가 오늘 진지하게, 어머 웬디 누나 몇 살이야? 본명이 뭐야?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웬디 누나 좋아졌구나 했더니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떡해 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웬디 21살 차이 괜찮나요? 라고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1살 차이. 준이야, 웬디 누나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웬디 이모라고 불러주는 친구들이 정말 애기들이 많은데 또 웬디 누나라고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나에게 또 이런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많이 가져줘. 우리 12살 준이 고마워. 우리 이경희님, 돈 써서 스팀 손세차하고 광택까지 내고 왔는데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허탈한 마음에 운동하고 와서 셀프 패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광택까지 또 내셨는데. 네. 왜 항상 저는 세차를 뭐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서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 분들께서 세차를 이제 열심히 하신 날, 그 다음날 날씨를 확인하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온 날들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세차를 하면 기분은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화창한 날들이 좀 많을 때 날씨 확인을 하시고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세차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번엔 여러분의 선곡으로 플레이리스트도 채우고 제목으로 끝말잇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을 노래의 제목 끝에 이어질 노래를 보내주시면 돼요. 노래 선정된 한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들을 노래는 바로 폴킴의 너를 만나 입니다. 제목이 나로 시작하는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돼요. 과연 어떤 노래가 뒤에 이어질지 결과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선곡 받아볼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노래 제목 끝말잇기 폴킴의 너를 만나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가고 있죠. 8542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였습니다. 8542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폴킴의 너를 만나 이어서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완소들의 이야기 좀 더 만나볼게요. 김현한님. 완디, 저는 요즘 자격증 공부 중이라 스카 가서 공부했어요. 평일에 퇴근하면 11시라 엄두도 못 냈는데

오늘 휴일이라 공부해 줬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 꾹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완디 도전하시는 거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0분만 뛰고 오려고요. 영스 들으면서 뛸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뛰면 확실히 기분 좋아지기는 해요. 저는 아까 뭐 뛴 거에 또 못 뛰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뭐 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뛰면 10분, 20분이라도 뛰면 체력이 확실히 좋아지죠. 유산소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또 리채연님 알바 끝나고 지금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시 듣고 있어요. 오늘 알바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넋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이번 주 학교 생활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공휴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바쁜 그런 하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가 무사히 잘 끝난 거에 다행이라고 저도 같이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남은 학교 생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813님 오늘은 집 앞 공원에 텐트 치고 치킨 배달 시켜 먹으며 하루 잘 놀고 왔어요. 캠핑도 아니고 코앞 나갔다 오는데 외건 가득 짐을 싣고 체력 방전입니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 챙겨서 작은 선풍기 켜고 있었더니 바람 솔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좋았겠다. 네, 오늘 심지어 날도 좋았잖아요. 네. 아, 이런 시간 뭐 자주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쉬는 날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 좋은 날마다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환님, 회사의 대학원에 운동에 바쁜 하루하루 보내다가 황금 같은 연휴를 맞이해서 그 어떤 때보다 재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마무리를 에너지 가득 채우려고 웬디 목소리 듣고 자려고 주파수 맞추고 운동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대학원 운동, 와 정말 바쁘게 또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바쁠 때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황금 같은 연휴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던가 아니면은 푹 쉬고 싶었더라면은 좀 집에서 잠을 잔다던가 맛있는 거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조금 하루를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노래 제목 끝말잇기 시간입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바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이고요. 제목이 너로 시작하는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돼요. 과연 어떤 노래가 뒤에 이어질지 결과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선곡 받아볼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노래 제목 끝말잇기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가고 있죠. 9965님이 보내주신 슈퍼주니어의 너라고입니다. 우리 9965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양한 선곡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딱 보리 인어앤

0: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체온 팝업으로 함께 했는데요. 성공을 그래도 한 번 하긴 했는데 전 두 번이라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물 따른 거를 저는 거의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선물을 보내드리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실패로 보내주신 분들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거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그래도 제가 오늘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7: 7월 5일까지 중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8: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9: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8: Don't worry, be 하겐.
9: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8: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유리력이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서울 식물원에 가면 초여름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낭만 수국전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수국은 6월에서 7월에 피는 초여름 대표꽃으로 진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국은 흙의 산도에 따라 산성이 강하면 푸른빛, 알칼리성이 강하면 분홍빛으로 피어나는 색이 자주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변덕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고 해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울식물원 낭만수국전에선 국산 수국 500여 품종을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니까요. 서울식물원에서 수국을 보며 다가오는 초여름을 미리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928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완소분들도 택배 자주 시키시나요? 저희 집은 여자만 셋이 살아서 택배가 끊길 일이 없는데요. 택배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는 집에 박스가 쌓여있는 것도 싫고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뜨는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뜯어보는데요. 룸에는 택배를 쌓아놓고 있다가 시간 날 때 한 번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씩 하기 귀찮기도 하고 모아서 언박싱하는 재미도 있다고요. 영스랩스에서도 의견이 나뉠 것 같은 주제라 들고 와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택배를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바로 뜯는다. 2번 모아서 한 번에 뜯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정엽의 왜 이제 왔니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바로 뜯는다. 그 이유는 현관에 막 쌓여있는 게 싫어서 바로 뜯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안에 궁금해 있는 게 궁금해서 뜯는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금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더 쌓이는 게 싫어서 그냥 뜯어요. 예, 뜯어서 지금 이거라도 지금 박스가 쌓이면 그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뜯는 것 같습니다. 이경님, 1번 바로 뜯는다. 어떻게 안 뜯고 기다릴 수 있어요? 궁금해 미쳐버려! 라고. 그쵸, 내가 원하는 걸 주문했으니까 바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죠. 0813님, 2번 모았다가 깐다. 언박싱하는 기분으로 한 방에 까면 도파민 터져요. 약간 한 번에 선물을 많이 받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또 한 번에 언박싱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지혜님, 1번 바로 뜯는다. 간혹 배송 후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품 교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 해결을 못하면 하자 있는 물건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는데 마음이 많이 쓰라리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뜯는 버릇이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전 이런 적도 있어요. 바로 뜯었거든요. 뜯고 그걸 착용해봤었어야 되는데 착용을 안 한 거야. 바로 뜯긴 했는데 그러고 2주가 지났네. 그러고 나서 한 3, 4주 뒤에 착용을 했는데 안 맞아. 어떻게 반품을 못하지. 바로 뜯으면 뭐해. 착용을 해보질 않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뭐. 3654님 2번 모아서 저는 한 번에 모았다가 청소하는 날 집도 치우고 택배 박스 열어서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같이 박스도 버리고 해요. 아, 이것도 좋죠. 근데 저는 한 번에 그냥 해놓고 큰 박스, 만약에 박스가 여러 개 왔어. 그러면은 제일 큰 박스를 그 분해시키지 않고 박스를 둔 다음에 나머지 박스들을 그 안에 두고서 한 번에 모아둡니다. 그러고 분리수거 갈 때 같이 가지고 가서 버려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다 해서 거기다 쌓아둡니다. 어차피 분리수거를 한 며칠마다 맨날 가니까. 강향숙님, 1번 바로 뜯는다. 저는 택배 뜯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회사로 시켜요. 회사 가고 싶어지려고요. 택배는 올 때 바로 뜯어야 제맛이죠. 라고. 오, 회사 가고 싶어지게 회사로 택배를 보낸다. 와,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그러면 자주 택배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 향숙님, 회사로 자주 택배 시키시는 거 아니시죠? 네. 이렇게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택배를 바로 뜯는다. 88% 모아서 한 번에 뜯는다. 12% 택배를 바로 뜯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 역시. 네, 바로 뜯는 분들이 88% 진짜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완소분들은 후기 자주 남기시나요? 저는 물건을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거나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면 세상 사람 모두가 써보고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후기를 쓰거든요. 요즘엔 후기를 쓰면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배달은 리뷰 이벤트로 서비스도 주니까 일석이조라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친구는 글재주가 없어서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냥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은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레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후기를 쓴다 안 쓴다입니다. 1번 쓴다, 2번 안 쓴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썸데이 알고 있나요?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리뷰 쓴다. 근데 한정인 것 같아요. 음식만 리뷰를 써요. 다른 물건들은 뭔가 안 써요. 만약 옷을 사도 옷은 보통 입고서 사진을 찍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직접 바르고서 막 리뷰를 남기거나 아니면 손등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리뷰를 보면은 다들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런 건 못하겠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오래 써봐야지만 리뷰를 남길 수 있는데 음식은 바로 먹고 바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좋은 게 어플 들어가잖아요. 그런 음식 배달 어플에. 그럼 바로 어플 들어가자마자 어떠셨나요? 여기 음식점의 리뷰는 어떠셨나요? 리뷰를 남겨주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은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 사진을 먹을 때마다 항상 보통 거의 대부분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뭐 길게는 남기진 않아요. 그냥 맛있었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했어요. 뭐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네. 0813님 1번 리뷰 쓴다. 저도 리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돕고 산다는 생각에 정보 위주로 남겨요. 특히 사이즈 특이사항요. 맞아요. 저도 배달시킬 때는 이런 배달 그 음식만 얘기가 아니죠. 옷 얘기도 있겠죠. 사이즈면은 음식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근데 저도 리뷰를 보고서 항상 주문을 해요. 뭐 영양제도 그렇고 뭐 후기들을 보고서 항상 주문을 하기 때문에 리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변지원님 2번 안 남긴다. 세상 귀찮아서 안 써요. 사진에 동영상까지 리뷰 남겨주시는 분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동영상 사진도 막 여러 개 뭔지 아시죠? 다양한 각도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금소현님 1번 후기 써요. 저는 안 좋은 곳은 후기 안 쓰고 좋고 괜찮고 만족스러웠던 곳은 사진까지 올려서 후기 썼는데 베스트 리뷰로 뽑히기도 하고 와 제 덕분에 매출 올랐다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와 소현님 막 사진 여러 개 찍고서 리뷰 글도 엄청 잘 써주시나 보다. 대박. 와 소연님 어떻게 쓰시는지 막 궁금하다. 이혜경님 2번 안 쓴다. 좋으면 또 구매하고 주위에 추천도 하지만 후기는 귀찮아서 안 써요. 맞아요. 저도 음식 뭐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좋은 거는 다 주변 분들한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귀찮을 때도 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후기를 쓴다 71%, 안 쓴다 29%. 후기를 쓰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확실히 후기를 쓰면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도움도 되시고 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 좋고 또 다음번에 구매를 하시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 리뷰를 보고서 도움도 되고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맞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아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7923님께서 첫 청취입니다. 오늘도 출근한 1인. 내일은 더 행복하겠죠. 자주 올게요. 대전에서 보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대전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쉬는 날인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7923님 포함해서.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도 쉬는 날들이 또 주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많은 분들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24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센스킹.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숙보 부처님 티셔츠 입고 부처님 생신 파티 열고 힛불교에 빠진 사람들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님 부처 핸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부처님 티셔츠 입고 부처님 생신 파티 열고 힙 불교에 빠진 사람들.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오늘 또 대체 공휴일로 쉬시면서 아주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요즘 힙불교라고 부르면서 불교가 대세로 뜨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 사진이 담긴 티셔츠나 스티커팩, 키링 등을 파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고요. 부처님 오신 날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부처님 응원봉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생신 카페를 연 절도 있었는데 예,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하고요. 이제는 뭐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불교 소품을 사고 부처님 생일 카페를 방문하면서 불교 문화를 즐기고 있고 크리스마스처럼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인기 있는 휴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휴일로 어디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날씨가 뭐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디로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배텐 듣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일 출근 또 학교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먹방 타임. 지난 한 주 어떤 음식 먹고 살았는지 음식 자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배텐에서 염창윤으로 불리는 우창윤 쌤이 오셔서 한 달에 한번 잔소리하는 날입니다. 괜찮은 식단인지 망한 식단인지 판별해드리고 망한 식단에는 잔소리를 퍼부어드립니다. 음식 사진을 보고 내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배텐 생방송 음식 사진과 우창윤쌤의 언짢은 표정까지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남의 밥상 사진에 같이 조롱 한 스푼 얹고 싶은 분들도 채팅창에 들어와서 참견하세요. 코너 전엔 일상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3145님, 대학교 졸업하고 원양어선 5년을 타고 오니 30살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대기업 준비 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와, 원양어선 5년이요? 와, 이거 일반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떤 거로 가실지 이거 뭐든지 다 좀 평범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모았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박숙형님, 요즘 회사 일이 많지 않아서 주 4일, 목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금, 토는 친구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요. 이렇게 일해야 생활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지쳐가네요.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음식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어우, 에너지 충전은 무조건 매콤한 거죠. 예, 매콤한. 마라탕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마라탕을 마치 부대찌개처럼 이것저것 때려놓고 먹었더니 이것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네. 오목이님, 왜 버스만 타면 졸린 걸까요? 종점까지 자주 가는 1인입니다. 졸음을 참지 못해요. 와, 이거는 뭐 피곤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좌석 버스 제가 타던 시절에 저도 종점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은근히 종점을 가면서 자는 거를 또 즐기기까지 했어요. 예.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지하철도 막 3호선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계속 자가지고, 보통 그 종로 3가 다음이 안국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로 3가 다음에 을지로 3가인 거를 막 발견하고,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죠. 그게 또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서서 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9106님, 16년 차 군어인데요. 아스날이 22년 만에 우승하는 날이면 달이면서도 쉬는 날이라 무진장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보신 분들이 오늘이 휴일이어가지고 꿀잠 자면서 예, 만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우승하고 토트넘은 살아남고, 예, 북런던에 좀 평화가 깃든 것 같긴 하지만 웨스트햄 팬들은 아쉽겠죠.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그리고 잘못된 밥상에는 잔소리도 날려드립니다. 본격 음식 사진 분석 공감.

0: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1: 잔소리 편.
0: 한 달에 한 번 살찐 베테러너들을 위해 잔소리하려고 달려온 분이죠. 평온한 얼굴로 내장 지방을 조롱하는 혈당 억제기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0: 네, 지금 뭐 집에서 쫓겨나서 옷이 저렇게 지저분하냐라고 했는데 네, 저도 네. 미리 놀렸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더라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옷에 뭐가 이렇게 좀 막 묻어있는 디자인입니다.
2: 그 말 듣고 보니까 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소금 지금. 튀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2: 약간 그 느낌이긴 해요. 좀 닦아질 것 같아요.
0: 예. 네. 노숙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비둘기똥 같다.
2: 어, 잘 보이나 보네.
0: 예. 자, 그래요. 아무튼 네. 오늘 휴일이었는데 가족들이랑 네. 뭐 무슨 식사하셨습니까?
2: 아, 어제 이제 가족들이랑 계속 시간을 보냈고요.
0: 예.
2: 오늘은 나갔다 왔어요.
0: 아, 일하러?
2: 네, 약간 뭐 그쵸? 뭐 비즈니스 약간 그런 미팅 하나 하고, 저희 와이프랑 나가서 이제 좀 외식도 하고 둘이.
0: 아, 네. 외식을 하면 네. 뭐를 보통 드십니까?
2: 아, 어제는 그 가족끼리 점심은 그 약간 나물 산채에 비빔밥 같은 걸 먹었고요.
0: 네.
2: 저녁에는 고기 먹었어요. 점심 그렇게 먹으니까 고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0: 아, 산채 비빔밥에 고기.
2: 네.
0: 그래요. 뭐 약간 에코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어가지고.
2: 저한테요?
0: 마이크를 살짝 가까이 한번 대보실까요?
2: 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0: 아, 지금 어떻습니까?
2: 이제 어때요?
0: 제가 보기엔 우창윤 쌤 에코보다 제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2: 갑자기요?
0: 아, 네. 그래요. 소리가 울린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2: 그래요? 아니, 불러놓고 여기까지 불러놓고
0: 헤드폰이 어디 혹시 가까이?
2: 이거요?
0: 확인 좀 해보실까?
2: 이 헤드폰일까요?
0: 네네네. 우창윤 쌤의 헤드폰이 혹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0: 네. 네.
2: 이것도요?
0: 반대편 것도 한번 빼주시면.
2: 또 뺄게요.
0: 네. 여러분 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뭐 이렇게 오디오 지금은 괜찮나요?
2: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였나?
0: 예. 그래요. 이게 뭔 방송이냐고 하신 분 있고 이걸 방송하면서 확인하냐고 엉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2: 아, 예. 뼈 아픈 말이네요. 맞는 그렇습니다. 말이어서.
0: 이제 저는 곧 월드컵으로 멕시코에 가야 되는데.
2: 네.
0: 예, 타코.
2: 아.
0: 토르티야.
2: 아, 좋죠.
0: 케사디야. 이런 네. 멕시코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걸까요?
2: 그게 특히 마지막에 케사디야 같은 거는 그거 뭐야? 탄수화물로 싼 다음에 약간 튀기고 치즈 넣은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2: 그렇죠.
0: 맛있죠.
2: 아, 그러면은 같이 뛰어야죠. 이게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축구도 같이 해야죠.
0: 아, 축구 많이 할 거면은 먹어도 된다.
2: 아, 그렇죠. 그 축구 많이 하실 거면 먹어도 되죠.
0: 아.
2: 네.
0: 토르티야 이거는
2: 아, 또띠아요. 또띠아 예. 맛있죠. 그것도 살살살 해가지고. 근데 안에 소스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맥주 안 드시고 뭐 가볍게 드신다면은 한두 개? 네. 항상 보니까 이게 그 성재님은 양이 문제인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사실 그 메뉴에는 죄가 없어요.
2: 맞아요.
0: 네. 네. 제가 월드컵 가면은 보통 한 5-6kg는 우습게 쪄오거든요.
2: 와.
0: 왜냐면 월드컵은 길어요. 한 달 네. 넘게 있다가 옵니다.
2: 아, 그래요?
0: 그러면 보통 이제 현지식을 많이 먹다 보면
2: 네네.
0: 현지식에다가 이제 숙소 조식 뷔페는 또 먹어야 되잖아요.
2: 아,
0: 예,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양이 많아지고.
2: 아, 그래요?
0: 예.
2: 그거 혹시 그 뭐야 조식 그거 서비스 신청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돈도 아끼고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0: 아, 조식을 안 먹으면 네.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달걀에다가 올리브유를 쳐 먹어야 되잖아요.
2: 아, 그래요?
0: 예.
2: 이거 뭐 편의점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식값도 내고 성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량하려고 마운자로값도 나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닌가.
0: 그런가?
2: 예. 네, 비용
0: 좀 해보겠습니다.
2: 네.
0: 치맥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월드컵은 네네. 이제 축구니까 치맥인데
2: 네네.
0: 이게 월드컵이 이번에 한국 시간은 한국 경기가 보통 오전 10시 아. 11시 막 이렇거든요.
2: 네네.
0: 예.
2: 아,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그 논알콜 맥주 있잖아요.
0: 네네.
2: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건 괜찮아요?
2: 논알콜 맥주는 그래도 괜찮죠.
0: 알콜이 없어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맥주처럼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2: 아, 일단 알콜도 없고요. 예. 보니까 막 달달한 막 논알콜 술 이런 거 말고 진짜 논알콜 맥주는 보면은 그 설탕이나 막 당도 없고 인공감미료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칼로리도 좀 가볍고 저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0: 아, 칼로리도 일반 맥주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2: 좀 더 낮죠. 알콜이 없으니까.
0: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음료니까.
2: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0: 의사 선생님이 내분비내 선생님이 추천한 음료.
2: 아니 뭐 그 정도는
0: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면
2: 아니요.
0: 건강 음료 거죠. 건강 음료.
2: 아, 이거 맥주보다 낫다. 뭐 이런 거죠.
0: 맥주보다 낫다.
2: 낫다.
0: 예. 맛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시고
2: 뭐 의사협회 공식 출전 이런 거 아니에요. 댓글에 막

0: 아무 쓰시는데
1: 예?
0: 의사협회 공식 추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협회도 아니고
1: 온라인 주문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염창윤의 추천 음료
0: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맥주보다 낫다.
1: 괴짜고로 사라고 한다고 하신 분 있고.
0: 아니, 그러지 마세요.
1: 아까 NPC 타임 문자 중에 그 버스만 타면 졸리다고 하신 분.
0: 네.
1: 이거는 일종의 혹시 멀미인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피곤해서 그러는 건가요?
0: 아, 어떻게 운 좋게 그래도 자리를 잡았나 보네요, 항상.
1: 그렇죠.
0: 뭐, 앉았으니까 졸린 거죠.
1: 광역 버스 타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네. 많이 주무시죠.
0: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인천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대학생 때. 그러면은 그렇게 딱 앉으면 그 미세한 진동 있잖아요. 아. 그 진동이 졸음을 굉장히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1: 아.
0: 뭐 기차 타거나 버스 타면은 저도 막 1시간 2시간씩 잤었는데 멀미인지는 모르겠네. 멀미는 고통스럽잖아요. 자면은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1: 약간의 진동 때문에 그게 뭔가 네. 오히려 백색소음 비슷하게
0: 네.
1: 안마의자 같이 된다.
0: 약간 그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게 있어가지고 확 졸린 게 있었어요.
1: 아 그게 아 요람 효과 이런
0: 요람
1: 잠을 잘 오게 하는 주파수.
0: 네.
1: 아, 그런 거군요. 이산호님 배디 동상이몽에 우창윤 쌤 나온 것도 잘 봤어요. 배디 뱃속에 진짜 내장 지방이 1리터가 있었나요?
0: 있어요. 진짜 있어요.
1: 아니 이게 기사가 계속 내장 지방 1리터만 계속 기사 제목으로 나오니까
0: 아,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1: 쪄요 네. 쪄요 형이랑 짜요 짜요 쌤이랑 방송한다.
0: 네.
1: 1리터면 좀 많은 거죠.
0: 많죠.
1: 페트병만큼.
0: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1: 예예. 예.
0: 간은 게다가 뭔 고생이야. 그게 계속 간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1: 아 간으로요?
0: 네. 간이 왜 고생해요, 진짜.
1: 근데 그때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희망찼던 게
0: 네.
1: 오히려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잘 빠진다.
0: 맞아요. 한 두세 배 정도 빨리 빠질 수 있어요.
1: 네. 식습관만 잘 개선하면.
0: 그렇죠. 뭐 진짜 금방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때 병원 가서 제가 쟀는데 8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0: 네.
1: 약간 좀 의심스럽고 또 그날 놀이동산에서 많이 먹기도 했는데
0: 네.
1: 요즘은 제가 거의 일정하게 매일 재는데 85가 나오고 있어요.
0: 아, 훌륭하시다.
1: 괜찮죠?
0: 예, 네, 그래도 그날 많이 각성하신 것 같았어요.
1: 네,
0: 그 형수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아, 형이 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1: 천연 위고땡 그걸 아침 식사로 매일 먹고 있고요.
0: 아, 그래요?
1: 저 형 월드컵 끝나면 내장지방 2리터 된다고.
0: 아, 멕시코에서 아, 씨.
1: 네.
0: 한국산 탄수화물도 아니야.
1: 보니타.
0: 네, 낯선 탄수화물로 또.
1: 라드만 2리터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0: 네, 안 돼요, 안 돼요.
1: 7002님, 짜요짜요 우창윤 쌤은 살면서 뚱땡이 시절이 한 번도 없었나요?
0: 저도 한 좀 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5, 6kg 정도 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에이, 5, 6kg는 뭐.
0: 아, 전 키가 작으니까.
1: 에이, 5, 6kg는 뭐. 그때 어떻게 빼셨어요?
0: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조정을 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살은 쉽게 빠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 이게 결국은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0: 아, 그렇죠. 전 저를 믿지 않아요.
1: 아, 그냥 내가 막 노력을 하고
0: 네.
1: 먹을 거 그냥 막 제한하고
0: 네.
1: 운동을 미친듯이 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전술적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거.
0: 그렇죠. 약간 무의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
1: 네,
0: 그런 거.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소금이 효과가 있었나 이런 댓글을 쓰시는 거.
1: 성현미님, 우창윤 쌤 요즘도 한 번씩 과음할 때 있나요?
0: 아, 요즘에도라면 과거에도 과음했다는 건데.
1: 과음 많이 하나요?
0: 아 저요 한 번씩 많이는 안 하고요. 그 저희 와이프나 뭐 친구들하고 먹을 때 진짜 가끔씩 좀 마시는 것 같아요.
1: 얼마나 가끔이에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0: 한 달에
1: 일주일에 한 번?
0: 두 달에 한 번 이럴 것 같은데요.
1: 아,
0: 가끔
1: 그
0: 이게 예, 이게 뭐 집에서 마시다 보면은. 한 번씩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머리 아파서 막 깨고 막 그럴
1: 그런 식으로.
0: 네.
1: 아 그래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그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과음이
0: 네.
1: 매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0: 아 제 쉽지 않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과음인지는 모르겠는데
1: 포금
0: 자주 마시는 것보다는 한 번씩 마시는 게 낫긴 하죠.
1: 그게 나요?
0: 근데 그 포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블랙아웃하고 막 인사불성 되고 막 죽을 위기 넘기는 정도면은 안 되긴 하는데.
1: 매일이 더 안 좋은 거군요. 매일 위스키 조금씩.
0: 아,
1: 눈물만큼.
0: 그게 정신과 쌤들 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정신과에서 눈물만큼, 오히려.
0: 눈물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데.
1: 아, 그 정도는 괜찮은데.
0: 눈물만큼.
1: 한 잔 쫙 이렇게 밑잔 깔아가지고 마시는 네. 정도 별로 안 좋나요?
0: 그게 약간 그 중도로 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1: 오히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꿈과 음식 사이. 한 달에 한번 여러분의 밥상 진단을 받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음식 사진. 어떤 게 잘못됐는지 우창윤 쌤이 지적을 해 주실 거니까 점검을 받고 싶은 식단이 있으시면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가장

0: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적셔적셔 쌤이라고 오고 있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어, 일순간 딱 보는 순간 건강한 병원밥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요? 아,
1: 약간 식판이 병원 식판이긴 해요 지금 느낌이. 네네. 약간 그리고 이 쇠 숟가락과 젓가락도 병원 느낌인데 설마 병원에서 이렇게 줬으려나? 이게 누가 봐도 밥에다가 저 국수는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미 면발이 다 불어가지고 지금 국물 다 먹었거든요.
0: 이렇게 졸았지?
1: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뭐 그쵸 밥에다 국수는 이상하잖아요. 탄수화물이 네. 두 개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도 두부 계란은 괜찮다.
0: 아.
1: 예, 두부 계란은 게다가 전 이분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두부 계란을 욕심냈어요. 이거 약간 자율배식 같은데 이게
0: 남 밥 쪽으로는 넘어왔네.
1: 이거 한 3개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 보니까 그래도 예, 욕심 좀 내신 것 같고 이 정도면 단백질 그래도 한 10g, 15g 되죠. 두부가 많으니까 밥도 좀 있고 계란도 입혔고 근데 이제 기름이 이게 좋은 기름 튀기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게 또 굽거나 튀기지 않은 두부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두부를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0: 아,
1: 이분은
0: 예.
1: 사실 국수 빼면은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국수 빼고 좀 나물 반찬 두세 개 해주지 이거 약간 급식이 약간 좀 약간 밸런스가 깨졌다.
0: 곤드레밥이죠?
1: 아 예. 곤드레밥 좋죠.
0: 곤드레밥 괜찮고
1: 예, 좋죠, 좋죠. 그리고 좀 약간 충격적인 게 이거 국물이 예. 이거 뭐예요? 이거 국물이 건더기가 왜?
0: 된장국인데 팽이버섯이 좀 떠 있는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가라앉아 있는 거겠죠. 이 예. 팽이버섯 세 개밖에 안 보여가지고.
0: 이거는 역시 두부를 많이 추천하시네요.
1: 두부 너무 좋아요, 여러분.
0: 네,
1: 두부 드세요. 두부 두 번 드세요.
0: 어.
1: 계란 씌워 먹으면 더 좋아요.
0: 그래요?
1: 네.
0: 어쨌든 저는 이 국수 쪽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기 좀 비빔국수 같기도 하고.
1: 비빔국수인가?
0: 네, 비빔국수 느낌이 좀 나요. 왜냐면 국물만 이렇게 먼저 들이마셨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고춧가루가 이미 좀 남아있는 거 보니까
1: 네. 네,
0: 비벼 먹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식단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1: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교도소, 군대 뭐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줘요.
0: 아하.
1: 네,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지금 뭐 노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0: 이거는 몇 점 정도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1: 이거요?
0: 네.
1: 한 50점?
0: 50점? 네. 그렇게 낮아요? 두부가 이렇게 많은데?
1: 아,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식이섬유가 너무 없어요.
0: 아,
1: 네, 식이섬유가 너무 없고
0: 곤드레 나물이랑 무채 그쵸. 있고,
1: 예, 네, 그 정도가 다잖아요 지금.
0: 네.
1: 예, 그 정도가 다고 저 두부도 뭐 어떻게 튀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름에 약간 튀겼고 한번 탄수화물 밸런스가 그러니까 약간 이건 성의의 문제인데 아니 왜 메인 탄수화물 두 개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0: 면이랑 밥을 같이 먹는 건 최악이다.
1: 예, 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를.
0: 그래요?
1: 왜?
0: 50점은 좀 특이하다.
1: 네, 이게 저 차라리 전 국수가 안 보였으면 70점 줬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국수가 있어서 마이너스야 이거.
0: 아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구내 식당 퀴즈 드립니다. 요즘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꼽히는 하이닉댕 이천 캠퍼스에 지난주 금요일 패키지 앤 테스트 파트인 PNT4팀 구내 식당 점심 메뉴를 마치는 퀴즈인데요. 이날의 메뉴는 배추겉절이, 비취만두, 옥수수 김치전, 어묵 마늘종 볶음, 부추겉절이, 쌀밥, 그리고 메인 메뉴인 이것입니다. 자, 메인 메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1: 저 이거 약간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객관식 드릴게요.
1: 네.
0: 1번 맑은 소고기 뭇국, 2번 장수 파육탕, 3번 얼큰 순대 해장국, 4번 맑은 소고기 채소전골. 뭐라고 보십니까?
1: 일단 배추겉절이랑 부추겉절이 다 매콤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메인도 세야 돼요. 게다가 옥수수 김치전 이거 약간 느끼하잖아요.
0: 예.
1: 그럼 메인은 또 매콤해야 돼요.
0: 아하.
1: 그러면은 얼큰 순대 해장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수 파육탕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0: 저도 장수 파육탕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서 저는 왠지 이거 같아요.
1: 장수 파육탕.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장수 파육탕이 뭐야?
0: 맑은 소고기 아닐 것 같고요, 저도.
1: 예,
0: 맑은 소고기 두 개, 묵국이랑 채소전골 아닐 것 같습니다.
1: 예, 맑은 건 여기 너무 약해요, 메인이.
0: 그래서 순대 해장국 아니면 파육탕
1: 예.
0: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러면 루창현 쌤은 3번.
1: 네, 얼큰 순대 해장국. 근데
0: 예.
1: 얼큰 순대 해장국이 약간 좀 단백질이 많은 얼큰 순대 해장국이어야 되는데.
0: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전화 우창윤 쌤 둘이 정답을 맞히면 두 배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오죠. 1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비바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96%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것, 바로 기후변화죠. 그런데도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여름이 더 길고 더워지는 것 이상은 체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죠.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보면 현재 같은 탄소 배출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겨울은 2100년 전에 사라질 수 있고 2090년엔 폭염일수가 115일까지 늘어 사흘에 한 번꼴로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어.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 폭식 잔소리 폭격기 내분비 내과 전문의 우창윤 쌤이 한 달에 한번 여러분의 밥상을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사진 계속 보내주세요. 누구와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음식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음식 퀴즈. 요즘 가장 가고

0: 스포하는 회사 하이닉땡 이천 캠퍼스 구내식당 메인 메뉴를 맞히는 문제였는데 하이닉땡은 식판부터 다르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나무 식판이네. 네.
1: 네. 그러네요.
0: 원목으로 그죠? 고급지네요.
1: 네.
0: 자, 이 뭐 식기 이 뭐랄까 밥그릇 같은 것도 뭔가 도자기 같기도 하고요. 네. 때깔이 다릅니다.
1: 아 그런데 저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하이닉스가 네. 우리나라 지금 최고 회사잖아요. 왠지 제가 모르는 음식이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장수 파육탕 같다?
1: 저 같은 녀석이 네. 잘 모르는 그런 음식이 나올 것 같아요.
0: 약간 네. 그 저도 광고 나가는 동안 네. 장수 파육탕이 뭐야 그러고 막 찾아봤더니
1: 네.
0: 파와 고기가 겁나 많은 거래요.
1: 그러니까요.
0: 고기가 겁나 많다? 왠지 좋은 회사에서 줄 것 같은 그러니까요. 메뉴입니다. 물론 순대해장국도 좋죠.
1: 네, 순대해장 너무 좋은 음식인데 여기 보면은 너무 단백질이 없단 말이에요.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깊은 그 어떤 배려가 아닐까 장수 파육탕을 내놓기 위한
0: 반도체탕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자 일단 우창현 쌤은 3번 얼큰 순대해장국 그렇죠. 저는 2번 장수 파육탕을 골랐습니다. 네. 자 정답은 뭘까요? 아 3번 얼큰 순대 해장국이었습니다.
1: 진짜 얼큰 순대 해장국이었어요.
0: 아 역시 와. 모르는 건 답이 안 되는구나.
1: 아 그렇구나. 예. 다행이다. 잘 찍었네 진짜.
0: 아 근데 보니까
1: 야 다르네.
0: 엄청 실하다.
1: 색깔이 다르긴 하네.
0: 아니 뭐 순대를 얼마나 썰어놓은 거야?
1: 야 뚝배기가 아주 넘치네 순대로.
0: 야 아, 진짜
1: 다르네.
0: 하루 종일 먹어도 순대가 야, 안 줄겠다.
1: 순댓국에 순대를 남기겠네.
0: 아, 플레이팅도 이쁘고요.
1: 그러네요, 진짜.
0: 예. 야. 소주도 주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1: 저 정도면.
0: 자, 어쨌든 예. 우창현 쌤이 맞춰서 당첨자 두 배. 네. 제가 틀려서 세 배로는 못 갔습니다.
1: 네. 아.
0: 7641님, 김도윤님, 2185님, 송지환님, 9036님, 4512님, 6879님, 부연재님, 연수진님, 박준미님. 네, 장수 파육탕은 실제로 하이닉땡 다른 날에 나왔던 메뉴이긴 하대요.
1: 역시.
0: 와 다르다 여기.
1: 아 역시 다르다.
0: 야 이 구내식당으로 기를 죽이네.
1: 야 내가 모르는 음식들이 나오는구나. 야
0: 염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평가 좀 해주세요.
1: 아 염분이요. 살짝 예. 많을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뭐 저희 간장 안 쳐먹으면 되죠.
0: 간장이 옆에 있네요, 근데.
1: 예, 그러니까 굳이 김치전이 아, 저 약간 저 뭐야 만두 같은 거 먹으라고. 근데 뭐 순댓국 국물에 찍어 먹으면 되지. 네.
0: 이 정도면 괜찮다.
1: 네. 아니 뭐 하이닉땡인데.
0: 하이닉땡이라서 그냥 고평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여기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1: 아니 뭐 저거 순대 우리가 아는 순대가 아닐 것 같아요. 저 단백질 순대 같아.
0: 고기 순대는 아닐 것 같아. 당면 같은데.
1: 아니에요.
0: 네?
1: 저 단백질 순대 같아. 네,
0: 그 아저씨 주식 산대라고 하신 분 있고 주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니, 그걸 놓쳤을 리가 없어요. 저런 예. 회사가. 예.
0: 다시 돌아간다면 하이닉땡 대 의사.
1: 아, 저 뭐 그래도 의사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0: 아, 역시.
1: 저런 복잡한 거 못해요.
0: 사명감이 있으시군요.
1: 야, 네. 그렇죠.
0: 의학으로 나는 네. 세상을 또 치유하겠다.
1: 전 하이닉땡 분들 아프면 돌봐드려야죠. 큰일 하시는데.
0: 야, 한익 사내병원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
1: 맛있어 보이네요.
0: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3098님, 집에서 염통을 구웠어요. 밖에서 사서는 양껏 못 먹으니까 집에서 100개를 구웠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이 최고 하며 싹쓸이했어요. 근데 다음부턴 사 먹으려고요. 염통은 배가 잘 안 부른 음식인데 칼로리도 낮겠죠? 와 이거 뭐 이렇게 많아.
1: 이거 장난 아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게 그 닭꼬치라고 목포에서 팔았었거든요.
0: 그죠.
1: 염통인지 모르고 먹었었는데 근데 저거 소스는 그러면은 칼로리가 없는 뭐 소스인가? 소스 엄청 찍은 것 같은데.
0: 아 소스 때문에 좀 실패인가요?
1: 그렇죠. 소스 때문에 안 되죠. 소금 찍어 드셨어야지.
0: 소금 찍어 먹으면 괜찮다.
1: 훨씬 낫죠.
0: 염통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1: 염통은 비교적 훌륭하죠. 완전 단백질 덩어리여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0: 데리야끼 소스 같이 보이기도 하고.
1: 아 너무 단해. 그럼.
0: 염통이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건 그냥 양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그 양껏이 얼마나 양껏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단백질 단독으로는 이게 그람당 칼로리도 낮고 이게 소화 흡수될 때 또 칼로리가 날아가거든요. 단백질은 그러니까 지방 탄수랑 단백질은 조금 하이라키가 달라요. 그 지방 탄수는 에너지고 단백질은 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으로 단백질 먹는 게 그나마 제일 낫죠. 저장되는 게 적어요.
0: 염통을 염에 찍어 먹어라 소금에. 네.
1: 소금이 낫다.
0: 염통윤이라고 하신 분이고
1: 근데 저거 너무 달아 보인다, 솔직히.

0: 그러니까 소스가 저는 원래 뭐든지 네.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만 소스를 또 그렇게 좀 잘 안 처먹는 스타일이에요.
1: 오, 예. 그것도 훌륭하네요.
0: 괜찮죠?
1: 그럼 순수 피지컬로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0: 네네네. 어. 소스 맛으로 먹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저 핫도그 먹을 때도 소스 잘 안 뿌리고요.
1: 아 핫도그에서부터 예. 이미 약간 그런
0: 그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붉은 소세지? 아, 거기도 안 칩니다 잘.
1: 그건 원래 안 처먹고 짜잖아요. 소세지. 소세지는 겁나 짠데 그거에 그걸 또 처먹어요.
0: 예. 예. 순수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100개를 세 가족이 먹는 건 좀 너무하죠.
1: 와, 33개? 1인당 33개? 좀 예. 많은데. 소스도 이렇게 찍어서 좀 예. 45점?
0: 45점?
1: 예. 아, 소스가 좀 그래. 소스가.
0: 소스 때문에. 예,
1: 어렸을 때 저 이거 그 뭐야? 길거리에서 이제 양껏 먹어도 20개 이상 먹기 힘든데.
0: 20개 못 먹죠. 10개 그러니까요. 먹어도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1: 네, 약간 배불러요. 물고.
0: 네, 손이 엄청 크신 분이네.
1: 그러니까요.
0: 네. 자 그러면 다음 2786님.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서리태 콩을 삶아서 콩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1: 오.
0: 저는 콩물에 물을 적게 넣어서 걸쭉하게 먹었고요. 저는 콩국수에 소금을, 전주 출신 친구는 설탕을 넣어 먹었습니다. 뭘 넣는 게 좋나요? 소금인가요? 설탕인가요?
1: 아 이거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0: 네네.
1: 제 고향이 목포거든요.
0: 아
1: 거기는 전 어렸을 때 콩국수에 소금을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0: 다 설탕이에요?
1: 저희는 설탕이었어요.
0: 어.
1: 네, 저 어렸을 때 콩국수는 아 진짜 단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 지금도 콩국수 먹으면은 설탕 넣어 먹어요.
0: 어 지금도?
1: 네. 콩국수 자체는 단백질이 거의 20g 넘거든요.
0: 20g이 넘어요?
1: 그렇죠.
0: 콩국수가?
1: 네. 근데 탄수도 많아요. 탄수도 그거 한 2배, 3배? 한 3배 되겠다. 근데 하여튼 단백질 생각보다 많고 근데 하여튼 저는 설탕 넣어 먹어요.
0: 어.
1: 그 느낌. 시원하고 설탕 맛.
0: 여의도에 그 유명한 콩국수집 아세요?
1: 전 목포의 유달콩물밖에 몰라요. 여러분 가보세요.
0: 어쨌든 콩국수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네.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탄수화물도 그렇죠? 많으니까 별로...
1: 아 그래도
0: 돈이다.
1: 여름에 한 번씩 먹는 그 약간 면류 중에는 저는 콩국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면류 중에서 면류 중에 거의 1타.
0: 아 그래요?
1: 네.
0: 이분은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시꺼멓게 콩국수를 만드셨지?
1: 그쵸, 약간 색깔이 약간
0: 서리태 콩이라서 그렇구나.
1: 약간 그 진흙 느낌인데?
0: 시멘트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1: 약간 그 느낌이다. 질감이 굳어 네. 굳어 있을 것 같아 이거.
0: 네, 시멘트 콩국수예요.
1: 네.
0: 예, 설탕 쳐서 먹는다니까 사파라고.
1: 아 이거 예.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이게 근데 그 설탕 맛 콩국수는 시원해야 돼요. 얼음이 떠 있어야 돼.
0: 그래요. 네. 콘크리트 국수라고 하신 분 네. 있고요. 콘크리트 염당윤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 설탕 네. 쳐서 드신다고 사진 좀 뒤집어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뒤집힌 것 같아요.
1: 아,
0: 어지럽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 2966님 군인입니다. 사무실에서 먹은 전투식량이에요. 전투식량 건강학적으로 어떤가요?
1: 아 진짜 맛없어 보인다.
0: 맛있어 보이는데요?
1: 아 이거 맛없을걸요?
0: 아 예, 지금 비엔나 소세지가 몇 개야? 눈으로 아, 보이는 것만 네 개인데.
1: 아 이거 비엔나 소세지 저 강낭콩인 줄 알았어요.
0: 아니 무슨 강낭콩이 이렇게 커요? 숟가락이 있는데.
1: 맞네.
0: 제티창이 군견인가요?
1: 너무 갔네.
0: 그러니까 왜 개밥처럼 드세요?
1: 아 근데 약간 좀 슬프다.
0: 예. 네.
1: 약간 영상 사진이
0: 오로지 열량만 채우는 그죠?
1: 아 근데 예. 근데 그 전투식량은 메인이 그거예요. 탄수화물 엄청 많고 그쵸? 지방 엄청 많고
0: 맞아요.
1: 퀄리티에 다 필요 없고 그냥 열량이 높아야 돼요. 그냥 열량이 높아 이거.
0: 열량이 너무 높아 네. 보이죠?
1: 근데 이게 약간 에러가 사무실에서 전투식량 먹으면 안 돼요. 전투식량은 바깥에서 활동하며 먹는 거지 사무실에서 먹으면 이건 살찌우기 위함이에요.
0: 네. 군견도 저거보다 단백질 많이 먹겠다라고 하시는데
1: 네.
0: 이거 근데 단백질을 좀 전투식량에 많이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1: 근데 단백질량은 적당량 들어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왜냐면 탄수랑 지방이 더 많아야 돼 전투식량. 왜냐면 움직여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또 언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네.
1: 그래서 열량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열량 많이 넣으려면 탄수 지방이어야 돼서
0: 이거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전투식량을 사무실에서 먹으면 안 되는 사무실에 계실 때는 그냥 그 밥 드시지 전투식량 말고
0: 뭔가 이제 군의관이실 수도 있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행정병이실 수도 있으니까
1: 사정 있을 수 있으니까.
0: 예.
1: 근데 뒤에 물 있는 건 좋네요. 음료수가 아니라.
0: 그러네요.
1: 네. 네.
0: 마스터 같은 거가 옆에 있어야 되는. 아니 군의관 하실 때 전투식량 드셨습니까?
1: 저는 그냥 몇 번 그 야영 그거 할 때

0: 몇 번 먹고 거의 밥 먹었죠.
1: 아하.
0: 예. 네. 어? 전투식량. 어우.
1: 숟가락도 뭔가 그 딱 군인 먹는
0: 플라스틱.
1: 예, 이래요. 플라스틱 네. 전투식량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아, 9068님. 엄마 아빠랑 소주 한잔 했어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콜라겐이 많다는 건강한 족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0: 아, 그래도 그 막국수가 없는 게 훌륭하고요.
1: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화면에 안 걸린 것 같아요.
0: 네, 일단 막국수가 없는 게 훌륭하고 아 이게 소주 한잔 했다는 게 마이너스긴 한데 하지만 또 부모님이랑 같이 마셨으면은 또 이제 과음은 하지 않겠죠.
1: 막국수는 없는데 족발 오른쪽에 네. 이 빨간 건 뭐로 보이십니까?
0: 그냥 야, 김치 아니에요? 김치?
1: 김치인가?
0: 네. 김치 같은 거. 그 양파랑 김치 같은 거. 저는 그 김치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치 싸먹는 거.
1: 네네.
0: 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족발 먹을 때 그 무 오잖아요. 빨간 무 예. 아래에 있는 거.
1: 네네.
0: 여기에 설탕이 엄청 들어가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냥 김치나 부추에 먹는 게 좋긴 합니다. 여러분. 상추 싸매 먹고.
1: 아...
0: 네.
1: 무 그 말랭이. 네, 달달한 무... 거. 그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0: 설탕이 엄청 들어가요. 거기에.
1: 오 이거 속았네.
0: 네. 주의하세요.
1: 예. 주전자가 있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0: 저게 소주는 아니겠지.
1: 여기다가 소주를 부어서 드시는 설마... 거거든요.
0: 아, 막걸리를 소주라고 아직 이분이 어려서 착각한 건 아니겠죠.
1: 네. 자, 막국수에 싸 먹으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족발을
0: 김치에 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김치는 괜찮다. 그나마.
0: 네, 김치 그나마 괜찮고. 근데 저 이분 마음에 드는 게 위에 상추가 이거 진짜 양껏 있어. 약간 본인 개인이 준비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렇죠. 비닐에 싸져 있는 게.
1: 배달할 때 요즘 상추를 갖다 주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꽤 많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사 오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훌륭하다.
1: 백김치와 족발 먹는 거. 괜찮습니까?
0: 네, 그것도 괜찮죠. 어쨌든 식이섬유고 백김치는 그래도 소스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1: 확실히 그냥 이제 간을 좀 해서 먹으려면 부추에 족발을 먹는 게 최고다.
0: 네, 근데 저 개인 취향은 솔직히 부추가 저는 김치긴 해요.
1: 김치예요?
0: 네, 저는 그 김치에 싸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1: 저는 이제 족발 시킬 때 보쌈을 무조건 같이 시키거든요. 족발 보쌈 세트 아닙니까?
0: 맞아요, 저도 그렇게 먹어요.
1: 저는 부추에 족발을 먹고 김치는 보쌈 먹고 그런 식으로 먹거든요. 원래, 어떻습니까?
0: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긴 하죠.
1: 네네.
0: 아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떡쌈이라고 떡을 맨날 주는 데들이 있는데 그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떡은 별로.
0: 네, 그 별로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튼 족보 세트.
1: 족보 세트는 괜찮다.
0: 네. 아 저도 가장 좋아하는 주말 그 만찬 메뉴 중에 하나.
1: 아 그래요?
0: 네.
1: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0: 그렇죠. 아 근데 항상 그것도 문제야. 맨날 그러면 막국수가 버려져요 거의. 한두 입 먹고.
1: 막국수를 버리신다고요?
0: 아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막국수는 다음 날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보통 보면은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데 그러면 거의 그냥 보쌈부터 먹거든요, 바로. 보쌈에 김치.
1: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그럼 점수를 주신다면?
0: 이거는 굉장히 높죠. 이건 한 90점 될 것 같아요.
1: 90점이요?
0: 네.
1: 이야, 아니 아까 그렇게 병원밥 같은 데다가는 50점을 주더니 족발 세트를 먹으니까.
0: 아, 제 개인 취향입니다.
1: 소주가 있는데도?
0: 아 근데 부모랑 같이 마시니까 많이 안 마실 거 아니에요. 술 엄마 아빠랑 마시는데 과음하겠어요?
1: 네. 내일은 족발 먹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본인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 이거 나트륨 엄청 많지 않아요?
0: 아 나트륨 많죠.
1: 오른쪽, 소금은 왜 이렇게 관대?
0: 오른쪽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아래 뭐 새우장 있고 난리 났네.
1: 나트륨 폭탄인데.
0: 쌈장도 있고.
1: 이거를 90을 준다고요?
0: 하지만 위에 상추가 있잖아요. 이거 녹색이잖아요. 칼륨.
1: 제가 보기엔 요 봉지째로 냉장고에 그냥 들어가.
0: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싸 먹어야 의미가 있지. 예.
1: 야, 나는 관대염하다. 짜유짜유쌤.
0: 네.
1: 그래요. 상추만 빼고는 완전 다 소금이잖아요. 족발도 소금 많지 않습니까?
0: 아
1: 염분이?
0: 아 족발 자체요? 족발 자체 잘 모르겠는데
1: 간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약간 베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전 이게 보였어요. 이게 그 일자로 내렸을 때 위에 상추가 있고 고기가 있고 아래에 마늘과 이 고추가 있는 이 일자가 적절한 어떤 조합이지 않을까. 좌우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1: 아 좌우로만 안 빠지고 그렇게
0: 네.
1: 딱 상추, 보쌈, 마늘, 아니 족발, 마늘, 그다음에
0: 고추, 네.
1: 부추 이러시고.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 쳐서 드시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자, 9764님. 숯불 닭갈비예요. 그냥 닭갈비도 맛있지만 숯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게요. 간장 맛, 고추장 맛 종류별로 먹고 더덕도 구워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숯불파인가요? 철판파인가요?
0: 아, 저 이게 대학 때는 그 철판 닭갈비 진짜 많이 먹었고요.
1: 예.
0: 제가 군대를 화천으로 왔어요.
1: 아.
0: 화천 아래 춘천이 있거든요.
1: 아.

0: 네, 춘천 하면은 이 그 숯불 닭갈비를 엄청 팔거든요.
1: 기가 막히죠.
0: 네,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근데.
1: 직화로 먹는 맛이 확실히 다르죠.
0: 아, 더 맛있긴 하죠, 솔직히.
1: 네. 숯불 팥입니까? 철판 팥입니까?
0: 솔직히 이건 맛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닭갈비를 자주 먹는 게 아니니까 주말에 한 번 먹는다. 어, 그러면 숯불 먹을 것 같아요. 뭐 좀 타고 그렇지만 연기 나고 숯불 닭갈비 맛있어요. 게다가 더덕 구워 먹는 게 킥인데 더덕이 몸에도 좋고요.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은.
1: 어, 네. 그러면 이 몸에 식단은 괜찮나요?
0: 이게 그 알겠지만 소스를 네. 구우면은 타요. 그렇죠. 연기도 많이 나고 예. 그러니까 몸에는 막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더덕을 먹어주는 거죠. 몸에 좋으려고.
1: 예. 나트륨은 이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0: 엄청 많죠. 소스를 소스를 해가지고 수분을 말려버리는데 그게 뭐 없겠어요? 이게 짜죠.
1: 예. 어, 쌤 벤조피렌 좋아하시냐고.
0: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1: 타요 타요 예. 쌤. 수창윤.
0: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닭갈비 이게 저 대학생 때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아요. 대학생 때는 철판 닭갈비 먹었지만 나이 드니까 숯불 닭갈비 먹더라고요. 한 번씩 먹는다면은 숯불 닭갈비 맛있다. 좋아합니다. 건강에 좋진 않지만 맛있다.
1: 옆에 술도 맥주도 보이는데.
0: 아 그러네. 저 노란 거 맥주네.
1: 이거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0: 아 위에보다 약간 낮게 한 60점.
1: 60점? 점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0: 이거 맛있어서. 숯불 닭갈비 맛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이거는 제가 낮게 준 게 이 씬에 너무 야채가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게 좀 잡혔으면은 제가 좀 줬을 텐데 고추랑 마늘이랑 그게 없고
1: 단백질은 많지만
0: 그리고 맥주가 보였어. 적어도 위에는 저 그 양철통에 뭐 술인지 물인지 모르잖아요. 내 네. 눈에 술이 보이진 않았어요. 말은 했지만 이건 나한테 맥주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감정.
1: 아하.
0: 네.
1: 좀 보이는 탔고. 걸로 평가한다.
0: 네, 좀 탔고. 네.
1: 알겠습니다.
0: 맛있어 보이네요. 또 맛있어 보인다.
1: 자 더덕 야채 아닙니까 근데?
0: 더덕 좋죠. 저 더덕 되게 좋아요. 더덕이랑 더덕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아 근데 아 그 약간 상추랑 이런 거랑 할 때 더덕이 어 괜찮죠. 근데 약간 양 자체도 좀 적고. 네, 약간 좀 위에보다 좀 빈약한 느낌. 야채의 밸런스가.
1: 쌈 채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
0: 네, 쌈 채소 뿌리 채소인데 쌈 채소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1: 그린 쿼터제.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옆 염 아 염파 판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그리고 약간 그 숯불에 구웠다는 게 약간 마이너스 점수긴 했어요. 찐 게 아니라 맛있긴 하지만.
1: 더덕이 탄수화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뭔가요?
0: 더덕은 그 뿌리 채소여서 약간 식이섬유 계열이어가지고요. 자체 좋은 성분도 많고요. 뭐 이거는 뭐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0: 식이섬유다.
1: 네. 아 그래요?
0: 네.
1: 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최고의 한상 같네요. 9258님 오랜만에 야. 야구장에서 먹은 음식 자랑합니다. 치맥, 물회, 초밥, 파블로바 케이크 야무지게 먹고 응원하는 팀 승리했어요. 롯데 파이팅!
0: 솔직히
1: 문학구장 같네요.
0: 솔직히 이 정도 먹었으면 앞에 나와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원가 대신에 본인이 춤춰야 되는 거 아니 이 정도면?
1: 야, 근데 진짜 네. 초밥에다가 물회까지 있고요.
0: 그니까 아니 물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되게 파블로바 케이크는 또 뭐야?
1: 어, 다 당이네.
0: 그러니까 아, 이건 네. 진짜 야.
1: 마실 것들도 다 완전 음료수들이고요.
0: 근데 이렇게 드시면은 한 2시간 정도 뒤에 혈당 엄청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지고 있으면 화나는 거예요, 이제.
1: 아, 열 받죠.
0: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 저혈당.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는데 지고 있어 봐. 그러면 훌륭은 되는 거예요, 이거.
1: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네. 욕하는 이유가 있죠.
0: 아, 그러네. 딱 경기 길어질 때 딱 한 8회 9회쯤에 이제 혈당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 가지고 욕하는 거네, 이거 사람들이 화나 가지고. 네.
1: 어쨌든 네. 이날은 이겼다고 하고요.
0: 아, 그러면 또 이게 예. 또 더 올라가죠.
1: 예. 이기면 기분 좋아서 더 마시게 되기도 하죠.
0: 아, 그렇죠. 이게 예. 그 약간 충동성이 기분 좋아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1: 이거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0: 이거는 뭐 거의 한 5점 주죠.
1: 5점? 아, 이건 최악의 식단이다.
0: 최악이다. 아하. 심지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무지게 먹고 응원했는데 응원 뭐 소리밖에 내는 거 더 있어요? 이거 성대 떨리는 거에 뭐 힘이 얼마나 들어가신다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춤추신 거면 인정.
1: 이준같이 출거 아니면 먹지 말아라.
0: 아, 그렇죠. 그분처럼 출 거면은 드셔야죠.
1: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3: 배텐 월요일 코너 꿈과 음식 사이 함께했고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밥상을 뽑아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밥상 우창윤 쌤이 개인 취향 연파 판정으로 90점을 준 족발 한상 9068님입니다.
4: 아, 부탁드립니다.
3: 아, 이건 완전 편파 느낌.
4: 아, 또 가족끼리 먹는 한 끼고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랑 또 술 한잔 한다고 하니까 제 딸 생각나가지고 아, 마음이 움직였어요.
3: 아니 다들 술 한잔하는 분들은 사연이 있겠죠. 아, 그, 뭐 그냥 본인만을 위해서 마시겠습니까?
4: 아, 그, 그렇죠.
3: 예. 아, 족발을 많이 좋아하시네.
4: 네. 아, 또 부모님과 또 술 한잔 한다는 거에 제가 예. 또 우리 딸이 나랑 마셔줄까 생각에.
3: 족창현이라고 하신 분 같고요. 자, 이분께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채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아, 즐거웠습니다.
3: 네. 제가 월드컵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네. 7월에 뵈야겠네요.
4: 아, 잘 네. 다녀오시고.
3: 예, 다른 DJ와 잘 예. 부탁드립니다.
4: 아, 체중 잘 유지하시고.
3: 자, 끝곡은 스티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벨리.

0: 시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어느 정도 남 탓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시키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때문인데,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 오늘 있었던 아쉬움들은 계속 붙잡아두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보는 밤, 딘딘의 뮤직하입니다.

자,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로 5월 25일 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땐 어느 정도 남탓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뭘 질문을 하면 본인의 잘못했던 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남 탓이 없대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거랑 좀 맞는 것 같은 게 남 탓을 안 하고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 다 이겨내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도 좀 더 강해지는 멘탈이 생기니까 어쨌든 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뮤직메카 씨와 함께하는 심야음악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회사도 별로 안 바쁘고 내 업무도 다 끝내놔서 그런가 일하는데 너무 졸린 거다. 잠 깨려고 친구랑 톡을 살짝 했는데 이번 여름휴가 때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자길래 너무 신나서 톡방 확인도 안 하고 우리 팀 단톡에 보내버린 문자. 오, 동남아 콜!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윤하의 말도 안 되었고요. 닉네임 보내기 취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분이랑 톡을 하다 팀 단톡방에 잘못 보냈다라고 하는데 보내자마자 바로 취소를 하셔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은 진짜 이 취소 기능이 있으니까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옛날엔 이런 거 잘, 옛날에 기억나는 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때 뭐였지, 막 여자친구 선물을 사야 되는데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벌구한테 보내다가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벌구가,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게 아 뭐라 하지, 그럼 사지마 이래서 답장 왔는데, 그럼 사지마가 여자친구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구가 이랬어 크크 쓰레기지 이렇게 보냈던 서로가 좀 그랬습니다, 저랑 벌구랑. 예. 그래서 벌구 전 여친이 막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막 노래 보고 가면은 아 제가 또 뭐 했구나 약간 이런 경향도 있었고. 자, 사연 보내주신 보내기 취소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8329님이 아내가 요리 쇼츠 보고 저녁 차려줬는데 1분짜리를 한 200번은 보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풀영상을 보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가족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네요 해주셨는데, 아, 딱 보니까 8329님 요리 안 하시네. 그러면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진짜 화납니다. 이거 요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 잠시 이분은 뮤직메카 씨와 함께 심화음악당 하고요. 저는 Kelly Ray Jepsen의 I Really Like You, 그리고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그리고 Love의 All For Nothing까지 세 곡 듣고 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 음악 탐험, 여기는 심야 음악당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호사가 뮤직메카입니다.
0: 네, 이번 주도 뭐 짧게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1: 이번 주 근황은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저번에 이제 건강이 약간 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맞아요. 네,
1: 지금 완쾌를 하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0: 뭐가 있다고 하셨죠? 그때 폐? 기교?
1: 천식.
0: 네. 천식이 완치가 바로 돼요?
1: 아니죠.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있네요. 제가 이빨을 두 개 뺐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0: 그게 근황인가요? 이를 빼서 기분이 이상하다? 네,
1: 기분이 약간 이상. 아래 어금니를 뺐는데 네. 이거랑 이제 윗니를 약간 지금 크라운을 씌우려고 네. 덮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0: 그거 그 아랫니 빼신 거 임플란트 해야 되죠?
1: 네,

0: 해야죠.
1: 어, 그건 언제?
0: 이게 어, 뭘 심었어요. 이게 좀 많이 썩어져서.
1: 근데 엄청 아프지 않아요, 그거? 심는 거?
0: 그 그렇게 많이 안 아프던데.
1: 그 나사 같은 네. 거를 그걸 하잖아요.
0: 예, 예, 막 그런 걸 했는데
1: 하셨어요?
0: 예.
1: 그거 엄청 아프다는데?
0: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요. 어, 이상하게.
1: 진짜? 예. 어.
0: 이상하네. 아파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네. 아, 좀 복서 생활에 네. 약간 커리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죄송한데 커리어라는 게 있었나요? 대회도 아직 안 나가셨는데요.
0: 예.
1: 커리어라는 게 그런 게 있나? 뭐 그 체육관 안에서 뭐 스파링 몇 번 한 게 약간 그런 게 커리어.
0: 아, 뭐 그런 것들 아직 이제 예, 예. 커리어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 시작한 것도 커리어니까.
1: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래 그 쇼노맨이 나갈 때가 가장 설레거든요.
0: 예, 예.
1: 자 오늘 어떤 아티스트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자 오늘 심야 막당에서 45번째로 다룬 뮤지션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밴드
1: 네.
0: 부활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어, 부활.
0: 예. 오늘 또 이제 부활을 제가 왜 달았냐면
1: 네, 시기성이
0: 어,
1: 있어야죠.
0: 예, 그렇죠. 작년 2025년에 결성 40주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제가 안 달았을 텐데
1: 네.
0: 얼마 전에 부활의 14년 만에 정규 앨범이죠. 40주년 앨범.
1: 어, 최근에.
0: 예. 14번째 앨범 파트 1이 공개되었고
1: 네.
0: 이제 9월쯤에 이제 파트 2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올해 3월에 나온 것 같아요.
1: 예.
0: 제가 우리 부활하면 또 이제 보컬들이 상당히 그쵸. 많이 거쳐갔잖아요. 예. 몇 명 거쳐갔을 것 같아요?
1: 8명?
0: 아닙니다.
1: 넘어요?
0: 예.
1: 오 진짜?
0: 예.
1: 예.
0: 10명입니다.
1: 오, 만? 예. 오, 더 많구나.
0: 예. 예. 아, 이게 어,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1: 네네.
0: 어, 알게 모르게 이게 지나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1: 네.
0: 어. 그래서 이제 긴 40년 동안 우리 한국식 서정적인 록음악을 들려주면서
1: 네.
0: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던 우리 부활의 40년 역사를 우리 오늘 심야 음악당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이제 부활은 1984년 4월
1: 네.
0: The End라는 밴드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뭐 김태훈 씨랑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출신의 베이시스트 이태훈 씨,
1: 네.
0: 기타의 이지웅 씨, 드럼의 황태순 씨 이렇게 했는데 이태훈 씨가 가끔 이제 보컬을 하고 뭐 김태훈 씨가 서로 네. 이제 번갈아가면서 보컬을 하면서 앨범 없이 약간 커버곡 뭐 이런 거 위주로 라이브로만 언더그라운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때 당시 1980년대 중후반 이제 한국의 악기 성지가 어디입니까?
1: 낙원상가?
0: 예, 네. 낙원상가가 있던 이제 탑골공원. 네. 파고다 공원 근처에서 악기 연주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파고 여기에 이제 파고다 극장 예술관이라는 곳이
1: 알아요,
0: 있었는데
1: 맨 위엔가?
0: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록 밴드들이, 네. 메탈 밴드들이 공연을 하면서 하나의 씬이 이루어져요. 이때 뭐 활동했던 밴드 중에 뭐 다섯 손가락, 블랙홀, 블랙 신드롬 등의 이제 밴드가 있었고 뭐 이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밴드가 이제 강북 이제 서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활,
1: 네.
0: 그리고 강남. 강남 쪽에 이제 신화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1: 신화위는 강남 쪽이구나.
0: 네, 강남. 또 우리 신화위에는 이제 신대철 씨가 또 록의 대부 심중현 씨의 아들이잖아요. 그 엘리트 코스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자꾸 뭐 이제 장난감처럼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검은 진주라는 밴드를 이끌고 있던 우리 보컬. 한국의 로버트 플랜트.
1: 네.
0: 김종수 씨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현 씨가 이제 이태현 씨랑 이게 블랙펄 그 검은 진주 공연을 보고 김종서 씨한테 아 한번 가입을 해봐라. 근데 김종서 씨가 가입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 The End 검은 진주 두 이름을 안 쓰고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1: 어.
0: 그럼 내가 가입을 하겠다.
1: 어.
0: 그래서 부활이 된 겁니다.
1: 아 블랙 진주랑 The End가 마음에 안 든다.
0: 네. 어. 근데 또 The End 끝이잖아요.
1: 네네.
0: 끝낼 수 없으니까 부활한다. 그래서 뭐 이런 뜻도 있고 네. 이런 거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1년 거의 뭐 1년 동안 이제 활동하다가 이 주도권 리더 싸움이 벌어집니다. 김태훈 씨랑 이태훈 씨랑 김종수 씨랑 셋이서 서로 이제 자기가 리더인 줄 알았다.
1: 어 그래요?
0: 네. 그래서 약간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1: 김태훈 선배님이 리더 아니신가?
0: 네. 아 이때는 아직 그 자리 잡기 전이었고 이거 여기서 이제 이긴 사람이 바로 이제 김태훈 씨가 되면서 리더가 된 거죠.
1: 네네네.
0: 또 이제 음악적 견해 뭐 이런 여러 트러블이 생겨나면서 김종서 씨랑 이태훈 씨가 동시에 탈퇴.
1: 네.
0: 그리고 그 뒤 이제 뭐 김종서 씨는 뭐 신화위에 가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탈퇴를 하고 이 집에 또 재합류를 하게 되죠.
1: 네.
0: 자 이태훈 씨는 원래 약간 소프트한 록을 이제 하길 원했는데 약간 김태우 씨는 막 이때 당시 막 지미 핸드릭스 네.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또 메탈에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보컬도 겸했는데 막 김종서 씨한테 계속 이제 보컬 밀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했고 나중에 이제 김태원 씨

0: 이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이제 부활의 곡을 김태호 씨가 다 작사 작곡을 네. 하죠. 자 그러던 와중 우리 이제 이태호 씨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부활의 연습실에 이제 자주 놀러 오던 이승철 씨가 부활 보컬이 되고 싶다고 이제 어필합니다. 근데 노래를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원 보컬을 처음에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제 또 백광기 씨가 앨범 한 장 살 돈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1986년 10월 부활의 역사적인 데뷔 앨범. Rock Will Never Die가 발매가 됩니다.
1: 자 그럼 일단 Rock Will Never Die의 두 곡을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일단 앨범 제목이 지금 들으면 좀 그렇지만 네. 이 앨범에 담긴 곡이 또 부활 대표곡이 있어요.
1: Rock은 죽지 않는다. 네.
0: 히야 히야가 실려 있습니다.
1: Rock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히야. 네.
0: 근데 사실 이 히야가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1: 그래요?
0: 김태훈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양홍섭 씨라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 김태훈 씨는 이제 편곡만 하고 네. 백광기 씨가 매니저가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히야가 또 타이틀곡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앨범에 실린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오늘 부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이제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신인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35만 장.
0: 와.
1: 네, 뭐 현재까지 100만 장이 판매가 됐대요. 근데 아까 이제 들으셨다시피 이제 뭔가 서정적인 멜로디가 담긴 록 발라드 성향도 담겨져 있고.
0: Rock will never die 하고 Here 날 좀 봐.
1: 그래서 다른 곡도 들어보면 약간 하드록적인 헤비메탈적인 성향도 있고. 사실 이승철 씨 목소리가 약간 록 발라드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거라고 해요. 근데 또 이 앨범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시면 김태훈 씨가 기타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십니다. 원래 사랑해. 네. 사랑해 이거잖아요. 네. 근데 김태훈 씨가 또 목소리 긁어가지고 사랑해.
0: 아~
1: 사랑해.
0: 사랑해.
1: 네. 네. 네.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TMI로 또 앨범 속지에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 부활 밴드의 추천 멘트가 실려 있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당시 잘 나가던 일본 메탈 밴드 중에 라우드니스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 라우드니스를 지옥으로 보낸 밴드 이렇게 폐기어린 문구가 써져 있는데 네. 이것도 김태호 씨가 멘트한 걸 봤는데 아 자기 정말 이 멘트 듣기 싫었는데 매니저가 어떻게 홍보를 위해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다고 합니다.
0: 왜냐하면 김태호 씨는 그 라우드니스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네. 상태였으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프로듀서 앨범을 내는데 뭐 앰플로를 뭐 집에 보내버릴 뭐 한국에 뭐
1: 아, 앰플로도 되겠다. 드레이크로 해봐.
0: 드레이크 막 드레이크를 날려버릴 뭐 한국의 래퍼 뭐 이런 식이네.
1: 딘딘 말하면서
0: 너무 싫다.
1: 근데 이 당시 감정이니까 가능한 거지.
0: 켄드릭 라마를 랩으로 부셔버릴 래퍼 딘딘 뭐 이런 거네.
1: 아 엄청 돌려줬을 것 같은데.
0: 최악입니다.
1: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후 이제 1987년 두 번째 앨범 리멤버가 이제 발매가 됩니다. 또 이 또의 곡에는 이제 회상 뭐 슬픈 삼슴이라는 곡이 실려 있고 40여만 장이 판매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데뷔 앨범에 이어 이제 잘된 앨범 같아 보이는데 김태호 씨가 이게 수감이 됩니다. 예.
0: 아.

0: 뭔지 네. 아실 거예요. 네. 어,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수감이 되면서 이제 밴드가 해체가 돼요. 네. 어, 당시 뭐 이 보컬 이승철 씨가 인기가 어마무시했죠.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승철 씨를 이제 탈퇴를 하면서 또 여기 왜 좀 사이가 안 좋게 좀 헤어지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에피소드도 좀 있었잖아요. 네.
0: 또 이제 풍문으로 듣기에는 반무대를 서야 되는데 김태호 씨가 또 로커의 자존심 때문에 아 이거 못 쓴다. 이승철 씨는 아 좀 더 뜨려면 좀 서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차이도 있다고 하면서 또 이승철 씨가 이제 솔로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콘서트 밖으로 나가버리고 여기 이 곡이 사실은 네. 부활 2집에 실리면 회상 3 그겁니다. 네, 그걸 가져와서 제목을 마지막 콘서트로 바꾼 거죠. 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나락에 가는 우리 김태호 씨가 이제 출소 후에 이제 밴드가 이제 완전 와해된 상태였잖아요. 네. 네. 나 빼고 이제 부활해라. 근데 어떻게 김태훈 씨 빼고 부활을 합니까?
1: 그쵸. 네.
0: 그래서 근데 이승철 씨는 이제 솔로 앨범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하고 이제 이후 4년 동안 김태호 씨는 은둔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90년에 게임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요. 오. 네. 근데 또 이게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 밴드 이름이 왜 게임이냐면 게임의 뜻이 이승철 씨와의 게임을 이야기한다고.
1: 아 진짜 제가 엄청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
0: 그리고 이제 앨범 한 장 냈는데 아, 좀 망합니다. 예.
1: 게임에서 졌네요.
0: 예, 좋습니다. 패배했어요. 지지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호 씨가 이때 또 신성우 씨와 또 컨택이 있었대요. 그런데 네. 뭐 이게 개인적인 성향 차이로는 함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 불광동에. 뉴 작은 한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김재기라는 엄청난 보컬이 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91년 김태현 씨가 또 수감이 돼요. 아이고. 예. 근데 김재기 씨도 이때 마침 군대를 가고 했는데 이제 군대 전역을 하면서 김재기 씨가 김태현 씨를 그 전역 후에도 계속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데리고 계속 면회를 갔대요. 어, 자기는 이제 김태호 씨가 또 밝히기를 어, 남자 중에 이렇게 나랑 형제같이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회고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1: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러면 그 이승철 씨가 이제 마지막 콘서트라고 리메이크한 곡 네. 회상 3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도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1: 예.
0: 김태호 씨가 또 이제 보컬이 비중이 높아가지고 좀 색다르면 마지막 콘서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1: 나갈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자 저희는 그럼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1: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 뮤직메카님과 심야음악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김재기 씨랑 만났는데 네. 세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앨범 거의 완성 직전 네. 1993년 8월 11일 김재기 씨가 향년 25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93년 11월 세 번째 앨범 이제 기억상실이라는 앨범이 나와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김재기 씨가 돌아가셔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하게 됐잖아요.
1: 동생분이 오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장례식장에서 네. 김재기 씨 아버지가 좀 음색이 비슷한 동생 김재기 씨랑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시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1: 근데 동생분도 원래 노래를 그럼 하셨던 거네요.
2: 그런 것 같아요.
1: 형을 따라서.
2: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김재기 씨랑은 네 번째 앨범까지 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앨범 기억상실이 부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죠. 큰 히트를 치는데 137만 장.
1: 야, 많이 팔렸네.
2: 예.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사랑할수록 이제 93년 11월 갑자기 6개월 뒤에 역주행을 해가지고 예, SBS TV 가요 25주 1위, 와. KBS 가이톱 10 2주 1위. 이밖에 뭐 소나기, 흑백영화, 뭐 별이라는 곡이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부활 역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 뒤 이제 네 번째 앨범 김재기 씨 동생 김재희 씨와 함께 이제 잡념에 관하여 발매를 했고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대요. 세 번째 앨범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6개월 동안 녹음 기간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합니다.
1: 아이고.
2: 예. 김태호 씨 말로는 자기가 너무 김재희 씨를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또 탈퇴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김재희 씨가 탈퇴 후에 보컬을 뽑으려고 했는데 오디션을 열었지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명 기사로 일하시던 분이 자기 동생을 좀 소개를 자기 동생을 김태현 씨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1: 왕규
2: 씨입니다. 예. 그
1: 왕규 파크
2: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알고리즘에 예전에 피처링을 하셨다.

0: 저 쇼미더 머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0: 맞습니다. 쇼미더 머니. 저 쇼머스콘을 이제 그때 저희가 리메이크 약간 이런 무대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예. 쇼머스콘을 이제 제가 했었던.
1: 예. 보고 언제 두 분이서 같이 했지 그래서.
0: 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1: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완규 씨가 이때 오디션장에서 네. 그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을 열창했는데 김태원 씨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로봇 플랜트보다 훨씬 잘 부른다고 느꼈다고. 그런데 가요를 시켜봤대요. 사랑할수록 한번 네네. 해봐라. 근데 발라드 가요는 안 됐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에 보류를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아 형님 아니 뭐 완규 그 좀 완규에 맞춰서 곡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에 영입을 하고 우리 김태형 씨의 혹독한 트레이닝 속에서 1997년 7월 다섯 번째 앨범 불의 발견이 발매가 네. 됩니다. 타이틀곡은 이제 로니 나이트.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25만 장 정도 판매를 네.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박완규 씨가 말을 진짜 안 들었대요. 출연하면 TVD가 뭐라고 막 뭐라고
0: 했다고. 맞아.
1: 이때 약간 염색에 대한 막 규제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방송을 한다고 처황정신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박완규 씨가 약간 긍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당시 그 여자친구분이랑 뭐 결혼 문제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에 또 다시 박완규 씨가 재가입을 하게 되셨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98년 8월에 여섯 번째 앨범 이상 시선을 발표.
0: 이 여담 하나 언제 됩니까? 그 론리 나이트 그 네. 보라색인가 파란색 셔츠 입고 이소라의 프로포즈 레전드 무대 하나 있어요.
1: 예, 알죠.
0: 그게 어떻게 탄생이 된 거냐면 녹화를 했대요.
1: 들었습니다.
0: 녹화를 했는데 그 PD님이 뭐 귀걸인가 염색인가
1: 브릿지 그 거예요.
0: 브릿지 때문에 야 뭐 하는 거냐. 야 다시 찍어라. 야 녹화 다시 해. 야 얘 다시 하라 그래. 쟤 뭐야 쟤 막 이랬죠. 이제 막 매니저가 끌고 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막 하고 막 야 사과해 이래서 막 박완규 선배님 막 이렇게 사과하고 이러는데 이소라 선배님이 뭘 다시 떠요 잘했구만 저 퇴근해요 하고 퇴근을 하셔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방송이 나갔던
1: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0: 그리고 그 레전드를 찍었던 이소라 선배님이 아이고 왜 다시 떠요 잘 불렀구만 저 갈게요 가야 돼요 하고 가셔가지고 그 레전드 영상이 남았다. 결국 그 이소라 선배님이 탑이다.
1: 그것 때문에 레전드 무대가
0: 맞아요.
1: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너 지금 가서 염색하고 오라고 말했다고.
1: 자 그리고 이제 98년 8월에 우리 춘천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보컬 6대 보컬 김기현 씨를 영입을 하는데 또 김태현 씨가 또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김태현 씨가 엄청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했대요. 근데 김기현 씨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성대결절이 생겨가지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99년에 결국 탈퇴를 하고 김기현 씨가 또 근황을 찾아보니까 또 춘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0: 자 일단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지금 너무 탈퇴 얘기가 계속해서 노래를 좀 듣고 정화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1: 일단은 뭐 세 번째 앨범에 실린 뭐 데이트곡 사랑할수록
0: 론리 나이트 들어야죠.
1: 그리고 이제 론리 나이트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부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6대까지 탈퇴했나요?
1: 네, 예, 예.
0: 좋습니다.
1: 자, 네. 그럼 로니 나이트 또 사연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원래 레이니 나이트였대요.
0: 레이니 네, 나이트.
1: 비 오는 날 만들어가지고. 근데 소속사 사장님께서 이때 네. 아, 이 노래가 레이니 나이트면 비 오는 날만 나올 수가 있다. 꼭 고집을 해야 되겠니? 레이니 나이트로 가야 되겠니?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니 나이트.
0: 근데 레이니 나이트 이거보다 론리 나이트 이게 붙긴 하네. 네, 아우 감이 있으시네. 네,
1: 그런 사연이 있다. 아,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깐만요. 아 그리고 또 TMI가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김기현 씨가 탈퇴를 하고 네. 또 많이 탈퇴를 뭐 김태호 씨 말고 다른 분들 네. 정준규 씨랑 최승찬 씨가 또 네. 불화가 생겨서 네. 탈퇴했는데 네. 이 분들이 또 따로 밴드를 만듭니다. 네. 주니퍼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0: 어, 알아요. 네,
1: 주니퍼.
0: 흘린 눈물이 비대어 내리면 나의 대단을 그 네. 보컬은 누구였죠?
1: 아마 정준규 씨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0: 이게 약간 제가 노래방 가면 약간 고음 치는 애들이 꼭 맞아요. 불러야 되는 노래였어요.
1: 이거랑 뭐 네. 박완규 씨의 청년의 사랑이랑
0: 아, 맞아, 맞아, 맞아,
1: 야다도
0: 맞아.
1: 있고
0: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1: 필수곡이었는데 맞아, 맞아. 하여튼 뭐 그런 전설곡적인 곡을 남겼다. 자 그리고 이제 2007년 이제 7번째 앨범 컬러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 이제 보컬은 이성욱 씨.
0: 네.
1: 이것도 아쉽게도 안 돼가지고 이성욱 씨가 해고를 반강제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승철 씨가 재합류를 합니다.
0: 아~ 네.
1: 이승철 씨도 약간 커리어에서 하락세였고 네네네. 부활도 약간 하락세였고
0: 다시 해보자.
1: 그리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정식 멤버가 아니라 객원 보컬 겸 또 제작자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02년 8번째 앨범 새벽을 발매가 됩니다.
0: 이게 이제 찢어졌죠.
1: 네. 네. 그리고 타이틀곡 네버 엔딩 스토리가 데이트를 기록을 하면서
0: 야 이거는 이때 월드컵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1: 또 최근에 아이유 씨가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네. SBS 인기 가요 2주 1위 음반 시장 약간 불황에도 불구하고 25만 네. 장 이상 판매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또 이제 부활이 부활하고 또 이승철 씨도 부활하다 싶었지만 이때 또 이승철 씨와 김태호 씨가 또 갈등이 시작이 돼요.
0: 아, 이유가 잘 되니까 예,
1: 이유가 뭐였냐면 이승철과 부활, 부활이 아니라 그냥 이승철과 부활, 이승철 위드 부활이라는 명칭 때문에 또 기싸움이 벌어졌고.
0: 아 부활 위드 이승철이거나 예. 이러면 괜찮은데 이승철 위드 부활이니까 예.
1: 그래서 이승철 씨가 또 그때 부활의 멤버 이제 베이시스트 서재혁 씨랑 네. 드러머 최재민 씨를 개인 활동할 때 세션으로 좀 쓰겠다.
0: 아 부활 멤버를
1: 예. 또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면서 또 이승철 씨는 또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앨범 오버 더 레인보우가 또 이제 발매가 되는데 네. 이제 베이시스트 서재혁 씨 소개로 8대 보컬 정단 씨가 네. 또 새로운 보컬로 네. 합류합니다. 네. 앨범은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타이틀곡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OST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네. 뭐 컬러를 1위도 하고 근데 또 대박이 또 하나 터진 게 중국 영화에서 아 이 곡을 쓰고 싶다.
0: 오.
1: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실이 중국어 네.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오.

0: 또 중국 진출을 하면서 크게 잘 되진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 뭐 해외 진출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네. 그 뒤로 이제 약간 정단 씨가 또 탈퇴를 하게 됩니다.
1: 네. 왜 원인을 밝혔나요?
0: 이게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김태우 씨의 혹독한 트레이닝
1: 견디기 힘들다.
0: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 네. 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008년쯤에 김태원 씨가 또 뭐 라디오 스타 출연을 시작으로 네, 네, 네. 뛰어난 입담을 보여주면서 네. 뭐 여러 예능에 출연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부활의 인지도가 또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네. 이제 김태우 씨가 또 이제 남자의 자유, 뭐 위대한 탄생, 자기야, 나 혼자 산다 등 이제 출연하면서 예능계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1: 캐릭터를 맞아요.
0: 추구하면서 네. 또 유명한 CF가 있잖아요. 혼자 왔니?
1: 맞아.
0: 그 유명한 광고도 찍으면서 또 부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구대 보컬. 정동화 씨가 근데 정동화 씨가 가장 오래
1: 맞아요.
0: 활동을 했습니다. 네. 2005년 10집 서정, 2006년 12집 사랑, 2009년 12집 레트로스펙트, 그리고 2012년 13집 퍼플 웨이브 뭐 이렇게 네 장의 앨범을 무려 함께했고 가장 오래 있었던 보컬로 했죠. 네. 근데 막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김태현 씨가 야 이렇게 둘이 같이 하면 뭔가 우리가 안 맞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혼자만의 한번 색깔을 내보라고 김태현 씨가 이게 불후의 명곡에 정동화 씨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약간 솔로로 이제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탈퇴를 했죠. 정동화 씨는 이제 불후의 명곡으로 잘 됐고
1: 맞아.
0: 예. 근데 이때 김태우 씨가 정동화 씨한테 뭔가 섭섭한 점이 있었는지 그 결혼식 정동화 씨 결혼식을 안 갈 정도로 좀 많이 삐져 있다.
1: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막 언급도 안 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0: 네, 예.
1: 근데 생각이 나는 좀 잘 되지 않았나?
0: 좀 그 좀 잘 됐는데 뭐 김태우 씨 말로는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연락 정도는 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예.
1: 참 어른들을 참 하기 이해를 하기가 쉽지 예. 않고 서로 그 감정 차이가 또 틀어지면 쉽지 않죠.
0: 뭐 개인적인 그
1: 그렇죠. 뭐 이유가 예. 있으니까 저희가 뭐,
0: 예. 뭐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10대 보컬 정동명 씨가 네, 네, 합류를 네. 합니다. 이 정동명 씨는 어떻게 발굴했냐면 드러머 최재민 씨가 네. 너튜브에서 정동명 씨가 엑스제펜 곡을 불렀는데 와 이 잘 부른다. 김대호 씨한테 추천했대요. 근데 김대호 씨가 이때 엑스제펜을 노래를 안 들어봤대요.
1: 진짜.
0: 예, 그래서 별론데 하고 거절을 했는데 3개월 뒤에 김태현 씨가 야 엄청난 보컬을 발견했다. 너 근데 그분이 정동명 씨였어.
1: 열받지 이거.
0: 아무튼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이제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막 불후의 명곡 엄청 많이 출연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이때 이제 정동명 씨랑 14집을 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태우 씨가 이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폐혈증에 걸리면서 앨범이 결국 못 나왔고 결국 이제 정동명 씨랑은 사랑하고 있다. 꽃이라는 이제 싱글 두 장의 싱글을 냈지만 좀 잘 안 됐죠. 그리고 결국 이제 정동명 씨는 지금 또 탈퇴를 하고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완규 씨가 제가 입을
1: 다시 오죠.
0: 원래 이제 박완규 씨가 주변에 약간 사선이었대요. 원래 이제 부하 14집이 계속 이제 작업 중이었지만 김태호 씨가 이제 투병 생활로 인해 계속 미뤄져갖고 그리고 2026년 드디어 14년 만에 정규 앨범 Where Is Here 첫 번째 파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1: 이번에 첫 번째 파트구나.
0: 네. 원래 이제 10곡인데 5곡만 먼저 선공개하고 하반기에 파트 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고 신해철 씨가 참여한 이제 부활 2집의 곡 천국에서라는 곡이 실려 있어요. 근데 신해철 씨가 원래 이제 데뷔 전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부활을 따라다니던 엄청난 팬이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해철 씨가 넥스트로 성공을 하고 이제 부활 헌정 앨범을 내고 싶다고 김태현 씨한테 이렇게 제의를 하고 천국에서라는 곡을 이제 넥스트 멤버들이랑 녹음하고 들려줬는데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내가 다행스럽게도 이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이 이제 연주로 다시 녹음을 한 다음에 공개가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 또 14집의 타이틀곡 도체 부는 바람이 또 공개가 됐는데 또 이제 박완규 씨랑 지금 뭐 종신 보컬을 하겠다고 이제
1: 이제는 좀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박완규 선배님 제일 익숙하고 하니까
0: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1: 좀 오늘은 탈퇴 이야기가 좀 즐거웠네요. 자 노래 두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버엔딩 스토리 들어야 됩니다.
0: 무조건 가야죠.
1: 듣고 새로 나온 거.
0: 새로 나온 거 도체 부는 바람.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늘 부활 마무리하시죠.
1: 오늘 좋았습니다. 아주. 자 그럼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거는 프로야구입니다. 그러면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팔도 간 산을

자,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듣고 오셨고요. 오늘 징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프로야구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저도 사실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서 너무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뭐 크게 볼 게 없는 시대 같아요. 전 요즘 막 제 흥미를 막 엄청 끄는 건 없는데 그래도 심심할 때마다 야구가 매일 하니까 좀 월요일 빼고 매일 하니까 그냥 틀어놓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예, 그래서 아, 좀 관심을 갖고 한 팀을 응원해볼까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 흥미가 생기지는 않은 예,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딩카이브 제가 골라본 건 프로야구였고요. 저는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백아연의 쏘쏘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9036님이 오늘도 쉬는 날이라 도로에 차가 많을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놀러 갔다 왔는데 눈치싸움 실패한 건지 지하철에도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런 날엔 집에 있는 게 최고인가 봅니다 해주셨는데, 그쵸, 아무래도 예. 집에 있는 게 가장 낫죠. 눈치싸움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7839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겨울옷 다 넣고 얇은 긴팔과 여름옷을 꺼냈네요. 패딩이랑 코트를 깊숙한 곳에 넣으니까 방이 다 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큰 옷들이 부피를 진짜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저도 이번에 옷장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좀 옷을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패딩이랑 이쪽을. 그랬더니 확실히 공간이 확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옷 입으러 들어갈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냐 약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쇼핑하러 가긴 너무너무 귀찮고. 자, 저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소유의 PDA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의 끝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예아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주변에 보면 걷거나 뛰다가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저예요. 발이 몸에 비해 작거나 무릎에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 또 넘어질 것 같아 걱정하면 진짜로 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몸보다 먼저 휘청거리는 거죠.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이 나를 만든다. 지금은 말이죠. 넘어질 걱정 말고 좋은 생각으로 꽉꽉 채워보자고요. 지금부터 3시까지 긍정의 한 콘서트 슬리피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아이유 슬리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리피의 Are You Sleepy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환호를 하고 해주고 계세요. 소리 질러! 박수와 함성! 아, 네. 피디님이 세 번째는 너무 많이 하는데 하면서 너무 한 거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안 올려주셨어요. 볼륨을. 아,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재미지다고 지금 배꼽 잡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래퍼 슬리피고요. 방송인 겸 슬리피 래퍼죠. 근데 다들 저기 뭐야, 개그맨으로 알고 계신데 뭐 트로트 가수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야야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야야야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어머님들 내 나이가 어때서 딱 나옵니다. 너무 반갑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맞지 않는 높은 텐션으로 지금 공부하시거나 졸음운전, 운전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텐션을 높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자 아주 잠을 깨워드리는 방송, 잠깨방을 지향하고 있는 슬리피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너무 환영하고 놀라진 마세요. 너무 시끄럽다 하시면 볼륨을 살짝쿵 줄여주시면 됩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며칠인 줄 아세요? 몰라요. 5월 26일입니다. 12시간 넘었어요. 5월이 끝자락이야! 으아하. 5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6월을 맞이해야 되죠. 5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행사가 많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뭐 있었나? 요것만 해도 꽉 차죠. 그죠? 바빴어, 바빴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런 5월이, 계절의 여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임 이즈 패스트.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루하루 즐겨야죠. 그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여보, 제가 맨날 여보 난 죽어가고 있어, 난 늙었어, 내 장기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여보 노화가 되고 있어. 그러면 여보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무슨 소리야?

혼날래? 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젊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입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합시다. 6144님께서 갯벌 체험하고 집에 가는 중에 듣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3시 도착 예정인데 방송 시간이랑 딱 맞네요. 졸음운전 안 하고 즐겁게 귀가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멀리 가셨나 보다. 갯벌 체험이라는 게 해가 지면 또 위험하거든요.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밤에는 위험해. 거기 바닷가가 또 불도 없잖아요. 또 멀리 가셔서 갯벌 체험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드셨나 보다. 그런 데 가면 또 해물칼국수 이런 거 맛있거든. 조개구이 이런 거 탁 해가지고. 8506님께서 쓸디 우리 집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번에 그림이 미술 전문 잡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딸 그림 전시회도 있었답니다. 이 기쁨을 널리 알려주세요. 하민이 화이팅! 아이고 이 기쁨이 가득 느껴집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미술 전문 잡지 전시회 너무 뿌듯하시겠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언가 한 가지의 뚜렷한 재능을 보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사실 자식이 나와서 막 걸어다니는 것도 사실 신기하잖아요. 어디 어떻게 배에서 저렇게 자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말을 하네 저거 싫다고 막 때를 쓰고. 근데 어떤 거 하나의 재능을 보여. 와 얼마나 신기하고 그 기분이 좋을까 기쁠까. 8506님 제가 전국에다가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하민이 화이팅! 앞으로도 멋진 그림들 그리면서 행복하게 아주 대한민국을 BTS만큼 유명한 화가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있고요. 애프터콜 홈페이지 인별그램 SNS 다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세요. 근데 매일매일 DJ가 다릅니다.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0님의 신청곡이네요. 아 이거 멋있던데. Baby Monster의 춤 그리고 하츠 투 하츠 루드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아, 우리 단골 손님이죠. 로즈경. 장미경 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읽어볼게요. 슬디, 저는 요새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데 갈수록 더 지옥일 것 같아 무서워요. 슬디가 정신줄 놓지 말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소리 빽 질러주세요. 그럼 정신이 더 들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장미경 씨의 사연을 받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요즘 별로시구나. 몸도 마음도 힘드시고 갈수록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무서우시고. 맞아요. 이 안 좋을 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겠지. 뭐 몸도 마음도 어떤 상황이든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뭔가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구나. 그래서 힘들 때 확 힘듦을 느끼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이겨내고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살아나가잖아요, 우리가. 장미경 씨도 이겨낼 거라고 우리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겨낼 거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가수가 되기 전에 막연하게 항상 사람들한테 말 안 했지만 창피해서 나는 무조건 된다라고 외쳤어요. 나는 가수가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슬럼프도 있었죠. 제가 가수가 26살이 됐으니까. 26살까지 가수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놀렸어요. 포기해라. 그만해라. 아니 나는 분명히 된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속에서만 외쳤어. 근데 내가 소심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되더라고. 노력하고. 장미경 씨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저도 이제 소리 빽 질러드릴게요. 빽! 빽! 그래서 정신이 좀 드시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지금 잠을 깨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빽! 소리 빽 질러달라고 해주셔서 질러봤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까지 틀어드릴게요.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이어서 PK 해만과 이지혜가 함께한 에버그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얼마나 이기적이냐 내가. 근데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해지더라.
1: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사연 두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6909님께서 부모님 댁인 제천에서 서울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향에 좋은 곳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서 좀 피곤하지만 두 분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이벤트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달인가? 저 제천 갔다 왔거든요. 저도 제천에서 또 촬영하고 왔는데 좋은 거 많죠. 좋은 거 많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산은 그냥 산이야. 그냥 산이다. 아, 뭐 계절이 변하면 아 저기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푸릇푸릇해지는구나. 낙엽이 졌네. 겨울이 되면 낙엽이 졌네. 별 생각 없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 가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달라요.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제천에서 좋은 시간 보내신 6909님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김재원님께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6시 내 고향 목요일 코나 팔도 배달맨 슬리피 DJ 만나서 반갑습니다. 015B의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허, 경쾌한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경쾌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유슬리피 하면서 받아본 사연 중에서 가장 뭔가 우렁차요. 잘 지냈었습니까? 인사 받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가 그 팔도 배달맨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아주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6시 내 고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보거든. 너무 반갑고요. 그것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 아이유슬리피 DJ 라디오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거기다가 사연까지 보내주셨네. 재원 씨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김재원 씨. 사리미소의 그 배우님 이름이랑 똑같죠. 김재원 씨. 공일오비의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 바로 틀어드릴 건데요. 그 전에 배미라님의 신청곡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먼저 듣고요. 공일오비 우린 같은 꿈을 꾼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야, 뭐, 드러머가 오셨어요 지금. 드럼 치시는 분이 와서 지금 빠방 치고 가셨어요. 자, 고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해보는 시간이죠. 쿨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서희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워킹맘인데요. 지금 공무원 시험을 도전 중이에요. 늘 바쁜 시간이지만 없는 시간도 쪼개서 열공하고 있어요. 슬디, 새로운 도전에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어떤 무거운 고민 사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도전 이야기 응원을 해달라는 그런 사연이네요. 본명을 또 밝혀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원하게 응원해드립니다.

희수 화이팅! 서희서! 서희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주변 분들도 알지 않을까요? 어? 내 친구인데? 하면서 서희수 씨 일단 응원은 당연히 해드리고요. 너무 멋지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꿈을 이룬 후에 뭐 직업을 가진 후에 무언가에 도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심지어 육아를 하고 있어. 워킹맘이셔. 거기에 공무원 시험을 도전한다. 크,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너무나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일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들어오자마자 육아예요. 아이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이제 밥 먹여야죠. 밥 해줘야죠. 씻겨야 돼요. 그리고 뭐 청소하라면 하라고 그러고 뭐 나이를 모르겠어서 제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옷 갈아입혀야지. 잠옷 입혀야지. 뭐 이것저것. 어린애기면 또 대소변 다 해줘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거 다 하고 재웠어. 아 이제 쉴 수 있다 하는데 공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육아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참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응원하고요. 꼭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붙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기 한번 동굴 한번 더 갈게요. 서희수 화이팅. 희수 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화이팅이고요. 자 여러분들 쿨밤 코너에다가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아니면 오늘처럼 응원 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연들 뭐든 상관없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이유슬리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합니다. 소통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야겠죠.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들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사심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피처링 해주세요! 요거에서 바뀌었네요. 뿜뿜뿜뿜 나왔네요. 뿜뿜뿜뿜. 뿜뿜뿜뿜이 한 10년 전부터, 그죠? 뭐만 하면 막 입으로도 뿜뿜뿜뿜, 막 개그맨 분들도 뿜뿜뿜뿜, 막 이런 거 많이 했어. 힙합 하면 뭔가 대표적인 효과음이죠. 뽀뽀뽀뽀이. 자, 한국 힙합 소개해드립니다. 자, 피처링 받고 싶은 분 TJ 피처링 진보입니다. 미끄러지듯이. 야, 우리 PJ 형님, 저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만, 와, 연락 안 드린 참 오래됐네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PJ 형님이 이제 엄청난 프로듀서입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히트곡이 있는데, 또 빈지노 씨의 노래도 굉장히 그 히트곡이 있고, 정말 비트를 받고 싶었어요. PJ 형의 비트를 너무 받고 싶어서 언터처블 활동할 때 당시에 정말 많이 찾아갔고, 그때 당시 홍대의 집에 작업실이 계셨었는데 많이 찾아가서 결국 비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진보 씨 같은 경우도 제가 피처링 정말 받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는 보컬리스트죠. 싱어송라이터 분인데 제가 피처링 너무 받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 근데 안 받는 거야. 안 받아. 전화 계속 안 받아. 제가 한 두세 번을 했을 거예요. 아우, 전화가 안 받으시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 번호를 알려준 저랑 친한 동생이, 어? 그 형 왜 안 받지?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그 친구 전화했는데 전화를 바로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근데 물론 제가 전화를 드릴 때는 저 슬리피라는 걸 문자를 보내고 이제 했는데, 제 전화를 피하신다는 걸 알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아, 네. 나랑 연락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연락 안 드렸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처링 받고 싶은 마음에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 Be Free, Hot Summer. 아, 우리 Be Free 친구도 사실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이 친구의 랩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터처블 2집이었나요? 2집 때, 아, 이 친구랑 꼭 한번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결국 피처링을 받았던 히터클럽이었나요? 근데 그때 피처링 진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히터클럽이라는 언터처블의 노래 피처링이 빈지노, 비프리 이 두 친구 다 있어요. 엄청나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멋진 음악 만들고 싶어서 또 선곡해봤습니다. PJ 피처링 진보의 미끄러지듯이, 그리고 비프리의 핫서머 듣고 오겠습니다. 미끄러

0: dreams come true. Go for the fame, go for the dip this. Let's just get this money, man. But above all, I love my life. And I love my family.
1: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버렸군요. 사연 하나 보겠습니다. 1104님 슬디, 얼마 전에 엄청난 걸 보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콘서트를 했는데 어메이징, 판타스틱, 그레이트 했답니다. 그때 그 여운을 느끼며 다시 들어보고 싶어 신청합니다. 포레스텔라의 신곡 아마겟돈 신청해요. 야, 포레스텔라의 콘서트를 갔다가 아주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레이트함을 느꼈군요. 그 여운을 그대로 담아서 틀어드립니다. 1104님의 신청곡 포레스텔라의 아마겟돈 들으면서 1부 인사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

우선은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 새벽 2시에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노래를 선곡해 보았어요. 볼륨을 높이고 들어보실까요?

이게 마지막 편지 그것조차 거짓 또 다른 진심 듣고 오셨습니다. 야 우리 남자 친구들이 요 노래 틀고 그 저기 뭐야 노래 틀어놓고 그거 어 그거 펌프 아 엄청 했습니다. 노바소닉 웃기지 마라 제발 좀 가라 하면서 이게 발재간이 아직도 기억나. 발 그 웃기지 마라 할 때가 발을 앞뒤로 이렇게 뛰는 것처럼 하는 거였어. 아 추억의 노래 아, 노바소닉 음악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잠 깨셨죠? 깨셨어요? 잠을 많이 깨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고 아주 신나는 음악과 함께 최뮤지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바로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빠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쭉쭉쭉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히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최애 바로 나야나 최애는 나야나 아시겠어요? 101입니다. 101 참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나야나 열풍으로 물들였던 기적의 아이돌 101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만큼 그 화제성은 정말 독보적이었죠.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총 11명이 우리 팬분들의 투표로 뽑혔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음반, 뭐 음원, 예능, 광고계를 모두 휩쓸면서 대표적인 국민 아이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데뷔 전부터 신드롬을 일으킨 나야나와 데뷔곡 에너지틱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퍼포먼스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죠. 그죠? 음악방송 15관왕을 기록을 했고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베스트송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초동 판매량 신기록과 콘서트 매진 행렬까지 이어가면서 101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재결합을 했어요. 팬들이 정말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101의 나야나 에너제틱 먼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들어도 오랜만에 들어도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정말로. 자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오늘의 주인공 워너원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워너원은 끝이 있는 그룹이었어요. 처음부터 워너원의 계약은 20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팬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시상식 대상 후보에 오를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월드투어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글로벌 팬덤을 확대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순간까지도 완성도 높은 무대와 진정성 있는 팬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진한 여운을 남긴 뷰티풀 그리고 약속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네, 원어원의 뷰티풀 약속해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원어원은 얼마 전에 재결합을 하고 활동 중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성공기하면서 활동 재개를 공식화했죠. 해체 당시 아쉬움이 꽤 컸는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이 직접 투표해서 만든 그룹이라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라는 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완벽한 팀워크로 보내주고 있어요. 원어원의 봄바람 그리고 이번 신곡이죠. We Wanna Go까지 듣고요. 활동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듣고 있니 도영아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저 슬리피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핫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발견한 핫한 신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고 있니? 도영아 시간입니다.
1: 따밤! 아, 효과! 아, 피디님! 피디님!
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듣고 있니? 도영아 시간입니다.
1: 빠밤! 아, 나와줘야죠. 효과음. 삐질 뻔했어요.
0: 자, 오늘 제가 골라온 최근에 나온 신곡들, 새롭게 나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누구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아티스트들 또 한해 문세윤
1: 멈출 줄 몰라요 이분들.
0: 피처링 춤.

입니다. 비행기. 그 거북이의 비행기.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저는 자주 듣거든요. 이 좋은 노래를 또 리메이크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보시고 조지 소울 따마. 야, 진짜 그 요즘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트 싱송라들이 뭉쳤습니다. 모요의 누구야? 라는 노래. 어떻게 한 분 한 분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좋은 음악을 내주셨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해 문세윤, 피처링 씨입니다. 비행기 모요의 누구야?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왔는데요.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채영님께서
1: 아까 저녁 먹고 남편과 8살 아들과 늦은 산책을 다녀왔어요. 흙냄새랑 날아오는 꽃향기가 아직까지도 코끝에 아른거려요. 내일 출근하는 게 매우 아쉽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산책 자주 해야겠어요.
0: 맞습니다.
2: 오히려 또 가끔 비가 오면 또 추울 때도 있었어요. 그죠?
0: 더 더워지기 전에 아 산책 많이 해야죠.
2: 그리워요. 이 딱 선선했던 날씨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날씨들이 참 그리워져.
0: 우리 유채영님 8살 아들도 있고 내일 일하기 싫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서
2: 다들 그렇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내야겠지요.
0: 우리도 파이팅해서 화요일도 이겨내봅시다.
2: 노래를 듣고 올 거예요.
0: Dear Cloud의 얼음 요새, 솔루션스의 청춘, 그리고 이소라의 트랙 8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렸어요. 자,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매일매일 DJ가 다른 거 아시죠? 슬리피의 Are you sleepy? 앞으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DJ가 바뀌어요. 네, 내일은 미라니의 한시라니라는 라디오가 방송되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고 마지막 곡입니다. Mrs. Mrs. Mr.'s? Mrs. 맞죠? Mrs. 어, 맞아 맞아. MRS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Mrs. Green Apple. 초록사과예요. 초록사과 아줌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Mrs. Green Apple의 Lilac. 맞죠? 릴락 아니죠? 라일락 맞죠? 라일락. 라일락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면서 우리 아직까지 일하시는 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힘내시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슬며 드세요.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붓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2026년 05월 26일 03시 0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perfect definition.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TMI. 청춘통이 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재범의 All I Wanna Do입니다. 요즘 땡땡통 온다라는 말이 유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땡땡 안에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넣으면 됩니다. 땡땡이 부족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통 온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행 못 가서 가고 싶다라는 뜻인 건데요. 정작 이 유행어를 만든 Z세대가 요즘 가장 자주 쓰는 말은 다름 아닌 청춘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춘을 즐기고 싶은데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일하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청춘통 온다고 하는 거래요. 아, 청춘통 온다. 그리고 오늘 친구분들 중에서는 침대통 오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달콤했던 3일의 짧은 휴가 끝나고 다시 출근하는 분들 침대에 그리우시죠? 그래도 이런 휴식통, 침대통 줄이기 위해서 펀펀투데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보자고요. 지금 어디에서 펀펀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8761님, 지금 엄마랑 같이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엄마가 목소리 듣기 좋다고 하시네요. 이제 저보다 엄마가 찡디팬 되실 듯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목소리 좀 더 깔고 더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가? 어머니, 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채널 주파수 돌리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이현정님, 쟁디, 저 오늘 하루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휴식통이 찾아왔어요. 이게 확실히 하루 더 쉬니까 출근할 때 더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너무 지치고 뭔가 너무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다니면은 더 사람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옷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챙겨 입고 나가보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잉우새로 돌아올게요. 하림의 위로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6일 찾아주신 분은 7205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병원 진료를 보러 가기 위해서 거제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이제 대전 지나고 있네요. 석 달 전만 해도 몸이 아파서 걸어 다니지도 못했는데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정말 행복하네요. 지금 남편이 운전하고 친정엄마도 바람 쐬기 겸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남편도 암에다가 친정엄마도 치과 치료하느라 한 달 가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다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새벽 운전 안전하게 잘하고 언제나 우리 가족 잘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사랑해. 징디, 사연 꼭 읽어주세요. 박학기의 비타민 신청합니다.

바깥에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720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7205님 그리고 7205님의 가족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막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혼자서 버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덜 힘들게 덜 다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할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 표현하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체 공휴일이라 오늘따라 유독 일어나기 힘드셨죠?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2574님, 저 오늘 처음으로 오프닝 들어요. 맨날 7시에 출근하다가 오늘은 빠른 아침을 시작하네요. 병원 가는데 너무 졸려요. 찡디가 눈 번쩍 뜨이게 해주세요.

아니, 병원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병원 들렸다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2574님, 우리 범퍼투데이 자주 찾아주시고요. 보내실 때마다 제가 눈 뜨이게 우리 2574님의 사연은 또박또박 더 진심을 담아서 읽어드릴게요. 김수경님, 펀펀에서 받은 뷰티 상품권으로 예쁘게 꾸미고 작은 딸 보러 시드니 왔어요. 여기서 찡디 목소리 들으니까 더 고급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캐디언으로 휴가 왔는데 여기 있는 동안 만난 거 많이 해주고 가려고요. 오늘 하루 덕분에 활기차게 시작해요. 이야, 이 기분 너무 좋으시겠네요, 진짜. 시드니에 가셨다고요? 시드니에서는 이게 좀 멀리 가야 목소리가 좀 고급지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따님 얼마나 우리 수경님 음식 먹고 싶었겠어요. 따님 배 터지게, 질리게끔 많이 해주고 오세요. 그래야 수경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조의 내가 있을게,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 두 곡 띄워드릴게요.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조의 내가 있을게,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657님, 저 양심 고백 하나 할게요. 저 원래 6시에 다른 라디오 어플로 넘어가는데요. 요즘 찡디가 보는 라디오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머리띠 끼고 나오는 게 너무 궁금하고 웃겨서 7시까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7시까지 쭉 함께 해볼게요. 고고고! 1657님 왜 그랬어요? 아, 농담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쭉 한다라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 이거 뭐 이런 거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거 느끼면은 선글라스 앞으로도 쭉 끼고 있죠. 머리띠, 뭐 이모, 고모 소리 계속 들어도 저 계속 끼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함께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페이지의 Love is Blue 함께 들어보시죠.

0: 이인권의 Fun Today.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빙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사실 안 죄송해요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전 입사 8개월 차인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아직 사회생활이나 고객 응대에 많이 서툰 병아리예요. 저에게 하나의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 응대를 할 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상사분들께는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거래처나 일반 손님 응대할 때 유독 말이 안 나와요. 저희는 제작, 납품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요. 고객님들이 결제하기 전에 여러 번 설명하고 검색해서 예시까지 보여드리며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도 결과물이 고객이 기대한 것과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물건이 잘못 나온 거니까 고객이 이해를 못했든 뭐든 결국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실수한 게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설명이 전혀 안 통하고 바로 수정해드리겠다 해도 고객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해도 해결이 되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대화만 길어지는 느낌이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과에 거부감이 생기는 건지 응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찡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인데카솔 발라주시고요. 옥상 달빛에 인턴도 신청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실 안 죄송해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연자분이 많이 지쳐서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은 고객이라고는 하셨지만은 사실 고객이 있고 진상이 있고 그거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진상은 고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응대 직업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은 저라면은 뭐 죄송하다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겠다 했는데도 계속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고객이 있으면은 그래서 혹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아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다 얘기했고 해준다고 했구나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에 큰 의미를 담지 마세요. 저도 큰 의미 없이 죄송합니다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좀 찔리긴 하는데는 방송하다가 가끔 뭐 시스템 문제로 소리가 잘못 나가거나 화면이 잘못 나가는 경우에 아 잠시 뭐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없거든. 근데도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개월 차 정도 됐다고 하셨죠? 병아리에서 언젠가는 또 프로페셔널한 달기 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랄게요. 일하면서 지칠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마음을 가득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앞서 신청곡이었죠? 옥상달빛의 인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펀펀투데이와 함께라면 두 배로 더 즐거운 하루 맞이하실 겁니다. 친구들이 듣고 싶은 노래도 하나하나 들려드리고요.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누고 공감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라면 언제든 환영인 거 아시죠? 나누고 싶은 사연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아님, 저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유자차 하나 사서 마십니다.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마시면 더 꿀맛처럼 맛있거든요. 오늘도 버스 기다리며 찡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김세아님. 아, 저도 이 편의점 유자차 참 맛있어요. 집에 큰 통으로 유리병에 하나들씩 있잖아요. 그걸로 타 마시는 거는 뭔가 내가 더 얼러서 그런가? 예. 뭔가 좀 밍밍한 것 같아요. 건더기까지 싹싹 씹어갖고 드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이언티의 노래, 우효의 민들레, 이소라의 첫사랑 세 곡 이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궁금한 이야기 앱 챗 잉피티 장명소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앰프의 허수아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거북이의 비행기.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필요한 화요일 아침, 오늘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5290님이 오늘은 머리 감고 왔나 보다. 자신만만하네요. 5290님 정답. 아, 머리 감고 왔고요. 우리 제작진도 이제 딱 보더니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근데 꾸민 게 없거든요. 주말에 머리를 자르고 감고 온 게 다거든요. 요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예. 우리 제작진이 씻은 게 꾸민 것처럼 보인다고. 이현철님, 인권형 만나는 날은 기분이가 좋거든요. 냐냐냐냐. 그래요, 현철씨? 기분이 좋아요? 저도 현철씨 문자 하나에 기분이 너무 좋거든. 냐냐냐냐. 2935님, 오전에 헬스장 가는 길에 커피 사면서 문자 보내요. 라떼 마실까요? 아니면 아메리카노 마실까요? 아,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쉽네요. 공복에 운동까지 해야 된다. 아메리카노로 가야죠. 예, 예전에 라떼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속이 좀 비어있으니까. 아, 공복에 우유 들어가니까 예, 가스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추천드려 봅니다. 0912님, 아침부터 공항에서 출첵해요. 어제까지 놀고 오느라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오후에 출근합니다. 파이팅! 아, 힘들 수 있어요. 어제까지 놀았기 때문에 오늘 일하려면 이게 얼마나 일이 손에 안 잡히겠냐고요. 하지만 이겨내시길 바라도록 합니다. 공항에서 파이팅이에요, 0912님. 오늘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보라도 많이 봐주시고 저도 많이 놀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트민남 쨍디가 요즘 트렌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죠. 주제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직업 불법적으로 말하기. 내 직업을 불법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좀 수상쩍게 말하는 게 대체 뭔가 싶으실 때요.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장난스러운 트렌드라고 해요. 직업의 특징을 뽑아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위트있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방식인데요. 제 직업, 아나운서를 조금 불법적으로 수상쩍게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목소리 하나로 신뢰도 생성하는 합법적인 사기꾼?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합법적인 사기꾼에서 확 포인트가 살죠.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릴게요. 저는 피아니스트예요. 손가락으로 고가 장비에 지속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또 저는 AI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로봇을 세뇌시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 흉내내게 하는

저는 악덕 주인입니다. 아니면 저는 꽃집 사장입니다. 죽은 식물의 영혼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 꾸며 환심을 사는 직업입니다. 꽃집 사장, 강력하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직업을 불법적으로 수상쩍게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듣고 왔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 F에서는요. 자기 직업을 불법적으로 수상쩍게 말하기 준비해봤는데요. 벌써 친구분들이 본인 직업 아주 불법적으로 열심히 꾸며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4756님. 전 물리치료사예요. 신체 재조립이 제 일이죠. 야, 근데 불법적이고 수상적인데도 이 정확하게 무슨 느낌인지 와닿지 않아요? 우리도 막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목걸이 이런데 그냥 아, 시원하게 재조립 그냥 뺐다 끼고 싶다라는 생각. 야, 4756님의 신체 재조립. 이거 앞으로도 응원 보내드립니다. 0468님. 제 직업은 가스 충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폭발물 제작 브로커입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네. 이게 보통은 폭발물 제작 브로커.

겁니다. 이렇게 먼저 왔어도 확 이 느낌이 살았을 텐데. 야, 폭발물 제작 브로커 우리 친구분들 중에 1타라는 거. 이게 좀 든든해지는데요. 8223님.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 전투 인력 양성이요? 제 직업은 격투기 체육관 관장입니다. 그쵸. 이 담임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전투 인력 양성하고 있다. 격투기 체육관 관장님, 우리 친구분들 중에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만. 이거는 친구분들도 한번, 저도 이분의 직업을 모르거든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1254님이 백색 가루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중독시키는 사람입니다. 어? 야, 나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먼저 아닌가? 잠깐만. 백색 가루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중독시킨다. 이분 직업이 뭘까요? 약간 설탕 쪽, 제과 쪽 하는 분인가? 와, 난 진짜 감이 안 잡히네요. 힐리오사님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힘이 쭉 빠지네요. 1254님은 제빵사시래요? 그러네. 어쨌든 밀가루 혹은 설탕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제빵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죠? 야, 이분은 또 뭐예요? 1573님. 새벽에 문 잠긴 가게를 열쇠로 따고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고 옵니다. 이분도 너무 수상해. 앞선 분이랑 약간 비슷한 쪽 일하는 것 같고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1573님은 식자재 납품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야, 정말 한 끗 차이로 느낌이 확확 다르죠? 한혜연님, 저는 아프지 않게 해드린다는 변명 아래 따끔하면서 남녀노소 엉덩이에 손을 합법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따끔. 그리고 또 하나, 아프지 않게 해드린다는 변명도 있고 안 아프다라는 별명, 이 변명까지도 더해갖고 이 주사 맞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예, 우리 한혜연님은 합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예, 설명드리고요. 목진중님, 모두가 잠든 밤에 대문 열고 침입을 해 식량 투기하는 직업이죠. 어? 아, 이분은 아침에 식자재 쪽 배송하는 분인가? 그쵸. 대문 열고 침입을 해서 뭔가를 투기한다. 식량을 투기한다. 목진중님의 직업은 새벽 배송 기사였습니다. 야, 이런 분들 우리가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항상. 예. 3581님. 제가 하는 일은 수상한 것을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가면 저희는 그걸 빠르게 낚아채 의뢰자에게 넘기는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이죠. 상상도 못했네요. 생각도 못했네요. 1437님. 길 막고 삥 뜯음. 톨게이트 수납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상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치고 가잖아요. 이분들 끝까지 따라가요. 톨게이트 수납원. 길 막고 삥 뜯음. 1437님의 직업까지 불법적으로 수상쩍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사연 받아볼게요. 본인의 직업을 불법적으로 좀 수상쩍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원더스의 That Thing You Do.

원더스의 That Thing You Do 듣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의 직업이 이렇게 불법적이었군요. 야,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많은지는 몰랐네. 유머 넘치는 친구들의 직업 소개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7749님, 사람 지갑 여는 심리 조작단입니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예요. 이분들의 이 하나하나 포인트에 이 지갑이 열려요. 아, 이분들 진짜 거의 유일하게 불법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무서운 분들이네요. 7749님은. 박혜영님, 학생들 편식을 교정하려 협박하는 직업이에요. 영양사입니다. 메뉴를 가지고 학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예를 들어 제육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학생들, 아, 선생님 한국자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에, 약간 예쁘게 하는 애들, 말 잔들 드는 친구들은 한국자 조금 더 주고, 아닌 친구들은 안 돼, 모자라, 뒤에 친구들 배려해야지 넘기기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도 우리 친구분들 중에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분 직업 한번 맞춰보세요. 0431님인데요. 집안 장기 체류자이자 이불 속에서 잠복 근무 중이죠. 어,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집안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고 이불 속에서 잠복 근무하고 있자. 그리고 심지어 이분 이 일을 하신 지 6개월째가 되었대요. 친구분들 마음에 딱 떠오르죠? 0431님의 직업 바로 백수였습니다. 어, 약간 이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설명을 하면은, 어, 부모님의 어, 마음을 태워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어, 공사삼일님 파이팅이에요. 응원 보내드립니다. 아하. 이어서 7981님, 땅 파서 묻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분 직업 뭘까요, 여러분? 땅 파서 묻어버리는 일을 한다. 7981님, 제 직업은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참 이게 뭘 묻는지 왜 땅을 파는지 설명 없이 하니까 어, 이게 확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5600님, 차량 절도범입니다. 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600님, 차량 절도범입니다. 대리기사죠. 그렇죠. 오면은 이제 내 차 키부터 이제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오면은. 예. 4269님, 남의 빈집을 들어가 모르는 사람이 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분 직업이 뭐죠? 어, 남의 빈집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이 살게 만드는 직업입니다. 딱 들었을 때 저는 떠오르는 거는 약간 공인중개사? 이쪽 아닐까? 우리 친구분들은 이거 딱 듣고 아이 4269 이분은 이 일로 먹고 사는 거네. 어떤 걸로 떠오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랑 비슷하죠? 공인중개사였고요. 이종열님, 저는 팀을 이끌고 늘 주인이 없는 빈 상가나 빈집에 침입을 해서 물을 뿌리고 사라집니다.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야, 그렇죠. 이런 전문 업체가 와야 물 뿌리고 청소 시원하게 하잖아요.

종렬님의 이종렬님의 직업은 청소업체 대표였고요. 짧은데 강력해요. 마지막으로 7049님인데요. 학벌 세탁 브로커예요.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식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넓은 포용력이 필요하다. 넓은 포옹력이 필요하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포용력과 포옹력이 쓰였는데요. 둘 중 하나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 다 맞습니다. 먼저 포용력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뜻으로 그는 남다른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처럼 쓰입니다. 다음으로 포옹력은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는 힘이라는 뜻으로 그는 원숙한 포옹력을 가지고 있다처럼 쓰이지요. 정리하면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힘은 포용력, 상대를 아량으로 품어주는 힘은 포옹력.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므로 편하게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도움이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 잉피티 장명소. 이름도 지으면서 잠도 깨보는 시간, 챗 잉피티 장명소입니다. 장명이 필요한 분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

자, 챗 잉피티 장명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강복래님 만나볼게요. 쟁디 안녕하세요. 우리 집 7살 막내딸은 동물을 좋아해요. 늘 고양이 키우고 싶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 면서 떼를 쓰는데요. 얼마 전 유치원에서 달팽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플라스틱 상자에 흙을 깔아주고 먹이로 상추를 주고 물까지 뿌려주며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데요. 달팽이가 이렇게 식성이 좋은지 몰랐어요. 이 작은 것이 일주일 만에 상추 한 장을 다 먹네요. 비록 고양이의 강아지처럼 애교는 없지만 보다 보니 귀엽고 딸이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 딸을 위해 식성 좋은 달팽이에게 이름을 선물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강복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강씨 집안에 귀여운 달팽이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식성 좋은 달팽이에게 귀여운 이름 지금부터 선물해봅시다. 오늘은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패닉의 달팽이 띄워드릴게요.

패닉의 달팽이 듣고 왔습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의뢰인은 강봉래 님이에요. 7살 막내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달팽이의 이름. 식성이 또 많이 좋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부탁을 하셨고요.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들이 추천해주신 이름 하나하나 소개.

해드릴게요. 먼저 이혜경님, 식성이 좋으니 유민상. 아, 이게 달팽이가 많이 크다면은 유민상이라는 이름이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 달팽이 크기를 몰라요. 이혜경님 따끔. 우리 강복래님 지금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2482님 좀 길긴 하지만은 이 사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동물 키우고 싶다고 들들복래? 우리 막내딸이 그동안 또 얼마나 들들복냈어요. 그죠? 동물 키우고 싶다고 들들복래 2482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앞서 궁금한 이야기의 느낌을 조금 살려서 약간 수상쩍게, 약간 불법적으로 이름 하나 왔어요. 6615님, 풀 뜯는 전문직. 그렇죠. 전문적으로 자기 몸에 몇 배까지도 뜯어버리죠. 실제로도 뜯고 우리 주인에게도 뜯고 풀 뜯는 전문직 6615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지만님, 달팽이 복래? 이제 우리 딸이 또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집 달팽이 복래? 이러면은 또 설레는 마음에 오는 거죠. 박지만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권현진님, 달봉이? 달봉이 강보랭님의 이름을 또 살짝 살려봤는데 우리 권현진님 따끔. 1817님, 팽현숙. 팽현숙. 1817님 따끔. 팽현숙은 귄카. 7030님 뭐가 지나갔냐? 깜찍이 소다. 야, 이거 7살 따님은 모를 것 같은데 이 광고 아시는 분 있죠? 뭐가 지나갔냐? 깜찍이 소다. 7030님 따끔. 우리 7살 따님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3417님 강찡디. 매끈매끈하니까 강찡디 매끈매끈하니까 3417님 따끔. 2928님 느 림보르기니. 원래 이제 또 림보르기니 쪽에 우리 많이 오는 건데 느 림보르기니 느낌 포인트가 확 살죠. 2928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미정님, 강씨 집안의 마음 도둑. 강도. 강도 어때요? 강도야. 별로 나눌 것 같죠. 이미정님 따끔. 야, 개인적으로 요거 느낌이 좋네요. 6615님 파워 FM. 동식한테 1위 할 것 같고 달팽이들 중에 항상 1위 할 것 같은, 잘 나갈 것 같은 파워 FM 6615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복리님,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 FM 쪽에 마음이 좀 가는데 우리 따님과 잘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챗 잉피티 장명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 권현진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40대인 동생 부부가 충남 논산에서 영어 수학 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 근처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 3층에서 4층 규모로 대학 입시생 위주로 학생을 받아볼 건데요. S대 수학과 출신인 제부가 수학을 가르치고요. 수도권 명문대 나온 제 동생이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학생은 30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 가업한 상태라서 간판도 없습니다. 명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학원 이름만 비어있는 상태예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하면서 편안하고 친절한 과외쌤에게 수업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족 같은 학원, 이 느낌 잘 살려서 장명 부탁드립니다.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 좋고 뭔가 요즘 트렌드로 세련되고 산뜻한 학원 이름 부탁드려요. 참고로 제 제부이자 수학쌤의 이름은 박준이고요. 제 동생이자 영어쌤 이름은 권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려요. 사연 보내주신 권현진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박준, 권현주 선생님이 충남 논산에서 영어 수학 학원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도 좋고요. 편안하고 친절함을 강조하고 싶다 남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X의 라차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FX의 라차타 듣고 오셨고요. 챗 잉비티 장명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권현진 님이었어요. 충남 논산에서 영어 수학학원을 열 예정인데 지금 가오픈 상태인데 이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박준 권현주 선생님이고 대학 입시생 위주의 영어 수학학원이었어요.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 학원의 이름 우리가 지어봐야죠. 0431님 논산 언저리마다 수학 남기고 돌아서는 이름이 길긴 하지만 절절한 느낌이 확 들긴 하지만은 이거 딱 들으면은 기억은 확 나지 않겠어요? 에, 043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800님 집도 나와 훈련소 말고 학원. 이거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에, 집도 나와 이러면은 가슴이 막 저려온다고요. 근데 그 저린 마음을 안고 학원 와서 영어 수학 공부 제대로 한다면 이거는 대박이지. 느낌 살아있잖아요. 780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568님 논면 뭐하노? 아, 논면 뭐하노? 우리 7568님 따끔. 최현민님 박앵권 어때요? 아, 우리 박준 선생님과 권현주 선생님 성을 따서 박앵권. 딱 들어봤을 때 뭔가 헤어 메이크업샵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죠. 우리 최현미님 따끔. 오, 약간 이제 웃음 쪽 포인트가 강했으면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거 느낌 너무 좋은데요. 7214님 UDT 우리 동네 티처요. UDT 야, 뭔가 사관

학원 이름 느낌이 확 나죠. 저 다녔던 학원 이름도 영재사관학교였거든요. 근데 UDT 우리 동네 티처 요거 논산과 합이 딱 좋네. 721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한정은님. 부모와 결탁하여 학생들을 압박하는 지식 강화 시설. 이건 설명이고 이름이 그래서 요걸 살리셔서 이름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한정은님 이 설명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설명 이 선물을 드릴 수가 없다. 우리 한정은님 따끔. 박혜영님 고맙수합니다. 감수합니다. 영어는요? 영어가 빠졌잖아요. 우리 박혜영님 따끔. 박미경님 지금은 영수 만날 때. 지금은 영수 만날 때 우리 박미경님 따끔. 김명철님 그 남자 수학 그 여자 영어. 야, 아련하면서도 느낌 확 살잖아요. 우리 박준 선생님 권현주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그 남자 수학 그 여자 영어 김명철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752님 나 영수인데 우리 학원 올래? 075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어찌 외면해요. 강수민님 논산 수학 영어 멈추지마 논스톱. 논스톱 느낌 팍 온다. 우리 강수민님에게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멋진 이름이 많이 쏟아졌어요. 좋은 이름으로 지어서 학원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하면
1: 하하림.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즐겨요. 농심.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1093님이 제주도에는 호우경보랑 강풍주의보가 내렸어요. 이제 곧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비 너무 싫어요. 오늘 맞아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비 대비 잘하시길 바랄게요. 서울도 지금은 안 와도 꼭 우산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0202님이 새벽 대바람부터 청취자들 실실거리게 하고 실없는 사람 만드는 펀펀 제작팀. 이렇게 또 극찬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YB의 오늘은 이 곡 듣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아메이징 알러뷰서 맛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작고 소소한 것들을 내 마음에 드는 것들로 채우는 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뇌과학연구에서 검증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골라 입고, 마음에 드는 머그컵에 모닝커피를 담아 마시고, 마음에 드는 향기의 샴푸를 사용하고, 내 취향의 음악을 골라 들으면서 내 주변을 마음에 드는 것들로 배치를 해두면 정서적으로 좀 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안정감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연휴를 보내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아침이죠. 쉽게 짜증나지 않게, 예민해지지 않게, 마음에 쏙 드는 라디오 철판과 함께 정신무장하면서 출발해볼까요? 김영철의 파워FM. 이 스튜디오에 한가득 내 마음에 잔뜩 드는 것만 있는 김영철입니다.

0: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점숙님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 업무가 한가득 밀려있는 학교로 출근하고 있네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요. 낙동강 강바람에 이 노래 많이 부르셨죠. 낙동강 지나가면서. 노래 제목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따라하고 했던 것 같아서. 김해 쪽 그쪽인가요 점숙씨? 네. 9152번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두 신고 출근합니다. 시작이 평온해야 일주일이 잘 가니까요. 그래도 이번 주는 하루 벌었네요. 크크 가겠습니다. 어디 쉬고 오늘 이제 출근 중인가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두를 신고 출근한다. 그 말도 참 좋네요. 오늘 제일 예쁜 옷을 입어라. 이 명언을 황보씨가 했습니다. 내가 약간 여행 갔을 때 약간 좀 다른 옷 입고 다른 예쁜 옷 입지 않았어? 그거 입어. 오늘 제일 예쁜 옷 입어. 근데 오늘 제일 예쁜 옷 입어. 그 말도 너무 예쁘죠. 자 제일 좋아하는 구두 신고 자 지금 딱 옷 고르고 있는 분들은 그래 인생 뭐 있어 제일 예쁜 구두 예쁜 옷 신발 자켓 꺼내세요. 자 연휴 보내고 나면 더 여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허둥지둥 준비하게 되기 쉽죠. 예, 월요일 같은 화요일 시작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철판과 함께 컨디션 좀 업 시켜보고요 기분 조절해보고요 결국 내 기분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퍼준데이로 출발해볼까요?
1: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0: 자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문자 고릴라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잠 확 깨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쏴 드립니다. 점숙씨의 9152번님도 쏴 드릴게요.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한번 달려봅시다. 자 문화 선물도 있네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인데요. 오펜하이머의 에밀리 블런트, 더 크라운의 조시 오코너, 킹스맨의 콜린 퍼스, 그리고 마이클 콜맨 도밍고, 스파이 브릿지의 이브 휴슨까지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헐리우드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 스타들의 압도적 연기 앙상블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

0: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자, 화요일 4부 과학 편의점. 아,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러블리 곽재식 작가님 오실 거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SBS 라디오 너튜브라는 에라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아침은 누구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아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여기까지 로 즐겨요. 농심.
1: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 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오.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망기 슬기 막 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어디리 달려봐요. 데일리 생활의 플러스 오대 아래 간추린 뉴스는 오대 아래 7857 찰칵찰칵 이해욕 집 구경 잘해.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초록빛이 가득한 조선왕릉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6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숲길 9곳이 개방됐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숲길은 전체 약 19.5km 규모인데요. 서울에서는 태릉과 강릉을 잇는 구간을 걸을 수 있고요. 의릉에서는 천장산 숲길부터 역사 경관님 복원지까지 이어지는 길이 산책로로 개방이 됐습니다. 또 단종과 정순 왕후를 모신 경기 남양주 사릉에서는 홍설문에서 능침 북측까지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걸어 볼 수 있고요. 구리 동구릉은 휘릉에서 원릉, 경릉에서 자연학습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조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화성 육릉과 건릉에서는 두 왕릉 사이에 들꽃마당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조선왕릉 숲길은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탈 때 무심코 다리 꼬고 계신 분들이시죠? 아, 나 지금도 다리 꼬고 있어. 여러분, 앞으로 그 행동은 NO!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 흐름이 둔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류 정체가 오래 이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더 위험한 건 혈전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는 폐색 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는 다리를 꼬기보다는 양말을 바닥에 두시는 게 좋고요. 아, 양발을. 양말 많이 다르네. 양발을 바닥에 두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한두 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 앉아 있을 때도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들거나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주는 동작을 자주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양말을 바닥에 두어라 해서 양말을 벗어서 바닥에 두고 아니고요. 네. 조금씩 이제 화장실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기내에서 보면 비행기 기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분들 있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시간씩 또 서주시고 뒤꿈치도 들어주시고. 자, 찰칵찰칵 소개한 우리 7857번님. 철업디, 저 지금 예비 신랑이랑 강아지랑 웨딩 촬영하러 가요. 아침이라 너무 차분해서 텐션 업하고 찍고 싶어서 철파임 들었어요. 잘하셨네요. 뭔가 지금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름까지 나오니까 어머머. 아, 기분은 이렇게 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라디오 사랑하는 예신이랑 어때요? 설레고 막 그래요. 지금 정신없죠. 예, 또 강아지까지 지금 데려가야 되니까. 어쨌든 촬영 잘하시고. 저는 뭐 아주 옛날이었어요. 친구들 촬영 많이 따라갔거든요. 얼마나 그 중간에서 또 그 미스코리아 미소짓게 하라고 역할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표정 굳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 안 빼도 잘하셔야 돼요. 어차피 사진 찍는 분은 계속 많은 걸 원하고 요구할 거예요. 잘 응해주시고. 이해옥님은 남편이 직장에서 제주도로 발령이라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주도로 집을 보러 갑니다. 예쁘고 좋은 집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간 김에 맛난 음식도 먹고 오려고요. 아, 제주도는 약간 그 연세라고 그러네요. 연 동안 이렇게 이제 1년치를 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주 현지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아무래도 뭐 위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건들 등등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 특히 민석이하고 아영이 좀 보내주고 싶다.

0: 자, 어쨌든 진짜 집 오늘 구경 잘하시고 여러 군데 좀 보세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 혹시.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리고요. 자, 7시 17분 30초 지나가는데요. 4179번님이 어제 끓인 두부찌개를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고 잤는데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 거품이 뽀글거리고 폭삭 쉬어버렸네요. 여름날씨라 그런가 봐요. 아까비 아유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하셨구나. 그죠? 야, 그 몇 주 차이죠. 그죠? 이럴 때 김치 같은 거 밖에 나서면 폭삭이 없겠다. 어떻게 아, 요거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다음엔 다시 그러지 말기를. 아, 이제 더워졌어요. 진짜 확실히 여름 날씨가. 지금 스튜디오도 약간 여름 느낌이 있는데 기상청 가볼게요.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이제 이렇게 음식도 쉬고.
1: 맞아요.
0: 여름도 오고. 네. 덥고.
1: 비 오기 전이라 후텁지근하죠 또.
0: 그렇네요. 네. 오늘 날씨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이미 제주와 일부 전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산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7도, 광주는 2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여러분들, 저를 잘 알아요? You don't know me! 미세, bad girl, 그거 듣고 빵야 빵야.

0: 나의 티티 굿나잇 티티 개운 아침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의 티티 굿나잇 티티 멜라토닌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여는 책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멜라토닌 아버지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빵야
1: 이 코너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민영민영 박민영님인데요. 오,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는 간호사 철가루입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긴 출퇴근길을 늘 철업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철업디의 텐션이 큰 도움이 됐답니다. 잠깐 한국에 왔을 때 빵야빵야 참여해서 철업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군요. 박민영님.
2: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1: Welcome to Korea.
2: 네, thank you.

0: Thank you.
1: Oh, welcome. 오늘 What about the girls' generation? 소녀시대 노래 어때요?
0: 네, 좋아요.
1: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0: 그려왔던 해내 이 느낌
1: 난 아침에 노래를 하는 나도 웃기지만 노래를 잘 받으면 왜 이렇게 웃길까? 보너스 선물 하나 드리면서 민영님.
0: 네.
1: All I might.
0: Good day.
1: Good day. 아, All I might. Sorry. All I might는 영국이고 저 호주는 네. Good I might.
0: 예, Good I might.
1: Good
0: 예,
1: I might. 맞아요. 아니 멜버른 출퇴근길에서 저를 들어주신다고요?
0: 네, 네.
1: 아, 멜버른님이 우리랑 2시간 차이 나나요?
0: 지금은 1시간 차이가 나고
1: 그러니까
0: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하면 2시간이에요.
1: 그러면 아침에 거의 2시간 7시 9시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0: 근데 사실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듣기로 네 듣고 있어요.
1: 다시 듣기로 듣고 네. 아니 어제 마침 멜버른에 있는 스카시라고 저기 샘 해밍턴하고도 네. 친구 호주 친구가 와서 이제 만났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어제 네. 멜버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지금 멜버른 박민영 씨 하니까 얼마나 또 반갑겠어요 제가.
0: 네.
1: 근데 우리 민영 씨가 힘든 일이 좀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많이 괜찮아지신 거예요?
0: 네, 작년부터 힘들었는데 그래도 철파엠 들으면서 너무 많이 힘을 얻고 지금은 완전 좋아졌어요.
1: 아 지금 감사합니다. 완전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0: 네, 저 완전 박민영으로 돌아왔어요.
1: 아, 완전 박민영으로 돌아온 거 congrats. 제가 또 텐션 정도는 한 텐션이 아니라 그냥 뭐 네. 거의 국보급이죠, 그죠?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아니 지금 한국에 잠깐 오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시 돌아가요?
0: 아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다시 돌아갑니다.
1: 그렇군요. 아니 한국 네. 몇 주 있었어요, 그러면?
0: 아 2주밖에 못 있었어요.
1: 2주밖에.
0: 지난주 네 와서. 네.
1: 아 이게 참 느낌이 다르다. 우리는 2주 정도나 할 뻔했는데 2주밖에 더 있고 싶죠. 한 달 정도 있고 싶은데.
0: 네네네.
1: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0: 아 이번에 부모님이랑 통영이랑 영덕에 놀러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있는 그 벽화 거리도 보고 그다음에 영덕에서 너무 맛있는 게도 먹어서 너무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1: 아니 근데 잠깐 저도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갔다 왔거든요.
0: 네 알고 있어요.
1: 멜버른도 바닷가인데
0: 네.
1: 통영, 영덕 다르죠? 네.
0: 그럼요. 한국에 있는 회가 훨씬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시 네. 돌아가기 싫겠어요?
0: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도 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1: 그래,
0: 이제 또 가야죠.
1: 이래서 네, 또 돈 네. 벌어서 또 한국 와서 통영 가서 또 회 사 먹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퀴즈 해볼게요.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는 드리고 기본으로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1: 달달한 열대과일 껍질은 노랗고 속살은 하얗죠?
0: 바나나.
1: 어허, 사자성어 둘이 다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음. 어부.
0: 지리.
1: 공통점 퀴즈. 샤인머스켓 거봉 와인의 공통점은?
0: 포도.
1: 속담 땡땡땡도 맛들면 낫다.
0: 백백지장.
1: 그렇지. 산수 퀴즈. 병아리 다리수 더하기 토끼 다리수는?
0: 여섯.
1: 연상 퀴즈. 독수리 수갑 112 하면 떠오르는 직업?
0: 비행기?
1: 죄송해요. 경찰.
0: 아, 경찰. 아, 네.
1: 독수리 때문에 그랬나 보다. 잘해서 10만 원권 네. 받게 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여기서 찰가루 퀴즈, 청취자 퀴즈 민영 씨를 맞추지 마세요.
0: 네.
1: 이것은 아삭아삭한 초록색 채소. 수분이 많아 등산할 때 물 대신 가져가기도 하고요. 피부 관리할 때 이거 올려서 팩하기도 하죠.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오늘 상품 커피 쿠폰 써고요. 사랑하는 우리 아까 뭐 가족들하고 통영도 갔다고 네. 했는데 얘기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0: 네. 아 엄마 아빠 늘 제일 뒤에서 제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고 힘들면 언제든 기대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덕분에 어떤 순간에도 다시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1: 아유 멜버른에서 몇 년 사셨어요?
0: 20년 살았어요.
1: 20 years 하지만 또 돌아가야 되고 갔다가 또 컴백 해두시고 멜버른에서도 네. 철파임 자주 만나요 우리.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오늘 멜버른이더라니 진짜 깜짝 놀랐네. 오이.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항사로 뿌여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

0: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애미야, 너 아직도 자냐? 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게으른 구멍이 같은 게 빨리 일어나서 국 끓이고 돈 벌러 가야지. 응?
2: 출근 진행시켜!

퀴즈 타임. 오늘은 최진영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자 쏙쏙 선물 뽑아볼게요. 자 그대로 이 기분을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자 아주 나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아주 나이스 하는 동안 저는 선물 하나 뽑았고요. 과연 뭘까요? 아주 나이스. 자 쏙쏙 뽑는다 그랬더니 쏙 인절미 세트. 자 최진영님 오늘 어떤 사연 주신 거예요? 노래방 마지막 1분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진짜 신중해지잖아요. 아 잠깐만 캐릭터가 다른 게 여기는 신중이고 나는 다급해지는데. 그치 신중한 어떤 다급함. 저는 무조건 제일 긴 메들리를 부르...

부릅니다. 원더걸스, 오렌지 캐러멜, 미스 A, 카라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번호 64806 댄스 메들리 17번. 마지막까지 흥나게 끝낼 수 있답니다. 카라의 루팡 들려주세요. 와, 지정님 나 이 번호도 못 외웠고 댄스 메들리가 있었어. 우리 때는 한 6분대 노래를 찾는 거지. 예. 015B 노래 이런 거 한 5, 6분짜리 있어요. 뭐 그런 거 했는데, 야, 댄스 메들리. 야, 이거 한 몇 분 정도 돼요? 한 8분 정도 되나요? 하긴 노래 네 곡이니까, 그죠? 한 3, 4, 아니, 이제 1자 아마 뭐, 하이라이트 모아놨을 것 같아. 야, 이것도 대박이다. 오! 오늘 그러면 철없성 공감문제 주제. 노래방 막곡 국룰입니다. 철가루들은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하시나요? 댄스인가요? 댄스팀 있어요. 발라드 있어. 이상하게 잘려다가 마지막 발라드로 이렇게 마무리한 사람이 있고, 인기 차트곡 있고요. 뭐 추억의 만화, 영화, 트로트 노래까지 나의 노래방 막곡들을 알려주세요. 아, 저의 막곡도, 저의 막곡은 여러분, 아, 보아의 넘버원으로 데뷔를 장식하죠.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가끔 바지를 벗을 때도 있어. 미친놈처럼 가끔 좀 뚜루뚜뚜 엉덩이를 쳐줘야 돼서. 네, 한 30대 때까지 그렇게 했어. 자, 그렇다면 오늘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 1077로 보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아, 진짜 궁금하다 우리 철가루들 노래방 맞고. 자, 먼저 카라의 루팡 뮤직 스타트.

아, 오늘 철학성 주제 노래방 막곡 국룰. 자, 아마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막 까먹었던, 잊고 있었던, 그래 우리 저거 불렀어 나올 거예요. 9972번님이 저희 때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궁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검소강산에 나나나나나나나 노래 또 패턴이 있으니까 100분을 다 언급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역사 공부도 하고 좋죠 좋죠. 저도 불렀던 기억이 나요. 997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김보영님의 우리 남편은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불러요. 나레이션 포함 거의 10분은 되는 것 같아요. Just one minute. 듣는 저는 곤욕인데 남편은 가왕 빙의합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를 본 적 있는가. 그리고 쭉 가야 돼. 바람자라 화자가 희생처럼 갈 순 없잖아. 아, 혀 깨물었다. 이것도 재밌죠 그죠. 아, 나 다 해봤던

거다. 0931번이 마지막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죠. 전주 간주 다 포함해서 제일 길거든요. 이거 길죠. 델리 스파이스. 델리 스파이스 자체가 좀 간주가 좀 많아 그죠.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것도 델리 스파이스인가? 그것도 그렇고. 아 고백. 지금 고백 제목이 노래가 지금 가물가물 못 부르고 있어 지금. 천현수님 마지막까지 달리자는 의미로 Crying Not 말 달리자 부르며 끝내야지요. 아 저도 요거는 같이 클로징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왜냐면 으쌰으쌰하면서 점프해야 되거든요. 말 달리자 산다는 건 그런 거지. 그래 아 노래방 안가지 너무 오래됐어. 저는 약간 이 코너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1016번이 끝곡은 당연히 빅뱅 마지막 인사 아닌가요? 88년생 친구들이랑 아직도 만나면 막곡은 마지막 인사를 부릅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춤추게 되는 매직. 그 약간 내가 74년생이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여기 약간 좀 밑에들 88년생 그 아영이하고 민석이가 8788인데 그 친구들하고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 약간 그래도 덜 곧더라. 왜냐면 워낙 라디오를 하고 노래를 많이 알다 보니 얼마나 좋아. 이병훈 씨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요. 숨 넘어갈 때 부르고 나면 제대로 농구가 돼. 그 아는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이 우러 너와 내 친구들은 연락도 없거나 비하는 것 같아. 이제 사연화도 낀 거야. 쭉 가져야죠 그죠. 아 오르르 딴딴딴딴딴딴. 이것도 간주 장난 아니지만 93년도에 나온 노래. 아 우리 때 노래. 3707번님이 군인 출신 저의 신랑은 애국가 사전까지 막곡입니다. 아 요거 힘이 있다. 아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하고 동남가에 동해물과 남산위에 가을 안을 공활한데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사전까지 얼퍼줘야죠 그죠. 예, 아 송민걸 오 그대로 민걸 송민걸 현숙의 보장마차. 이 노래 알아요? 신나게 부르고 놀았으니 허기져서 다시 포장마차로 고고씨. 그녀와 함께 갔던 보장마차 보장마차. 이 노래잖아. 끈적끈적하게 안녕하세요. 이 노래를 안다고요. 지금 아 우리 듣건 2030은 김영철 씨 뭐하는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 5729번님이 역시 소찬이의 티어스죠. 아 꺾꺾으로 부르고 목 신체로 나와야 아 나 오늘 노래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티어스가 그대로 올라가고요. 컨디션 조금 안 좋으면 약간 음이 플랫 되는데 어떤지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모두 커피 쿠폰 드리고 오늘 퍼준 데이데이데이 아시죠? 모두 다. 이젠 피해로 없어! 모두 잊어줄게! 자 모두 커피 쿠폰 드리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 혹시 오늘 출근하시면서 서토레스 받는 분이 있다면 자 이 노래를 살짝 따라 부른 거예요. 버스 아니라면 립싱크 할 수 있잖아요. 짠짠짠 내려오면 아시죠? 자 소찬이 티어스 뮤직 스타트. 김경희씨 소찬이씨 본명 김경희 아닌가? 김경희씨도 고개 숙여 티어스 에버바디 다같이 예!

0: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만 모든 걸 알고 싶어요. SBS 보도국 정다운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0: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노래 관련. 박지혜님이 다음 기자님도 노래방에서 Tears 부르시나요?
1: 아, 일단 근데 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게 전 네. 노래방을 안 갑니다.
0: 아, 자, 이 대답은 뭐냐면 노래를 또 시킬까봐 솔직히 노래방 간 적 있다 없다. 안 시킬게요. 안 시킬게 진짜.
1: 아, 한 2년 전에 마지막
0: 안 시킨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가긴 2년 갔죠. 전에, 네. 근데 티어스를 불러본 적은 없나요?
1: 없죠. 그 잘 몰라요 제가 이 노래를.
0: 아. 세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94년생 정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박재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당 기자님 생각보다 저기 에스파 이런 쪽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갈지 먼저 컷으로 듣고 올까요?
2: 담정 합의안 투표 이틀째인 오늘 저녁 7시 기준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80%를 넘었습니다. 5만 7천여 명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과반 투표율은 이미 훌쩍 넘었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했느냐가 가결의 기준입니다. 6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될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도 크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간에 노조를 탈퇴해 현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권을 가진 반도체 내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합의안 통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초기업 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을 둘러싸고 노노 갈등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입니다.
0: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죠.
1: 네.
0: 진짜 파업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부터 한번 쭉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일단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2026년 임금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 총파업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성과급의 상한을 없애고 이걸 제도화할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에 상응하는 수준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총파업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막상 협상에는 진척이 없으니까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파업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확산했고요. 그 정부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0: 정부까지 나섰는데도 바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이 막판까지도 쟁점이었어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문이랑 사업부로 나뉘는데 이 부문이 더 상위 조직이고요. 그 아래에 사업부가 있는 구조입니다. 노조는 이 성과급을 부문 70% 또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측은 부문의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를 보는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랑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니까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후 조정도 결렬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을 한 90분 정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 사태를 피했습니다.
0: 자, 그러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건지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이 노사는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성과급은 앞으로 10년간 전액 자사주로 지급이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재원은 한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 원 안팎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소속은 1인당 평균 한 6억 정도 그리고 파운더리 소속은 한 1억 8천 정도를 받게 됩니다.
0: 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금액이 대외적으로 자세히 알려진 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사업부별로 성과급 차이가 큰 것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 파업이라

0: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네. 합의안의 내용 그리고 이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노 갈등 같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이 공개된 후에 이 사업 부문별로 성과급 격차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면서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메모리 사업부는 1억 6천만 원. 네. 또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이 DX 부분은 600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최대 100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비메모리 부문의 직원들은 노조가 자신들을 버렸다 이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DX 부문 직원들은 반도체 불황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DX 부문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덕분인데 이제 반도체가 돈을 번다고 이 반도체 부문만 특별 보상을 받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 메모리 사업부 일각에서는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게 경영 논리에 맞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노사 협상에서 가장 이 첨예했던 쟁점은 회사는 전체적으로 흑자를 냈는데 내가 속한 사업부가 적자를 냈을 때 성과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반발한다는 또 뉴스도 본 것 같고요.
0: 네, 일단 이 주주단체가 노사 잠정 합의안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과도한 보상 비용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주는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 하락 또 자본 손실이라는 위험을 부담을 하지만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과 기본급을 보장받는다면서 손실 리스크는 주주가 지는데 이익만 공유하겠다는 건 비대칭적인 위험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자, 파업 위기를 넘겼다고 끝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폭풍이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 우려되는 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초과 이익 규모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고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너네 그렇게 수조원의 성과급 잔치 벌일 여력이 있으면 우리한테 내는 기여금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또 반도체 분야는 매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을 늘리는데 쏟아부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인데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 분배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뭐 경기 침체기라거나 기술 전환기에 필요한 어떤 투자 재원이 고갈돼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굳어질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식의 성과급 부담 거기에 한국식의 고용 안정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우리 0955번님이
0: 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회사니 원만히 합의되었으면 하네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다한 기자님 덕분에 쉽게 파악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하셨습니다.
1: 자, 그럼 마무리 퀴즈 바로 내주실까요?
0: 업무 실적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기본급 외에 차등 지급되는 변동 임금 문제가 삼성전자 노사 쟁점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성과급, 2번 회식비. 웃는 거는 다 오답이더라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려. 지금까지 SBS 보도국 2년 전에 노래방이 마지막이었던 정다은단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0: 강아지로 즐겨요. 농심.
1: 자, 퀴즈 정답들 주고 계시네요. 5820번님이 일반 성과 그 너무 부러워요. 전 회식비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임상목님도 일반 성과 그 같은 직장인으로서 억 소리 나는 성과급이 부럽기는 하네요. 하지만 출근할 직장이 있고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신 승리하면서 출근 좋아요. 3856-2945님도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일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저랑 상관이 있는 오이였죠. 장수정님도 오이 정답 주셨네요. 고용호 4055님도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영철 번색 준비할게요. 스테이 튠.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빼놓을 수 없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경력이 없는 한 기능사 등급의 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실무 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술인재들의 눈부신 비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모닝 메아이 하비어티션 플리즈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결코 가볍지 않은 화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색. 행세우세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였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달렸다. 멀리 박살난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주변에는 벌써 레카 차가 여러 도착해 있었다. 레카 기사가 가드레일 바깥에서 떨고 있는 남녀에게 저도 거기 보험사랑 같이 일해요 하며 꼬드겼다. 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일단 구급차에 타서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레카 기사가 콧방귀를 꼈다. 둘은 연인 같았다. 여자가 들것에 눕고 남자는 들것 옆 좌석에 앉았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여자는 남자 손을 꼭 쥐고 훌쩍였다. 남자도 울음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참는 눈치였다. 두 사람에게 경추보호대를 채운 뒤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조용히 이동했다. 민지야, 여자의 손을 매만지던 남자가 문득 말했다. 응?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 정말? 나중에 하자며 가자. 여자가 들것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눈을 맞췄다. 구급차가 사람도 싣고 사랑도 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소방관의 SNS 글 중에서.

영철 원색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망설이고 고민하다 그냥 흘려보냈을지도 몰라.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알아보는 영철본색. 오늘은 오은경님이 보내셨네요. SNS 친구로 만난 소방관님이 긴급 출동해서 만난 다양한 사연들을 자주 올려주시는데 글을 참 따뜻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나 죽음의 순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며 기록한 글들이라 부사히 흘러가는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매사 너무 망설이고 고민하고 재고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 글 어딘지 저도 빨리 팔로우를 하고 싶네요. SNS에 가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다 보면 짧은데 인상적이고 글 참 잘 쓴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마지막 글, 그 구급차가 사람도 싻고 사랑도 싻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글의 결이 약간 양희은 선생님의 그럴 수 있어 느낌도 생각이 나면서 글을 참 따뜻하게 잘 쓰시고 그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많이 놀란 것 같다가 아마 그 구급 대원이 보시면서 느낀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15년 11월 딱 추워지기 시작했던 겨울에 진짜 사나이 포항의 해병대편에 이제 촬영을 가다가 매니저랑 저랑 탔던 그 승합차랑 포함해서 이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막 내려가지고 가드릴 쪽으로 넘어가야 되라 그러는데 정말 재빠르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한 3분 4분이 지났나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오고 막 타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을 설명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났고 지금 몸 상태에서 오른손이 지금 손가락이 이게 저기 잡다가 넘어졌고 지금 제껴져가지고 안 움직이고요. 귀 밑에 피가 나나요? 진짜 상세하게 물어봐요. 예, 귀 밑에 어느 정도 찢어졌나요? 네, 몇 센치 정도인가요? 20cm 정도가 네? 20cm야? 2cm 정도 아니에요? 2cm요. 그쵸? 그런데 되게 침착하게 그분이 저도 모르게 너무 급해서 20cm가 찢어지면 어디 목까지 와야 되나? 그래서 저도 매니저랑 막 그 정신없이 지금 구급차 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글을 쓴다면 우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뭘로 우정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다친 것 같아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 그때 갑자기 또 기억이 나고 무사히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잘 낫고 했습니다만은 소방관님이 보는 시점에서 글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진짜 항상 우리 늘 안전운전하고 이렇게 다치지 맙시다. 오원경님 백상 챙겨드리고 글의 사연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자 영철본색 게시판에 이렇게 다양한 글 여러분 SNS 보다가 또 폰글 등등등 짧고 인상적인 글도 다 좋으니까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김두래님이 정글리는 처갓집에서 바로 결혼 허락을 받았나요?
1: 아, 네, 감사하게도.
0: 네. 아, 감사하게도.
1: 그렇습니다. 한 번에 계시더라고요.
0: 어떤 게 좀 이상적이었을까요? 그 기억이 나요?
1: 아, 첫날. 기억이 나죠. 네, 첫날 뵀던.
0: 집이었어요? 아니면 뭐 야외 식당?
1: 식당에서 네, 네. 만났습니다. 고깃집에서.
0: 아, 진짜로?
1: 네. 저희 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네. 고깃집이.
0: 아, 나 이제는 이 스토리텔링이 네. 어쨌든 계속 고기를 몰아가나 아니면 본인도 그냥 비빔밥이었는데 고기가 있어서 고깃집이라고 하나?
1: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요.
0: 정확하게 네. 고깃집.
1: 양념갈비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0: 맞습니다. 네. 두레시도는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모두 퍼준데이 알고 계시죠? 커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드시고 첫 소식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죠?
1: 네, 연휴가 끝난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최근 여름마다 큰 피해를 불러왔던 이 폭우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비는 어제부터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아직 장마도 많이 남았는데 이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와

0: 열이 이 비구름대를 강하게 발달시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호우특보 수준의 시간당 50mm 안팎에 이르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그리고 육상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가 그친 뒤부터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최고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1: 네. 자, 날씨기 짚어봤고요. 오늘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봤는데 네네. 삼성전자의 또 다른 노조가 노사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0: 네, 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내일 마감됩니다. 협상의 주체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이미 9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비반도체 부문의 노조인 동행노조가 이 진행 중인 찬반 투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고 예고한 건데요. 이 초기업 노조가 합의안 통과를 위해 이 다른 노조의 정당한 투표를 막아섰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정당한지 이 주주들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 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의 파장은 저 멀리 대만에도 미쳤습니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이 대만 TSMC에서 이 성과급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0: 네,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제 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외제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녹색 번호판인 고가의 법인 명의 차량 중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였는데요. 국세청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 운행 내역, 비용 처리 등을 조사 분석했고 이미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차량은 기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세금 일부가 지원됩니다. 때문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 탈루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슈퍼카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고 이후 잠깐 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록이 줄었으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의 슈퍼카가 유행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일본 도쿄의 번화가에서 최루 물질 테러가 벌어졌다고요?
0: 네.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의 유명 쇼핑센터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최루 물질이 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쇼핑센터 1층에 있는 은행 안쪽에서 이 자극적인 냄새가 풍겨 나오면서 기침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어나왔는데요. 직후에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은행 안에서 외국국 쪽으로 보이는 인물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중에 한 남성이 캡사이신 스프레이로 보이는 물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물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범인도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낮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테러에 일본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는데요. 지난 1995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옴진리교의 이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테러 이 악몽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요. 사촌 지간인 두 명의 초등학생이 나란히 용돈을 모아 기부를 했다고요?
0: 네, 대구에 거주하는 삼육초등학교 6학년 정희지 학생과 이 성동초등학교 1학년 김요한 학생이 소중한 용돈을 모아서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어린이는 사촌 지간인데요. 이 6학년 정희지 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년 용돈을 모아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어린이 기부자라고 하고요. 올해도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온 용돈 63만 천 원을 기부하며 어느새 6년째 이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고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사촌동생 김유한 어린이도 1학년이 되고 1년 동안 모은 용돈 42만 7천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을 했습니다.

0: 두 학생의 가족들도 대구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기부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들도 소중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렬님이 상견례 프리패스상 정글리 오늘도 발빠르게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 하셨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정상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제이 하울이 부릅니다. 아, 궁 OST였죠. Perhaps Love 듣고 피트라디오 공부. 아, 드라마 생각난다. 이어갈게요.

0: 영국에서 물건 나온 진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이정 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타고난 대식가라 항상 국 대접에 밥을 먹고 면기를 국그릇으로 썼거든요. 근데 얼마 전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얼라리요? 오빠가 밥공기에 밥을 먹더라고요. 뭐야 뭐야 왜 밥공기를 써? 밥공기는 종지로 쓰는 건데 오빠 밥 양이 줄었어? 어디 아파? 했더니 오빠가
2: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위가 줄었어. 옛날만큼 많이 못 먹어.
0: 이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위가 작아지는 걸까요? 이건 왠지 곽재식 작가님께 질문할 것 같은데 여튼 피터 anyway 양이 줄었어.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2702번님이 피터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 타본 적 있으세요? 제 평생 로망인데 언제 타볼 수 있을까요? 피터 alright mate
1: alright mate 좋은 추억이었어요. 딱 퍼스트 클래스는 딱 한 번 일 때문에 제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에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쉬운 게 아주 단거리였어요. 홍콩까지만.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조금 더 긴 비행 시간에 퍼스트 클래스 또 탈 수 있을까요? 언제 탈 수 있겠죠. 네.
0: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피터와 함께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은 양이 줄었어. 이게 나이가 들면

0: 네.
1: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0: 네. 어떻게 접근할 건가? 양.
1: 양이니까 자, 우리가 퀄리티는 QUALITY, quality. 양은 quantize.
0: 아, quantity.
1: quantity로 가도
0: 될까요? quality하고 quantity.
1: 그렇죠. 네. quality는 질이고 네. quantity. quantity is getting down.
0: 아, 줄여요. 아예 직역. quantity is getting down. 아니면 quantity is reducing.
1: reduce. R-E-D-U-C. reduce.
0: 근데 양이 줄었어는 진짜
1: 양이 줄었다.
0: 영어에서 보면 무슨 양? 왜냐면 quantity는 모든 양 되잖아요. 뭐 기름의 양, 뭐 돈의 양,
1: 밥에
0: 뭐 모든
1: 밥을 먹는 어떤 양이겠죠.
0: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야 돼요. 그냥 quantity 하면 무슨 quantity?
1: 네. 아, 그 뭐 밥이든 뭐 샐러리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Salad.
0: 뭔가 그런 먹는 거랑 연결이 있어야 돼요. 네.
1: Eating.
0: Okay.
1: Eating habits로 갈까요? Eating habits. Eating habits reduce.
0: My eating habits have reduced. 근데 그런 습관이 줄인 거는 또 다르잖아요.
1: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양이 준 거니까 이건 어떻게 가지? 양.
0: 그 양, 그 밥의 양보다 식욕으로 가요.
1: Appetite.
0: 오, 오케이.
1: A-P-P-E-T-I-T-E. Appetite. 네. Appetite가 식욕이니까. 네. 식욕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 아닐까요?
0: Okay.
1: Appetite is not really great.
0: It's not really great. 근데 예전 같지 않다 하면 그 표현도 좋아요. Not what it used to be.
1: Not what I used to be.
0: Yeah, not what it used to be는 예전만큼 아니야. 그래서 my appetite is not what it used to be.
1: Appetite is not what I used to be.
0: 좋은데 제가 가져온 거 좀 더 간단하고 그 줄여서는 작아졌다는 의미를
1: Downsize. Appetite has a downsize.
0: Has downsize. 근데 downsize는 약간 회사가 이렇게 축소할 때 많이 쓰고 좀 더 비즈니스 용어인데요. My appetite has
1: 양이
0: downsized.
1: 양이 너무 축소. 위가 네. 위 자체가 식욕 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0: 네, 말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좀 더 흔하게 쓰는 말. 키가 작아졌을 때.
1: Short.
0: Nearly.
1: Shorter.
0: S-H-R까지. 이렇게 있는데
1: shrink s-h-r-i-n-k shrink
0: 줄었으니까
1: 수니까 shrink shrank shrunk shrank인가요?
0: 오 어떤 거일까요? 한 기회 딱 기회 하나요?
1: 오케이 네. 두구두구두 appetite shrank
0: 삐
1: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0: my appetite has shrunk shrunk
1: 과거가
0: 네.
1: 아니라
0: 네
1: PP로 갔군요
0: 그렇죠
1: shrink 네.
0: shrunk 맞지만 my appetite has shrunk
1: shrunk
0: 네 my appetite has shrunk my appetite 그냥 shrunk 하기도 조금 어색하니까 has까지 붙여서 네
1: 왜냐면 여러분 동사할 때 악수하다 shake 과거는 shook
0: 네
1: shake shook 그리고 외워야 되고
0: 그렇죠
1: shrink shrank shrunk
0: 이런 동사들 제일 싫죠 그 세 가지 다가 다를 때
1: 그런데 네. 해야 해요
0: no,
1: 여러분
0: 맞아요 그냥 외워야 돼요 네
1: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랑 대화하려면 이런 걸 해야 하셔요.
0: 당연히 my appetite has shrank 하면 다 알아듣긴 해요. 네, 근데 조금 실수하네. 약간 이 정도를 받아들이겠죠.
1: 식욕이 줄었어요. 이렇게 듣겠죠.
0: 그렇죠. 네네네. 그 과거 형태를 제대로 못 쓰니까.
1: 자, 그럼 일단 줄여든 그 shrink 자체가 스펠링이?
0: 네. S-H-R-I-N-K.
1: shrink고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과거 분사니까
0: S-H-R-U-N-K.
1: shrunk입니다.
0: shrunk.
1: S-H-R-U-N-K. shrunk. 그래서 my appetite has shrunk.
0: 그렇죠. 그래서 작아졌을 때 뭐 사람들 키 조금 줄이잖아요. 나이 많이 들으면. My grandfather has shrunk. 이런 식으로.
1: 정말 내 식욕이 줄어들었어. 네. 진짜 딱 말 그대로. 내 식욕이 맞아요. 줄었어. 줄어들었어.
0: 네. 그러니까 my food quantity 그런 양은 되게 어색해요. 영어로 할
1: 그런데.
0: 때.
1: 그런데. 네. 에피타이트를 꼭 쓰시고 슈렁크 꼭꼭 기억하세요. 자, 이정아님이 우리 주신 표현을 잘 배워봤습니다. 양이 줄었어. 식욕 자체가 줄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0: My appetite has 땡.
1: 땡에 들어갈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Thank you very much.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딱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My appetite has shrunk. 오늘 진짜 영국식 영어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양이 줄었어. S-H-R-U-N-K, shrunk. 과거 분사였죠, 그죠? shrink, shrank, shrunk. 신다영님이 S-H-R-U-N-K, shrunk. 한 번쯤 식욕이 줄었다고 말해보고 싶다. 유유. 아파도 식욕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양이 줄죠? 나도 식욕은 잘 안 주는 것 같아, 그죠? 수다도 안 줄고. 2627 정답 shrunk. 여름연이 식욕이 떨어져서 먹는 양이 줄긴 하네요. 다 사람마다 또 다르네요. 노태현 씨도 슈랑크. 60대 저희 부모님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셔서 마음이 짠합니다.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계속 공격해주세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과학 편의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

0: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2: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1: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선생님 영철이 인형의 집 만들어주세요.
1: 그래 그래, 선생님이 종이접기로 예쁜 인형의 집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0: 와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선생님.
1: 그래 우리 영철이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선생님이 뭐든 만들어줄게.
0: 선생님 저 그럼 반도체도 만들어주세요.
1: 뭐 반도체?
0: 네 우리 아빠가 반도체 만들어오면 부자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1: 아 미안해 영철아, 선생님이 카이스트를 졸업했어도 혼자서 반도체는 못 만들어.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8개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0: 아 뭐야, 카이스트 나와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
1: 아 영철아 소용이 없다니. 카이스트 나오면 말 좋은데 너도 선생님처럼 공부 잘하면 김영철의 파워 FM 같은 1위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나가서 매주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0: 네? 거기 과학 강의가 아니라 노래를 하러 간다고요?
1: 그럼 당연하지. 선생님이 지금 한번 불러줄까?
2: 네?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1: 갑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3: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야

0: 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는 남주야. 그래서 과메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제식. 과학제식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제식입니다.
0: 와, 2052번님이 오늘도 곽재 시야의 목소리를 시작하는 건가요? 오늘 약간 시야의 사랑의 인사를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맞다, 지난주에 또 곽재 시야가 나왔죠.
1: 아, 네. 곽재 시야. 곽재 시야도 이제 뭐 제 사랑합니다만 6월달에 또 뭐 약간 곽재 시스타라든가.
0: 곽재 시. 여름.
1: 뭐 이런 맞았어. 쪽으로 또 좀 다양하게 좀.
0: 아,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곽재 시야, 날 좀 바라봐. 나중에 별명 한 100개 될 것 같아. 정하일님이 최애 코너 작가님 사랑합니다.
1: 아, 저도 사랑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요 사랑과 애정을 담아 과학 편이죠.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5월에는 반도체는 믿어 뻥. 오늘까지 반도체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기로 할게요. 작가님, 오늘 주제는 뭐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만들지? 반도체 만드는 법입니다.
0: 아, 아까 꽁트 사이언스도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아, 그거 내가 힘들어 그랬는데 진짜 요즘 반도체 막 진짜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이거 진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궁금할 수 있죠. 예. 반도체를 만드는 주재료 규소입니다.
0: 규소.
1: 그런데 이 규소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어디에 많이 있느냐? 모래의 주성분인 원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제일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좋은 모래를 구해와가지고 모래 속에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규소만 쭉 뽑아내온 다음에 그 겉면을 가공을 해놓는 게 바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때 그 규소를 가공해놓은 요거를 얇게 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료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든 규소 덩어리를 흔히 업계에서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0: 웨이퍼.
1: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 규소판 웨이퍼를 가공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판 모양이 여러 개 겹쳐 있으면 영어로 복수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웨이퍼스라고 하겠죠.
0: 네.
1: 이게 일본에서 변한 말이 웨하스. 웨이퍼스가 변한 말이 웨하스입니다.
0: 웨하스. 네. 웨하스니까. 그죠?
1: 웨이퍼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웨이퍼스라고 하면 반도체 재료고요. 웨하스라고 하면 과자 종류를 뜻하는 말이.
0: 웨하스 하나 먹자.
1: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같은 말인데 사실은 어떻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일본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규소를 가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손톱만한 크기의 조그만한 판에다가 수백만 개, 수억 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0: 어허.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새겨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중심에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극장에서 쓰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터 이런 거 보면 발표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조그마한 그림도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비치면 되게 큰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극장 같은 데서 이럴 때 보면.
0: 그쵸.
1: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평범한 그림을 작게 축소해서 빛으로 비춰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빛을 이용을 해서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새길 수 없을 만한 세밀한 모양을 가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흔히 반도체를 8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제조의 8대 공정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1단계 웨이퍼 제조, 2단계 산화, 3단계 포토, 4단계 식각, 5단계 증착, 6단계 금속 배선, 7단계 테스트, 8단계 패키징. 이렇게 해서 총 8단계를 거치면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어허.
1: 이 8개 과정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 달라가지고 그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0: 그러니까.
1: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이 8가지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된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0: 야, 8개 공정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 8개를 똑같이 그죠? 하나 어디 뭐 짜쳐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짜친다. 어허.
0: 짜친다. 약간 네. 경상도식 사투리 같은.
1: 그렇군요.
0: 우리가 네. 울산 울산이라.
1: 그렇습니다.
0: 약간 그죠. 오, 야, 빛으로 반도체를 만든다. 이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 네, 이 8대 공정 중에서 아까 포토라고 말씀드린 거, 포토 공정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빛으로.

0: 만드는 과정의 핵심 과정입니다. 포토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 요즘에는 흔히 포토 하면 사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포토 공정이 옛날에 요즘 별로 안 쓰이는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규소판에다가 아까 웨이퍼라고 말씀드렸죠. 규소판에다가 네. 약품을 바른 다음에 거기에 새기고 싶은 모양대로 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1: Yeah.
0: 그럼 그 약품이 빛과 반응을 하면서 그 규소판 위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배경 부분만 녹일 수 있는 다른 약품을 다시 한번 뿌려주면 그림이 안 그려진 부분만 싹 녹아나면서 좀 깎여나가겠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그려놓은 그 그림 부분은 좀 튀어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녹아서 깎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여러 차례 다른 그림으로 다양하게 반복을 하면 대단히 작고 세밀한 그런 모양으로 규소판 위에다가 온갖 모양을 다 새겨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웬만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 기술을 이용을 하면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크기에 SBS 그 고릴라 그 캐릭터 있죠?
1: 네.
0: 그 모양 한 100만 개 정도 새겨 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세밀한 모양을 이 포토 공정에서 그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비춰주는 빛부터가 초점이 정확하게 맞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날카로운 그림 모양대로 빛을 뿌려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고 세밀하게 빛을 비춰주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국제무역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세밀하게 빛 비춰주는 이 장치를 노광기라고 하거든요. 네, 빛을 노출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해가지고
1: 노광기.
0: 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가장 좋은 노광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의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이 노광기 장비는 장비 한 대 가격이 5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만들어 파는 쪽에서도 이거 5천억 주고 장비를 살 만한 회사들이 세상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장사를 하기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으면서도 장사하기가 어려우면 좀 특이한 희한한 품목입니다. 이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ASML의 최신형 빛 비춰주는 장비 노광기를 중국에는 팔지 말게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사람들 입에서 좀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네,
0: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잘 만들기 어렵게 될 테니까요.
1: 그렇죠.
0: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반대로 아 그러면 우리도 네덜란드에서 이거 수입 안 해도 5천억짜리 수입 안 해도 중국 자체 기술로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 서로 견제하고 그러는군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방문을 하면 네덜란드에 방문해가지고 무슨 뭐 풍차를 보러 가거나 튤립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 ASML이라는 빛 조여주는 기계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상황이죠.
1: 그렇군요. 와 네덜란드 하면은 진짜 뭐 예전에 뭐 오렌지 구나 축구 그런 것도 있지만 튤립 풍차 이랬는데 ASML 야, 이걸 딱 알고 있으면
0: 노광기의 나라다.
1: 노광기 나라.
0: 약간 사람 이름 같기도 하죠.
1: 약간 노광기.
0: 미스터 노.
1: 미스터 이광기, 이광, 네. 노광기, 노기광.
0: 약간 무리수.
1: 예스. 네. 그럼 그렇다면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단계 중에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더 잘하는 공정이 있을까요?
0: 네, 사실 지금은 모든 반도체 공정을 한국 회사들이 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종종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금속 배선 공정이란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전기가 잘 흘러야 하는 그 부분에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 선을 붙여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흔히 메탈 공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한국 업계에서는 그냥 메탈 이런 식으로 줄여서도 꽤나 많이 부릅니다.
1: 네.
0: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나 메탈 하게 됐다라고 하면 무슨 록밴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락커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 금속 배선 공정 쪽에서 일을 하게 됐다. 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아까 크기가 굉장히 작고 되게 세밀하게 만든다라고 그래, 했잖아요.
1: 손톱 크기만 해도 그랬잖아요.
0: 네. 거기에 아무리 정교하게 손으로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거를 직접 뭐 구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 배송 공정도 어떤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하냐면 금속 선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먼저 홈을 좀 새겨놔요. 예. 아주 미세하게.

0: 세밀하게 정교하게 홈을 이렇게 딱 새겨놓은 다음에 그 위로 쇠를 녹여가지고 아주 살짝 정말 살짝만 쓱 이렇게 냄새만 살짝 맡게 해줄 정도로 싹 뿌려내면 그러면 그 홈에만 금속이 싹 들어가가지고 굳으면서 그 모양대로 금속선이 붙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에 중동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던 칼, 단검에 요 비슷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나 뭐 승리를 기원하는 무슨 말 같은 거 이런 거를 칼에다가 새기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옛날에 반도체에 그 비슷하게 금속 배선 공정을 하는 그 방법을 다마스쿠스 기법이라는 뜻으로 다마신 공정, 다마신 기법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중세시대, 고려시대에 고려 청자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의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기 위해서 도자기에 홈을 판 다음에
1: 그래요?
0: 그 자리에만 다른 재질을 끼워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을 다마신 공정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안 했고 상감 기법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상감 청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 반도체 회사에서는 금속 배선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다마신 기법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상감 기법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고려시대 고려청자 도자기 만들던 그 장인들의 정신이 지금도 내려와서 이 반도체의 금속 배선 공정을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었던 시절도 한때 있었죠. 지금은 다 잘합니다.
1: 지금은 다 잘하는데 어쨌든 우리 홍성민님이 뭐든 척척 잘해내는 코리아 자랑스럽다 멋있다 이렇게
0: 멋있다
1: 멋지다 코리아. 이번 달에는 반도체 하나 미드 펑을 큰 주제로 오늘은 반도체 만드는 펑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리수인가요 두 번 연속은?
0: 아니 뭐 괜찮습니다.
1: 네, 본인 얼마나 무리수를 두지 않는지 기대되는 코너. 자,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반도체는 땡을 이용해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새길 수 없는 세밀한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땡이 들어갈 한 글자인데 이거 작가님 오늘 한 글자는 쉽지 않을 텐데 힌트가 있나요?
0: 네, 정답을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곽재식의 뮤지컬 힌트. 오늘은 H.O.T의 땡라는 땡이라는
1: 시간 너무 끓은 것 같은데 벌써
0: 잘 들어보세요.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1: 축축 처지고 음도 다 틀리고
0: 죄송합니다. 네. 사과도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아니, 철파임에 큰 빚을 졌군요.
1: 네, 네. 바락바락 대드려서 힘든데 죄송합니다. 네. 눈부셔. 샵1077 짧으면 조심한 김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쏘고요. 땡이 나는 솔로 그 노래 아니에요? 걸스데이 반짝반짝.

0: 걸스데이 반짝반짝 듣고 왔습니다. 김영철의 파워 FM 4부 과학제식 곽제식 작가님과 함께하는 과학편의점. 반도체를 큰 주제로 오늘 반도체 만드는 법이죠. 반도체는 땡을 이용해 사람 손으로 도저히 새길 수 없는 세밀한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고 퀴즈 드렸죠. 자 그럼 정답은?
1: 정답은 빛입니다.
0: 빛이죠. 자 우리 박종명님이
1: 곽 작가님은 온갖 과학지식을 알려주시는 나의 아 이렇게
0: 빛이죠.
1: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0: 박소니님도
1: 정답 빛. 작가님 반도체 공정 너무 잘 알아서 하이땡스에서 스카우트제 요겠네.
0: 어디서 스카우트 진짜 온 적 없어요?
1: 아, 근데 저는 숭실사이버대 외길 인생이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아니 학교 말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오히려. 네,
1: 저는 숭실사이버대 그래도 외길입니다.
0: 네. 3227번님이
1: 빛! 우리 H.O.T 오빠들 노래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수의 새로운 노래인 줄 알았네요.
0: 그래 너무 막 발라들어. 다 함께 손을 잡아요. 쩍쩍 섰어. 그래도 not bad.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작가님 그럼 이제 코너서 코너 이름 크게 외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작가님 우리 김성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작가님 작가님 곽 작가님 평생 사막에서 산 낙타가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별게 다 궁금하죠. 상상을 안 해봤는데.
1: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본의 역사책 일본서기에 서기 618년 가을 8월 기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초원 지역에 몽골에 가까운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는 낙타가 좀 있었거든요. 그 낙타 한 마리를 낙타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구경도 못해봤을 일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로 고구려 사람들이 일본에 낙타 한 마리를 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본은 섬나라니까 일본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0: 되겠죠.
1: 그래서 이 실험을 아마도 처음으로 해본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사막에서만 살던 낙타를 일본에 갖다 주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이 실험을 했었는데 무탈하게 낙타가 잘 배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볼 때 낙타가 바다를 봐도 조금 신경 쓰긴 하겠지만 보통 강에서 오아시스에서 낙타들이 많이 다니던 그 버릇 그대로 낙타들 중에는 헤엄을 꽤 잘 치는 낙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 버릇 그대로 발도 씻고 수영도 하고 한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조금 그냥 물이 짜다 뭐 그 이런 정도.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1: 짜나
0: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광고 듣고 올까요?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2, 3번 하는데 포장이...

0: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1: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 과학편의점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최태형님이 낙타가 수영을 하면 배영을 하려나요? 지방 덩어리 혹이 밑으로 가게?
13: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데요. 낙타는 이제 가축으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 근처나 강 근처에서 낙타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낙타가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 그냥 평범하게 개 헤엄치듯이 그런 방식으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발상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 최태형 씨.
13: 낙타가 막 접영하고 이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12: 아니, 홍윤지 씨가 곽 작가님은 노래하실 때보다 지식을 뽐내실 때 반짝반짝 빛이 나요.
13: 노래도 그렇죠? 이제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점점 더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오늘 네. 본인이 그 빛 노래 부르고 좀 많이 좀 놀라신 진짜, 것 같아요.
13: 제가 철가루님들께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12: 네. 네. 연습량에 비해서 네.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13: 용서해 주십시오.
12: 그래도 즐거웠어요, 덕분에.
14: 오늘 하루
13: 오픈 업!
14: 지혜치대나!
13: 치열아!
14: 여철이라!
13: 제시에게는
14: 이제
13: 샷업!
15: 좋다!
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5: 얼쑤 신난다!
1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0: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0: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5: SBS.
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5: 고릴라.
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5: 매출.
4: 광고기 가성비 갑.
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홍태규입니다. 유치원으로 또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눈을 꼭 맞추고 이런저런 당부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길 바라게 되는데요. 어쩌면 매일 아침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주변 이야기 잘 듣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물론 어른들의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요. 그래도 상대방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둥글둥글 지내보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도 부드럽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요?